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은 20에서 80,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40, 충청권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게 된다면 언제로 돌아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나 가끔 생각하곤 하죠. 어느 지역 재건축 아파트 혹은 땅을 미리 사두겠다거나 주식이 폭등하는 날을 기억해서 정확히 그 직전에 투자하겠다는 생각, 아예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싹 다 외워가서 매주 1등 번호를 사겠다는 생각까지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일들입니다. 상상 속 이야기일 뿐이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나보다 더 많은 걸 아는 내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현실 속에서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또 경험을 이어가는 것. 그 하나하나를 모아서 과거의 나보다 더 많은 걸 아는 나를 오늘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도 지금은 알게 됐고 미래에는 더 많은 걸 알고 더 많이 성장해 있겠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론적으로는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담고 있는 뇌세포까지도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로또 1등 번호 또 급등주를 아무리 외워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시간 여행은 타임머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와, 7월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입니다. 네. 상반기에 조금 아쉬운 일이 있었더라도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나눠서 또 새로운 출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어제 아마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부터죠.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이 됩니다. 5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맞물리고 있고 뭐 GTX를 비롯한 교통망의 기대감도 있고 또 일종의 풍선효과까지 생기면서 이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커졌죠. 자, 그런데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집을 살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게 40%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집값 대비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죠. 알파벳 세 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소득과 비교하는 뭐 DSR, DTI와는 다르고요. 론 투 밸류 레이쇼의 약자입니다. 요걸 알파벳 세 자로. DSR, DTI 아니고 다른 거 하나.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조광희 님이 LCD TV가 아니고 이거 예, 맞추셨네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그리고 경제전파사의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두 분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백상경 기자부터요.
2: 네,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이 환율 방어에 1분기에만 거의 20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다라는 내용 먼저 알아보고요. 네. 다음은 EU 철강 관세 규제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전면 해제 등 오늘부터 좀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강예지 에디터는요.
3: 네, 먼저 국내외 증시 상황 살펴보고요. 키움증권에서 전산처리 오류로 투자자 불편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고 또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진 못한 이유를 한 외신이 분석했는데요.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들을 모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오늘부터는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의 수수료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0: 우선은 바로 증시부터 볼까요?
3: 네, 다우지수는 0.26%, S&P 500은 0.79%, 나스닥은 1.52% 상승해서 각각 마감했고요. 어제 마감으로 S&P 500의 2분기 상승률이 15%, 그리고 나스닥은 21%를 기록해서 분기 기준으로 코로나 당시인 2020년 2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다우는 올 들어서 9% 오르면서 2021년 상반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반기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뉴욕 증시는 2월 말에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그리고 사모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3월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요. AI 인프라 투자와 기술주 기업의 실적 개선 덕에 4월 이후에는 급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3: 이 어제 증시에서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의 주요 30개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분기에 88%나 급등해서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1%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8,5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0: 그 지난달이네요. 벌써 이제 6월이. 6월에 뭐 서킷 브레이커에 사이드카에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6월 말에 코스피 지수가 5월 말이랑 똑같았다라는 거. 이것도 참 많은 사람들 허탈하게 했었고, 오늘은 하여튼간 뭐 보합권에서 두 지표가 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로 알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 고객의 주식을 그냥 강제 청산해버리는 사고가 났어요.
3: 네, 그저께죠. 키움증권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전산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서 반대매매가 발생했습니다. 이 반대매매라는 것은 신용거래 투자자가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조치이고요. 이 담보 비율이 일정 기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야 되고,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키움증권에서는 고객이 신용담보비율 140%를 맞추기 위해서 증거금을 미리 입금했는데도
0: 네.
3: 시스템상의 입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주식이 강제로 매도 처리된 것이고요. 키움증권은 전산오류로 반대매매된 주식을 원상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겠다 이런 방침이고, 해당 고객들에게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를 두고 이견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긴 하지만 반대매매 가격 과 고객이 이 같은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가격, 이 두 가격 간의 차익만을 보상 기준으로 제시를 했고
0: 네.
3: 반면에 투자자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매도됐기 때문에 큰 평가 손실이 확정된 상황이죠. 그래서 회사의 차익 보상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10만 원 손해보셨으면 10만 원만 보상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게 과연 맞냐는 거죠.
3: 네.
0: 그 사이에 어떤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기회 비용도 있을 테고요. 다른 투자에 또 차질을 빚기도 하는데, 단 이런 측면에서 고객들이랑 또 증권사가 많은 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튼 키움증권은 좀 반성을 해야 되겠고, 미래에셋증권도 그 스페이스X 공모주 거의 뭐 받을 것처럼 홍보를 했다가 한 주도 못 받아서 지금 금감원 검사 받고 있잖아요. 외신에서 그 원인을 추정한 기사가 나왔어요.
3: 네, 블룸버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 사태의 새로운 경위를 보도했는데요. 미래에셋과 주관사 사이에서 주문 제출 방식을 둘러싸고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주관사단이 5월 중순경에 인수단에 투자자 수요를 표시해달라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미래에셋이 이것을 정식으로 구속력 있는 주문을 제출하는 단계로 착각해서 처리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은행 입장에서 이거는 투자 의향 표시, 실제 입찰은 아니다 이건데, 미래에셋은 고객이 주문을 제출했다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청약 주문은 주관사단이 6월에 별도의 이메일을 보낸 뒤에 입력이 됐고요. 미래에셋 증권의 국내 투자자 주문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한 23개 인수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에셋만 주식을 배정받지 못했었죠. 블룸버그는 이번 사건을 두고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다루는 금융권에서 이렇게 사소한 소통 오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0: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투자할 관심이 있어? 의향 있어? 이거 물어봤는데 응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주문인 줄 착각했다라는. 근데 실제 청약 주문은 따로 있었는데 그걸 그럼 안 했다는 거예요?
3: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0: 물론 이건 네. 이제 또 외신 보도고 금감원에 네. 또 정밀 검사 결과는 이제 나와봐야 또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아, 오늘 환율 한번 볼까요? 1,550원이네요.
2: 네.
0: 아이고. 한국은행이 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투입했다면서요?
2: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올 1분기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 136억 2,800만 달러. 그래서 한화로 보면 거의 20조 원 가까이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네 번째로 가장 큰 수치고요. 달러 순매도가 지금 벌써 2024년부터 4분기 연속으로 지금 6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고공 행진이 전혀 지금 진정이 좀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환율이 지금 1,5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6월 평균으로 봐도 지금 1,527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101대에서 지금 고공 행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강달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외환 그 원화를 좀 던지고 있는 것들도 하락 압력을 키웠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요지부동인 좀 기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좀 이제 최근에 환율 1,500원 중반은 좀 과도하고 좀 떨어져야 된다는 어떤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 통화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거치지 않는 한은 당국에서 지금 달러 매도를 한다 이것만으로 지금 뭐 어쨌든 1,500원대 고환율에 좀 고착되는 걸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달러당 162.5엔까지 올라갔어요.
2: 네. 지금 거의 이게 플라자 합의 직후인 뭐 거의 1986년 12월 이후에 지금 가장 그 엔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좀 크게 지금 미일 간의 금리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행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뭐 거의 1%까지 인상 연 1%까지 좀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요.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진 데다가 일본의 국내 기업들마저 대미 투자를 늘리면서 좀 달러 수요들도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과거 엔저 현상이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0: 네.
2: 이제 엔저 현상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이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평가입니다. 달러 강세에 따라서 수입 물가 폭등이 좀 에너지나 필수 식품 같은 것들의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치솟는 수입 물가 가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내수 둔화, 소비 위축 이런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국가 부채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딜레마가 이어지면서 환율 시장 개입 효과도 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기록적인 엔저가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고요.
0: 이게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 비슷한 거죠.
2: 네.
0: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약세다 보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2: 네.
0: 수입 기업이라든지 내수, 자영업, 뭐 식당 물가 신경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고 있고 양극화, K자 양극화가 이제 대문자 K가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들려온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매월 1일에 그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6월 수출이 1,000억 달러를 사상 처음 넘어섰습니다. 1,022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70.9%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월간 수출 최대치가 5월에 기록했던 877억 달러였는데 이제 800억 달러대에서 1,000억 달러대까지 월간 수출이 역시나 반도체가 한 448억 달러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했고요. 또 이렇게 참 좋은 부분이 있으면 환율 때문에 또 힘든 부분도

0: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과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이것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지금은 코레일톡 그리고 SRT 앱으로 나뉘어서 좀 불편한데요. 다음 달부터는 열차나 노선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열차 승차권을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는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 당장 또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거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 이 보험대리점의 비교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보험업 감독 규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인데요. 이달부터는 대형 GA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받는 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 이것에 동종 및 유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한 정보에 더해서 수수료 정보가 새로 담기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이 대형 GA는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까지 설명해야 되는데요. 유사한 상품군의 평균 수수료가 비교해서 평균 70% 미만의 매우 낮음부터 130%가 넘는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설계사가 수수료 등급이 매우 높음인 상품을 권하게 되면 소비자는 앞에서 보여준 이 비교 정보들 그리고 추천 사유를 보면서 왜 더 비싼 수수료 상품을 권하는지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입니다. 또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 상품에 없다면 설계사에게 이 보험사 상품을 포함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상품 가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이거 상당히 좀 큰 변화기는 해요. 자,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 우리 수출 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겨요. 특히 유럽연합에서 철강 관세 규정이 달라집니까?
2: 네, 유럽연합에서 이 철강 수입에 대한 무관세 쿼터 물량을 대폭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하고 있고 EU 내 안보 위기 의식 그리고 역내 철강 산업의 몰락 우려가 여러 가지로 반영된 결과인데요.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이 기존의 3,382만 톤이었는데요. 이게 1,835만 톤으로 약 46%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건데요. 이걸 이제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25%보다 두 배 높은 50%의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굉장히 좀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유럽 철강 수출 쿼터 감소폭을 지금 한 20% 이내로 방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개 정도의 철강 수출국들이 치열하게 협상을 계속 벌였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국 전용 국가 쿼터로 총 207.3만 톤의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 줄어든 결과고요. 결국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통상 당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용 쿼터 외에도 FTA 체결국끼리 선착순으로 경쟁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추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쿼터를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할 경우에는 무관세로 좀 수출할 수 있는 총 가용 물량이 최대 354만 8천 톤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여유분,
2: 네.
1: 그걸 이제 쿼터라고 하는 거죠.
2: 네.
1: 그걸 우리가 일정 부분을 또 이제 확보를 해냈다라는 거고요. 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또 공영주차장 5부제 이게 이제 전면 해제됐어요.
2: 네. 정부가 원유 위기 경보를 지금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직후에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이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됐었는데 최근 시장 안정세 속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가 좀 이루어지면서 원유 등의 도입 여건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인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달 원유가 평년 대비 100% 이상 그리고 나프타는 95% 이상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 맞춰서 공공부문 차량에 적용되던 이 강도 높은 2부제 운행도 오늘부터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1: 네.
2: 원래 당국에서는 이게 2부제를 5부제 정도로 완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연료 소비량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좀 있었고요. 이 말을 좀 받아서 지금 규제를 전면 종료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석유

0: 월 26만 배럴을 좀 절감한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승용차 약 48만 대를 주유할 수 있는 양을 아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유 운임 차익 지원 그리고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수입 단가 차익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은 이달 말로 종료를 합니다. 다만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사기나 투약병 같은 보건 의료 또 이 생활 필수품에 사용되는 석유 화학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그리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알파벳 세 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나의 소득이 아니라 그 집값 대비로 산정해서 정해지는 그 비율이 있죠. 특히 최근에 뭐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부터죠. 또 일요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 비율이 40%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론 투 밸류 레이쇼라고도 강력한 힌트를 드렸는데요. 집값 대비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그 비율. 2809님이 성공예감 들으려고 LTE급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이거 단어 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8683님이 올해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구매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더니 완전히 새 집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최고죠.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선아님은 처음 들으면 암호 같지만 알고 보면 내 집 마련과 친해지는 단어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7070님 집도 없고 대출도 없지만 오늘도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응원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알파벳 3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이제 좀 더워지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 좀 행복한 편이라고 합니다. 유럽은요. 지금 뭐 40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대기 기자와 함께 이 더위로 신음하는 전 세계 상황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그렇게 막 더운 편은 아닌 거죠?
3: 예, 지난달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예. 많이 느꼈을 건데 물론 낮에는 많이 더웠지만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요즘 러닝 많이 하시는데 러닝 하시는 분들 참 뛰기 좋은 날씨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1: 예.
3: 생각해보면 지난해 여름이 정말 더웠습니다. 역대 그렇죠. 가장 더운 여름이었는데 좀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괜찮았는데요. 일단 기온 자체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고 북쪽에서 이제 차가운 공기 시베리아 쪽 차가운 공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 네.
3: 아침 저녁 기온이 높지 않은 데다가 결정적으로 습하지가 않았습니다.
1: 와, 맞아요.
3: 원래 우리나라 6월 달 하면은 끈끈하고 습하고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죠.
1: 예, 예.
3: 네, 그런데 지난 53년 동안 딱 두 번만 6월 달 장마가 아니라 7월 장마였는데요. 제주도 기준으로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장마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데 예. 6월에 제주도 장마가 시작되지 않은 적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요. 올해도 아마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50년 동안 세 번 있을 정도로 아주 드문 7월 장마이기 때문에
1: 예.
3: 올해는 6월 달이 좀 선선하고 습하지 않아서 괜찮았던 6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이 참 뽀송뽀송했다라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3: 네.
1: 근데 지금 유럽이 장난 아니라면서요. 152년 만에 최악의 여름이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지역에서 특히 40도 넘는 지역이 속출을 하면서 유럽에서 올해 이 더위 때문에 사망자가 1,300명을 넘을 것이다.
1: 와.
3: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장면이었는데 불 없이 프라이팬에서 달걀을 프라이를 태양에 비춰가지고 굽는 장면.
1: 오.
3: 사실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그런 뉴스 많이 했었습니다.
1: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다가 계란 올려놓고.
3: 네, 그 저희 뉴스도 뭐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좀 어떻게 먹을 거 가지고 그렇게 프라이 굽는 거 그리고 장난치면 안 된다 이런 시청자들이 따끔한 이런 질타도 네. 많이 받았던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그동안 그런 여름이 아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프라이팬을 밖에 내놨더니 달걀 프라이가 되더라.
1: 저희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게 화면을 또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3: 뜨거운 열기 때문에 트럭 타이어가 변형되든지 아니면 자동차 래핑 필름이 부풀어 오르든지
1: 맞아요.
3: 또 도로 위 아스팔트가 줄줄 녹아내리더라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모습인데 그동안 유럽은 우리나라 정도의 그런 가혹한 여름이 아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런 환경을 맞아서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요.
1: 예.
3: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1: 네.
3: 28일 날 6월 28일 날 트위터에다 올린 글을 보면은 6월 21일 이후에 유럽에서 고온과 관련한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지금 파리의 센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사망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드셨는데 이 고열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망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1: 어디 보니까 진짜 아스팔트 위를 걷다가 슬리퍼가 녹아버리는 막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정말 네.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의외로 유럽은 에어컨 보급률이 되게 낮다면서요.
3: 네. 한 2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1: 예.
3: 프랑스 기준으로는 24% 정도인데 우리나라도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에너지를 펑펑 쓰는 나라죠. 에어컨 보급률이 90%인데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거기서 거긴 같지만 유럽은 전통적으로 에어컨 사용이 정말 적었었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 비해서 유럽의 어떤 그 일반 중류층의 가처분 소득이 낮은 편이고요.
1: 예.
3: 또 유럽의 여름은 우리나라처럼 습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떻게 에어컨 없이도 많이 버텼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럽에는 아주 오래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관광객이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건물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1: 아.
3: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훼손한다. 또 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주민총회를 열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 우리는 아파트 밖에 실외기를 내거는 그 알루미늄으로 된 뭐 선반 같은 게 다 있는데
3: 네, 예.
1: 유럽은 오래된 석조 건물에 그 실외기를 그러면 아예 못 걸게 하는 거예요?
3: 네. 왜냐하면 또 구멍도 뚫어야 되고요. 배관 같은 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잡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9단계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유럽에 에어컨을 팔려고 했지만 에어컨을 잘 못 팔았던 그런 상황이고
1: 아하.
3: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에어컨 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망률이 더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 이 폭염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 그 왜 어디서 네. 보니까 공공기관 같은 데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아침에 문을 열면
3: 네.
1: 사람들이 거기로 그냥 다 몰려 뛰어들어간다 하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은 마트가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예. 에어컨 판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문 여는 시간부터 몰려 들어갔다가
1: 막 이동형 에어컨이라도 예. 사려고
3: 그런 거 사려고 막 뛰어 들어가서 서로 이제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요. 저도 제 친구 중에 파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건물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뭐 잘 사는 친구인데 에어컨을 아예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밤에 이제 27도, 28도 넘어가가지고 이제 잠에서 깨고 도저히 잘 수가 없다. 한국에서 좀 에어컨 사가지고 모여달라. 이렇게 말할
1: 그
3: 정도로 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1: 선풍기를 끌어안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3: 네,
1: 그 정도면.
3: 그렇습니다.
1: 야, 무슨 자동차 에어컨을 집까지 연결하는 방법까지 나왔어요?
3: 네, 저도 이제 X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1: 예, SNS에서?
3: 예, 왜냐하면 이제 에어컨 설치가 너무 쉽지 않고 에어컨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1: 예.
3: 자동차에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1: 예.
3: 그거를 배관으로 연결해가지고 아. 창문을 통해서 집안으로 연결을 해서
1: 와.
3: 예, 에어컨을 밤새 돌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많이 시원해졌다고 하거든요.
1: 오죽하면.
3: 예,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상당히 아이디어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어쨌든 뭐 이동형 에어컨처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예.
3: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다만 이제 이게 자동차에 좀 무리를 준다든지
1: 그쵸.
3: 혹시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1: 진짜 오죽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네. 더우면. 뭐 일단 살아야 되는 거니까 또 사람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네. 또 이 사이에 유럽의 폭염 덕분에라고 표현하기도 참 미안한데 중국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받고 있어요.
3: 네, 우리나라 에어컨 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동형 에어컨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식으로 실외기가 있는 에어컨은 설치하기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1: 유럽의 석조 건물에.
3: 예, 이동식 에어컨이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동식 에어컨은 잘 안 만들죠. 그래서 저가 이동식 에어컨 만드는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특수를 보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고 이제 중국 관영 영자지죠.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이 메이디라는 회사가 그런 이동형 에어컨을 많이 파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럽에서 70% 넘게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면은 재밌는 짤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고 신하고 네네네네. 아담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1: 네.
3: 하느님이 이제 에어컨 이동형 에어컨을 선물을 준다. 중국 이동형 에어컨을 선물로 준다 이런 패러디 작품이 나올 정도로 유럽에서는 지금 이동식 에어컨이 최고의 인기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게 조광희님이 창문형 에어컨 설치는 불가능할까? 이런 것도 하나 또 아이디어인데 김은미님이 10년 전에 동유럽 갔을 때도 너무 뜨거웠는데 호텔이나 일부 식당 외에는 에어컨이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라고.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게 실감 난다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분들이 과거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갔다가
3: 네.
1: 야 진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이 생각하고 돌아오신대요.
3: 네, 대표적으로 이제 파리 가셨던 분들은 그 중심부의 거리들이 되게 오래된 19세기에 지어진 그런 양철 지붕으로 된 그런 석조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풍채가 멋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 정말 멋이 없지 않느냐. 또 우리나라 건물 옥상에는 녹색으로 덮은 방수 페인트가 있는 모습들이 정말 멋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은 방수도 정말 잘 되고
1: 진짜 실용적이죠.
3: 또 냉난방도 되게 잘 되는 게 우리나라 건축입니다. 그래서 파리는 그런 이제 관광 자원을 얻은 대신에 이런 이제 단열이라든지 에너지 문제는 겪고 있다. 이렇게 물론 어느 쪽이 더 100% 오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그들은 못 느끼고 있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야 느끼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1: 우리는 그걸 또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놨었고 네. 당장 또 거기는 에어컨 이런 게 문제인데 아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창문형 에어컨은 안 되느냐.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가전기업들도 뭔가 새로운 또 전략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3: 네.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에어컨 매출이 지난달 서유럽에서 두 자릿수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향 이동형 에어컨 재고가 2분기 물량 이미 다 조기 소진했다 이렇게 밝혔고 창원 라인에서 이 유럽형 제품 상당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4월 달부터는 최대치로 지금 가동 중이라고 하고요. 또 터키 같은 유럽에도 공장이 있는데 현지 제조 공장도 가동률을 끌어높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가 중국산은 일단 인기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유럽 진출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가 필요 없는 에어컨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설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러게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떠올라요. 올해 우리나라 여름이 예년보다는 좀 덜 더워서
3: 네.
1: 국내에서는 또 에어컨 판매가 많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3: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건물에 에어컨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 높다 보니까.
3: 네, 상황이 좀 다르죠.
1: 또 유럽 하면 항상 그 환경 규제,
3: 네.
1: 탄소 중립 정책 이거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3: 네.
1: 그것 때문에 뭐 에어컨 보급이라든지 냉방 여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3: 네. 일단은 유럽은 말씀하신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요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에어컨 보급이 잘 안 됐던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에어컨을 쓴다는 게 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그동안 유럽이 그 정도로 습하거나 덥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에어컨 보급도 지금보다 뭐 늘어나는 상황도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외에도 이제 히트펌프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알려진 도구인데 지열이라든지 공기 중의 열을 이용해서 건물 내부를 식히거나 덮이는 네. 그런 장치인데요. 우리나라 가전업체들도 이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0: 그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1: 예, 유럽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요. 이 장치를 이용하면은 그나마 이제 화석 연료 소비를 좀 줄이면서 집을 냉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히터 펌프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폭염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히트 펌프가 한 번 더 보급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에어컨은 아마 여름이 지나면 수요가 줄어들 텐데 중장기적으로는 히트 펌프 시장이 성숙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히트 펌프를 보급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히트 펌프는 전기로 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 냉난방은 전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난방 같은 경우에는 가스 난방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히트펌프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데 유럽에서는 가스보다는 전기를 이용해서 그 난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히트펌프가 유럽에 많이 그러게요.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0: 그 유럽은 뭐 오래된 도시 지하에 우리나라처럼 뭐 도시가스를 다시 다 깔 수도 없을 테고요.
1: 네.
0: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이제 현실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유럽의 뭐 고풍스럽긴 하나 좀 비효율적인 네. 건축물들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기후위기에 맞춰서 건물이나 도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싱가포르인데요.
0: 예.
1: 싱가포르에서도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의 전설적인 총리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싱가포르 운명이 가능했던 이유가 에어컨 때문이다. 왜냐하면 적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0: 덥죠.
1: 예.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 열섬 현상에 맞서 싸우는 글로벌 선두주자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0: 예. 예,
1: 단순히 에어컨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이 도심 녹화 사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온도 떨어뜨리기 작업에 예, 아주 일가견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 전면에는 식물을 심는 수직 정원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옥상 정원이라든지 녹화 외벽을 통해서 건물의 가열을 막고 있습니다. 또 새로 신도심을 설계하면서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공기 순환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지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빙수 그러니까 얼음물을 대형 오피스 빌딩으로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복합 그 난방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반대로 이제 냉수를 보내 가지고 이 냉수를 통해서 건물을 식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냉수를 통해서요. 뭐 이런 식으로 도시 개발할 때 우리나라에도 앞으로는 어떤 그 냉방을 좀 더 신경을 쓰고 기후 변화를 신경을 쓰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0: 배미라 님이 스코틀랜드 사는 친구가
1: 네.
0: 여기는 선풍기도 없다. 선풍기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더워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네. 3살짜리 아기가 선풍기를 본 적이 없어서 선풍기가 뭐냐고 물어봐서 웃었다고 하는데 야 이게 참 기후변화라는 게 또 무섭기도 합니다.
1: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파리에 있는 제 친구도 한국에 요청을 한 게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였습니다. 일단 에어컨은 너무 무겁고 비싸니까요.
0: 일단 선풍기라도 보내달라.
1: 선풍기라도 좀 보내달라.
0: 아니 뭐 예전에 뭐 마스크라도 보내달라 막 이랬던 것처럼.
1: 예.
0: 0911님이 대구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도로를 식혀주는 물 분사 장치가 있어서 진짜 뜨거운 낮에 분수처럼 물이 나옵니다. 김은주님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몇 없습니다. 이렇게 야, 많이 또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걱정되는 지점이 이제 AI 시대.
1: 네.
0: AI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 네.
0: 근데 이게 또 폭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폭염을 부추길 뿐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돈의 한 40% 에너지 사용량의 40%가 냉각에 쓰이고 있거든요.
0: 네.
1: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칩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열기를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냉각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기후가 기후가 전체적으로 온난화가 올라가네. 발생하면서 이 갈수록 이 냉각 에너지가 많이 쓰일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관련된 냉각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갈수록 더 이 냉각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또 거기엔 또 많은 또 전력이 또 필요하고
1: 네.
0: 전력을 만드는데 또 탄소 배출과 또 기후 위기를 부추긴다란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 같긴 한데
1: 네.
0: 또 항상 또 그 해답을 우리는 잘 찾아갔으니까요. 자 오늘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한 경제 대기록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지난달 우리 수출이 1년 전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고립됐던 우리 선박 대부분이 빠져나왔다며 각각 수리와 선적을 위해 남아있는 선박 두 척과 선원들의 안전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오늘부터 조수치료가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돼 환자 본인이 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수치료 1회 비용은 약 41,600원으로 통일되고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 달간 멈췄던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서울 도심에서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의 시간입니다. 일이나 뭐 사업이나 초반에 잘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또 그때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른바 설레발이라고도 하는데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그 숨은 비용을 한번 따져보시죠.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혹시 교수님도 뭐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적 있으세요?
2: 뭐 평상시에 많이 그러죠. 조금 뭐가 잘 될 것 같으면 이제 됐구나 막 이러면서 하다가 뭐
1: 그렇죠. 후회하기도 하고.
2: 그렇죠.
1: 진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맞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2: 사실 아직 성공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성공한 줄 알고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이 무엇을 시도할 때 초반 반응이 좋으면 마음이 들뜨잖아요. 뭐 언론이 주목하거나 투자금이 들어오거나 조회수가 잘 나오거나 뭐 매출이 장 확 뛰거나 이러면 야 이제 됐다. 나 이거에 진짜 타고났나 보다. 지금 승부를 걸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무서운 순간은 실패가 분명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성공처럼 보이는데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과 박수를 좀 받았다고 바로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는 것이 단순히 이제 설레발을 넘어서 자본을 잃고 본인의 조직이 흔들리거나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샴페인을 터뜨리려다가 이제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죠.
1: 김은주 님도 설레발이 생활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월드컵 아직 그 진행 중이죠. 월드컵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만 좀 그래서 그런데 사실 축구 국가대표팀도 첫 승할 때 참 좋았습니다. 체코 이거나 와 이거 뭐 그냥 30위가 그냥 가겠네. 첫 판부터 이겼으니 라고 생각을 했다가 진출이 이제 다 좌절이 됐는데 꼭 초반에 기세가 좋다고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2: 맞습니다. 그 스타트업 개놈 프로젝트의 분석에 따르면 네.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의 70% 이상이 너무 이른 확장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커졌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나 신사업에서 너무 이른 확장은 자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이 진짜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지 고객이 계속 구매를 할 수 있을지 이익이 남을지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사람부터 뽑고 막 본사 건물도 사고 막 전국으로 매장을 늘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겉보기엔 공격적인 성장 전략 같지만 속을 보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대감에 종잣돈, 즉 미래 씨앗을 태우는 일이죠. 이번 월드컵도 약간 처음에 저 너무 설레고 너무 기뻤는데 그렇죠. 그때 조금 차분하게 갈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면 이제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너무 초반에 잘 나갔다가 큰 대가를 치는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2: 굉장히 유명하게 제2의 넷플릭스를 꿈꿨던 그 동영상 플랫폼이 있던 퀴비라는 데가 있는데요.
1: 퀴비?
2: 예, 퀴비. 네. 이름이 어려운데요. 퀴비는 유명 대기업 CEO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인데요. 사업 초반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투자금이 17억 5천만 달러. 그럼 지금 환율로는 거의 2조 몇천억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2조 몇천억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중교통을 기다리거나 음식이나 음료를 나올 때 보통 한 5분에서 10분 기다리잖아요. 이제 그때 보라고 한 거고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SNS 플랫폼 동영상이 보통 10분 이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쇼폼은 1분에서 3분이고 그러면 4분에서 9분 사이가 비잖아요. 여기를 이제 타겟팅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론칭한 지 몇 달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웹 분석업체 조사에 따르면 이제 3개월 동안 무료 체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돈을 받겠습니다 하니까 가입자의 92%가 이탈한 거죠.
1: 아, 무료 체험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갔는데 유료 전화 할 때니까 다 나가버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무료 때는 사람이 엄청 오니까 야 이건 성공했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돈을 받겠다 그러니까 다 나가신 거죠. 그래서 사실 2조 원을 넘게 투자받은 이 회사가 엄청 화려하게 대비했는데 허무하게 막을 내렸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사실 무료로는 볼 수 있지만 돈을 내고 볼 의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목욕이 잘 된 데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었지만 결국 그 딜을 생각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투자금은 상금이 아니라 성적표를 요구한 돈이거든요.

0: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매출은 좀 축하할 일이지만 사업의 완성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기 반응이 너무 좋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단계를 막 뛰어 넘어가지고 건너뛰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1: 그렇죠. 아니 근데 뭔가 조금 속도감 있게 잘 될 때 왜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도 있고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망설이다가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서두르려는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0: 맞습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관심을 보였다를 이걸 아 이제 팔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출이 나왔다를 이익이 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성급하게 약간 치환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런데 위에 키비 사례처럼 공짜라서 결과적으로 많이 온 걸 수도 있고 매출이 오픈식이나 할인 덕분에 갑자기 오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수와 매출, 투자금과 이익, 관심과 구매는 서로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냉정하게 구분해서 이거를 무시하지 않고 어쨌든 반응이 막 좋잖아 막 이러면서 쇳불도 단계에 빼야지 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혹독한 설레발 비용을 치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쇳불도 단계에 빼라는 네. 이 말은 말은 이제 소가 소리 뭔 말을 키우면 소가 뿔이 나면 나중에 사람이나 동물한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자라기 전에 제각 그러니까 뿔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단단하게 박힌 쇳불을 뽑을 때 불로 뜨겁게 달군 후에 약간 뿌리 흐물흐물해지면 그때 뽑아야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하라는 건데 이 속담을 뿔을 달자마자 바로 빼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때가 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또 왜 요즘에 아까 박성춘 님이 주가 올랐다고 뭘 막 쓰셨다고 돈을 쓰셨다는 것 같은데 팔고 나니 얼마 안 된 수익으로 적자입니다라고. 이게 사실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까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 덕분에 번 건데 또 이게 주변 환경이 좋았던 건데 이게 다 내 실력이야 라고 착각을 했다가 잘못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0: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미국의 홈트레이닝 기업 펠로톤이라고 있는데
1: 펠로톤이 예, 유명했죠.
0: 아주 유명하죠. 그 코로나 시기는 헬스장 내 외부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런닝을 못 차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월 구독료를 내면 22인치 TV가 달린 자전거와 러닝머신이나 뭐 이런 관련해서 콘텐츠도 막 볼 수 있고 서로 양방에 소통을 하면서 구독자끼리 운동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 인기가 많았냐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이기고 백악관에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거를 가져가려는데 못 가져갔어요. 왜 못 가져갔냐면 이 안에 마이크랑
1: 그
0: 보안상의 이유로 못 가져갈 정도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도
1: 엄청 뛰었었죠.
0: 팬덤이 맞습니다. 30달러 언저리에 있다가 2020년 말에는 무려 160달러 한 5배 이상 막 뛰고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나서부터 수요가 급감하면서 한 160달러던 게 한 3달러 50분의 1 하락률은 98% 너무 슬프죠. 그리고 결국 이제 인력도 감축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환경에 만들어진 호황을 아 진짜 내 실력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준 한 사례죠.
1: 그러게요. 그 실내 자전거기 엄청나게 센세이션이었는데
0: 맞습니다.
1: 팬데믹 풀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내 자전거보다는 정말 밖에 나가서 진짜 자전거를 타려고 그렇죠. 했고 이게 개인에게도 해당이 돼요. 0337님이 이번 주에 어떤 특정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바로 15% 폭등해서 역시 난 천재인가 봐 했는데 어제 유상증자 발표가 나와서 지금도 폭락하고 있다고. 이런 순간이 위험하죠. 나 감 잡았어. 그쵸. 지금인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0: 뭐 그런 게 너무 많죠. 개인이 설레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유명인도 많다고 가지고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팬이 많고 내 콘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뭐 브랜드 제품을 만든다든지 식당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안 되신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개인적으로 제 허거를 좀 좋아해서 중국식 허거집을 단골로 가는 시내 집이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옆에 가게들까지 다 사셔가지고 엄청 확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갔는데 사람이 예전에 반에 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래요.
0: 오히려 이게 갑자기 잘 된다고 확장을 했었는데 안 된 경우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죠. 그래서 뭐 직장도 그렇고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잘 됐을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좀 이게 실제 반복 가능한가? 지속성장한지 냉정하게 확인한 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도 필요한 거고요.
1: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뭐 한 번 설레발 쳤다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 한 번 초반 선고에 잠깐 취했다가 위기를 겪었다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바로 글로벌 OTT 1위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하면서 아주 굉장한 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넷플릭스에서 우리는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 같은 건 안 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엔데믹이 오고 이제 2022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 가입자 수가 감소한 거예요. 거기다 후발 주자들이 엄청 쫓아오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때 넷플릭스가 우리는 이 절대 광고 안 낼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대신 차라리 기존 철학을 재정비해서 더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광고용 요금제를 전격 도입했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겸손한 턴어라운드를 한 덕분에 넷플릭스 지금 현재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뭔가 겸손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기도 하죠.
1: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근데 취하지는 않아야겠고 샴페인은 언제 터뜨려야 되는 겁니까?
0: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확인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첫째는 재구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오는 손님과 단골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둘째 실제 이익이 남는가.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빼고 내 주머니에 돌은 돈 실자니까요. 셋째 불만이 줄고 있는지 그러니까 품질 싸움이잖아요 결국에. 넷째 운과 실력을 구분할 수 있는지 시장 환경도 그렇고 내 실력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샴페인은 터트려도 되지만 너무 빨리 터트리면 축하 파티가 아니라 쫑파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운과 실력을 구분할 줄 아는 거. 이거 투자할 때도 정말 중요한
0: 이야기. 맞습니다.
1: 예.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단백질, 우리 몸의 단백질 그리고 그걸 활용한 신약 개발 이야기하다가 다 전달을 못 드렸는데 나아가서 AI를 활용한 단백질을 이용한 또 치료제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S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일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레그로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윤염광입니다. 알레그로는 발달장애인 15명과 지도강사 4명으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입니다. 2025년 3월부터 한 카드사의 후원을 받아 시작하게 됐고요. 열정이 가득한 단체입니다. 앙상블을 꾸려나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도 빛나고요. 이런 점은 비장애인 음악가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7월과 함께 장마도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11일이나 늦은 어제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렸고요. 지금은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충청도까지 올라오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부산과 경남 해안에도 시간당 15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20에서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충청 남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32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도 높아서 무덥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6도, 제주 27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1022억 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액이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최대 실적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것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9.5%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반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해외 일정 관계로 이번 오찬 회동에 함께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김혜경 여사도 오찬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과 만나 오찬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재고 교사들이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과 관련해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 교사 등 교직원들은 광주 1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호를 외쳤던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들의 방문도 함께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최근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광주 제1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 5.18 조롱성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손흥민과 이재성, 김승규 등 선수 9명이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어제 입국장에서 홍명보 전 감독에게 거센 야유가 쏟아졌던 것과 달리 오늘 공항에서는 선수들을 향해 환호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당분간 국내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소속팀 LAFC 경기 일정에 맞춰 출국할 예정입니다. 병원마다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오늘부터 1회 기준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병원 자율에 맡겼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체계에 편입시켜 건강보험이 5%를 내고 나머지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한 번 받을 때 환자 개인이 내는 비용은 약 41,600원입니다. 치료 횟수도 주 2회로 제한되며 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기업 공개 IPO에서 주식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은 투자 의향 표시를 실제 청약 주문 제출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스페이스X의 IPO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초기 수요 확인 요청에 응답한 것을 고객들의 실제 청약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측은 자사의 잘못된 이해나 소통 오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블룸버그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값이 최근 3개월 새 분기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은 현지 시간 어제 장중한 때 온스당 3,943달러까지 저점을 낮추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금 선물가가 2분기 중 13.4% 하락하며 2013년 2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분기 기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만이 미국의 공개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에 또다시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주 누브나 위성통신센터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500km 떨어진 누브나 위성센터는 러시아군의 정보 수집에 활용되는 후방의 첨단 통신시설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에 20에서 80,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40, 충청권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3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이고요. 조혜영님이 2부 금방 왔대호라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LTV였습니다. LTV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값 대비 얼마로 빌릴 수 있는가, 집값 대비 몇 퍼센트까지 빌릴 수 있는가, 론 투 밸류 레이쇼죠. 뭐 DSR, DTI가 소득 대비라면 LTV는 집값 대비 그 비율인데요. 최근에 뭐 동탄, 기흥, 구리 여기까지도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이게 되면서 LTV를 40%까지만 적용받는 이 규제가 또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정지영님이 주택담보비율 LTV입니다. 정확히 맞추셨네요. 내가 사는 경기 서남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지로 지정되어봤으면 좋겠네요. 아이고야, 씁쓸한. 예.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다. 그리고 2709님은 LTV, 제 인생의 LTV는 러브 TV 성공예감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1358 쓰시는 분이 LTV는 알았지만 순간 뭐 새로 나온 TV인가 할 정도로 경제 지식이 거의 없어서 부끄럽다가도 성공예감에서 나온 용어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재미에 요즘 관심이 많은 경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루의 루틴이 되었다고요. 고맙습니다. 유연화님은 성공예감 듣는 게 일과예요. 사람들 만나면 할 얘기가 생겼고 똑똑해진 것 같아요. 라고. 순기능입니다. 순기능. 이게 또 내가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다라는 그 엄청난 행복감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LTV였고 제가 다 불러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거기 이제 선물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당첨자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증시 상황. 야, 완전히 엇갈리네요. 코스피가 1.5% 빠지고 있고요. 좀 내림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3%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8,360, 코스닥은 944.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이상 밀리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오늘 좀 빠지면서 그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네요.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특히 장비 기업들이 오늘 뭐 9%, 5%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꽤 나타나고 있고요. 유진테크는 21%나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나왔고 그 투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겠는가, 반도체 장비부터 사겠지, 이런 일종의 내러티브가 좀 만들어지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많이 오릅니다. 1550원대 넘어서서 1557원까지 가고 있네요. 어제보다 9원 이상 오늘 하루 올라가고 있고요. 1557원대까지.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이 1560원 찍었던 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화 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영향도 있고요. 엔화도 달러 대비 152.5엔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달러가 강세. 아시아 통화가 최근에 다들 비슷하게 약세를 기록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배워보는 시간,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단백질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각종 신약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단백질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가능성 어디까지 펼쳐져 있을까요?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백질의 거의 기초, 기본기 다진 거죠?
2: 그 단백질이 유전자, 유전체, 네. 그리고 뭐 RNA로부터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몸 곳곳, 세포 곳곳에서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일꾼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쉽게는 우리 뭐 근육도 단백질이고 피부에 있는 것들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효소나 뭐 항체나 그리고 우리 인슐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그 단백질성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단백질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 몸 또는 세포에 있는 단백질의 집합을 단백체 그 몸체를 붙여서 단백체라고 부르고요. 마치 유전자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단백질도 단백체라고 이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차이를 들어가 보자면 유전자,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살면서 거의 변하지 않은 일부 변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게 유전자, 유전체이고요. 네. 그렇지만 그 유전자, 유전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실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시기마다, 성장 과정마다, 심지어 뭐 하루의 시간대마다 외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이제 애벌레와 나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애벌레가 태어나서 유전자, 유전체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애벌레의 모양에서 나비의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은 네. 결국 그 성장 과정, 성장 시기별로 유전자, 유전체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유전자와 단백질을 좀 분리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유전자,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어떤 정보 명단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각 부위, 세포의 각 부위에서 명령을 부여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단백질, 단백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참 이게 신기합니다. 뭔가 동물의 몸에는 뭔가 계획된 게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유전자고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실현이 되고 왜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뭐 어느 순간부터 나비로 변해라 야 누가 무슨 뭐 마술봉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도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도록 신호를 주고 눈썹은 딱 정해진 만큼만 자라고 멈추도록 해주고 가끔은 또 딱 그만큼만 자라고 참 신기해요.
2: 그러니까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발현되냐 그리고 유전자가 기능이 꺼져 있냐 켜져 있냐에 따라서 그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하기도 하고 우리 몸이 자라기도 하는 건데 이제 그만큼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 몸을 잘 이제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돌아가긴 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가장 큰 기초가 되는 이제 이론입니다.
1: 그러니까 센트럴 도그마?
2: 네 중심 이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몸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 유전 정보가 존재하고 그 DNA에서 정보의 흐름은 RNA로, 네. RNA에서 단백질로 흐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중심 이론이라고 하는 게 195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기본 골격이고요. DNA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네 가지 염기로, 그러니까 마치 글자와 같은 A, T, G, GC라고 하는 네 가지 염기가
1: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그걸 배웠나요?
2: 네. 보면 저희가 유전자를 이야기할 때 염기 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 그럼 많이 들어보긴
2: 예,
1: 했죠.
2: 그게 이제 네 가지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결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게 마치 우리 세포 핵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설계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전 정보라고 하는 설계도가 들어가 있고 그 세포 핵 안에 있는 DNA는 뭐 변이가 일어나면 바뀌긴 하지만 거의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DNA로부터 이 세포 이 위치에 가서 이런 작업을 해라고 하는 이제 명령서 작업 지시서를 받는 게 이제 RNA 그것도 RNA 중에서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많이 이야기를 했던 이제 메신저 RNA mRNA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mRNA는 그 DNA로부터 받은 명령을 필요한 동안에만 작동을 하고 필요한 기간이 끝나면 보통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로 흐르느냐? 이제 단백질로 흐르는데 단백질이 똑같이 정보를 받아서 뭐 피부세포에서는 피부세포에 어울리는 역할을 하고 뭐 뇌세포에서는 뇌세포에서 어울리는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단백질도 작은 아미노산들이 붙여져 있는 형태이고 네. 어떻게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3D 입체 형상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이다. 그 구조가 우리 몸속에 곳곳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NA로부터 RNA, RNA로부터 그 단백질로 이어지는 이 정보의 흐름들이 중요한 것이고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더라도 그 세포의 위치에 따라서 단백질이 받는 작업 지시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간, 신경, 면역, 이런 세포들의 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이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DNA가 설계도, 유전자가 설계도고 RNA가 그 현장의 일꾼, 그 설계도대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일꾼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의 대부분도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2: 뭐 일부 유전질환, 그러니까 DNA 자체에 문제가 있는 유전질환이나 뭐 RNA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뭐 환경적인 요인이나 유전적인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전자 치료제, DNA나 RNA를 건드리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질병들은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단백질이 잘못 기능할 때 많이 잘못 기능하는 방식으로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먹는 일반적인 약을 생각했을 때 그 약이 보통 몸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이제 몸속을 돌던 약 알갱이나 몸속을 돌던 그 뭐 항체 같은 이런 그 단백질 약물들이 질병의 원이 된 단백질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기능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너무 적다면 좀 더 발현시켜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작동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현재 시판되는 약물의 대부분은 질병의 원인 단백질 또는 질병의 유발 단백질을 표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을 많이 알수록 특히 단백질이 구조가 어떠한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많이 알수록 그만큼 약을 개발하는 지식이 더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비유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 썼던 비유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떤 자물쇠라고 한다면 그 자물쇠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열쇠, 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1: 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물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열쇠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걸 또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인류가 알고 있는 단백질이 아직까지는 되게 극소수라는 거잖아요.
2: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는 인간의 단백질은 한 2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2만.
1: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알아요?
2: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2만 개가 있다는 것은 이제 파악을 했고요. 다만 그 중에서 충분히 기능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능에 맞게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단백질은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FDA 승인 약물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약으로 표적할 수 있는 인간의 단백질은 한 800여 종 된다라고 한 850여 종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전체 단백질이 한 2만 개라고 쳤을 때 그중에 한 4% 정도만 약으로 표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밖에 안 되는 표적 속에서 우리는 수십만 그러니까 뭐 한 수천조 원짜리 제약 바이오 산업들이 이제 글로벌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지금 파악한 것은 약 2만 개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시시각각 외부 상황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의 모양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많은 2만 개의 몇 승을 더해보면 사실 단백질이 변할 수 있는 구조값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뭐 수십만 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고정되지 않은 단백질을 어떻게 표적할 것인가, 어떻게 약으로 붙잡을 것인가는 아직까지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숙제가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만들어진 뒤에도 계속 변형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뭐 인산기가 붙거나 당이 붙거나 해서 약간 일종의 꼬리표가 붙으면서 계속 변화하는데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려면 우리가 표적하기 어려운 난제 단백질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이해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그 2만 종에 달하는 단백질 중에서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몇 개만 찾아낸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시작일 수도 있겠고. 9370님이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해야 저 정도의 지식이 쌓이는 거죠? 라고.
2: 아, 먹고 살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 또 실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금을 집행하려고 공부를 하면 또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면 단백질 중에서 우리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알아내지 못한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이걸 암흑이라고 불러요?
2: 우리가 왜 우주의 암흑 물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기 분명히 우주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물질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 모르니까.
2: 예, 마치 그것처럼 현재 심지어 우리가 알려져 있는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는 단백질이지만 그 기능이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암흑 단백질, 이제 보통 다크 프로테옴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암흑 단백질, 단백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단백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나마 최근에 뭐 알파폴드 같은 이제 구글의 AI 모델이 나오면서 기존의 2억 개 단백질 중에서 점점 우리가 구조를 모르는 단백질의 그 모수를 조금 줄여가고 있긴

0: 있고 그리고 단백질이 자체가 구조가 없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정된 구조가 없는 단백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단백질도 있어서 그만큼 연구해야 될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설명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암흑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 표현을 어떻게 구분을 또 그렇게 재미나게 해놨나 봐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구조를 모르면 뭐 구조의 암흑이다. 뭐 구조가 없다. 그러면은 뭐 접힘의 암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해져 있는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편의상 좀 쉽게 뭐
1: 우주과학처럼
0: 예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울 수 있는 게 아무도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발견하면 사실 이제 신대륙 같은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1: 누군가 새로운 별을 발견을 해서 이름 붙이듯이.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고 또 질병의 표적 단백질이지만 약으로 개발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표적 자체를 구조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구조나 기능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약으로 표적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누가 더 얼마나 집중하고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해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단백질, 단백체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 이제는 우리가 유전자, 유전체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속의 일꾼을 몰랐구나. 그 단백질 좀 연구해보자라고 하는 논문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 암흑의 종류 몇 가지 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0: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그나마 조금 덜 이야기가 됐는데 최근에 좀 더 밝혀진 게 이제 번역의 암흑이라고 하는 것인데
1: 번역이요?
0: 예, 번역의 암흑은 사실 좀 편의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명칭은 아니고
1: 영화나 소설책도 아니고
0: 예,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게 DNA가 RNA가 되고 RNA에서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이제 보통 번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번역의 과정에 아직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정보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1: 그
0: 것이고요. 예. 사실 그래서 우리가 DNA나 RNA에서도 그동안 아, 이 DNA 부분은 단백질을 안 만들어 쓸모없는 부분이야 라고 여겼던 그 DNA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조금 관심을 덜 뒀던 부분들이 있는데 5월이니까 지난달이네요. 올해 5월에 네이처 논문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그동안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그 비정형 유전자 구역 여기를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일부는 단백질을 만들고 있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번역, 그러니까 DNA에서 단백질로 오는 그 과정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시했던 DNA 부분도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고 이 단백질이 굉장히 이제 적어서 보통 뭐 작은 단백질이다라고 해서 펩타이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이크로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작은 단백질들이 굉장히 작지만 알고 보니 뭐 암세포 생존에 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있고 또 면역세포가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도 있고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아 우리가 무시했던 유전 영역, DNA 영역, 우리가 너무 작다고 밝혀내지 못했던 작은 마이크로 단백질들도 우리 몸속에서 어떤 종양이나 면역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작은 단백질들도 어쩌면 우리가 표적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 타겟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발견이 최근 5월에 논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1: 이야, 신기하네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게 뭐 번역의 암흑이라고 하고 그 DNA가 어떻게 해서 이제 단백질이 되는지 그 과정까지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0: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것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단백질 자체는 우리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아서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 즉 빛을 이용하는 현미경으로는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1: 보인다.
0: 예. 그래서 이용하는 게 빛 대신 X선을 쏴서 단백질의 구조를 역으로 관찰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자석, 자기장을 쏘는 그 핵 자기공명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약간 단백질을 녹여가지고 관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단백질이 담긴 용액을 영하 한 190도 이하로 급속 냉각시켜서 그러니까 냉각되면 구조가 굳어지겠죠. 그 굳어진 그 단백질 구조를 냉동 전자 현미경, 크라이오 EM이라고 불리는 전자 현미경으로 다각도로 촬영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사진을 결합시켜서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단백질 관찰 방식이고요. 물론 이게 가능한 것도 마치 우리가 유전자 분석 기술이 이제 고도화된

0: 것처럼 단백질을 촬영하고 분석하는 기술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마치 이런 냉동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도 기기도 비싸고 촬영하는 난이도도 낮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단백체를 촬영하거나 분석한 그런 정보 데이터는 굉장히 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뭐 모든 영역에서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이 원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1: 원천 데이터. 그러면 이걸 어찌됐든 간에 알아내려고 하는 게 뭔가 아픈 부분, 단백질이 뭐 잘못 변형되는 부분 고쳐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약 개발하려고. 요즘 뜨는 분야가 있어요. 화학 단백체학.
0: 이게 단백체를 연구하는 게 이제 단백질학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 집합을 연구해보자라고 하는 것일 거고, 거기에 왜 화학이 붙냐, 화학 단백질학이 왜 등장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사실 주사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구용 먹는 약물입니다. 네. 이런 먹는 약물은 대부분 화학 그 저분자 화합물의 집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약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런 저분자 화합물이고 그러면 그 화합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실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백체학이 아니라 우리 화학 단백체학을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그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화학 단백체학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속에 진짜 그 약물 그 질병 유발 단백질과 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리고 원래 가서 붙어야 하는 단백질인데 걔가 아니라 다른 단백질에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동안 약이 붙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약이 붙는 단백질 구조가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약이 가서 그냥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을 아예 녹여버리는 방식,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약물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 기술 중에 하나로 최근에 떠오르는 것이 단백체학, 그중에서도 이제 화학 단백체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특정 단백질을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다가갈 거냐, 어떻게 붙을 거냐, 어떻게 없앨 거냐 등등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학계의 동향을 보면 하나의 유전자, 하나의 약을 겨냥하는 시대는 변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0: 이제 우리가 정밀 의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암이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하나의 어떤 그 경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우회 경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성이라고 하면 왜 항암제를 계속 먹다가도 갑자기 내성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게 암이 생존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래 생존하고 있던 특정 A라고 하는 경로가 있는데 약물 때문에 그 경로가 막히면 다른 살만한 B, C 구멍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우회로들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실제 사람 몸속에 있는 뭐 종양 같은 것들은 돌연변이, 즉 이제 암이 생존하기 위한 어떤 경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 5개 정도가 된다, 평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질병, 특히 뭐 암이라고 한다면 암을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변이가 아니라 5개의 변이, 여러 개의 변이를 한꺼번에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정말 뭐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치료가 아닌가라는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뭐 단일표적 이라고 했었죠. 기존에는. 그래서 그 한계를 좀 벗어나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0: 이게 네덜란드 시험 중에 하나도 좀 나왔던 게 환자들에게 그 환자에게 맞는 그러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유전적인 변이에 맞게 그 약을 줬는데 반응률, 그러니까 그 약에 반응하는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맞는 약을 줬으면 그것보단 반응률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반응률이 낮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비슷한 다른 시험에서도 단일 표적을 표적하는 약물로는 그 환자의 어떤 약에 대한 치료 반응률이 좀 낮았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 여러 가지 변이 또는 여러 가지 표적을 그 치료해보자라고 하는 좀 컨셉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을 높여보자라는 취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게 단일 표적의 반대말이 멀티타겟이에요?
0: 네, 여러 가지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성공을 거둔 사례가 혹시 있나요?
0: 최근에 사실 그 최근에 약물에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뭐 이중 표적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 좀 보셨을 텐데.
1: 그런 거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오죠.
0: 예, 그 이중 표적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하나의 표적이 아니라 한 약물이 두 개의 표적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요즘에는 삼중 표적도 있습니다. 하나의 약물이 세 개의 표적에 가서 붙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이들을 한 약물로 많이 치료해보자라는 접근법이고 미국의 한 연구를 보면 실제로 환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이에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어떤 맞춤형 약물을 넣었을 때 임상적인 그 효과도 좋았고 그리고 보통 뭐 약으로 표적할 수 있는 그 변이 비율도 좋았다라는 연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이런 것들은 어떤 시범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환자 한 명에게 맞춤형 약물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제 대중적인 약물로 개발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직은 좀 개념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어찌됐든 간에 가능성을 더 높이는 전략으로는 갈테고 멀티타겟 전략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예 분자 하나짜리 약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0: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약을 먹어서 쓰면 병용이긴 한데 네. 한 가지 그 항체 뭐 한 가지 약물이 여러 개 표적을 잡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인데 그 뭐 예를 들어 뭐 항체라고 치면은 약이 들어가서 하나는 면역 세포를 잡고 하나는 암세포 겉에 있는 특정 표식을 잡는 거죠. 그러면 그 약물 때문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랑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니까 훨씬 더 공격하기 쉽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중표적의 컨셉이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것은 암이 면역세포를 피해가기 위한 표식들도 있습니다. 뭐 PD1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회피하기 위한 기능인데 거기를 약물에 가서 막아버리고 동시에 암세포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혈관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신생 혈관을 만들어내는 신호들을 막아버리고
1: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0: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표적을 같이 잡아서 뭐 암이나 이런 종양의 기능을 억제하기도 한다라는 것으로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1: 혹시 부작용이나 어떤 뭐 현실적인 어려움 장벽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면
0: 이제 여러 개 표적을 잡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네. 또 오랫동안 약을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나 이런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독성 같은 것도 작용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계속 새로운 약물들이 등장하고 임상 시험을 거치고 시중에 판매가 되면서 좀 더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1: 또 그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단백질을 그냥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기술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0: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몸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청소 시스템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 뭐 약간 문제가 생긴 단백질이거나 아니면 노화된 단백질이 그냥 쌓이면 안 되니까요. 그 쌓이지 않도록 망가진 단백질을 알아서 분해하는 그 프로테아줌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청소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청소할 단백질을 표식 그러니까 딱지를 붙여주는 기능이 유비큐틴이라고 하는 효소가 가서 딱지를 붙이는데요. 마치 이것처럼 약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대신 이건 청소할 단백질이야라고 붙여주는 거죠.
1: 거의 뭐 이사 나갈 때 이거는 버릴 짐이에요. 스티커 붙여놓는 것처럼.
0: 예, 그렇게 대신 약물이 가서 그 표식을 붙여주면 우리 몸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프로테아줌이라고 하는 그 청소기기가 청소 시스템이
1: 돌아다니면서.
0: 이거 딱지가 붙어있네라고 해서 가서 이제 분해시키는 없어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떤 표적 단백질을 분해하는 약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점은 기존의 어떤 억제하는 약물은 A를 억제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 약물이 좀 기능이 다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이제 억제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억제했는데 그 단백질이 여전히 남아 그러니까 질병 원인 단백질이 아직 남아 있으면 그 단백질이 내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단백질을 같이 억제하려면 또 아무래도 고용량을 먹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단백질을 분해하는 약물은 문제가 되는 A라고 하는 단백질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단백질 다시 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이 발생할 좀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약물이 한 번 들어가서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단백질에 표식을 붙인 다음에 또 몸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에도 똑같은 게 있네라고 또 표식을 붙이고 이제 여러 번 쓸 수 있다. 그 청소부 역할을 여러

0: 한다라는 점에서 좀 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 스티커를 붙이면서 돌아다니는 친구가 유비퀴틴이요?
0: 네. 우리 몸속에 원래 하고 있던 역할을 하는 게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 이건 버릴 거야라고 그 딱지를 붙이는 역할, 그리고 딱지가 붙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이 이제 프로테아솜이라고 하는 우리 세포 안에 원래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1: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나쁜 단백질 막는 그런 억제제보다 아예 없애는 게 더 나은 걸까요?
0: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 단백질을 잡아두거나 억제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냥 없애버리는 예.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양으로도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내성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효과들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을 우리가 A라고 하는 문이 잠겨 있는 게 답답한데 그냥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 문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자꾸 방문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는 애가 있으면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짝을 떼버리는 부모님들 가끔 있듯이 확실하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단백질을 아예 없애버리는 분해 기술로 만드는 신약 언제쯤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0: 첫 번째 단백질 분해 약물은 올해 5월에 미 FDA 승인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유방암 환자들에게 처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신약은 승인이 되었으니 기다리고 있는 다른 단백질 분해 약물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약물들이 뭐 한 향후 2, 3년 또는 길게는 5년 동안 얼마나 더 승인받고 실제 환자들에게 뭐 부작용 없이 계속 투여가 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분수령인 것 같고요. 뭐 다만 좀 경계해야 될 것은 이제 막 첫 번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하느냐 그리고 실제 쓰이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쓰이느냐도 다른 이야기여서 이제 문이 열렸고 그 열린 시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좀 더 입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이런 거 기대를 하면서 신약 개발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박성춘 님이 내용이 이렇게 어려워서 바이오 주식엔 손이 안 가요라고. 이거 다 이해하시면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또 항상 AI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데 예전에 그 노벨 화학상 노수상을 했던 그 알파폴드 개발자들 이야기도 잠깐 했었고 2만 종이 넘는 단백질 그걸 또 찾는 거 갖다 붙게 하는 거 없애게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구조를 짜는 거잖아요. AI로 도움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겠죠.
0: 구글이 알파 폴드 다음에 알파 지놈이라고 하는 걸 내었는데 알파 폴드는 그 폴드 접힘이니까 단백질의 접힘 구조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알파 지놈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DNA가 그 단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이제 그 논문도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전자 영역은 단백질에 영향을 안 미치는 영역이야라고 봤던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그래서 알파 지놈이 예를 들어 유전자 그 서열을 쭉 늘어다 놓고 하나는 켰다가 하나는 껐다가 하는 것들을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하나하나가 기능이 꺼지고 켜졌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예측해보고 그걸 점수화시키는 것이고요.
1: 그걸 그냥 사람이 실험 하나하나로는 절대 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런데 저 유전자 하나 끄면은 어떤 단백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이게 뭐 경우의 수로도 따져보기도 힘든 걸 이제 AI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0: 최대 100만 개 염기 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정말 긴 DNA 서열을 통째로 쭉 읽어가면서 점수화시키고 기능의 꺼짐 켜짐의 그 영향력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DNA용 GPT다라고 아주 거칠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 정확하게는 DNA 변이가 실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단백질 전용 어떤 모델로 나왔습니다. 단백질을 자연에 없던 단백질을 설계를 해볼까라고 하는 AI 모델로 나왔고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연에 없던 형광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성공을 한 바가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알파 폴드는 AI가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기술이었고 알파 지놈은 실제 DNA의 작동을 모사해보는 시뮬레이터 역할이었고 이제 그 단백질을 실제로 이제 가짜 단백질을 만들어낸 그 형광 단백질을 만들어낸 모델 같은 경우는 세상에 없던 단백질을 창조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0: 조금은 이제 그런 좀 비약해 보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AI 덕분에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신약 개발도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실제로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0: 너무 많죠.
1: 예. 상장사들도 네. 있고 미국에도 그렇고.
0: 네. 뭐 구글의 자회사들도 있고 뭐 홍콩의 그 상장 홍콩 시장에 상장한 인첼리코 메디슨 같은 경우도 있고 정말 무수히 많은 AI 신약 개발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고 자본의 규모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뭐 AI first, AI 먼저 아니면 AI에 집중이라고 외쳤던 이런 AI 신약 개발 회사들이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전통적인 제약사 출신 임원들을 영입을 한다거나 전통적인 제약사나 어떤 신약 개발 바이오텍들과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AI 모델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AI 모델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바이오나 이런 지식의 영역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사실 그 모든 영역이 그렇겠지만 단순히 AI 모델만 돌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식,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정말 실증 원천 데이터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구글의 그 자회사라든지 이런 그 대부분의 AI 신약 개발 회사들이 원천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실험한 데이터 우리가 보통 바이오 실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험 배치해서 실험을 해봐야지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해보자면 바이오 제약 영역에서도 AI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의 어떤 그 전문 지식과 그 실제 물리적인 학습 데이터 실험 데이터가 합쳐졌을 때 잘 기능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AI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0: 아까 뭐 화학 단백체학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국내에서도 최근에서야 좀 화학 단백체학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테오믹스 단백체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뭐 상장사들 중에서 일부도 이런 단백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뭐 기기를 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바이오 스타트업 중에서도 좀 이런 분야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설립된 뭐 캅스바이오라고 하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아예 본인들의 캐치프레이즈를 화학 단백체약 전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약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단백질, 질병 원인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제 약물 또는 기존에 결합하기 어려웠던 단백질 표적에 더 잘 결합하기 위한 뭐 공유 결합 약물 이런 이제 화학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려면 단백질을 더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 단백체약 전문 기업이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고요. 만들어 놓은 플랫폼 기술을 보면 화학 단백체학 기술에 그 약물의 분자를 이제 구조화시키는 그런 모델링 기술 그리고 그 모델링을 최적화하는 AI 그리고 실제로 암세포의 어떤 단백질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위를 좀 쌓아서 화학 단백체학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생 한 3년 차의 바이오테깅 뭐 캅스바이오 이런 곳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1: 어떤 약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 많이 또 창출해야 되는 거고
0: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CIP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예. 이게 화학으로 유도된 근접성입니다. 그 앞서 저희가 여러 표적 약물, 멀티타겟 약물을 말씀드렸는데 네. 멀티타겟을 가까이 붙이려면 그 안에 있는 그 화합물 약물이 양쪽을 가까이 끌어와서 뭐 면역세포와 암세포를 끌어와서 역할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화학적으로 유도해서 근접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 캅스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도 분자 접착 분해제, 그러니까 약물을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굉장히 작은 분자로 끌어당겨서 분해를 해보자라는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결합하기 힘든 단백질이었는데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잘 밝혀내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공유개발 약물들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알려진 그 연구개발 약물들은 뭐 백혈병 중에서도 뭐 급성으로 발생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또는 좀 그 난치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압 이런 영역에서 뭐 표적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표적하는 그런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0: 밝혀지고 있습니다.
1: 이게 사실 또 엄청난 변화입니다. 뭐 단백질 이제 미지의 영역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거기에 또 AI를 활용을 하는 것. 혹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 변화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0: 이게 최근에 중국 바이오텍들의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바이오텍들이 이런 뭐 단백질 분야나 아니면 뭐 항체 치료제 분야, 뭐 저분자 화합물 분야에서 굉장히 큰 기술 이전 성공 사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뭐 중국 내에서만 기술 이전 되는 게 아니라 뭐 빅파마라고 불리는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바이오텍이나 중국 제약사의 물질들을 사오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 규모도 과거에는 좀 저렴해서 했나가 아닌데 이제는 좀 가격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이해도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에게 또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철강 쿼트를 46% 축소하는 등 신철강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물량 조정에 따른 매도 폭탄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과도한 공포 조장으로 클릭 장사하는 비전문가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준으로 선출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코너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7313님이요. 국민연금이나 외국 기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파는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1: 일단 매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거래하시는 MTS 혹은 네. PC로 보는 HTS의 수급 상황 네. 혹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나오고요. 뭐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 증권 그 안에만 들어가도 매일같이 나오고 네. 시간대별로 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기도 하고요.
3: 네.
1: 또 하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분율 5%가 넘었을 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고 네. 그 이후에 1% 정도의 변화가 또 생기면 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수급을 내가 왜 보려고 하는지 기관 외국인이 얼마를 사고 파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고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불필요한 노이즈일 수 있어요.
3: 네. 그러니까
1: 이런 수급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래요?
1: 미국은 거의 3개월에 한 번 펀드들의 지분 공시가 나올 때야 알 수 네. 있는데 너무 또 과도한 정보가 불필요한 매매를 많이 또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민연금 비롯해서 이렇게 지분 공시가 나오는 건 과거 것이라는 거. 지금까지 네. 얼마를 샀다라는 과거이기 때문에 미래는 또 다른 이야기죠. 다음 질문은요.
3: 네. 2369님이요.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의 손실이 몇 퍼센트까지 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3: 일단 이거는 어떤 시장에 몇 배짜리 상품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을 가정하고 한국과 미국 시장을 비교해 본다면 일단 국내 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하루에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제한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럼 이론상 하루 최대 손실폭은 마이너스 60%가 되고요.
1: 그쵸.
3: 미국 주식형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제한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상 하루 최대 손실폭은 마이너스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때는 음의 복리 효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횡보장에서는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그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손실도 크지만 장기 투자했을 때 원금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는 게 6월에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컸잖아요.
3: 네.
1: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 실제 본주의 흐름하고 레버리지는 두 배인데
3: 네.
1: 한 달 지나고 나서

0: 보니까 한 달 동안의 결과적인 움직임이 거의 비슷했더라. 두 배가 아니더라. 네. 음해 복리 효과가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쯤이었나요? 그 영국이었을 겁니다. 해외에서 어떤 본주가 마이너스 한 33% 빠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3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그냥 바로 하루 만에 상장 폐지가 됐죠.
1: 아이고.
0: 3배, 33%의 3배니까 거의 마이너스 100%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상폐가 돼버리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1: 네, 이지호님이요. 위클리 커버드 콜은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0: 일단 커버드 콜 ETF가 월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1: 네.
0: 커버드. 그러니까 기초 자산, 주식이나 지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콜 옵션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팔아서
1: 네.
0: 그걸로 수입이 생기니 그걸로 분배금을 주는 즉 월배당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위클리는 기존에 매도를 하는 콜 옵션이 월별로 만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1: 네.
0: 주간 단위로 만기가 오는 주간 옵션, 위클리 옵션이 있어요. 이걸 더 자주 팔아서 자주 분배금의 재원을 만들겠다.
1: 네.
0: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위클리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커버드 콜이라는
1: 네.
0: 거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매일 아침 9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에바는 권력이 개인 운명에 고삐를 지는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겠지만 개인이 짊어지는 희생의 무게는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레이스가 우주선에 타게 된 정확한 묘사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에바를 바라보는 마음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는 에바가 원작보다 한결 인간적 면모를 지닌 캐릭터로 묘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헤일메리오가 우주로 날아가기 전 에바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 듯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독일 배우 잔드라 윌러 특유의 위력적인 무표정이 빛을 발합니다. 캐스팅의 절묘한 승리라 불러도 좋을 만한 대목이죠.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며 잔드라 윌러는 해리 스타일스의 사인 오브 타임즈를 직접 선곡해 불렀습니다.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하죠. 그만 울어요. 이건 시대의 징조예요. 우리는 여기 와본 적 있다는 걸 배우지 못해요. 왜 우리는 언제나 갇힌 채로 총알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까요? 영화의 진가는 우주에 강제 고립됐던 그레이스가 타우세티에 당도한 또 다른 생명체와 조우하면서 서서히 더 강하게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돌덩이를 쌓아 만든 작은 거미 혹은 개의 모양을 닮은 그 지적 생명체에 그레이스는 로키라 이름 붙입니다. 바위 덩어리를 닮았다는 뜻에서죠. 그레이스와 로키와의 만남은 우주 블록버스터에서 천진한 버디무비로의 선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로키는 그레이스의 처지와 같습니다. 아스트로파지의 위협이 시작된 고향 행성을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비행을 시작했고 함께 출발한 동료들은 우주선 내에서 모두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지구의 분자 생물학자와 다른 행성의 구조 공학자의 만남. 서로의 우주선을 연결해 겨우 만났지만 각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다른 두 존재. 이때 이들은 서로의 공기가 공존할 수 있는 통로, 나아가 몸에 두를 수 있는 더 간편한 형태를 만듭니다. 오직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호진이는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호진이 네는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간 기능 저하로 일을 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유방절제술과 림프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늘 약냄새로 가득한 집안,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있는 호진이. 지금 호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척추 보조기와 보행 교정 깔창이지만 제작 비용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장기인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에 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 지금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충청도까지 올라오면서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요란한데요. 지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과 경남 해안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20에서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충청 남부에는 5mm 미만의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오후 한때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32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도 높아서 무덥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6도, 제주 27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내일 잠시 남하하면서 내일은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액이 1022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 5월 877억 5천만 달러로 새 기록을 세운 지 한 달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결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9.5%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등 일부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손흥민과 이재성, 김승규, 송범근, 엄지성 등 5명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북중미 대회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A조 3위에 머물렀고 조 3위 12개 팀 간의 경쟁에서 11위로 밀려나며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최종 순위는 34위로 역대 월드컵 참가 사상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반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과 만나 오찬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번 회동과 관련해 국정 현안 전망과 국제정세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 원유 수송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현재 미국과 이란의 60일간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라 당분간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차관은 또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중동 원유 수송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얀부양을 우선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부 협상 과정에서 여러 여건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호르무즈 해협 경로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보유 물량 조정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이른바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국민연금의 보유 국내 주식 재조정이 느닷없는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또 매도 폭탄이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 클릭 장사를 하는 일부 비전문가의 주장이나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썼습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2차 부처 업무 보고가 오는 15일부터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차 업무 보고를 청와대에서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특히 구조개혁을 포함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과제, 국가정상화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도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해 정책 질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배재고 교사들이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회에 따르면 배재고 교사 등 교직원들은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호를 외쳤던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들의 방문도 함께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최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년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제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중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중부지방 장마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일요일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9.1도, 습도 59%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26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상반기 내내 국제사회를 불확실성과 고유가 충격 속에 몰아넣은 이란 전쟁도 하반기에는 막을 내리길 바라게 되는데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 정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변덕스러운 리더십을 경험하고 자국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지켜봐야만 했던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계속 남을지도 궁금하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셈법, 그리고 전쟁 속에서 실리를 챙기며 새 판을 짜는 튀르키예의 속내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죠. 잠시 후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 하반기 국제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금지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건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이란 측 종전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행은 미국과의 종전협상이 진행되는 단 60일간만 허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인 만큼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협에 대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불법 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겐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회가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9월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당의 전당대회는 통상 대선이 있는 해에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 개최되고 중간선거 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유지 여부를 결정할 선거로 평가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는 공화당의 집권 2기 성과를 부각하고 대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현재 1,9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하루 전보다 224명 늘었는데요. 부상자는 1,571명으로 전날 발표된 수치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훨씬 더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면서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실제 희생자 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프랑스가 스웨덴을 3대 0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음바페 선수는 두 골을 넣어 이번 대회 6호 골을 기록하면서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와 함께 득점 공동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프랑스는 16강전에서 독일을 물리친 파라과이와 대결합니다. 또 앞서 열린 노르웨이와 코트디부아르의 경기에선 노르웨이가 2대1로 승리해 브라질과 8강 진출을 다투게 되는데요. 홀란 선수도 이번 대회 5골을 기록하면서 메시와 음바페에 이어 득점 3위가 됐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초대받지 않은 손님.
3: 초대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안 받았다는 게 지금 드러났는데요.
2: 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던 미국과 이란의 카타르 2차 고위급 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에 결국 열리질 않았습니다.
2: 네.
3: 이란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요. 양해각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0: 증명하는 문서다라면서 이 각서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는데요.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도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도하를 방문해서 카타르 쪽 중재자와 만날 예정이고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은 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현재로서 이란 고위급 인사의 도하 방문은 예정이 돼 있지 않다라면서 고위급 회담은 실무 협의가 성과를 거둘 경우에만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당초 미국과 이란이 30일 만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실무 회담을 할 걸로 알려졌는데
1: 그렇죠.
0: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이 충돌을 한 이후에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회담의 형식이 바뀌었는데 결국 이란에서는 아무도 안 온 겁니다. 그런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란이 도하에서 2차 회담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만 보내고 당사자인 이란은 중재국하고도 안 만난다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1: 그러게요.
0: 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무료 통항에 대해서도 양해각서에 따르면 해협의 무상 통행은 오직 본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만 허용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니까 절대로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1: 네.
0: 협상이 끝난 뒤에 정말 이란이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할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냈는데요. 심지어 이란은 미국이 이미 시행한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에 이어서 동결자금 해제 조치를 본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지금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요구 수준을 이란 쪽이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앞으로 며칠간 이 조항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1: 네.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자, 다음 키워드 순교한 지도자.
0: 7월 4일에 이란에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란 정부랑 각 주가요. 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 수준의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모스크 중앙 뜰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이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다 라면서 전례 없는 역사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지금 모스크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안에는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또 근처에 마련된 순례자 센터에서 숙박, 휴식, 예배 같은 종교 활동, 의료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최대 25만 명의 인파를 수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란 완화통신은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참석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두 정상 말고도 알사니 카타르 국왕,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참석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지금 이란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숨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순교로 규정을 하면서 전후 이란 내부의 통합과 결속을 다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은 하메네이는 그가 원했던 길, 패권에 맞서 싸우고 국가를 지키는 길에서 순교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1: 네.
0: 이란 국영방송 IRIB 등은 순교한 지도자라는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장례곡으로 제작을 해서 장례 기간 동안 이란의 TV와 라디오 방송에서 송출을 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1: 네.
0: 지금 미국과 군사적 긴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 장례식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조치를 가동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989년 호메이니 전 최고 지도자 그리고 2020년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장례식에서는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압사와 부상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한편 이번 장례식에 전쟁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과연 아버지의 장례 행사에는 등장을 할 것인지 이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누가 미국 국민이 될 수 있는가.
0: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에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라는 미국의 오랜 속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해 줬는데요.
1: 네.
0: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제동을 넘어서 누가 미국 국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미국의 구성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0: 이날 대법원이 6대 3의 의견으로 이 행정명령에 담긴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걸 막는 내용을 무효화시켰는데요. 지금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6명의 대법관은 이런 행정명령은 헌법 또는 연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대법원이 지금 보수 대법관이 6명이고 진보 대법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는 진보 성향의 새 대법관은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 베럿 대법관도 출생 시민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법이냐면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에 채택된 수정헌법 14조가 있습니다.
1: 네.
0: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으로 미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미국에서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을 해왔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반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곧바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워싱턴 DC가 이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연방대법원이 내린 건데요.
1: 네.
0: 1심, 2심 법원은 다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하급심의 판결을 이제 확정을 해 주는 건데요. 행정명령이 이제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각 주는 기존과 같이 출생증명서를 계속 발급해 줄 수 있는데요.
1: 네.
0: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했겠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길고 번거로운 헌법 개정은 필요 없고 의회가 오늘 당장 출생시민권을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번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법안이든 개헌이든 어떤 조치든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데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과반수 지지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Safe Women Sports.
0: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같은 날이죠.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결도 같이 내렸습니다.
1: 네네.
0: 이번 결정은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성소수자 관련 권리 제한에 연달아 손을 들어준 판결이거든요. 미국 전역의 스포츠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1: 네.
0: 근데 키워드로 뽑은 Save Women Sports 이게 여성의 스포츠를 구하라라는 뜻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반대 진영 측의 슬로건이자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여가 생물학적 여성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주장의 핵심 문구로 쓰였던 문구입니다.
1: 네.
0: 이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두 명이 이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 건데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발단이 된 법률들은 성별의 기준을 철저하게 생물학적 조건에 두고 있습니다.
1: 네.
0: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 근거한다라고 규정을 내려놓고 있고요. 아이다호주는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는 개방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학생들은 사춘기 때부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성 경기에 출전해왔다.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또 다른 선수도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 그렇죠.
0: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은 소송이 제기됐던 두 개 주에만 일단 미칩니다. 그런데 네. 비슷한 규제를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결정적인 명분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큰 승리다라고 그렇죠. 환영을 하면서 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제 종결됐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성소수자 진영 진보 매체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CNN은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운동이 입은 중대한 패배다. 대법관들이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 같은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주들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지금 연방대법원이 최근 2년간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도 금지를 하고 여권의 성 정체성을 기재하는

0: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숙박 요금이 15,000엔, 약 14만 3,300원인 호텔에 하루 묵을 경우 숙박세가 지금까지는 200엔이었는데 450엔, 약 4,30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이 개편된 숙박세가 내년 4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민박들도 숙박세를 내야 됩니다. 이번 개편은 급증한 관광 행정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 관광객이 엔저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 인프라 유지 비용이 빠르게 증가했는데 숙박세로 거둘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오버 투어리즘에 대응하겠다면서 이렇게 도쿄도가 숙박세를 올린 겁니다. 네. 도쿄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7개 지방자치단체도 정부로부터 숙박세 신설 승인을 이번에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홋카이도나 뭐 오키나와에서도 지금 숙박세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총 62곳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작년 말에는 17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여행 가시는 대부분에서 숙박세를 좀 더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니까요.
1: 그렇죠. 네,
0: 앞으로는 계산을 하실 때 숙박세 인상도 함께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물만 먹고 안 가지요.
0: 토끼는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갔는데 예.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신설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즉 수분 보충 휴식 시간에 선수들이 물만 먹고 가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3분 정도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전술을 재정비하는 작전 타임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1: 바쁘더라고요. 네. 예.
0: 그래서 그 전으로 경기 주도권이 바뀌는 모습이 통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스포츠 통계 분석 매체 드림 랩이 이번 대회 조별리그 초반 28경기의 데이터를 전수조사했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이들 경기에 56차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전으로 경기 주도권이 변했다고 합니다. 휴식 전으로 10분간씩 주도권 관련 지표가 달라졌는데
1: 네.
0: 휴식 전 10분간 기대 득점, 즉 슈팅이 골로 연결될 확률을 수치화한 지표, 공 점유율, 패스 성공률 같이 주요 지표가 휴식 후 10분간 바뀐 경우가 56번 중에 44번. 이게 확률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78.6%나 바뀐 걸로 나타났습니다.
1: 좀 높은 거죠.
0: 그렇죠.
1: 예.
0: 전반에 주도권을 잡았던 팀이 하프타임 전까지 그 흐름을 유지하는 평균 비율이 72%였는데 아주 정반대 현상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인 옵타의 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1로 이긴 경기가 있습니다. 전반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전까지는 네. 슈팅 수, 기대 득점 모두 네덜란드가 앞섰거든요. 하지만 쉬고 나니까 스웨덴이 수비를 5백에서 4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프타임까지 슈팅 수와 기대 득점 모두 스웨덴이 오히려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1: 네.
0: 그리고 독일도 퀴라수랑 경기를 할 때 전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전까지는 고전을 했는데
1: 네.
0: 휴식을 한 뒤에 전술을 바꿔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7-1로 승리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로 흐름이 끊긴 감독들이 자주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호주를 2-0으로 이기긴 했지만 포체치노 미국 감독이 잘 흘러가던 우리 팀 에너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불공정한 규정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1: 네.
0: 잉글랜드의 투헬, 프랑스의 데샹 감독 등 주로 강한 팀 감독들이 비슷한 문제를 자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영향은 단판 승부인 32강전부터 더 커질 걸로 전망이 되는데
1: 네.
0: 약한 팀은 초반 22분간 수비 라인을 내려서 상대의 파상 공세를 막는 극단적인 방어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선제골을 넣지 못한 강팀이 휴식 이후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그렇군요.
0: 지금 벤치의 지략 대결도 지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후반에 주어지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스피드가 좋은 조커 투입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네. 하나를 짧게 알아.
0: 네네.
1: 아, 보기가 시간이 네.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아무튼 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0: 네.
1: 아, 어렵네요.
0: 네.
1: 분위기가 한번 네. 이제 끊어주면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아까 수비를 극단적으로 하는 전략을 예.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프랑스랑 스웨덴전을 보니까 스웨덴이 전반 초반에 아주 그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쓰긴 했습니다.
1: 네. 네. 월드컵은 계속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라멜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출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물량 조정에 따른 매도 폭탄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과도한 공포 조장으로 클릭 장사를 하는 비전문가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돼 환자 본인이 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1회 비용은 약 41,600원으로 통일되고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지난 6월 17일 미국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4개월간 이어졌던 전쟁이 일단은 60일 휴전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간헐적인 충돌이 또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완전한 종전은 과연 가능할지, 중동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중동 전문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란 전쟁 시작되면서 많이 바빠지셨죠?
1: 네.
0: 예.
1: 아, 그 전에 다 바빴어요.
0: 아니, 물론.
1: 사람들이 왠지 전쟁 이전에
0: 예. 뭐
1: 출무니 트레이닝 입고 그냥 거실에서 소파에 눕고 이렇게 한가했는데 전쟁 때문에 바빠진 아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0: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중동 지역이 상당히 좀 나라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자세히 또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 취재를 하셨는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뭐 잘 다뤄지지 않은 내용도 네. 알려주시고 하셔서.
1: 이제 예전에 이란에 연구원이나 아니면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셨다가
0: 네.
1: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와서 연구원 생활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원래 국가기관 네 이제 소속으로 갔다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다 사퇴를 네. 하고 이제 연구원으로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름 네트워킹이 있고
0: 어.
1: 그리고 이제 이란을 다루는 기자들 중에서도 나름 뭐라고 해야 되죠? 배경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개인 채널에서도 몇 번 제가 출연을 시켰던 아르메니아 기자 한 명이 있어요. 이분이
0: 네, 네, 네.
1: 시리아 그러니까 국적으로는 시리아이거든요.
0: 아.
1: 근데 이제 오랫동안 레바논에 있다 보니까 레바논에서 이제 헤즈볼라이라는 무장 단체가 있잖아요. 친이란.
0: 네. 네.
1: 그래서 그분도 이제 헤즈볼라라는 얘기를 하고 헤즈볼라를 통해서도 정보 들어오고
0: 중요하죠. 네. 이 협상에서도.
1: 이제 이런 좀 약간 특이한 네트워킹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0: 네.
1: 이란에 2004년대 딱 한 번만 간 거 말고는 없지만 제 고향이 이란 코앞에 있어요. 뭐
0: 아.
1: 북한으로 따지면 신유주예요. 제 고향이.
0: 아.
1: 그래서 이란 사람, 이란 간첩이 제일 많이 잡히는 도시가 제 고향이에요. 왜냐하면 제 고향이 시아파예요. 저는 시아파는 아니지만.
0: 아,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 안에 있는 이란 전문가들의 뭐 상당수는 제 고향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란에서 속박사를 하고
0: 예, 예.
1: 다음에 이제 튀르키에 와서 대도시들에서 교수가 되거든요.
0: 아.
1: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제 고향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아파이다 보니까 이란에서 자기 친척들을 통해서 라인이 있어요.
0: 예밀한 얘기들을 또 많이 전해 들으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얘기도 전해 주실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책도 내셨더라고요. 아주
1: 예,
0: 짧은 이집트사.
1: 예, 그거는 이제 이집트를 뭐 고대사만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한 전쟁 위주로만 나오거나 근데 이집트는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고대 이집트사가 있고 중간에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가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 시민의 인구수가 한국보다 몇 배예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역사를 이렇게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이집트의 변화를 보여주는 좀 아주 담백한 책이 지금 현재 없다 보니까
0: 네.
1: 현지에서 오랫동안 가이드를 하셨던
0: 예, 예. 예,
1: 가이드분이랑 같이 그분은 이제
0: 아, 가이드?
1: 예. 아, 근데 그분은 이제 외대 출신이에요.
0: 예, 예. 아니 가이드라고 하셔서.
1: 아 죄송합니다. 이제 예. 그분이 이제 고대사하고 기독교사 부분을 쓰셨고
0: 아,
1: 저는
0: 그러시군요.
1: 이제 이슬람사 부분을 썼고
0: 예,
1: 이런 식으로 공동 저자.
0: 네, 이 내용 좀 보면 중동 정세
1: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
0: 네.
1: 이 중동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제일 모든 문제들을 결론적으로 꼬이는 포인트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0: 그렇죠.
1: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마무리되면 이걸로 함께 마무리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0: 네.
1: 이 문제에서 이집트를

0: 해놓을 수가 없어요.
1: 그렇군요. 네. 예, 좀 도움이 되시는.
0: 아, 그것보다는 이집트에 여행하라고 하신 한국 분들이 있는데 예. 너무 뻔한 여행이라거든요. 갔다 오면 이집트에 대해서 좀 약간 감 아니면 뭔가가 안 남아요. 왜냐하면 피라미드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성지 순례 몇 개 가고 끝이에요. 아. 근데 이집트를 이해하고
1: 제대로
0: 있느냐.
1: 제대로 이해하기 네. 위해서.
0: 그래서 이 책을 사람들이 가기 전에 읽으면 아마 네네. 비행기 안에서 끝날 거예요.
1: 그렇군요. 아주 짧은 이집트사니까.
0: 네, 아주 짧은 이집트사.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미국 이란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다고 저희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는데 계속 지금 충돌이 있고 뭔가 협상의 진전이 좀 잘 안 되는 모양새여서 이게 종전이 언제쯤?
0: 선생님, 일단은
1: 수 있을지.
0: 좀 구도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요. 네. 이 이란에서 혁명이 터지고 난 다음에 네. 미국이란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나라가 탄생했어요. 왜냐하면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미국을 네. 사탄이라고 규정해버렸어요. 후메인이라는 아. 분이.
1: 네네.
0: 물론 그 이후에는 국제정치하다 보니까 미국이랑 협력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뭐 아프가니스탄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라크전이라든가. 왜냐하면 네. 미국이 이라크전 때는 이란의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라크에서 새로운 국무총리가 뽑을 때마다
1: 네.
0: 이라크 안에 있는 친이란 세력하고 친미 세력이 협상을 타결을 해야지 국무총리가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와요.
1: 아, 그렇군요.
0: 하여튼 이런 좀 약간 몇 개 분야에 있어서 미국하고 이란이 협력하거나 좀 약간 논의하는 뭐 분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네. 서로 좀 친해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 둘이 붙으면
1: 네.
0: 진짜 전쟁이 시작하면 예. 이거 다시 깨매기가 힘든
1: 너무 어려운 거죠.
0: 예, 구멍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구멍이 드디어 터져버렸어요.
1: 그래서
0: 지금 이걸 깨물려고 하는 미국 안에 있는 세력이 자본주의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호르무즈 카드를 써버렸어요.
1: 그렇죠.
0: 지금 미국이 세계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지 미국이 백권국이거든요.
1: 그렇죠.
0: 미국을 네. 제일 많이 견제하는 그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중국마저 이 미국이 만들어졌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에다가 제대로 이렇게 지팡이를 빠뜨리는 거는 이 호르무즈해협이었어요.
1: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알게 된 거죠. 호르무즈가
0: 그렇죠,
1: 대단한
0: 그렇죠.
1: 카드가 됐구나.
0: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일부 라인이 네. 야야야 어차피 이란이 우리한테 적대 국가 순위에서는 1인은 아닌데
1: 네.
0: 굳이 지금 우리는 모든 힘을 여기에다가 쓰고 이란이랑 싸울 필요가 없지 하면서 이 휴전을 밀어붙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나름 성공이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1: 네.
0: 그분들 누구냐면 이제 벤스 부통령 중심으로 된 그 라인인데
1: 네.
0: 아직도 미국 안에서 미국보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친이스라엘 라인이 있어요. 시작이 되는데 마무리돼야지 이대로 냅두면 안 된다.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 사이에 있는 충돌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 합의가 된 거 없고요.
1: 네.
0: 이란이 조그만한 좀 약간 좀 휴전을 흔들린 행동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 미국이 네.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이란도 우리 휴전했는데 뭐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지 않고 이 대응에 그만큼 대응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휴전 얘기가 나오는 첫날부터는
1: 네.
0: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CNN 특파원이 있어요. 저 그분을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있는데
1: 네.
0: 그분이 이제 가끔씩 자기 개인적인 것들도 올리잖아요. 첫날 그 말을 했어요. This is shaky ceasefire. Shaken 이제 흔들리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흔들리는 휴전이에요. 우리 바람은 네. 흔들리는 휴전에서 unshaky, 흔들리지 않는 휴전으로 넘어갔으면 좋은 거 우리의 바람이고.
1: 그렇죠.
0: 근데 본질적으로 국제 정치학적으로는
1: 네.
0: 흔들릴 수밖에 없는 휴전이에요.
1: 아, 그렇군요.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키워드 뉴스 전해드리면서 이라는 이제 MOU에서의 어떤 협상 사안들 뭐 예를 들어 동결 자산에 해제한다든지
0: 네.
1: 뭐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 협상할 수 있다. 미국은 또 반대 입장이고.
0: 아니 그 동결 자산의 일부가
1: 네.
0: 조금 뭐 한 3조 정도는 들어갔다는 걸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없지만
1: 네.
0: 이제 기정화 사실된 것처럼 한 3조 정도 들어갔고
1: 아, 그래요?
0: 아마 조만간 이제 6조 정도 들어갈 건데
1: 네.
0: 이제 24조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이거는 그 60일 안에 마무리돼야 돼요.
1: 네, 네, 네.
0: 근데 이 20 4조 정도 이 금액은 뭐 금액이 몇 조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만 20몇 조예요.
1: 네.
0: 이 돈이 이전에 이미 벌어교환 협상 과정에서 네. 언급이 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 있었던 이 동결 자산이 이미 가타르에 와 있었어요. 이거 바이든 정부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지금 단장 이란에 갔다고 해서 이란이 뭔가 큰 승리 아니에요. 이
1: 뭐 얻었다고 생각 안 하는군요. 예, 이란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될
0: 원래 오기로 돼 있었는데 왜 안 받지 이거였는데
1: 네.
0: 이 MOE 안에서 핵심적인 거 뭐냐면 어떤 펀드가 생기고 이 펀드에다가 네. 한 300조, 400조 정도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1: 네.
0: 이 돈을 통해서 이란을 재건축을 해야 돼요.
1: 네.
0: 물론 이 재건축의 이제 주도권은 미국한테 있을 거고 펀드도 미국에 있을 텐데
1: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미국이.
0: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 네.
0: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오케이 왠지 이란이 승리할 것 같은데
1: 에이.
0: 근데 이 진행 과정에서 미국이 60일 지나갔고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들었어 하고
1: 이 지금 이게 이란 입장인 거죠?
0: 네. 이란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미국이 이 MOE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부터 상황이 절대적으로 이란한테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었던 그 영향이 지금 축소됐어요. 며칠 전에도 싱가포르 배가 지나가다가 이란이 왜 우리 마음대로 안 지나가냐라고 하면서 좀 공격을 했잖아요.
1: 네.
0: 다음에 또 미국이 가서 여기저기 공습을 했는데도
1: 네.
0: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1: 별로 영향이 없다.
0: 이란이 원했던 거 뭐냐면
1: 네.
0: 이 유가가 올라가고 오하이오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깽판을 쳐야지 이란이 이란이 유리한데
1: 근데 전혀 뭐 흔들림이 없어
0: 그치?
1: 보이니
0: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는 협상한테 싸우겠다 협상한다 싸우겠다고 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을 줄여버렸어요. 다시 한번 한 석 달 전에 있었던 그 심한
1: 네.
0: 전쟁이 더져버려야지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이 다시 올라가요.
1: 아 그렇군요. 이게 쉽지 않네요, 진짜.
0: 네.
1: 네. 자, 그러면 이란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전쟁 과정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도 교체가 네. 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란은?
0: 어떤 면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그
1: 내부 상황에서.
0: 내부 상황은 지금 일단은 다음 주이죠.
1: 장례식.
0: 6, 8, 7, 9 장례식을
1: 네.
0: 할 건데요.
1: 네.
0: 그 장례식도 왜 이때까지 기다리는지 아세요? 왜냐면 장례식을 하다가 미국이 또 갑자기 공습을 하면 아니면 이스라엘
1: 아 예
0: 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어요. 트럼프가 튀르키예에 올 건데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복의 여지가 생깁니다.
1: 아
0: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 있을 때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1: 아
0: 그만큼 아직도 이란이 전쟁 끝났다 휴전에 들어갔다 안심하다 하진 않고요.
1: 생각은 안 하고
0: 예, 국회의원들도
1: 네.
0: 모이진 않아요. 화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 줌으로 해요.
1: 아,
0: 갑자기 또 공습을 하면 어쩔 거냐.
1: 네네. 그럼 이란의 권력 구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스타바 하메네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0: 있고. 예,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고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이번 장례식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네.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1: 예.
0: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 나올 가능성은 크긴 하지만
1: 예.
0: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건 우리가 예. 알고 있어야 되고.
1: 대통령 있고 혁명수비대가 뭐 실권을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가
0: 예.
1: 있잖아요.
0: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혁명수비대 하나에 동틀어서 하나의 조직 아니에요.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1: 네.
0: 좀 약간 실용주의자들 있고 이제 종교 사상에다가 너무 빠진 사람들 있고
1: 네.
0: 지금으로서는 야, 이 MOE를 우리는 진행시키자.
1: 네.
0: MOE 내용이 너무 괜찮으니까 MOE 내용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는 국제 정치적으로 움직이자 군사적으로 움직이자 하는 세력하고 이 MOE 내용이 좋은데 미국이 중간에 또 전쟁을 해버릴 거라는 걸 누가 아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미국이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도 날리지 못하게끔
1: 네.
0: 완전히 국제 무역 루트를 부셔버리고 미국이 절대적으로
1: 네.
0: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 진짜 잘못해 이 미국이 그 모습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중간중간에 며칠 전에도 속기시대로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 말조차 못하게끔 가해 됐었는데 우리는 쫄았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1: 온건파 강경파 좀.
0: 네. 예. 오죽하면 며칠 전에도 이란에서 지금 국회가 두 개 있어요. 일반 네. 정치인들이 뽑히는 국회 하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신학자들도
1: 아.
0: 예, 뽑히거든요.
1: 네.
0: 예, 이제 전문가 의회라고 하는데요.
1: 아.
0: 이제 그 그분들도 이제 얼마 전에 성명서를 냈어요. 이 휴...

0: 비전은 좋은데 미국이란 사인했던 그 내용에 내가 크게 신뢰하지 말고 좀 예. 주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름 겁을 쳤어요.
1: 예. 여전히 좀 긴장하고 있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미국이 지금 어떤 전쟁 비용이라든지 정치적 부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동 국가에 좀 전가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중동 지역에 굉장한 변화가 있겠는데요?
0: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특히 중동에 있는 몇 개 나라는 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은행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라든가.
1: 네.
0: 이제 거기 있는 부동산들은 뭐 사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일종의 부동산이에요. 그게 뭐지 일종의 은행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은행처럼 자기 재산을 그쪽 나라들에서 보유를 하는데
1: 네.
0: 저는 이제 땅값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갔거든요.
1: 네.
0: 갔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란 암암리에 외교를 해가지고 원래 그 중동 지역에서 제일 친 미국 친 이스라엘
1: 그렇죠.
0: 나라는
1: 그렇죠.
0: 아랍에미리트로 알려져 있는데
1: 네, 네, 네.
0: 근데 또 암암리에 가서 좀 약간 안보적인 회의를 했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1: 예, 아랍에미리트
0: 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갔다는 소식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1: 에이.
0: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 아니고 이제 폭로로 나왔거든요.
1: 폭로.
0: 근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1: 네.
0: 미국하고 이란이 중도를 할 때마다 원래 이란이 두바이를 아니면 아부다비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아랍에미리트를 한 번도 안 데렸어요. 그러면 그 기사가 맞아떨어지네요.
1: 그렇게
0: 그리고 아직도 부동산 값이 뭐
1: 떨어지지 않았어요.
0: 그 월간 1%는 2% 증가하고 있어요. 두바이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몇 개 나라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근데 큰 위주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1: 네.
0: 이제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카타르인지 아시다시피 미국의 제일 큰 군사 기지가 있는 나라이고
1: 네.
0: 미국의 중부 사령관은 카타르에 설치돼 있어요.
1: 네.
0: 그런 나라에다가 공습으로 하마스 지도자를 이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다른 중동에 있는 친미 국가들이
1: 네.
0: 우리는 미국이랑 손을 잡는 이유는 뭐 우리는 내부적으로 호족들의 쿠데타를 막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외부로부터 이란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도 막아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1: 네.
0: 미국 이란 이렇게 아주 친밀한 군사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도 와서 때려주고
1: 네.
0: 무슨 이란하고 미국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와서 또 이란이 때려주고 그럼 이 동맹 체계에 대해서는
1: 그렇죠.
0: 크게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건가 해가지고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 중심으로
1: 네.
0: 이 나라들이 다시 좀 약간 모이기가 시작했어요. 원래 이 나라들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1: 서로
0: 네, 물론 이집트하고 사우디는 사이가 좋지만
1: 네.
0: 튀르키예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옆에서 파키스탄도 왔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리는 시아 벨트랑 싸우고 있다. 이 시아 사람들은 어차피 순위라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1: 그렇죠.
0: 중동에 있는 순위 국가들도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1: 네.
0: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시아 벨트 다음에 순위 벨트랑 싸워야 되나?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하나의 중돌 구도가 생겨버렸어요.
1: 그러니까 앞으로 좀 미국 중심으로 안보는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0: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또 중동에 많이 있으면
1: 네.
0: 여기 동양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데
1: 네.
0: 미국 입장에서 자기 힘을 중동에다가 실어봤자 여기로부터 뭐 크게 혜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에다가 나름 좀 약간 하나의 동네 백권국을 박아놓고 이제 그분한테 맡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구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진미 국가는 튀르키예 말고는 없어요. 근데 또 여기에다가도 이스라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이 안보 체계가
1: 네.
0: 개편 중인데
1: 예.
0: 개편이 잘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든 나라들에서 지금 현재 큰 물음표예요.
1: 그렇군요. 예,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하는.
0: 그렇죠. 그래도 예, 보니까 이제 다음 주 튀르키예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담이
1: 네, 네, 네.
0: 엄청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가는 나토 정상회담들 중 하나예요.
1: 그렇군요. 또 하나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0: 이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본인의 뭐 사법적 처리 문제도 그렇고 그 10월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전쟁이 지금 지속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1: 저는 이거는 다른 방송국들에서도 말하는데 지금 이번 전쟁이 크게 나타내요 전쟁 아니고 네. 이미 다른 정당들에서도 언급되고 어느 정도 지지선언이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국 언론은 자꾸 이 전쟁을 나타내요 개인이랑 엮이고 있는데요. 나타내요 자리에다가 나프탈리 베넷 있어도 이 전쟁이 이렇게 진행됐을 거예요. 아니면 베니간. 물론 이제 나타냐오는 좀 약간 지나친 일단 예. 카타르 공격을 아마 다른 지도자들은 안 했을 거예요.
0: 예.
1: 아 그래도 좀 약간 미국 눈치 미국의 동맹국들의 눈치로 보자고 했을 텐데
0: 네.
1: 근데 전 큰 패키지로 봤을 때 이제 이 패키지 안에다가 코카콜라를 이제 라지로 넣느냐 아니면 레귤러로 넣느냐의 차이가 있겠지 이 패키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0: 지금 상황에서는.
1: 예.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 뭐냐면 전쟁이 그 선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0: 그렇죠.
1: 나타냐후가 받은 지적들이 같은 우파 계열 정당들로부터 지적받아요.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전쟁이
0: 네,
1: 이렇게
0: 네.
1: 하면 안 되는데
0: 네.
1: 이 말을 하는 정당들이 진보 성향에 있었던 정당들 아니고 같은 보수 성향에 있는 정당들이고 그리고 나타내요 지금 두 가지 국내 문제도 터졌어요. 하나는 예, 군대 문제.
0: 네.
1: 왜냐하면 하레디 정당들은 합의했어요. 내가 니네들 거를 좀 약간 미리, 왜냐면 하레디 분들은 군대 가는 거를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군대 가는 사이에는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세속주의적인 유태인 분들은 아, 다들 가는데 왜 이분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군대 안 가냐 말이 안 된다고. 근데 나타냐후는 그 하레디 정당이는 지금 연립정부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그걸 지금 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또 국내적으로 민심을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타냐후도 나름 좀 세속주의적인 보수 정당이에요. 그 군대 문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천 문제예요.
0: 네.
1: 이 공천 문제는 오로지 한국 정치권에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냐후하고 나타냐후 네. 정당에서 공천을 관리하는
0: 공천
1: 현재
0: 관련해서.
1: 제가 알기로는 관광부 장관인데
0: 네.
1: 하임 갓스 이분들한테도 중돌이 생겼어요. 원래 나타냐후는 다섯 명 정도는 이제 알아서 놓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10명으로 11명으로 올리고 싶은데 정당 안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중돌이 너무 심해지면
0: 네.
1: 나타냐후는 자기 정당에서 탈퇴해가지고 그 따로 이렇게 자기 리스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0: 아 복잡하네요.
1: 네.
0: 아까 튀르키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그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요? 지금?
1: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자기 문제가 더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거 텔레비에 나오니까 자기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 자기 정당도 그렇고 자기 가문도 그렇고 자기 가족도 그렇고
0: 예.
1: 아주 싸움이 크게 더해졌어요.
0: 그
1: 지금 아들이 될 것인가
0: 네.
1: 아니면 사위가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가문 내에서도 싸움이 더해졌고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이 열릴 거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러시아 기분 너무 나빠서 외교부 장관을 러시아를 달래려고 보냈어요. 푸틴에다가. 그런데
0: 아,
1: 푸틴이 그 외교부 장관을
0: 네.
1: 자기 대통령처럼 모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전에 11년 동안 국정원 원장이었거든요. 에르도안이 그걸 보니까 외교부 장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첫 국무회의 때는
0: 네.
1: 너 본인을 다음 지도자로 생각하냐라고 해가지고 다른 장관들 앞에서 화를 냈거든요. 지금 튀르키예에도 국제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0: 네.
1: 정권 내부적으로도 아주 시끄러워요.
0: 문제가 또 있네요.
1: 예.
0: 그러니까 각국이 다 나름의 셈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끝으로 하반기 국제정세 전망할 때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1: 거예요? 제 보기엔 레바논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 건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는 그 MOU 각서에다가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이 졸수하겠다고 미국 사인했는데
0: 네네.
1: 이스라엘 지금 졸수할 생각이 1도 없고 오히려
0: 그렇죠.
1: 그 점령 기간을 완전히 연장하려고 이스라엘 정부 레바논 정부란다 나름 좀 약간 외교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레바논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이 이란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을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하반기 국제사회에 조금 더 평화와 안정으로 나아가길 좀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중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어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충청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넓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제주도에 비가 약해져 제주도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제주도와 경남에는 5에서 40mm, 전남에는 5에서 20mm, 충북 남부와 강원 남부, 전북과 경북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고요.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 한때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32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도 높아서 무덥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6도, 제주 27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집니다. 어제 귀국한 홍명보 감독에 이어 손흥민 선수 등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도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가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진이 이어지는 데다 폭우까지 예보돼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가량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직전달 877억 5천만 달러로 새 기록을 세운 지 불과 한 달 만에 기록 경신입니다. 이번에도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448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44%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직전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던 반도체 수출은 400억 달러 선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늘면서 컴퓨터 수출액도 4배 넘게 늘었고 무선통신기기도 1.5배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며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200억 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두 국가 모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4,967억 달러. 추세대로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30.1% 늘어난 661억 달러였습니다. 무역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통합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을 갖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회동을 추진해왔지만 바쁜 일정 탓에 오늘에서야 성사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복잡한 국제정세, 경제사회적 대전환 과제 등을 언급하며 깊이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 정당대회를 앞두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 당내 갈등과 관련해 통합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과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생선류인 민어탕이 오릅니다. 후식으로 모듬 떡과 과일화채가 준비됩니다. 청와대는 퇴임 후 청와대를 다시 찾은 문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한편 두 전현직 대통령이 강조해온 화합과 통합의 상징 요리를 더해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2차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질타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7: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 시작부터 여야는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국정조사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거나 허위라고 따졌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독립기구인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 계획과 결과를 미리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선관위 측은 사전 통보가 아닌 직전 통보였다며 문제 없다고 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선관위는 거듭 고개 숙이면서 앞으로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로 인쇄하겠다고 자체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포함 위원 3명은 상근제로 하고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는 선거지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등도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내일 집회가 이어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등을 현장 조사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대표팀의 손흥민 등 일부 선수들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귀국과는 달리 축구팬들은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성윤 기자입니다.
8: 손흥민은 홍명보 전 감독과 같은 인천공항 A게이트 2번 출구로 나왔지만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새벽부터 환영문구를 준비한 축구팬들이 손흥민을 기다린 가운데 손흥민이 입국장에 나오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을 연호하며 월드컵을 마친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에게 고함을 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손흥민은 축구팬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귀국 때처럼 인터뷰를 생략하고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 3경기 모두 후반 교체되는 등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고 대표팀은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 미국으로 무대를 옮겼던 손흥민으로선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월드컵 종료 이후 국가대표 은퇴설까지 나왔지만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0: 밝혔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린 손흥민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월드컵 종료 이후 소속팀 LAFC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이재성과 김승규 등 선수단 대부분이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1: 기상청이 오늘 중부지방 장마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정체전선과 비구름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남부지방에는 어제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역대 세 번째,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역대 여섯 번째 늦은 장마 시작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이제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도 만 명을 넘었는데 수백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는 데다 폭우까지 예보돼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베네수엘라 지진의 사망자 수는 1,943명. 전날보다 200여 명 늘었고 부상자는 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실종자 수는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유엔과 베네수엘라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사망자 수가 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을 넘긴 지금 지진 6일차 구조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요르단 구조대가 라과이라의 건물 잔해 속에서 세 살 아이 클리베르 모란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3,600여 명의 구조대원들이 파견됐고 구호 물자도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인력과 물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재민은 15,000여 명에 이르지만 대피소는 55곳에 불과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진 피해 건물을 약 5만 8천여 채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여진도 600여 차례 이어졌고 지진 피해 지역에는 폭우를 동반한 열대파 예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한편 국외 체류 중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차도가 구호활동을 돕기 위해 귀국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마차도 귀국을 허용할 경우 베네수엘라 노선 운항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금지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1, 2심 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 역시 다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 출생시민권을 폐지, 제한하겠다는 취지인데 헌법이 우선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은 상호관세, 우편투표 제도 등 쟁점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대한민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의 첫 업무 지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맞춰졌습니다.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가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습니다. 행정 공백을 막고 통합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첫 임시회 본회의는 오늘 새벽 0시에 맞춰 열렸습니다. 통합특별시 의회는 1호 안건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영배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광주와 무안, 순천 청사를 균형 있게 쓴다는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의 취임식 없이 통합의회에서 선서로 첫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 시장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전남 광주에 찾아온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업무 지시에도 반도체 공장이 조기에 완공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반도체 생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후 옛 전남도청 앞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1: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구 학생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제일고 측이 거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구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과 학부는 광주제일고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제일고 측이 현재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마다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오늘부터 1회 기준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병원 자율에 맡겼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체계에 편입시켜 건강보험이 5%를 내고 나머지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한 번 받을 때 환자 개인이 내는 비용은 약 4만 1,600원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 원유 수송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현재 미국과 이란의 60일간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라 당분간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이 들어가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차관은 또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중동 원유 수송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우선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에 또다시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러시아 모스크바주 두브나 위성통신센터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2일 이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일주일여 만에 또다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는 두브나 통신센터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광주 전남에는 5에서 20, 부산 울산 경남에는 5에서 3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매출이 14조 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자체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 2019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일명 프로젝트 허그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게임의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구글 측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게임사가 조건을 잘 지키면 구글은 유튜브나 클라우드 같은 자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앱마켓의 매출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느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이런 계약 조건이 원스토어 같은 다른 경쟁 앱마켓의 입점 유인을 크게 저해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 구글의 지원을 받으려면 구글 앱마켓의 매출 규모를 먼저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의 이런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심사 보고서를 상정하고 구글에도 보냈습니다. 관련 매출액만 92억 1천만여 달러, 우리 돈 14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따라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등을 거친 뒤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유럽 곳곳을 신음하게 만든 기록적인 폭염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인적 무더위 속에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프랑스에선 장례식장 업무마저 마비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 지난달 23일 프랑스 기온은 44도까지 치솟습니다. 관측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는데 이날부터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직접적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프랑스 당국은 폭염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1,000명가량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30%대 수준인 장례식장 이용률도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파리를 비롯한 도심 일부 지역에서 장례시설이 수용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추가 사망자 대부분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더위에 취약한 65살 이상 고령인 것도 폭염 대응에 경각심을 키웁니다. 그리스 문자 오메가 모양처럼 하늘을 뒤덮어 오메가 열돔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지난달부터 유럽 전역을 이동하며 폭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만 하루 동안 5명이 숨졌고 헝가리는 42도로 약 20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선 물 부족과 산불 등 2차 재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오후 4시 기준 서울 지역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누적 온열 질환자는 올해 온열 질환 감시가 시작된 5월 15일 이후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7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한 달간 멈췄던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서울 종로구 해와 로터리에서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한 달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장현은 내일 오전 8시부터는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반년 만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순환도로 김포 방향 검단 양촌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H빔 26개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김포 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국제금값이 최근 3개월 새 분기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현물은 현지시간 어제 장중한 때 온스당 3,943달러까지 저점을 낮추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7: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7월 첫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요?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어디까지 왔고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출범 30주년을 맞았는데요. 벤처기업의 성장 무대가 되겠다던 꿈 얼마나 현실이 됐을까요? 여기에 최대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K조선의 역사 새로 쓰일 수 있을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기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진짜 건강을 위한 일일까요? 오늘 2부의 100세시대 건강한수 코너에서는요. 가짜 환자의 저자 김현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교수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이것만큼은 꼭 한다 하는 게 무엇인지요?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호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와, 벌써 2026년 한 해 이제 절반이 지나갔고 하반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엊그제 네. 이렇게 처음 마주 앉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벌써 반년이 6개월. 됐네요. 네.
0: 그리고 33년 전 7월 1일 저는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1: 33년 전이요.
0: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소중한 그 저의 인생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라.
1: 갑자기 좀 포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1: 네, 아, 오늘 양대 시장 분위기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다시 또 밀리면서 현재 1.7% 파란불 켜고 8,3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도 수급에서 외국인이 9거래 연속 팔자 흐름 이어가면서 투심 짓누르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잠시 뒤 짚어보겠지만 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이슈도 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로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반도체에 쏠려있던 시선이 좀 흩어지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0: 자, 지금 코스피는 8,337.05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던데.
1: 맞습니다. 이 시장 큰손 중에 큰손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오늘부터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이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느냐 보면 최근 주가가 좀 빠르게 많이 오르면서 목표 비중을 아득히 넘겼기 때문에 일부 주식을 팔 수 있다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그 규모만 74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매도 폭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시장은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기보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선의 흐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0: 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인데 하반기 들어서 달라지는 정책들 알기 쉽게 좀 짚어주시죠.
1: 네, 먼저 장마 철이면 갑작스러운 폭우가 또 걱정이잖아요. 특히나 그러게요. 올해는 역대급으로 밀리면서 아직 비다운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대비가 필요한데 침수 위험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서울 강남과 서초, 관악, 동작, 영등포 그리고 구로 이렇게 여섯 곳에서 먼저 시범 운영되는데요. 침수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안전 안내 문자와 함께 링크가 하나가 전달이 되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내가 있는 곳이 침수 우려 지역인지 또 주변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을 어떤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0: 네, 교통편들은 뭐가 달라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1: 일단 당장 다음 달부터요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 기조에 발맞춰서 양사 앱인 코레일톡과 SRT가 하나로 합쳐지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네. 또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출발 기준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늘어납니다. 또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고요.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0: 예. 문화 부문은 어떻습니까?
1: 영화 즐겨보시는 분들께 특히 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이달 중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 장 배포됩니다. 한 사람당 2매까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메가박스 등의 회원은 온라인 예매할 때 쿠폰함에 할인권이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독립예술 영화 전용관 같은 곳들은 현장에서 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에서 20세 청년에게 지원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도 또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공연과 전시, 영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 달 이후부터는 도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0: 네. 아이들 키우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임산부 분들이 잘 드셔야 하잖아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 원 상당의 먹거리가 지원이 되는데 출산과 육아의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고 또 친환경 농가 육성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부터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기간이 30일에서 일주일로 짧아집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다든지 또 학교가 쉰다든지 잘 아시겠지만 아이 키우다 보면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많잖아요. 예. 육아휴직급여를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워킹파파들의 돌봄 공백이 없

0: 없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네.
1: 그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은 또 뭐가 있습니까?
0: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게 있어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18세 이하 자녀에게 국가가 매월 20만 원씩 우선 지급하는 제도인데 오는 10월 29일부터 기존의 중위소득 150% 이하만 받을 수 있던 신청소득 기준 자체가 사라지면서 얼마를 버는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1: 오늘부터 자동차 값이 올라요?
0: 네, 그렇습니다. 차 좀 바꿔볼까 하셨던 분들 계셨다. 속이 좀 쓰릴 만한 소식인데요. 코로나 당시에 소비를 좀 살려보자 도입했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어제부로 종료가 되면서 당장 오늘부터 신차 구매 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1: 그럼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0: 네, 개소세율이 법정세율인 5%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단순히 세율만 오르는 구조에 그치지 않고요. 개소세액의 30%로 부과되는 교육세도 또 함께 늘고 과세표준에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줄줄이 늘기 때문에 역계선 차량 가격과 옵션에 따라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40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최대 300만 원, 수소차는 최대 400만 원의 개소세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막차가 남아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보니까 또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하거나 번호 옮기려면은 본인 인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0: 그렇습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이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명의도용 범죄를 좀 막아보자 정부가 꺼내든 특단의 조치인데요.
1: 그러니까 대포폰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0: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달 6일부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번호로 옮기려면 한층 더 깐깐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회사의 모든 대면, 비대면 채널에 다중 인증 절차가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안면 인증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 중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포폰 같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진 않습니다.
1: 왜요?
0: 안면 인증에 실패해서 재촬영이나 대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고객들의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고요.
1: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통신사 해킹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민감한 생체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네, 정부는 모두 암호화 처리되고 보안 점검도 마쳤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묘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숨은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0: 네, 저게 이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대부분 카드로 결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자동으로 이 포인트가 쌓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작 잊고 지낼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잠자는 포인트를 깨워서 지역화폐로 바꿔 골목 상권 마중물로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나름 수긍이 가는 게 이렇게 묶인 카드 포인트가 3조 원에 가깝다고 해요.
1: 모아놓으면 이렇게 큰돈이 되네요.
0: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화가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카드 업계도 시큰둥할 뿐더러 민간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꾸려면 소비자 동의부터 약관도 또 바꿔야 하고 지자체 정산 방식까지도 정해야 하는 데다 시스템 구축 비용은 또 누가 될 것이냐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네,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7월 1일 7월의 첫날입니다. 또 하반기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저희 2부에서 30년 내과 전문의인 김연아 교수하고요. 요즘 시대 건강관리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나는 이것만큼은 꼭 한다 하는 게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0486님. 제 나이 40대 후반, 저는 1년여 전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푸시업 200개씩, 와, 200개씩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복근과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이야, 팔굽혀펴기를 200개씩 하신, 대단하신데? 이종걸님, 지하철 탈 때나 서서 있을 땐 까치발을 들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는 운동이긴 한데 이런 분 또 계시는구나. 4869님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몸 건강에 좋습니다 하셨고요. 2370님 매일 저는 건강을 위해서 아파트 13층을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몸이 더 좋아짐을 느끼네요 하셨고요. 9268님 매일 6시쯤 맨발 걷기로 건강관리를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하셨고요. 3928님께서는 전 건강을 위해 점심시간만 되면 KBS 제1라디오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30분 정도 조깅을 하는 게 점심 아침 루틴입니다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의 어떻게 건강 유지를 하고 계시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들 대단하고 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오늘 특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입니다. 금정산 터널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이지선 서부산 쪽으로는 서부산 진출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강원권입니다. 강릉 쪽으로 문막 휴게소 부근에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볼게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철교 아래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여의 하류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반포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도심 쪽인데요.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오늘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하반기가 시작됐네요.
2: 예, 벌써 하반기가 이제 7월달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예.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1: 소장님 뭐 하반기에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2: 하반기에 뭐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이제 증시 주변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시에 직접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도를 좀 많이 높여야 될 것 같고 허리띠를 좀 바싹 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는 다소 조금 편하게 어떻게 보면 좀 운도 좀 통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상 일이란 게.
1: 치솟는 예.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예.
2: 뭐 세상 일이란 게 꼭 실력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도 맞아야 되는 건데.
1: 그러게요.
2: 운이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보면 하반기 때는 이제 운보다는 정말 실력에 따라서 내 수익률을 지키느냐 더 버느냐 아니면 수익률을 못 지키느냐 이 갈림길에 저는 들어서는 아주 중요한 중대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금은 뭐 상반기 때 돈 벌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거를 지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뭐 청취자분들이나 네. 뭐 제가 출연하는 방송 뭐 시청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그럼 소장님이 실력 좀 키워주세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2: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뭐 쉽지 않은 좀 형국인데.
1: 아니 그러니까 네. 6월 달에는 너무 요동을 쳐서 말이죠.
2: 그게 이제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8000대 지수가 머물러 있는데 예. 그 우리가 이제 100층까지 올라간다 치면 100층은 이제 만 포인트라고 치면 우리가 이제 한때 9000포인트를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1차적으로 목표가를 만으로 잡았고 12000, 15000 잡는데 일단 뭐 거의 목표에 다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변동성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야구 경기 끝나고 나오면 9회 말에 나오면 주차장 차 빼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1: 네.
2: 1시간 넘게 걸려. 그러니까 일부 그 구경하는 내가 이기고 있어. 그러면 야 9회 초에 나가자. 길 막힌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8회 말 됐어.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아. 뭐 이런 분들도 있죠.
1: 네.
2: 그게 이제 9000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건물을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100층짜리 건물을 올라가는데 한 50층 60층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는 네. 별로 그렇게 현기증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일부 조금 그런데 지금은 90층에서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 흔들린 것도 셀 뿐더러 여기서 현기증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나 됐다. 더 이상 못 올라갈래. 이런 네. 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변동성들이 이게 결국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2: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 때 더 긴장해야 되고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야 된다라는 게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 네.
2: 나머지 우리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나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곧 이제 7월 중순부터는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글로벌 투자은행 뭐 JP모건 같은 데서는 15000도 얘기를 하던데
2: 네.
1: 이게 희망 고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실제로 15000까지 갈 수 있다는?
2: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15000을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지금 당장 15000을 가느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가느냐라는 것들이죠.
1: 예.
2: 그런데 지금 이제 가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빨리 가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밥도 빨리 먹으면 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근데 두 네.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1: 예.
2: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이 흔들리면 안 되는 이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올해 그러니까 이제 삼전익스를 제외하면 작년에 한 250조였는데 올해 한 270조 보거든요.
1: 예.
2: 요게 이제 거의 한 300조까지 좀 다달아야 되겠죠. 뭐 방산이 됐던 화장품이 됐던 뭐 전력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좀 늘어줘야 갈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금 이제 9000포인트 왔으니까 뭐 속된 말로 갬블러도 갬블하는 것도 아니고 바쿠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뒷받침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부 이제 청취자분들 오해가 이게 간다라고 하면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가 뭐 89만 원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전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충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나왔고 삼성전자가 네. 곧 나올 예정이고 네. SK 하이닉스가 이달 말에 2분기 실적 공개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전망하세요?
2: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은 조금 생각보다 주춤할 걸로 오늘 이제 증권사들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흔들렸냐는 아니고요.
1: 네.
2: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노조가 성과급을 달라라고 하니까 충당금을 잡는 겁니다. 이 충당금은 뭐냐면 우리가 회계 원칙은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미래에 들어갈 비용들이 인식이 됐을 때 그걸 이제 잡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2: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소송이 걸려서 만약에 뭐 1억 달러짜리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이기는지 지는지 상관없이 1억 달러를 물어줄 걸 가정하고 충당금을 잡는 거거든요.
1: 네.
2: 어찌됐든 지금 올해 영업이익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들을 노조의 성과급을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충당금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충당금은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1: 네.
2: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거침없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뉴스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흔들렸어요.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딛고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겠나. 결국 2분기 실적은 잘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당위성인데 우리가 기대감이 큰 것들은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1: 네.
2: 다음 주 화요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2: 예.
1: 그래도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2: 예.
1: 지금도 뭐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투자자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2: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투자 매력도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한 50만 원 정도, 네. SK하이닉스는 한 400만 원 정도 증권가에서 평균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1: 예.
2: 오늘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50만 원대 이상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꼭 50만 원 간다, 400만 원 간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저는 앞서 야구 얘기를 들어드린 것처럼 40만 원, 300만 원 넘어가면 매도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건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뜬금없다라고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만 원, 30만 원 가면 50%가 올라간 거고요.
1: 네.
2: 30만 원, 40만 원 가면 30%가 올라간 거고요. 40만 원에서 50만 원 20% 올라간 겁니다.
1: 그렇죠.
2: 45만 원에서 50만 원 가면 10% 올라간 건데 과연 10% 먹자고 들어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우리가 동학개미 때도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10%도 굉장히 커버였죠. 근데 결국 9만 원에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런 것처럼 저는 일단은 팔자가 아니라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 밑에서는 여전히 더군다나 지금 오늘같이 이제 30만 원대 초반이면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구간대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8283님께서
2: 예.
1: 고공행진하던 현대차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크게 떨어졌습니다. 3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뭔가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2: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원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화가 관련된 기대감을 좀 많이 본 겁니다.
1: 네.
2: 그래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으면 우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우리는 이제 현대차에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고요.

0: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도요타라든지 일본 자동차들의 PER 한 10배 정도 되고요. 현대차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한 10배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PER이 그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렇지만 테슬라를 바라보면 PER이 낮다라고 네. 보는 관점 때문에 젠슬랑 CEO의 방한 때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한 80만 원 잠깐 터치를 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로봇 시대가 2028년도부터 시작할 걸로 지금 현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틀라스라는 것이 2018년에 약 3만여 대가 공장에 투입될 걸로 보고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도 2028년으로 연기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생각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입니다. 그러면 네. 기대감은 높았는데 실적은 자동차 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주로 많은 분들이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자동차 실적이 나오는 거죠.
1: 네.
0: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시간도 자원인데
1: 네.
0: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로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로봇 현대차를 이제 추천한 분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댓글을 좀 봤어요. 댓글을 좀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여전히 현대차에서 긍정을 보시지만 3분의 1 정도는 지금 시점에 내가 현대차를 굳이 사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천만 원이 있으면 삼성전자 살래 현대차 살래 라고 보면 뭐 현대차가 미래 전망은 좋다라고 다들 뭐 인정하는 거죠. 로봇 시대가 안 온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1: 네.
0: 우리가 로봇 시대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실적이 개선되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일부 투자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1: 그래요?
0: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관심인데 관심인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로 연결될 때 매매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코스닥 시장이 출범 30주년이네요.
0: 네.
1: 좀 돌아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0: 정말 뭐 여러 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 뭐 한때 인기도 있었던 뭐 우리가 시기도 좀 있었죠. 우리가 뭐 밀레니엄 버블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코스닥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IT 붐이 코스닥 쪽에 좀 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1: 네.
0: 소외를 좀 받았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2018년에 이제 제약바이오 시대가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또 한번 활성화됐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또 2차 전지 붐이 불면서 코스닥이 또 활성화됐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이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적자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다 보니까 코스닥은 아직 불안정하다라는 인식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어떤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에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코스닥을 투자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 코스피도 상당히 많은데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30주년을 맞이해서 좀 많이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죠. 우리가 동전주들 퇴출한다라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도 퇴출한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투자자들 동전주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더군다나 이제 개인 비중이 높은데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잘못된 상처는 잘 도려내야 그게 새살이 돋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1부 2부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1: 네.
0: 1부 2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량도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코스닥을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봄직합니다.
1: 그런 점들이 개선이 되고 우려가 줄어들면은 지금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 코스피와 코스닥의 네. 간극이 좀 좁혀질 수 있을까요?
0: 그거를 정부가 이제 기대하는 효과인 것 같고요. 저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를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고 있죠. 우리
1: 네.
0: 지수가 선진국 대비해서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대로 평가를 좀 못 받는 거죠.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미인대인데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더 이뻐 보이는데 쟤는 좀 미워 그러면 사람이 좀 보는 시각이 약간 좀 조금

0: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아 얘도 이제 괜찮네. 일 열심히 하네. 돈 많이 버네. 똘똘한 회사들이 있었네. 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라면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와의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보고 투자자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코스닥에 대한 좀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야
0: 그렇습니다.
1: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된다는 말씀이네요.
0: 예, 그런 것들을 정부가 이번에 차제에 좀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예.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잠수함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아, 따와야죠. 잠수함
1: 이게 사업. 뭐 60조 규모라면서요. 캐나다 예, 잠수함 프로젝트. 예,
0: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이게 그가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상당히 이런 걸로 말씀드리기 모호한 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선거 결과처럼 끝까지 이제 그 뚜껑을 열어봐야 네. 누가 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정보를 이제 캐기 위해서 각국들이 노력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비밀 유지가 되겠죠.
1: 지금 우리랑 독일이
0: 각축전 예, 독일이
1: 거죠?
0: 각축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서는 노르웨이의 이제 사부사에 이제 밀렸죠.
1: 네.
0: 밀렸고 그런데 이제 독일과 이제 우리가 좀 붙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처음엔 우리가 뭐 많이 이제 정부 지원도 좀 있었고요.
1: 네.
0: 뭐 각 기업들의 지원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긍정 승기를 잡는 거 아니야라고 봤는데 이게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더라고요. 나토 회원국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나토 회원국이 아니죠.
1: 네.
0: 캐나다 근데 독일은 또 나토 회원 나토의 중심 국가이고
1: 그러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쪽들에 대한 뭐 같은 어떤 뭐 공감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캐나다 잠수함이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 정말 뚜껑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 네.
0: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1: 곧 발표라고 하는데 이게 뭐 60조 원 돈도 돈이지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잠수함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0: 우리가 잠수함 프로젝트를 갖고 온다라는 게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나토 회원국 이제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잠수함을 수출한 첫 케이스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선진국에 잠수함을 수출한 첫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이제 자주국방을 이제 표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무기 체계가 굉장히 발달돼 왔지 않습니까?
1: 예.
0: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드라마틱한 수출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무기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출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각 나라에서 효용성이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무기 수출이 활발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우리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나한테 뭘 달라고 그러면 너 어디 팔아본 실적 갖고 와봐.
1: 그렇죠.
0: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또 나토 회원국이 되면 다른 나라에도 팔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야 캐나다가 샀어? 그러면 이제 기술력이 있구나라는 어떤 뭐 이
1: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0: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활을 거는 게 뭐 이익은 고사하더라도 어쨌든 인정을 받아야 물건을 또 다른 데도 팔 수 있는 거. 지금 사우디도 지금 이제 잠수함 사업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몇몇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여기서 누가 다가가는 거냐는 건데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강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을 독일보다 우리가 잘났어? 라고 본다라면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네. 잠수함이라는 게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20, 30년 동안 운용을 하는 동안에 그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러니까 방산이 그게 또 돈이 많이 들었어요.
0: 그 우리가 그 기업들을 놓고 보면 그 당뇨 환자분들 계시면 당뇨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1: 예.
0: 당뇨 측정기는 쌉니다. 근데 소모품은 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1: 아, 그러네요.
0: 예, 그걸 이제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 관련해서 MRO라고 이제 부르죠. 그런 쪽에서도 수익이 좀 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1: 네.
0: 예를 들어서 캐나다 뭐 사우디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또 사업부들이 우리 조선사에서 이제 일정 역할을 하고 그러면 한 나라만 맡는 게 아니라 몇몇 나라들 몇몇 잠수함들을 맡다 보면 또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게 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영업이익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산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1: 네.
0: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이었어요.
1: 아.
0: 우리나라 지키는데 무슨 니네들이 무기 팔아서 돈 버냐라는 건데 근데 이걸 해외 수출하면서부터 영업이익률이 6에서 8%로 뛰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다른 나라 지키는 데는 우리가 영업이익률 따질 필요 없잖아요. 좀 제가 받아야죠.
1: 왜?
0: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몰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어떻게 보세요? 수주 가능성을?
0: 아, 뭐 이겨야죠.
1: 아까 뭐 나토 얘기도 하셨지만은
0: 예,
1: 그런 점이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한 거고.
0: 불리한 점이 된다라는 거죠.

0: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대우조선 해양 시절서부터 국내 이제 장보함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잠수함을 만들었던 트랙 레코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호주의 잠수함 기업을 또 인수를 해 놓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미국 잠수함까지 수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치고 들어갈 여지도 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주를 따오는 게 중요하지 돈을 번 것보다는 첫 수주는 수주를 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성공 가능성이 한 6대 4 정도 최소한 60% 이상은 가격 경쟁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어차피 나토 회원국이고 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뭐 그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1: 뭐 돼야 하겠지만은 네. 만약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탈락을 한다면은 네. 이게 뭐 우리 방산 조선 업계에 미칠 영향
0: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잠수함이라는 것은 특수 선박이고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존슨법을 이제 못 바꾼다 또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존슨법이라는 것이 미국 내 운행하는 선박은 미국이 제조를 해야 된다. 1920년대 나온 법인데요. 네. 그 법 때문에 지금 미국이 조선업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글로벌 대안이 없어요. 잠수함 같은 특수선 뭐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조선업계는 뭐 일본은 비싸고 중국을 그렇다고 손잡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는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잘 돼야죠. 네. 우선 잘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1: 일단 요거 잘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언제 발표 예정입니까?
0: 이게 자꾸 수년되고 있어요. 언제라고 지금 얘기가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발표가 끝났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미뤄 지는 거 보면 그게 우리한테 불리한 건지 긍정적인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로서는 발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한 달을 셋으로 나눠서 말할 때 7월 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초는 어떤 기간의 처음이나 초기를 말하는데 이에 반해 어떤 기간의 끝이나 말기는 끝 말자를 써서 7월 말과 같이 표현하죠. 그런데 한 달에서 중간 시기를 말할 때는 7월 중이라고 하지 않고 7월 중순과 같이 말합니다. 보통 7월 중이라고 하면 7월이라는 달 가운데 언젠가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 달을 나눠서 말할 때는 초순, 중순, 하순 또는 상순, 중순, 하순과 같이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순이나 상순은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동안을 말하고 중순은 11일에서 20일까지의 동안 그리고 하순은 21일에서 말일까지의 동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순은 한자 열흘 순자를 써서 한 달을 셋으로 나눈 열흘 동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온 지도 벌써 4,50일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름이 온 지 벌써 4,50일 정도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달 순만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순만간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순만간은 음력 초열흘부터 보름까지의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쯤에 찾아뵙겠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0: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1: 58분 날씨.
2: 7월과 함께 장마도 시작됐습니다. 어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중부지방 중 충청남부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2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냈던 비구름은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주도의 빗줄기는 약해졌고요. 지금은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제주도와 경남에는 5에서 40mm, 전남에는 5에서 20mm, 충북 남부와 강원 남부, 전북과 경북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고요.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 한때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 26도, 제주 27도, 부산 23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32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고요. 남부지방도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1, 2도 정도 높은 곳이 많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내일 잠시 남하하면서 내일은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김영삼 의장을 내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무역 수지 흑자도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 매출은 14조 원 이상으로 판단돼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 서비스 위택스가 시스템 장애로 먹통이 되면서 지방세 신고, 납부, 재증명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기한은 3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오늘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돼 치료비가 약 4만 3천 원으로 통일됩니다. 환자는 치료비의 95%를 부담해야 하고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이 당내 갈등을 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려고 병원에 가는데요. 검사를 받을수록 건강 정보를 찾아볼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환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가짜 환자의 저자인 김현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교수와 진짜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죠.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어제 국회 본회의 열렸죠. 거기서 이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는데 상임위원장이 누가 됐는지 좀 살펴볼까요?
4: 네, 어제 이제 국회 2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18곳 가운데 이 11곳을 민주당 주도로 먼저 선출을 했습니다. 일단 보면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정무위, 그리고 예결특위까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는데요. 일단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는 이 관례대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2: 사실 뭐 중요했던 건 법사위 아니었습니까?
4: 맞습니다. 실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법사위원장인데 결과적으로 사선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그대로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제가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어제까지 협상을 계속했는데 마지막 카드로 내민 게 이 법사위원장만 넘겨주면 나머지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법사위원장 후보도 예, 누가 맡을지 민주당이 그럼 직접 추천해도 된다. 예,
2: 아, 그렇게요?
4: 예, 이런 취지의 제안까지 예, 던진 걸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끝내 이 법사위 포기하지 않은 건데요. 이재명 정부 이 출범 초반에 이 검찰개혁 포함해서 각종 입법을 좀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게 되면 이 법안의 최종 간문에서 좀 건건이 발목을 좀 잡힐 수 있다. 이런 우려 탓입니다. 예. 또 민주당은 이 국토교통위원회나 이 산자위 등 소위 말하는 이 알짜 상임위를 모두 야당 몫으로 남겨뒀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당의 일방 독추다 이런 비판도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또 민주당 목이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이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사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겨둔 이 7개 상임위도 모두 맞지 않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원구성 굉장히 난항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2: 이 모든 사달은 이제 법사위원회 때문이네요.
5: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회가 오늘날 한국 국회의 주전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야당이나 제2당한테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준다는 전통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들의 체계, 자구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기능인데 근데 그걸 심사한다면서 시간을 끌고 통과를 안 시키는 네, 이런 것이 있어서

0: 나와서 사실상 한국 국회 상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법 고유의 그 법제사법위원회 고유의 사법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는 기능인데, 근데 첫 번째 법안을 계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그 패스트트랙 제도, 그래서 네. 그 법사위에서 심사를 안 하고 있으면 며칠 지나서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생겼고, 또 한편 계속 심사가 계류돼 있으면 그 안건을 통과시켰던 위원회 상임위에서 그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본회의로 직회부해 주세요 해서 법사위 심사가 안 끝나도 본회의에서 넘겨서 받아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생기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그러면 한편으로는 법사위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너무 신경전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체계 작구 심사뿐만 아니라 사법 관련한 안건들, 특히 뭐 검찰이나 법원에 관련된 안건이라든지 또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양당이 다 포기가 안 되는 것이고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에서 거머쥐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의원들이 법사위를 기피하는 풍조도 있었거든요. 네. 좀 오래전의 일인데 보통 의원들 하면은 뭐 국토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 기획재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개발이라든지 경제산업 돈이 연관되어 있는 재정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위원회를 선호하기 때문에 법사위는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사위가 서로 이제 좀 가려고 하고 또 튀어 보이려는 의원들이라면 더더욱 놓칠 수 없는 그런 정치가 됐는데, 이것은 네. 예전에는 좀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개발론으로 승부를 했다면, 꼭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정치였다면 지금은 좀 지지층에게 눈에 잘 띄어서 공천이라든지 또 당내 경쟁에서 더 수월해지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법사위 선호, 또 법사위의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또 치열한 신경전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박성희 기자,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사퇴를 해버리면은 당분간은 상임위 운영이 좀 파행되는 겁니까?
2: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네. 사퇴를 한다고 해서 이제 사퇴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국회의장이 일단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아마 당분간은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좀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예, 이런 전망입니다.
1: 네. 이제 김민석 총리가 국무총리직에서 이제 이임을 했고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2: 네, 어제 국회가 이 법력권 주도로 이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통과를 시켰고요. 예,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한성숙 총리 오늘부터 이제 공식 임기 시작입니다. 한 총리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2006년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인데요. 지금 주목받는 게 이 한 총리의 저희 소위 말하는 스펙입니다. 예, 이 컴퓨터 전문지 기자로 출발을 했고. 이후에 이 네이버 첫 번째 여성 CEO를 지냈습니다. 그 뒤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쳐서 총리까지 오른 건데요.
1: 네.
2: 예, 아무래도 이 정치 경력이 없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한 총리를 소위 뭐 정무형 총리가 아니라 일 잘하는 이 실무형 총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여권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대통령이 이 업무의 속도나 뭐 집중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좀 깐깐한 상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 대통령이 가장 높게 평가했던 인사가 바로 한 총리 어떤 것으로 전해집니다.
1: 네.
2: 다만 이 받아든 숙제가 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 중기부 장관 시절에 불거졌던 이 모두의 창업, 이 정보 유출 논란, 그리고 이 소유한 다주택 논란 등이 좀 제기가 됐고요. 이 탓에 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임명 동향 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도 좀 첫 스텝부터 좀 꼬인 모습입니다.
1: 예.
2: 여기에 이제 최근 민생 경제도 좀 얼어붙어 있고요. 또 이 본인의 강점이 정치가 아니라 좀 일의 방점이 찍힌 만큼 그렇다면 AI나 뭐 디지털 전환 같은 분야에서 좀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한 총리도 실제 이런 과제를 좀 의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또 민생 경제 이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전임 김민석 총리와는 전혀 다른 또 이제 성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성숙 총리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실무형 총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총리라는 자리는 단순한 고위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국회의원의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총리의 특성이 국회 다수파의 대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또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내각을 통할합니다. 굉장히 네. 강력한 직책이고, 한간에서는 사실은 총리가 일상적으로 국정을 통솔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더 위에서 지켜다보고 있다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만큼

0: 그래서 물론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국무총리직에 대해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또 장관과는 달리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뤄야 되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결국에 의원들이 질문하다 보면 처음에 장관 나오라고 해서 답변을 요구한 다음에 이제 큰 차원으로 갈 때 총체적인 차원으로 갈 때는 총리 나오라고 해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또 어떤 또 역량을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총리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이제 네. 탄생을 했는데 세봤어요. 그 사이에 한 명숙 총리와 한성숙 총리 사이에 몇 명의 총리가 있었는가.
1: 같이 이름만 봐서는 자매 같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그마치 20년이 걸렸고 예. 그 사이에 12명의 총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명인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두 번 하는 동안에 여성 총리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여성을 시켜야 된다. 뭐 두 번 임명할 때 한 번 임명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더라도 그 사이에 몇 명은 더 나올 법했는데 이제야 나온 거. 이거는 그래도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 의도적으로 여성 총리를 억압했던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인재풀이 협소하고 또 여성 인사들이 그 인재풀에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의 소위 유리천장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2: 일단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오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 일단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5월에 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이후에 약 한 달여 만이고요. 또 오찬을 함께한 것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항상 청와대에서 이 만찬을 하면 이 가장 먼저 집중되는 게 이 메뉴의 구성인데요. 청와대가 이 메뉴에 항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인 메뉴는 비빔밥이었는데요. 예, 청와대는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뭐 청와대가 야당 인사들을 뭐 초청해서 만찬을 할 때 비빔밥을 먹는 경우는 좀 자주 봤는데
1: 그러니까요.
2: 그런데 이 자당 출신 대통령을 모시고 이 비빔밥을 먹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1: 아,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실제 해석도 민주당이 전당대회 앞두고 이 당내 이 당권 경쟁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네. 말씀처럼 뭐 친명이나 친문 지지층 간의 이 긴장이 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대체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1: 네.
2: 전당대회 앞두고 현직 대통령과 이 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이 사진 하나가 이 갈등을 키우지 말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또 이 친문계와 소위 말하는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경계감도 읽힙니다.
1: 그래요.
2: 예, 제가 이 비당권파로 분류된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통합이라는 게 뭐 밥 한번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오는 청와대와 그리고 후보들의 말과 행동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오늘 저 비빔밥이 제 역할을 해야겠는데요.
0: 네, 왜냐하면 비빔밥이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만남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곤란한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콕 찍어서 얘기하면 이게 또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너무 열어두면 이것도 구구한 해석 투쟁의 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나오는 얘기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우리는 원팀이다. 잘해보자.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잘 헤쳐나가면 된다. 극복하면 된다 정도 수준일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두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 자체 그 사진이 결국에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좀 소극적으로 보자면 두 전현직 민주당 계열의 지도자가 우리는 화합을 위해 노력했어. 분명히 화합하라고 했다.
1: 니네 봤지.
0: 다 보셨지요. 호호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학교를 어릴 때 다닐 때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면 애들이 조용해지지만 다시 나가면 떠들기 시작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걸로 과연 진짜 갈등이 잦아들 수 있을까. 이건 있을 거예요. 서로 내가 분열을 획책했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하는 그 노력들은 있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안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의 정치가 팬덤 정치, 정치 팬덤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지도자에 대한 숭배라든지 추종이 아니라 지지자 각각이 내가 나를 대변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해서
1: 네.
0: 심지어 예전에 소위 문파라고 하는 진영에서 어떤 네티즌이 문재인 대통령님도 잘못하면 우리 문파에서 파문된다. 진짜로 나왔던 표현이에요.
1: 오히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을 네. 위한 위에서 만들어진 그렇죠. 모임인데도.
0: 그래서 사실 현대 한국 정치의 팬덤 현상은 지도자 현상이 아니라 대중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을 정치인이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1: 네.
0: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민주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가 전현직 지도자 정치인보다 그냥 일반 특히 그 핵심 지지층 이쪽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네. 또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뭐 두 분이 전대 전까지 청와대에서 합숙하시면서 비빔밥을 매일 드셔야 되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톡방 나갔다는 건 뭐 무슨 일입니까?
2: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에 이 국회 연구단체인 이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에 가입을 했습니다.
1: 예.
2: 예, 이 포럼 그냥 이름 그대로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 논의하는 여야 의원 한 25명이 모인 이 모임인데요.
1: 네.
2: 한 의원 측 얘기 들어보면 한 의원이 아무래도 이 후반기 외통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스터디 차원에서 예, 가입했다는 예, 설명입니다.
1: 예.
2: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포럼에 이 한 의원과 이 소위 정치적 앙숙이 된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2: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한 의원 어제 이 포럼 가입 후에 이 단체방에 들어와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입니다. 이런 인사를 남겼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장동혁 대표가 이 방을 나간 겁니다. 예, 제가 오기 전에 이 포럼에 소속된 의원과 통화를 해서
1: 예.
2: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1: 분위기가 어땠는지.
2: 예, 예. 일단 요약을 하면 이 기존 포럼 대화방에 한동훈 의원이 초대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방이 원래 있었는데 이 포럼 모임을 주도하는 윤재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포함된 방을 새로 판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2: 예, 정황상 아마 윤재 의원과 이 한동훈 의원이 좀 소통을 하다가 방을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이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환영한다를 인사를 남긴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김건 의원이 예,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도 이 방에 다시 초대되지 않은 상태로 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은 네.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 장면이 좀 관심을 받는 거는 한동훈 의원의 이 정치적인 이 복귀 움직임과 또 이 장동혁 지도부의 좀 불편한 기류가 동시에 좀 맞물리면서 이게 좀 상징적 장면으로 좀 평가가 되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의원이 좀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된 포럼에 더 가입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또 언제 또 어떻게 마주치게 될지 이게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아이 뭘 나가요. 그냥 있지.
0: 네, 일단 사건의 전말을 다시 요약해보면 장동혁 대표가 원래 있던 단톡방에 한동훈 의원이 초대받아서 장 대표가 나갔다 이게 아니고
1: 그건 아니고
0: 여러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한동훈 의원은 인사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나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초선이니까 아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고 장동혁 대표는 아 단톡방이 너무 많아. 못 살겠다. 네. 과연 그런 생각이었을까. 한동훈 의원을 의식하고 나간 것일까. 단톡방 자체가 피곤했던 것일까. 했을 때 아무래도 전자 쪽으로 그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또 당대표인데 또 의원이 초청을 했을 건데 무작정 이렇게 나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설령 단톡방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더라도 일단 확인을 해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한동훈 의원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간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도량이 좁아 보이지 않나 정당 네. 대표로서 좀 더 낮은 평가를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강성 지지층을 팔로우하는 정치에서 뭔가 한동훈 의원한테 먹이는 듯한 그걸 또 취해줘야 또 지지층에서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닌가
1: 네.
0: 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1: 네. 장동혁 대표가 또 얼마나 많은 단톡방에서 또 나갈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2: 네. 네.
1: 국민의힘 윤리위가 또 의원 수십 명을 징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2: 일단 윤리위가 뭐 아직 특정 의원들에 대한 뭐 징계심에 실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먼저 이 다음 주 중에 이 전체회의를 한번 열어서 최근에 접수된 이 징계 요청안들을 모두 들여다보겠다 이런 단계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심의 대상이 일단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현재 이 윤리위에는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또 이 개혁성향 의원들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의 의원 등 최대 이 30명 안팎에 대한 이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지방선거 전후로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는지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 등 이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이 두 가지인데요. 이미 장동

0: 이준석 대표 등이 당 지도부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지도부 분위기를 들어보면 일단 특히 후자보다는 이 한동훈 의원 일정에 실제 동행했거나 선거를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 이분들이 먼저 우선 징계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진종호 의원이나 이 박정훈 의원 등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1: 네.
0: 하지만 이 대상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망할 때나 하는 게 징계 정치다. 장동혁 대표와 찍은 사진 모두 삭제하겠다 이렇게 격한 감정을 드러냈고요. 또 이 영남권이나 뭐 당권파의 일부 의원들도 이 징계에 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당장 이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의원 징계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 장동혁 대표의 기강잡기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당분간 실제 윤리위가 만약에 이 징계 카드를 꺼내들 경우에는 좀 당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2: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무더기 징계 검토가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다 수용해서 다 뭐 결과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지만 일단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 있어서 이게 지지층 결집 관련한 그런 행보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무더기 징계를 검토하면 징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1: 네.
2: 그러면은 당장에 징계를 했다가 당에서 역풍이 불 수 있는 이런 것은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혹은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이점이 한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중에 감독을 교체하지 않듯이 징계 자체가 하나의 국면이 돼서 본인의 대표직 계속해서 말 위에 있는 사람 내리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징계 국면이 계속 길어지면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징계 국면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징계, 당에 대한 어떤 방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을 거라서 그때는 이제 친한계뿐만 아니라 뭐 당의 중간파 정도의 그룹이라든지 또 당의 원로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아는 만큼 젊어진다. It's unbelievable. 100세 시대 건강 한 수. I'll tell you. What a life.
1: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병원에 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또 영양제도 챙겨 먹고 인터넷 건강정보도 열심히 찾아보는데 왜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환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 가짜 환자를 통해서 환자를 만들어내는 사회를 이야기한 김현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건강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프로그램 선생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네, 선생님 나오신다며 그래서.
2: 아, 그런가요?
1: 책 읽으신 분들이 선생님이 그동안 내신 책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2: 네.
1: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근데 이번 책 제목은 좀 도발적입니다. 가짜 그렇죠. 환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롱 환자 얘기인가요?
2: 보험 사기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말인데 네. 그런 뜻은 물론 아니고 사회적인 질병에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누는데 제일 고령화 사회에 내가 늙는 건지 큰 병에 걸린 건지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네. 나이 드시면서 몸 아프면 이거 다 병원에서 해결하시려고 오늘 노화의 의료화 이게 진행하면 죽음의 의료화가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한 가지 유형의 병원 안 오셔도 되는데 병원 오시는 유형의 환자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층도 있습니다. 불안해요. 내가 네. 어디가 큰 병에 걸렸을까 봐. 그러니까 이제 막 조금만 안 좋으면 병원에 달려가서 검사를 막 하는데 네. 검사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뭐.
1: 요즘은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약간 보이는
2: 그렇죠. 건강검진도 안 하냐 막 이런 말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검진을 하게 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불안이 더 양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환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짜 환자 네. 전형적인 경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픈 젊은 층들.
1: 네.
2: 예, 이제 저는 류마티스 내과 전공이어서 이제 몸 아픈 사람을 원래 많이 이제 진료를 하는데 요즘 특징이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파요.
1: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 예. 이상이 없는데
2: 아무 이상 없는데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이 그 바닥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또 노동 조건이 좋지가 않다 보니 몸을 못 챙기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아프면 안 된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아프게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책에서 풀어봤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가짜 환자라고 부르신
2: 네.
1: 거군요.
2: 네. 네.
1: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하루 진료 마치고 오늘 꼭 내게 진료를 받아야만 했던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를 또 그렇게 세 보신다면서요?
2: 아, 뭐 항상 세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 이분은 꼭 나한테 진료가 필요한 분. 중증 저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 좀 중증인 경우 이런 분들이 대학병원 오셔야 한다 생각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희귀 난치 질환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대학병원 아무래도 진료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동네 병원에서 그냥 관리하시면 되는 건데 대학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저에는 불신도 있고
1: 네.
2: 불안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고 결국은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왠지 큰데 가야 야, 내 병이 나을 것 같고.
2: 네. 우리나라의 그건 이제 의료 정책의 문제까지 들어가야 하는 이야기라 굉장히 좀 복잡한 네. 이야기가 됩니다.
1: 아까도 이제

0: 이제 과도한 검사가 가짜 환자를 만드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렇게 정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건강검진 이게 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다 하고 나면은 장사가 없어요. 뭐가 다 이상이 하나씩 나오지. 그러면은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이제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주로 보니까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 걸렸다고 믿고 오시는 분들이 꼭 한 분씩은 계세요. 아닌데. 네.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보면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손이 아프시고 아침에 주먹을 못 쥐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으니 빨리 가서 진단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막 네. 손이 막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 이런 사진이 나오잖아요. 하루 되게 불안해지세요. 근데 네. 문제는 여자분들이 한 40 넘으면 손이 다 아픕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0: 남자는 안 그렇고 여자가 특히 그렇습니까?
1: 남자분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호르몬 영향으로 관절 조직이 조금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하는 일 자체가 소소하게 뭐 큰 막 막노동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반복적으로 손을 많이 쓰는 이런 일들을 하면은 이제 손이 아프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증상이 비슷하단 말이죠. 네. 이제 거기다가 또 한 술 더 떠서 검사를 합니다. 불안하면은 건강검진에도 류마티스 검사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이제 더 아파요. 더 아프니까 이제 걱정하시는데
0: 예.
1: 류마티스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식 명칭이 류마티스 인자 검사 양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검사가 굉장히 일반인에서 양성이 많아요.
0: 그래요.
1: 5%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10%까지도 환자 네. 아닌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온 면역 반응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네. B형 간염 보균자이신 경우에 굉장히 양성률 높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아닌데도 코로나 후에도 양성률이 높아졌고 뭐 이런 병이 아닌데도 양성이 나오는 가짜 양성 검사가 많거든요. 가짜 양성, 가짜 환자로 이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맥락 없이 이런 검사를 하면 안 되는데 건강검진은 꼭 이게 껴있어요. 그럼 이거 양성 나오면 정말 그날 더 아픕니다. 환자분들이.
0: 제가 알기로 보통 의사 선생님들 건강검진 잘 안 하신다고 하는데
1: 제 동료들도 거의 안 해요.
0: 건강검진 받으세요 주기적으로?
1: 이제 그런 거 있죠. 과태료 내는 건강, 직장 건강검진 이제 그런 거는 하고요. 간혹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내시경 뭐 할 때 몇 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 하고 네. 대장 내시경 딱 한 번 해봤는데 다음엔 다시는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패키지가 있습니다. 막 검사를 굉장히 여러 개 묶어가지고 네. 하는 이 패키지 건강검진을 해본 적은 없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제 뭐 제가 무슨 암이라도 걸리면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거부를 안 한다고 그랬다가 저렇게 했다고 하실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0: 아, 선생님은 외향은 그렇지 않으신데 센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 제가 센 얘기 안 하게 생겼습니다.
0: 예. 근데 이게 암이나 이제 큰 병은 좀 무조건 일찍 조기에 발견하는 게 최고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조기 검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 그게 참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납득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또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면은 막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글들이 너 네가 건강하니까 그딴 소리 한다 뭐 그러는데 냉정하게 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암이라는 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암에 걸리는 사람도 개개인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암 중에는 조용한 암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요.
0: 네.
1: 건강검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건강검진 다 받고 괜찮은데 얼마 있다 암 걸렸다. 이거 싸나운 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진행이 빠를 수 있는 이런 암은 검진으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이 항상 되었던 갑상선암 같은 경우 네. 이거는 다수가 조용한 암인데 근데 이제 검사 건강검진해서 여기 이상이 있어서 해봤더니 암세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나는 그냥 조용한 쪽으로 걸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런 강심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알면 다 뛰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 그 어려운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의학적인 그런 현상들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0: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게 조용히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한다 말할 수 있지만 당신도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못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작은 확률이라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다 해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건강검진을 너무 무시해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
0: 아, 그러셔요?
1: 얼마 전에 이제 5년이 지났지만 갑상선암 수술을 했었어가지고
0: 네, 네.
1: 항상 고기 수치가 좀 이상이 나와서 몇 년 동안 전문의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했는데 제가 네. 그거를 계속 왜 무시했는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네. 모르겠는데
0: 예.
1: 그러다가 이제 그 크기가 커졌던
0: 네.
1: 거죠.
0: 네. 네.
1: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하고 결과가 나쁠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조용히 있는 암으로 저는 그렇게 네. 알고 있고 나는 안 한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당신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적은 확률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받아들일게.
1: 네.
0: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아주 따뜻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김준호님께서 김연아 교수님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하라고 해서 교수님 찾아갔었는데 막상 김연아 교수님한테 진료받고 괜찮다고 해서 진짜 가볍게 운동 후에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환자셨나 봐요.
0: 아, 그럼 감사합니다.
1: 네. 김준호님.
0: 아, 예.
1: 4291님께서는 우리 딸도 20대 류머티스 진단받아서 걱정이 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3928님께서는 선생님 책 읽었는데 오늘 귀담아 듣겠습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9196님께서는 사회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병원에 가는 환자들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또 메시지를 주셨네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병원 찾아가기 전에 내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근데 막상 병원 가면 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 들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0: 우선 검사에서 이상이 없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네. 안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안심하셔야 하고요. 실제로 이제 50대 이상의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다 붙잡아놓고 MRI, 허리 MRI 찍었을 때 허리 아픈 분에서 한 78% 정도 이상 소견이 나와요.
1: 네.
0: 정상 많진 않은데 허리 하나도 안 아픈 분도 74%에서 이상이 나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밀 촬영하면 뭐 이게 안 아픈 사람들도 이상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시고 만약에 괜찮으면 그리고 의사가 괜찮다 그러면 믿으셔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요즘은.
1: 네.
0: 뭐 나중에 혹시 이게 잘못됐을 때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거를 다 감수하고 괜찮다고 말을 하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이제 저는 류마티스 의사니까 이제 아픈 분들 정말 많이 보는데 아프다는 게 굉장히 좀 오묘합니다. 몸에 어디 크게 고장이 나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1: 예.
0: 실제로 몸에 뭐 염증이나 뭐 조직 손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그냥 아프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 이럴 때는 검사를 하는 게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게 오히려 막 더 스트레스가 되시는 경우도
1: 그럴 수
0: 있어요.
1: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왜 아픈지를 네.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게 또 안 되죠. 우리나라 진료실에서는. 예.
1: 네.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을 받은 수치들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마음이 편할까요?
0: 이게 또 운 좋게 큰 이상 없고 다 괜찮다고 하실 때 저는 이제 정상의 역설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 나쁜 생활 습관 안 고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 피고 식습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시면은 안 된다는 거 꼭 강조하고
1: 싶으니까 뭐 그러고
0: 예 네.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소하게 뭐 아주 제일 흔한 게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제 소소하게 네. 뭐 이상들이 좀 다들 조금씩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이상이 고정된 이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 내가 최근에 뭐 며칠 동안 뭘 먹었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이상 소견이 있다 하면 당장 병원에 달려가서 뭐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제 생활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어떤 것들을 고쳐야겠다 하고 이제 긴 흐름에서 한번 이렇게 쭉 어떻게 변하나 보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네. 지금 삼구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선생님 식습관 신경 안 쓴다는 거는 어떤 게 문제라는 건가요? 식사 잘 아, 제때 안 먹는 건지 잘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혹시 뭐 짜게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물어보셨거든요.
0: 제가 이제 식습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장년층들은 많이 신경 쓰시는데 젊은 분들이 너무 식습관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몸이 아픈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젊은 분들 식습관 중에서 문제되는 거는 그 조리해 먹는 거, 에어프라이 돌려 먹는 거 있잖아요. 가공식품. 이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년층에서도 이 하여간 이게 좀 손이 덜 가는 음식은 좀 건강에 좋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배달해서 먹는 음식, 이런 음식들을 우리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건강에 좋지 않을 쪽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많아야지 음식도 해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막 영양제를 그냥 사발로 드시면서 이 건강한 식단을 대체하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느 쪽에서는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빨리빨리 때우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식습관은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잡곡을 먹어라. 뭐 야채를 먹어라. 신선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뭐 고기도 조금 뭐 드셔도 상관은 없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뭐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생활 습관이 안 되는 경우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1: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공식품 많이 먹지 않는 것.
0: 네. 가공식품이 왕국이 미국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장관부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거든요. 예.
1: 자, 그럼 이제 가짜 환자의 두 번째 교수님께서 이제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해주신 그 노화인지 이게 질병인지 헷갈릴 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0: 구분이 어렵죠. 그리고 근데 이제 빨리 병원에 와야 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나이 드셔서 이제 몸 불편하실 때, 아, 물론 이제 무슨 갑자기 이게 편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조금 아프고 하신데 뭐 당장 병원 달려가야 할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관절염 치료를 하는 입장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드시면은 다 이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시니까 병원 와서 이제 약 달라고 하고 이거 약 쓰지 말자 그러면 막 실망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이게 뭐 막 저는 이제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허리하고 무릎 목은 이건 아플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걷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우리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한 석기 시대부터 1800년대까지 한 두 배 수명이 늘었는데 거의 그만큼의 수면 연장이 1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1: 아, 진짜 100살까지 살게
0: 그렇죠.
1: 생겼어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40대, 50대가 원래 최적화된 상태이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여러모로 병이 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래 살 거를 뭐 50살까지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몸을 관리를 하고 어느 나이가 되면은 뭐 약 한 알로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렇게 혼탁해서 뭐 젊음을 보장하는 약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약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1: 아니 어디 외국에 뭐 억만장자는 뭐 자기 몸에 뭐 피도 이렇게 뭐 간다면서요?
0: 예, 뭐 이미 지금 비책으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끔찍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관리하고 관리의 1번은 이제 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게 참 이제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아프시면 수술까지 하고 막 하시겠어요. 주사 맞고. 그런데 이게 절대로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뭐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가 이제 중요해요.
1: 아무래도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치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치료보다 돌봄이 중요하다.
0: 그렇죠.
1: 치매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0: 그 치매는 돌보시는 분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이신 분들 보면은 옆에서 잘 돌보시면 굉장히 오래 사세요. 잘 안 돌보시면은 물론 많이 오래 못 살지만.
1: 그 말은 돌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0: 치매 환자분의 수명은 돌봄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정상 정상적인 수명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덜 보는 분들이 조금 힘든 건 사실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일가 친척 중에 치매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비단 치매뿐 아니고 치매가 약으로 고쳐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치매도 이 노화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 뭐 치매를 막 예방하고 피해야겠다고 막 약 먹고 하는데 안 늙겠다고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그게 의미는 없는 행동이고 결국은 노화에서 오는 다른 문제들 뭐 관절이 아파서 외출 못한다든지 이제 일상생활 안 된다든지 이럴 때도 돌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병원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제 돌봄을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많이 좀 부진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또 그 연명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근데 의료기술 발달하면 생명을 계속 연장하는 게 최선인지 묻는 분들도 많고 저 엊그저께 이제 저 저녁 모임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나한테는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정도 살아서 이제 삶을 더 지속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남 불편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딱 버튼을 끄면은 내 생명이 이제 거기서 맞춰지는.
0: 그 이제 존엄사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좀 많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존엄사 얘기하기 이르다 생각하는 게 노인 빈곤 문제 이렇게 심각하면은 존엄사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연명 즉 이제 중환자실 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꽃다운 젊음이에요. 중환자실에서는 다들 이제 80대, 90대 이러시니까 네. 그분들이 본인이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운이 좋으면 이제 나가시는 거고 예. 운이 없으면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죽을지 그러니까요. 언제 죽을지 전혀 모르잖아요. 암일 수도 있고 치매일 수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들어가는 노화일 수도 있고 근데 연명치료를 정말 이제 별로라 생각하시면은 매 순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준비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이걸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저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게 참 좀 슬프기도 하고 놀라운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이런 얘기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저는 선생님 쓰신 글 중에 굉장히 저 좀 그 저 호감 있게 저 읽었던 부분이 노화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0: 네.
1: 그 미국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뭐 선택 최적화 보상 요 부분이 네, 굉장히 네. 흥미로웠거든요.
0: 네, 네.
1: 네, 요걸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은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이제 피아니스트가 여자분들이 나이 드셔서 이렇게 피아니스트 하기가 그것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문제인데 남자분들은 굉장히 고령까지도 하시는데
1: 루빈스타인은 남자였죠.
0: 예예예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나이 드시면은 젊을 때 했던 그런 막 빠르고 현란한 이런 곡들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실렉을 해서 계속 이제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 곡에 있어서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냥 집중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요.
1: 그게 선택이고.
0: 예. 그리고 이제 이 속도가 이렇게 느려진다 하면은 속도를 아무래도 이제 관절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못 따라가면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가 있어요. 뭐 강약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의 노화된 손으로도 연주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들을 구사를 하고 해서 이제 최적화와 보상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90 거의 다 될 때까지도 연주 활동을 하셨어요.
1: 네.
0: 예.
1: 그러니까 얼마든지 노화를 네.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건 아니다.
0: 제가 지금 내 몸이 노화해서 젊을 때 기능을 못한다는 걸 인정을 깨끗하게 하시면 다른 시야가 열리게 되죠.
1: 네. 네. 잘 죽는다는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0: 잘 사는 거고 잘 죽는 게 사실은 같은 일인데 네. 같은 일인데 죽는 거는 워낙 다들 좀 생각하기 싫어하시니까 하는데 저는 잘 살면 잘 죽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불안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이 지금 너무 팽배한데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않듯이 우리 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금씩 좀 고장이 났다가 그냥 또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니까 삶에 있어서 이게 불확실성 이거를 잘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잘 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불확실성 잘 못 받아들인다고 해요.
1: 맞아요.
0: 사회적인 그런 좀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료실에 앉아 있어도 이 환자분들이 병의 절반 이상이 사회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환자분들 모든 분들이 좀 건강하게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건 없거든요. 그렇지만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냥 자신의 몸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1: 그래서 더욱 좀 안타까운 거는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20, 30대들이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요.
0: 네. 이제 저는 부모 세대보다 이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분들 건강이 더 나빠요. 대사증후군 굉장히 많아요.
1: 그러니까
0: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20대에 고혈압 생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왜 그럴까 잘 보면 이제 노동 장시간 노동이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뭐 40시간인데 무슨 장시간이냐 하는데 이게 좀 간단치가 않아요. 그게 안 지켜지는 직장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40시간 딱 해도 생활임금이 적으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아직도 세계 2위로 긴 나라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생활임금, 임금 대비 노동시간 하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임금을 받는 나라이다 보니 투잡, 쓰리잡, 배민 라이더 이런 거 하는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노동시간 길어지면 잠 못 자고 음식 못 챙겨 먹고 그리고 운동할 시간 없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이게 사박자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도 더 건강이 좀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1: 네.
0: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좀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은 아닌데 하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 이렇게 들어와서 눈을 맞춰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불안, 불면 그리고 우울. 요 세 가지 정서 중에 하나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 다 있는 분들도 많고요.
1: 네.
0: 근데 이러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뭐 아무것도 나오는 건 없고 약은 안 듣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진통제 중독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건강 문제는 정말 모든 사회에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9112님께서 요즘 2030 당뇨 환자도 많다고 하는데
0: 당뇨?
1: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먹는 것 때문에 그런
0: 당뇨뿐만이 아니고 다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게 대사증후군 다 많거든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식습관이 있고요. 이게 2030은 사실 음식을 이렇게 막 신경 써서 잘 안 먹는 시기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젊은 시기니까.
1: 그래요.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특히 이제 그 방심하는 게 음료수, 과당 들어가 있는 음료수 이런 거 이제 이만한 걸 먹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나이라도 이게 당뇨가 생길 위험이 있고요. 이제 비만도 같이 따라다니죠. 예,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중에 비만 체형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이제 연결된 문제라고 봐요. 예.
1: 네.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러면 내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가야 하고 어떨 때는 큰 병원, 뭐 대학병원을 가야 하는지.
0: 이게 이제 참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 전문 용어가 있어요. 네. 모든 이제 선진국들은 1차, 2차, 3차 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1차 기관에서 의뢰를 해야지 이제 상급 병원으로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전달 체계가 없어요.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대학병원 가겠다고 그래서 써달라고 그러면 그냥 써드리게 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돼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우리 몸에 생기는 거의 모든 병은 다 1차 기관에서 해결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상급 기관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 병이다 하면 그 선생님이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써줍니다. 그래서 이 나를 치료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큰 병원 가셔야겠는데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학병원 가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또 환자분들에게만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는 게 불신의 문제 너무 심각하고 또 요즘은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하여간에 대학병원이 더 싸요. 무슨 진료 받고 해도 어떻게 실손보험이 없으면 네. 동네 병원이 더 비싼 이 가격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병원하고 대학병원의 경계가 허물어졌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동네 병원들도 굉장히 좀 인테리어 많이 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고 돌아서 비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 거대한 불신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나를 보는 동네 선생님이 큰 병원 가야겠다 얘기하기 전에는 본인이 먼저 큰 병원 가겠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셨지만은 뭐 조사해 보면 다 나와. 아, 저도 보면 안 아픈 곳이 없다. 아픈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건강한 삶이란 어떤 거예요?
0: 말씀대로 저는 이제 복잡계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몸이 이제 생물체는 다 복잡계예요. 그래서 무슨 1 더하기 1은 2 이게 단순하지가 않고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파급 효과 예측하기 되게 어렵고요. 이런 복잡계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오작동하다가 또 저절로 고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삐걱삐걱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나이 드실수록 더 삐걱삐걱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는 건데 이거를 어느 날 날 잡아서 다 내가 건강한지 확인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좀 불안해지죠. 그래서 완벽한 삶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처럼 이제 완벽한 건강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정상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금씩 이제 복잡계의 특성상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안고 그렇지만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고 그냥 그런저런 괜찮게 살 수 네. 있다는 이 마음이 평안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하시라는 말 안 해요. 평안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 박영애님 5592님께서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듣고 좋았다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도 평안하시고요.
0: 저는 많이 평안합니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뵐 수 있기를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김연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장마에 영향을 주는 정체전선에 의해서 어제부터 남부와 제주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충청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중부지방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충청도의 비는 모두 그쳤지만 저녁이나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에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날씨에 오후까지 강원, 전북, 경북, 또 저녁이나 밤까지 전남, 경남, 제주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에는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5에서 60mm 가까이 내리겠고요. 편차가 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우박까지도 동반되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에 접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등 23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으로 일부 중부지방 체감상 33도 안팎까지 나오고 있고 당분간 더위가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등 15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해상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처음으로 월간 4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기관 보고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등 선수 일부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귀국과는 달리 축구팬들은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오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을 모레까지로 늘렸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기며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가량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직전달 877억 5천만 달러로 새 기록을 세운 지 불과 한 달 만에 기록 경신입니다. 이번에도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448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44%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직전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던 반도체 수출은 400억 달러 선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늘면서 컴퓨터 수출액도 4배 넘게 늘었고 무선통신기기도 1.5배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며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200억 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두 국가 모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4,967억 달러. 추세대로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30.1% 늘어난 661억 달러였습니다. 무역 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기간보고엔 누가 나왔나요?
3: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2차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현직 선관위원 등 선관위 관계자들이 출석했는데요. 1차 기관보고 때도 출석했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0: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 8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조현욱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돼 국정조사에 나왔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관리위가 자료 제출의 비협조적이라면서 한 목소리로 질타했는데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다. 국회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위철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재차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밝혔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했죠.
0: 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을 갖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회동을 추진해왔지만 바쁜 일정 탓에 오늘에서야 성사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열 조짐을 보이며 분출된 당내 갈등 관련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과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생선류인 민어탕이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퇴임 후 청와대를 다시 찾은 문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한편 두 전현직 대통령이 강조해온 화합과 통합의 상징 요리를 더해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이번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소식인데 정치권 문망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0: 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TF 위원장은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맡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와 관련해선 반찬 투정하는 수준을 넘어 여차하면 상을 엎어버리겠다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두고 지자체 간의 공정한 혁신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정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과거 영호남 차별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손흥민 등 선수 일부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공항을 찾은 축구 팬들은 야유를 보냈던 홍명보 전 감독 귀국대와 달리 손흥민 등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성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손흥민은 홍명보 전 감독과 같은 인천공항 A게이트 2번 출구로 나왔지만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새벽부터 환영 문구를 준비한 축구팬들이 손흥민을 기다린 가운데 손흥민이 입국장에 나오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을 연호하며 월드컵을 마친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에게 고함을 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손흥민은 축구 팬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귀국 때처럼 인터뷰를 생략하고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 3경기 모두 후반 교체되는 등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고 대표팀은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 미국으로 무대를 옮겼던 손흥민으로선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월드컵 종료 이후 국가대표 은퇴설까지 나왔지만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린 손흥민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월드컵 종료 이후 소속팀 LAFC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이재성과 김승규 등 선수단 대부분이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1: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오늘 오전부터 지방세 신고와 납부 등의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 때문인데 정부는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을 모레까지로 늘려줬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오전 9시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물론 위택스와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와 재증명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제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던 중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기한 안에 지방세를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행안부는 되도록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와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할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위택스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서비스를 한 차례 더 중단하고 오늘 오전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1: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은 사상 처음인데 광주특별시장의 첫 지시는 반도체 산업 지원 업무였습니다. 지종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습니다. 행정 공백을 막고 통합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첫 임시회 본회의는 오늘 새벽 0시에 맞춰 열렸습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1호 안건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영배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광주와 무안, 순천 청사를 균형 있게 쓴다는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의 취임식 없이 통합의회에서 선서로 첫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 시장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전남 광주에 찾아온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1호 업무 지시에도 반도체 공장이 조기에 완공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반도체 생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후 옛 전남도청 앞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1: 구글이 자사앱을 이용하는 게임사들에게 사실상 독점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제재 심의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자체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 2019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일명 프로젝트 허그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게임의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구글 측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게임사가 조건을 잘 지키면 구글은 유튜브나 클라우드 같은 자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앱마켓의 매출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느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이런 계약 조건이 원스토어 같은 다른 경쟁 앱마켓의 입점 유인을 크게 저해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 구글의 지원을 받으려면 구글 앱마켓의 매출 규모를 먼저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의 이런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심사 보고서를 상정하고 구글에도 보냈습니다. 관련 매출액만 92억 1천만여 달러, 우리 돈 14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따라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등을 거친 뒤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베네수엘라 연쇄강진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1,9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만 명 이상인데 여진의 폭우까지 예보돼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베네수엘라 지진의 사망자 수는 1,943명. 전날보다 200여 명 늘었고 부상자는 1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실종자 수는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유엔과 베네수엘라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사망자 수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을 넘긴 지금 지진 6일차 구조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요르단 구조대가 라과이라의 건물 잔해 속에서 세살 아이

0: 클리베르 모란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3,600여 명의 구조대원들이 파견됐고 구호물자도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인력과 물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재민은 15,000여 명에 이르지만 대피소는 55곳에 불과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진 피해 건물을 약 5만 8천여 채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여진도 600여 차례 이어졌고 지진 피해 지역에는 폭우를 동반한 열대파 예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한편 국외 체류 중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차도가 구호활동을 돕기 위해 귀국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마차도 귀국을 허용할 경우 베네수엘라 노선 운항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기상청이 오늘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제주와 남부지방에 장마 시작일은 어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역대 세 번째,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역대 여섯 번째 늦은 장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잡는 무더위 속에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프랑스에서는 장례식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지난달 23일 프랑스 기온은 4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는데 이날부터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직접적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프랑스 당국은 폭염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1,000명가량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30%대 수준인 장례식장 이용률도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파리를 비롯한 도심 일부 지역에서 장례시설이 수용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추가 사망자 대부분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더위에 취약한 65살 이상 고령인 것도 폭염 대응에 경각심을 키웁니다. 그리스 문자 오메가 모양처럼 하늘을 뒤덮어 오메가 열돔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지난달부터 유럽 전역을 이동하며 폭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만 하루 동안 5명이 숨졌고 헝가리는 42도로 약 20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선 물 부족과 산불 등 2차 재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간추린 뉴스 김성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한성숙 후신임 국무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 첫날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고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구 학생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제일고 측이 사과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구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과 학부모는 직접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제일고 측은 현재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는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비율을 축소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 달간 멈췄던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서울 종로구 해와 로터리에서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한 달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 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오늘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오만이 미국의 공개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국들의

0: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 차량에 대한 국내 구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 총 35개 업체가 참여해서 27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아디 등 이 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오늘부터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선 후기 판소리와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된 남원 광한루가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관형 누각으로 호남 제일루라 불리우는 남원 광한루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야외 간편식 가운데 성분을 허위 표시하거나 내용량이 부족한 제품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광주 전남에는 5에서 20, 부산 울산 경남에는 5에서 30,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 아이와 함께 유치원 차를 기다리는 젊은 아빠나 또 소아과를 찾는 아빠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육아는 물론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이 크게 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더해서 남성 이것이 역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육아나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남성은 1년 전보다 약 16% 급증해서 27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남성 이것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결혼 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집안일만 전문으로 하는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같은 상황에 있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아직은 없어서 남성 이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글자 단어고요. 초성 힌트 드리면 지읒, 이응, 지읒, 비읍입니다. 지읒, 이응, 지읒, 비읍. 뭔지 아시겠죠? 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혹시 남성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뭐 실제로 집안일과 육아에 소질 있는 남성분들 직접적인 그 경험담도 좀 오늘 들어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고요. 좀 길다 싶으면 KBS 콩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사연도 나누고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유하영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오후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4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방화대교부터 여파받아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방화대교부터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용담터널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0: 안경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본사가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인 삼정 KPMG에서도 비슷한 근로시간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돼 치료비가 약 4만 3천 원으로 통일됩니다. 환자는 치료비의 95%를 부담해야 하고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육아와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남성이 올해 1분기에 27만 명으로 조사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남성 이것은 오늘 정답인 남성 이것은 늘고 있는 반면에 여성 이것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로는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또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면서 남성이 육아와 가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큰 이유고요. 최근 전문직 여성이 또 증가하면서 남성보다 높은 수입을 올리는 여성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 결혼 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집안일만 전문으로 하는 여성을 뜻하는 네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장창렬 님이 먼저 아내가 더 능력 있으면 남편이 이것해도 괜찮을 듯해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남성분 같은데 성함만 보면은 그렇죠.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통적인 남녀의 성 역할에 분명히 변화가 생겼고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08님은 저도 남성 이것 하고 싶네요. 만울님이 돈 버시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김윤희님.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요. 한 집에 이것이 두 명이 있어요 하셨는데 그래도 뭐 이걸로 이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 보니까 남편분이 집안일을 많이 나눠서 도와주고 계신가 봐요. 뭐 도와주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네. 9033님. 누구든 부부 중 한 사람은 가사에 더 집중해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집안일을 챙기는 게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든 한 사람은 가사에 집중하는 거고 꼭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집안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 같습니다. 4333번 쓰시는 분은 살림에 소질 없고 관심 없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사회활동을 하고 꼼꼼하고 요리 좋아하는 남편은 이것인데 둘 다 만족하더라고요. 분명히 또 이제 여성분이 바깥일을 하시고 남편분이 집안일을 하시는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둘 다 만족하면 됐죠 뭐. 4092님은 육아휴직이라 당장 52시간도 안 지키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는 환상의 제도죠. 아하, 저도 지난주에 77시간 일했네요 하셨는데 주 52시간 이것도 참 맞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에게는 먼 나라 딴 나라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다양한 의견들 주고 계신데 또 중간중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전으로 갑니다. 김수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3: 예, 이제 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 전선이 서서 이제 북상 중인데 오늘 대전 날씨 어떤가요?
4: 네, 오늘 대전을 비롯해서 충청권에도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대전은 비가 오전까지 내리다가 지금은 그친 상태고요. 내일 과물에 장맛비는 아니겠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25도입니다.
3: 예, 지난 금요일에 대전에서 아주 특별한 신앙송 대회가 열렸다면서요.
4: 네, 요즘은 짧은 영상과 빠른 콘텐츠가 익숙한 시대인데요. 지난 금요일 대전 동구에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한편의 울림에 귀를 기울여보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최금헌 박팽년 탄신 609주년 기념 제10회 대청 신앙송 퍼포먼스 전국 대회입니다.

0: 대회인데요.
1: 네.
0: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총신이었던 박팽년 선생의 문학 전신과 고결한 충절을 기리고 신앙송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대회였습니다.
1: 네.
0: 저마다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시를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1: 뭐 박팽년 선생하면 사육신이잖아요. 세조의 그 왕이 찬탈에 저항하고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맞죠?
0: 네.
1: 이분의 뭐 기계와 그 충절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문학 작품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박팽년 선생이 쓴 시조 중에서 금생여수라 한들이 유명한데요. 나에게 임금은 단종뿐이라는 내용의 대표적인 충절시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한 시를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 네.
0: 사금이 난다는 여수라고 해서 모든 물에서 금이 나겠으며 옥이 난다는 곤강이라고 해서 모든 산에서 옥이 나겠느냐. 아무리 사랑이 소중하다 한들 어찌 님마다 다 따르겠는가.
1: 금과 옥에 비유하며 세조에게 시체말로 한방 먹인 거네요.
0: 네.
1: 이렇게 대쪽 같은 정신과 충절을 지킨 박팽년 선생을 기리는 자리라 뭐 그 의미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신앙송 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0: 네, 단순히 시만 낭송하는 대회가 아니라 신앙송 퍼포먼스 대회였던 만큼 무대 위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편집한 배경음악에 몸짓 그리고 소품까지 활용하면서 저마다 개성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1: 네.
0: 시를 한 편의 공연처럼 풀어내서 객석에서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울 정도로 모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장의 분위기 함께 느껴보시죠.
2: 노인은 오지 않는 내일이란 친구를 기다린다. 장동 어디쯤 손님 없는 다방에 혼자 앉아 벌써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3: 대회 참가가 처음이고 정말 우연하게 이 대회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덜컥 본선 진출 연락을 받고 사실 긴가민가 했고요. 처음에는 인생에서 이런 기회를 한 번은 경험해볼 것도 너무 재미있겠다. 그래서 정말 이 재미로 참가를 한 건데 어떻게든지 또 그 참여하신 분들 너무 기량들이 뛰어나셔서 깜짝 놀랐고요. 또 제 차례가 이렇게 생각보다 운이 좋아서 빨리 끝나가지고 조금은 후련합니다. 지금
4: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아쉬움은 다 남죠. 그래도 뭐 다른 때보다는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나 의도가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 잘 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를 시인이 이렇게 활자로 썼다면 그걸 입체화시키고 노래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시낭송가가 살아있게 만들어주니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참가자분들의 목소리에서도 그 시를 향한 애정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대회가 전국 대회였던 만큼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과 전남, 순천, 그리고 경북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앙송 애호가들이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참가자들은 한 편의 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발음과 호흡은 물론 작품이 담고 있는 감정까지 깊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1: 네.
0: 단순히 경연이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낭송을 듣고 공감하면서 시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낭송가가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본 무대는 어땠을지, 또 신앙송을 준비하던 낭송가의 가족은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봤을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5: 기존의 시 낭송하는 거를 감상할 때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퍼포먼스까지 가미가 되니까 가슴속에 울리는 시에다가 의상을 입혔다고나 할까. 그래서 생동감 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깊이 있게 역사를 모르긴 하지만 시를 통해서 역사적인 것도 많이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6: 평소 신앙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좀 특별한 퍼포먼스 대회가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주 즐겁게 보았습니다. 종합예술로 거듭나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에 의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 깊게 봤어요.
7: 연습할 때 잠깐 이제 읽어줬거든요. 시낭송을. 근데 지금 40대 이제 중반이잖아요. 그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 내용과 이 사람의 그 삶이 너무 딱 접목이 돼서 되게 감동스러워서 사실 눈물이 살짝 났거든요. 일에 찌들어 살다가 이렇게 시 낭송을 통해서 그 자기의 그 즐거움을 찾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자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열심히 밀어주고 싶습니다.
1: 예, 뭐 시를 단순히 소리 내서 읽는 것을 넘어서 음악과 춤이 더해진 아주 종합예술 무대였네요.

0: 네, 맞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대청 신앙송 퍼포먼스 전국 대회는 그동안 일반 신앙송 대회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바로 직전 대회였던 9회부터 신앙송 퍼포먼스 형식의 대회가 됐습니다.
1: 네.
0: 이 대회를 주관한 대전 동구문화원에서는 해마다 시를 통해 박팽년 선생의 시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왜 하필 박팽년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대전 동구문화원 이혜경 원장과 나눠봤습니다.
2: 사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박팽년 선생의 유업이가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선생의 고결한 숨결과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유서급품 구장입니다. 탄신 609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벤트를 통해 선생님이 몸소 보여주신 신의와 절개의 그런 정신을 후손들이 가슴속에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현대와 미래를 잇는 뿌리입니다. 조상들의 얼과 충정심 을 살리는 일은 우리 문화원의 고유한 소명의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신앙송 대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읽는 시가 고요한 사색이라면 귀로 듣는 신앙송은 살아 움직이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음악과 아름다운 몸짓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1인 퍼포먼스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마치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네, 하여간 문학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아주 입체적인 신앙송 대회를 통해서 이 박팽년 선생의 충절과 문학 정신을 기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또 대회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낭송이 끝낼 때마다 큰 박수가 이어졌는데요. 심사위원들도 단순한 낭독 기술보다는 작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진심을 담아서 표현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1: 네.
0: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학을 통해서 역사와 현재를 이어나가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한 편의 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1: 네.
0: 앞으로도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시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대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수정 리포터였고요. 이번에는 울릉도로 갑니다. 최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울릉입니다.
1: 울릉은 날씨 어떨까요?
3: 네,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하늘 아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비의 양은 많지 않고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 머물며 7월이 시작됐지만 비교적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은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 울릉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3: 네, 영화관이 없는 섬 울릉도에서는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비상설 영화관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서울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까지 상영되며 섬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1: 울릉도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3: 네, 맞습니다. 울릉구는 지난 2024년부터 군민과 함께 흥미진진 울릉극장을 운영하며 최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16차례 상영이 예정돼 있고요. 최근에는 음향 시스템까지 새롭게 보강해 더욱 생생한 관람 환경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운영 취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4: 한마음회관 공연장을 찾는 주민 여러분에게 영화 관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영화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음향 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새롭게 보강된 음향 시스템의 효과를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영화 시작 후 약 5분간은 기존 음향으로 상영하고 5분 이후부터는 보강된 음향 시스템을 더하여 가동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감상하시면서 한층 풍부해진 사운드의 차이를 느껴보시길 바라며 즐겁고 편안한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5: 이상 시에는 침착하게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 주세요.
6: 울릉 구룡군청 문화체육관 문화예술팀장 김익환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울릉극장은 영화관이 없는 섬지역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육지로 나가지 않고도 최신 영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기 상영뿐만 아니라 대형 흥행작이나 화제작이 개봉할 경우에는 추가 상영을 편성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영화관 시설도 계속 개선되고 있네요. 그 주민분들 반응도 좀 궁금해요.
3: 네, 지난주에는 최근 화제를 모은 좀비 영화가 상영됐는데요. 네. 공영장을 찾은 주민들은 육지까지 나가지 않고도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군 장병들에게도 휴일을 보내는 소중한 문화 공간이 되고 있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7: 저 몇 번 영화를 보러 왔었거든요. 신작을 잘 보여주시니까 몇 번째 온 것 같아요.
8: 육지에서 너무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오늘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영화는 항상 늘 여기서 볼 수만 있었는데 지금 음향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한 곳과 비등비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뭐 팝콘이나 이런 음료 정도도 좀 할 수 있으면 먹으면서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다른 문화 생활 즐길 만한 데가 없어요. 웬만하면 낚시라든지 뭐 산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영화라는 걸 이렇게 상영을 해주니까 문화 생활을 따로 즐길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0: 아, 네. 저는 울릉도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박예찬 중사라고 합니다. 울릉도의 플랜카드를 보고 오게 되었고 또 휴가 나가지 않는 이상 울릉도에 있으면서 영화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1: 보통 군청에서 이렇게 한마음회관에서 영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평생교육 같은 거 강좌 신청해가지고 즐기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핫한 영화인데 이렇게 최근 상영작인데도 여기 한마음회관에서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3: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했던 주민들에게 비상설 영화관은 이제 일상 속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3: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 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화 사업에 울릉군이 선정됐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울릉군이 올해 예술의 전당의 공연 영상화 사업인 사콘 스크린 공모에 선정되며 클래식과 뮤지컬, 연 극, 오페라, 발레까지 다양한 공연 영상을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접근이 어려운 섬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청 김익환 문화예술팀장의 설명 이어서 들어보시죠.
6: 네, 예술의 전당의 공연 영상화 사업인 사곤 스크린 사업은 공연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클래식,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엄선한 우수 공연을 고품질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도 전국 최고 수준의 공연예술 콘텐츠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뮤지컬과 클래식 공연, 연극 등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여가 생활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 특성상 다양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피노키오 저희가 한번 해가지고 했었는데 가족 단위로 엄청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영화는 이제 알려진 게 많아서 그런데 공연 부분은 잘 모르셔서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거든요.
1: 예, 약간 뭐 영화에 이어서 공연까지 울릉 주민들의 문화생활 선택지가 더 넓어져서 아주 좋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영화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공연을 관람한 주민들의 반응도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1: 네.
3: 가족과 함께 공연을 볼 수 있어 좋다는 이야기부터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생겨 반갑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2: 저동 초등학교 돌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점숙입니다. 젊은 분들도 또 많이 살 수 있을 건데 우리 문화생활이 없어서 그런 게 참 많이 답답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생겼다 하니까 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라는 아이들도 함께 볼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13: 영화를 보려면은

0: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 원래 보고 싶었는데 울릉도에서 상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마음회관에서 영화 볼 때 음식도 같이 팔면 좋을 것 같아요.
2: 육지에서 봤던 건데 울릉도에서 무료로 상영한다 해서 또 보러 왔어요.
3: 울릉도는 인구도 적고 외딴 곳이라서 즐길 거리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무료로 꽤 유명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4: 영화관 하나 없는 섬이지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신 영화는 물론 수준 높은 공연 예술까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며 울릉도의 문화생활도 조금씩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네, 아주 반가운 울릉 소식이었습니다. 최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
6: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5: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5: 네, 지난 29일에 정부가 이른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공식화하면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소외론이 확산되고 있다죠.
7: 네, 맞습니다. 먼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초대형 국가 사업입니다. 이 단순한 기업 투자나 지역 개발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만드는 사업인데요. 서남권의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팩, 그리고 충청권의 81조 원 규모의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5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5: 예.
7: 또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3대 분야에 총 4,755조 원의 민간과 정부의 투자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두고 대구 경북이 사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은 새만금, 대경권, K로봇 양대 성장축에 포함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구미의 로봇과 그룹 내부용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 서남권 투자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네.
7: 특히 동해안 산업벨트의 핵심 도시인 포항과 경주는 주요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해서 이 같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 하여간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대구 경북 경제계에서는 그야말로 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던데요.
7: 네, 대구 경북 기업들이 광주 전남으로 대거 이전할 경우에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대구 경북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 그리고 대구경북경영자총협회는 어제 정부는 특정 권력 중심의 산업 육성이 아닌 준비된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들은 대구가 AI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 미래 모빌리티를 성장축으로 키워온 점, 구미가 반도체 부품 기반과 특화 단지를 그리고 포항이 소재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프로젝트에서 대구 경북이 소외된 것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잠재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5: 네, 지금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역 정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죠.
7: 네, 먼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국민과 주주들은 정부와 기업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광주 전남의 전공정 탭이 들어설 경우 과거 삼성전자의 베트남 이전 때처럼 경북 기업들마저 대거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구 경북 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5: 네.
7: 그런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는 영남권의 피지컬 AI 투자 금액은 13조 원으로 호남의 반도체 투자 800조 원의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호남 반도체 팩 투자는 먼저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간 매우 공정한 결정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규탄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를 위한 냉철한 주도권 싸움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0: 예. 그리고 뭐 이번 결과를 두고 단순히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1년이 넘는 대구시장 거리와 경제부시장 공석에 따른 행정공백 그리고 결정적 국면마다 한 발 늦은 이른바 지역 정치권의 뒷북이 불은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를 떠나면서 대구시장은 사실상 멈춰섰는데요. 이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 신산업 기조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꽉 막힌 정보력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호남 투자 결정이 굳어지는 동안 대구시는 유치 대상 기업의 행보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네.
1: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도 한몫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대구 달서구갑의 유영하 의원이 올 초부터 이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 당시 지역 정치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륙 입지는 기업 측의 부담이라며 지역 입장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전언도 나오곤 했습니다.
0: 하여간 뭐 다양하게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대구 경북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죠?
1: 네. 먼저 이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 연구원장은 대도약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생산 지도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거점과 결합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미래에도 대구 경북이 배제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특히 대구에서는 결국 민성 국인은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면서 통합을 비롯해 잃어버린 인연을 어떻게 채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 성리와 노물리에 추진되던 특별 재생 사업이 중단됐다고요?
1: 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 영덕군 성리와 노물리는 정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서 오는 2028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마을을 재건하는 사업이었는데 최근 이 일대가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 선정되면서 특별재생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준을 밟게 됐습니다. 이 원전 개발이 본격화되면은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재생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0: 네.
1: 또 영덕구는 지금까지 이 특별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원전 유치 당시 주민 상당수가 유치에 이제 찬성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1: 주민들은 원전 유치 자체에는 기대감을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로 집을 잃은 뒤 아직까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고요. 특별재생 사업이 중단되고 원전 보상은 또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전 완공도 2037년에서 2038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낙석 위험 등 안전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최소한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루 빠른 보상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 예. 뭐 그런가 하면 이 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영덕군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면서요?
1: 네. 먼저 영덕군은 이 원전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노물리 주택 밀집 지역만이라도 특별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한다고 했고요. 또 현재 제도상 원전 예정지가 공식 고시되기 전에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덕군이 도시재생 사업 구역 가운데 신규 원전 예정 부지로 편입될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군의회와 함께 사업 중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고요. 오늘은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7554번 끝번호 쓰시는 분은 주위에 진짜 야무지게 살림도 잘하고 육아도 똑 부러지게 하는

남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집안일하면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건 맞는 얘기죠. 뭐 남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2110번 쓰시는 분은 30년 만에 처음 쉬는 중입니다. 처음엔 신났는데 한 달쯤 이걸로 살아보니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리고 청소하고 매일 조금씩 나오는 빨래를 손빨래 했더니 주부습진도 생기고 손끝도 얼얼하네요. 여자인 저도 이거 생활하다 보니 벌써 몸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라고 경험담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안 하던 일이긴 할 텐데 좀 전반적으로 여태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그런 거 보면 남성 이것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커피 쿠폰 하나 2110번 쓰시는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죠. 카펜터즈의 Sing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제주 산지 쪽에 상당히 큰 비가 내렸고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늦은 장마인데 정체전선 상의 저기압의 세력이 워낙 커서 제주 지역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그쳤지만 오늘 충청 지방에도 약한 비가 내림으로써 중부 지방의 장마의 신호가 됐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에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주로 중부지방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의 경우는 오늘 이 소나기가 오후부터 밤사이에 내리겠는데요. 5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고 심지어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모레 역시 5에서 4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륙 곳곳으로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로 남부와 제주지방 남은 비는 오늘 저녁이나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5에서 40mm 정도의 비만 앞으로 더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소나기는 오후부터 내리고 지금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체감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최고 체감 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부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문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하려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무역 수지 흑자도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 매출은 14조 원 이상으로 판단돼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 서비스 위택스가 시스템 장애로 먹통이 되면서 지방세 신고, 납부, 재증명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기한은 3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 차량에 대한 국내 구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했습니다. 앞서 육아와 집안일만 전적으로 하는 남성 이것. 뭐 혹은 이것 남성이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처럼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이 참 많이 변하고 있죠. 그렇다면 맞벌이 가정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가데이터처가 맞벌이 부부의 10년간 생활 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요. 부부 간 가사 돌봄 시간 격차는 뭐 줄어들곤 있지만요. 여성의 가사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81분인데 반해서 남성은 78분으로 뭐 절대적인 시간 차이는 여전히 크기만 했습니다. 특히 음식 준비와 청소 등에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뭐 저도 남성이지만 이제는 아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집안일을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남성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어쨌든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집안일만 전문으로 하는 여성을 뜻하는 네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뭔가 의견을 달기도 좀 조심스러운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잠시 함께 살펴보고요. 자,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오늘 지역 인터뷰에서는요. 산양을 기르는 경남 함양군 금반초등학교 백종필 교장을 연결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 산양을 키우게 됐을까 그 사연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권미정 님이 남자가 이걸 계속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것은 퇴직이 없으니까요. 저도 힘들거든요 하셔서 저는 이게 문자로만 봐서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권미정 님이니까 아마 여성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성들도 좀 해봐야 할 거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뭐 퇴직이 없는 계속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힘들죠. 네. 022번 쓰시는 분은

0: 우리 아내 연봉이 5천 이상만 되면 이거 타고 싶네요. 주말마다 집안일 해보니까요. 제가 하는 일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거 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죠. 노동의 강도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이건 뭐 0222번님의 의견이 뭐 옳다 그러다 이걸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9476님은 우리 아들이 이것이 되면 싫을 것 같아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7050님은 세월이 많이 좋아졌네요. 부럽기도 해요. 남자는 아무래도 이게 돼서 돌봄과 집안일을 하려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 잘 적응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7217님 요즘 남성분들 요리도 잘해서 부부의 능력에 따라 이것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잘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요즘 이런 의견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이 인식이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또 시간 나는 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민선 9기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이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도 함께 출범했는데 뭐 이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지는 점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1: 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오늘 0시를 기해 법적 지위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폐지되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광역시 5개 구가 단일 행정체제로 합쳐졌습니다. 주소체계는 기존 시군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가령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로 광주광역시 동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로 표기됩니다.
0: 네.
1: 특별법에 따라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부릅니다. 민영배 초대 특별시장도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차관급의 부시장 4명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매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통합특별시 의회도 오늘 1호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1호 조례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고한 반도체 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0: 예, 약간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꽤 많은 게 달라졌네요. 자, 그리고 최근 공보위가 줄어들면서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전북 정읍시는 공보위가 없는 지역에 전문 간호 인력을 배치해서 대응하기로 했다죠.
1: 네. 올해 정읍시에는 신규 의과 공보위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건지소 순회 진료마저 중단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읍시는 내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9개 면에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이곳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2명씩 배치해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운영됩니다. 전담 공무원들은 의사 대신에 1차 진료와 만성질환 약 처방, 건강 모니터링 업무를 하게 됩니다.
0: 예,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번엔 최근에 아주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확산되고 있는 사안인데 스타벅스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다고요?
1: 네.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구가 상대팀인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을 외쳐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희화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응원 구호가 이 사건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0: 네.
1: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5.18 단체와 기념재단이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학부모는 오늘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광주일고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공정위원회에도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배재고의 2회전 경기 진행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0: 예. 향후 추이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전북 남원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광한루가 보문에서 국보로 승격됐네요.
1: 네. 국가유산청은 오늘 전북 남원의 광한루를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1963년 보물이 된 지 63년 만에 국보 승격입니다. 광한루는 조선 후기 호남을 대표하는 누각으로 조선시대 판소리와 소설 춘향전의 배경으로 유명합니다. 조선 초기 명재상인 황희가 과거 남원에 유배됐을 당시 세운 광통루가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호물은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뒤 1626년 지금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보수와 수리를 거쳤습니다.
0: 네.
1: 이번 국보 지정으로 광한루는 역사와 건축, 문학적 가치를 모두 인정받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역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중고 학교 수가 지난해 기준 148개교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4년 전에 비해서 2.5배나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사냥 키우기 등 특화 교육으로 전입생을 늘려가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함양군에 자리한 금반초등학교인데요. 자, 지금부터 백종필 교장 선생님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3: 함양 금반초등학교 교장 백종필입니다.
0: 네. 제가 듣기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양을 돌보시느라 더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3: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나저나 그 금반초등학교 교정 들어서면 하는 그 사냥 울음소리가 반겨준다고 하던데 네. 뭐 자세한 뭐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 일단 학교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우리 금반초등학교는 78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로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지리산 자락에 아주 아담하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0: 네.
3: 현재 초등학생이 35명, 유치원 6명, 그래서 모두 41명이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같이 행복하게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맑은 강과 산, 들, 마을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듣고 만지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으로 자라고 있는데요.
0: 네.
3: 사냥 키우기, 존재감 향상 교육, 1인 1주제 탐구, 1인 1출판, 해외 배낭 진로 탐방 같은 어느 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특화된 교육을 통해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참 삶을 갖고 가는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앞서 그 초등학생만 놓고 보면 이제 전교생이 35명이라고 했는데 참 단출하네요. 아니, 원래 이렇게 학생 수가 적었습니까?
3: 아, 네. 그 아주 예전에는 마을에 아이들이 많아 운동장이 늘 북적였다고 하지만 2023년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농촌의 여느 학교처럼 전교생이 14명뿐이어서 폐교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0: 네.
3: 지금은 전교생이 35명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학교 교육을 보고 부러워하며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제법 있습니다.
0: 네.
3: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미래 교육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7명 이내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더 잘 살피고 참여 중심의 수업과 프로젝트 활동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3: 그래서 진입 희망하는 가정이 있어도 제안하고 있고 또 전국의 다른 작은 학교에서 오리고 하는 경우는 그 지역 학교도 함께 살아야하기 때문에 자락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제가 처음에 단출하다고 했는데 부임하셨을 때에 비하면 배 이상 훨씬 많이 늘어난 거니까 좋네요. 네. 이처럼 어쨌든 농촌의 작은 학교에 전교생이 늘고 있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반초등학교의 특화교육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사냥 키우기더라고요. 아니 학교에서 어떻게 사냥을 키우게 되셨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3: 아, 네. 우리 학교에 오시는 분마다 깜짝 놀라십니다.
0: 네.
3: 왜냐하면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사냥이 다가가 울음소리로 먼저 반기기 때문인데요.
0: 네.
3: 지금 학교 안 하단에 조성해 놓은 우르르 목장에서 유사냥 21마리가 자유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2024년 처음에 4마리로 시작하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정성껏 돌보다 보니 지금처럼 큰 식구가 되었답니다.
0: 네.
3: 마침 오늘 저녁쯤에도 새끼 사냥이 한두 마리 태어날 것 같아서 네,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0: 네.
3: 아이들은 아기 사냥에게 젖도 먹이고 털도 빗겨주고 사냥의 상태도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사냥이 먹고 남긴 것과 배설물은 학교 생태 농장 그름으로 활용하고 농장에서 감자와 고구마, 채소도 기르고 있습니다.
0: 네.
3: 많은 분들이 정말 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일반 우유가 아닌 산양유로 매일 아침 간편식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0: 그 좋다는 산양유를요?
3: 네네. 산양젖을 짜서 좋은 살균한 것을 산양유 요거트도 만들고 빵과 과일, 고구마, 감자와 함께 먹고 있는데요.
0: 네.
3: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활동이 아니라 생명, 먹거리, 그다음에 순환 책임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할 만합니다.
0: 아니 근데 듣자하니 아이들이 직접 이 사냥젖을 짠다면서요. 어떻게 다들 잘하고 있나요?
3: 아, 네. 처음에는 아이들도 무척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사냥이 움직이면 무섭기도 하고 젖을 잘못 짜서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도 했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3: 사냥젖은 매일 그 하루에 두 번 오전과 오후에 짜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매일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고학년 학생들이 저와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데 젖을 짤 때도 사냥의 표정, 울음소리, 몸짓을 살피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저도 사냥젖을 한번 짜보라고 하면 처음엔 잘 못하고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쨌든 이 사냥 키우기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럼 이게 또 수업의 일환인 건가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3: 네. 사냥 키우기는 단순한 체험 활동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0: 아하.
3: 저는 작은 학교가 살아남으려면 도시 학교를 흉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교육, 이 지역이라서 가능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았고요. 특히 유사냥을 기르면 몸에 좋은 사냥유도 얻을 수 있고 사냥을 돌보며 스스로의 화나 분노도 조절하고 마음도 가다듬어 좋으며 또 사냥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생태 전환 교육도 할 수 있고 사냥을 분양 판매한 수익금으로 글로벌 프로젝트인 해외 배낭 진로 탐방 갱비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조언뿐만 아니라
0: 네.
3: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0: 네.
3: 그래서 수업과도 연결되는데요. 과학 시간에는 동물의 성장과 생태를 배울 뿐 아니라 탐구도 하며 국어 시간에는 산양을 테마로 책을 써서 출판도 하고 연극을 만들어 공연도 하며 실과나 생태기후에서는 먹거리와 순환을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산양은 교과서 밖에 있는 또 하나의 선생님과 같죠.
0: 정말 그러네요. 그럼 처음에 그 의도하셨던 것처럼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 사냥 키우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실제로 좀 변화가 생겼습니까?
3: 네. 가장 큰 장점이나 변화는 아이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0: 아하.
3: 사냥이 아프지는 않은지, 먹이는 충분한지, 새끼가 잘 따라다니는지, 또 싸우지는 않는지 항상 살피며 돌보고요. 또 자부심과 자수종감도 커졌습니다.
0: 네.
3: 우리 학교의 자랑을 이야기할 때면 절대 사냥이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사냥도 기르고 사냥으로 아침 식사도 매일 한다. 사냥 사진이나 사냥과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0: 네.
3: 또 자립심과 경제 개념이 확실히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는 사냥을 키워서 사냥 체험 목장도 운영하고 사냥 분양 판매 수익금을 이용하여 해외 배낭 진로 탐방 경비로 사용하므로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해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답니다.
0: 예.
3: 기타 여러 가지도 많은데 정말 아주 기특하죠.
0: 정말 그러네요. 그 밖에 또 가장 뭐 그동안 쭉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프며 감동적인 일이 있습니다.
0: 어떤 일이죠?
3: 네. 은혜라고 하는 어미 사냥이 쌍둥이 새끼를 낳다가 난산으로 바로 죽게 되었답니다.
0: 아이고 저런. 예.
3: 네. 그 옆에 출산을 같이 기다리던 행복이라고 하는 어미 사냥이 그 새끼를 자기 새끼처럼 돌보다가 젖이 안 나오자 예정일보다 앞당겨 새끼를 낳고 앞에 낳은 은혜의 아기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아이들이 본 것이죠.
0: 네.
3: 은혜가 죽은 사실에 눈물도 흘리고 행복이가 자기가 낳은 쌍둥이까지 네 마리에게 젖을 먹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며 서로 당번을 정해 밤낮으로 지켜주고 젖을 먹여 아기 사냥을 모두 살려냈답니다.
0: 아, 이건 뭐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어떤 기억에 남을 그런 감동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사냥 키우기 외에 또 금반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그런 특화 교육을 또 하고 있나요?
3: 아, 네. 사냥 키우기 외에도 우리 학교는 생활 주변의 궁금증을 연구 주제로 삼아 1인 1주제 당구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대회에도 도전하는데요. 올해 경남과학진람회에도 4-6학년 학생들이 당구 결과물을 출품해 13명이 입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0: 네.
3: 작년에는 경남 학생 환경 당구 프로젝트 발표 대회에 나가서 초중고 전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또 하나는 전교생 1인 1출판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여 졸업 때까지 6권의 책을 출판하고 졸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네.
3: 올해는 각자 출판한 책을 각자 1,000권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판매 수익금은 모두 개인 장학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이야, 초등학생 때 책을 출간한다. 아주 나중에 자랑스러운 훌륭한 경력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3: 아, 네. 그리고 정말 자랑할 것은 글로벌 인재되기 프로그램으로 꿈따라 희망찾아 떠나는 해외 배낭 진로 탐방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며칠간 해외를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8개월 대장정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에티오피아에 봉사와 헌신의 삶을 찾아 다녀왔고 올해는 스웨덴으로 노벨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데요.

0: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네, 하여간 뭐 얘기를 쭉 나누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제한돼서 하여간 얘기를 쭉 나누면서 든 생각은 요즘 뭐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많이 는다고 하는데 이 금반 초등학교의 사례가 또 많은 것을 그런 학교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네. 지도하에 아주 학생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경남 함양군에 자리한 작은 학교 금반초등학교 백종필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아주 의미 있게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나눠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에바는 권력이 개인 운명의 고삐를 지는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겠지만 개인이 짊어지는 희생의 무게는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레이스가 우주선에 타게 된 정확한 묘사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에바를 바라보는 마음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는 에바가 원작보다 한결 인간적 면모를 지닌 캐릭터로 묘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헬메리오가 우주로 날아가기 전 에바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 듯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독일 배우 잔드라윌러 특유의 위력적인 무표정이 빛을 발합니다. 캐스팅의 절묘한 승리라 불러도 좋을 만한 대목이죠.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며 잔드라윌러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imes를 직접 선곡해 불렀습니다.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하죠. 그만 울어요. 이건 시대의 징조예요. 우리는 여기 와본 적 있다는 걸 배우지 못해요. 왜 우리는 언제나 갇힌 채로 총알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까요? 영화의 진가는 우주에 강제 고립됐던 그레이스가 타우세티에 당도한 또 다른 생명체와 조우하면서 서서히 더 강하게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돌덩이를 쌓아 만든 작은 거미 혹은 개의 모양을 닮은 그 지적 생명체에 그레이스는 로키라 이름 붙입니다. 바위 덩어리를 닮았다는 뜻에서죠. 그레이스와 로키와의 만남은 우주 블록버스터에서 천진한 버디무비로의 선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로키는 그레이스의 처지와 같습니다. 아스트로파지의 위협이 시작된 고향 행성을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비행을 시작했고 함께 출발한 동료들은 우주선 내에서 모두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지구의 분자 생물학자와 다른 행성의 구조공학자의 만남. 서로의 우주선을 연결해 겨우 만났지만 각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다른 두 존재. 이때 이들은 서로의 공기가 공존할 수 있는 통로, 나아가 몸에 두를 수 있는 더 간편한 형태를 만듭니다. 오직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일 막을 여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1988년 영화사 신시내를 설립해 기획 중심의 제작 시스템을 도입했고 결혼 이야기, 은행나무 침대, 편지, 엽기적인 그녀까지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들을 만들어낸 제작자인데요. 40여 년 동안 한국 영화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본 영화계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투자 위축과 OTT 확산, 제작비 상승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국 영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철 집행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네, 신철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내일이네요. 30주년을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 내일 개막을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1: 7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0: 예. 네. 좀 많이 관객들이 오셔야 좋은 거죠?
1: 그렇죠.
0: 네. 네,
1: 많이 오셔야 좋은데, 그래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장르의 찐 팬들이 있어요.
0: 아.
1: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0: 네. 덕후라고 요즘 얘기하는 네, 그런
1: 분들. 저는 피 많이 나오는 영화 정말 싫어했거든요.
0: 네.
1: 못 보고.
0: 아. 네. 좀 약간 무서운 네. 영화.
1: 네, 호러, 뭐,
0: 호러 영화 같은 거.
1: 예. 네. 막 피 나오고 그러는 거.
0: 예.
1: 네. 그 정말 싫어했고. 그래서 제가 제작한 영화 중에는 그런 영화가 없어요.
0: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 그 무서운 영화는 안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하면 이 호러 영화도 빼놓을 수 없는
1: 그럼요, 예.
0: 없다고 하던데 올해 이제 여름이니까 네네. 사실 좀 여름에는 또 오싹하는 것도 한번 봐줘야 되잖아요. 꼭 추천하고 싶은 공포 영화가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그 우리 그 프로그래머가
0: 네.
1: 그 저 추천을 하던데 제목이 정말 끔찍해요. 피와 광기로 물든 쾌감이라는 거예요.
0: 제목부터가 이게
1: 영화입니다. 그 우리 그 이번에 그 새로 아주 중량급 프로그래머 두 분을 모셨는데 김영섭 프로그래머, 김영섭 작가로 되게 유명하시고
0: 네.
1: 영화 기자로도 유명하고 또 그런 분하고 이제 김우영 프로그래머 두 분을 이제 모셨는데 그래서 그 이렇게 아까 같은 제목으로 얘기하면서 미야즈마 캠프에서 생긴 일. 데스가즘 2. 이게 무슨 제목이 이렇습니까, 이게?
0: 네.
1: 오르가즘이 아니고 데스가즘.
0: 데스가즘, 데스가즘.
1: 네, 그런 얘기를.
0: 어우, 데스. 골릴라. 죽음에
1: 대해. 맞습니다.
0: 예.
1: 이게 보통 이게 정신은 아닌 거죠. 네, 뭐, 킬링 타임 뭐 이런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 아, 여러 영화가 선보이는 호러
1: 예.
0: 영화도.
1: 호러 예. 영화 쪽도 많죠.
0: 네.
1: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제일 굉장히 유명해졌던 게
0: 네.
1: 금지구역이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0: 네.
1: 금지구역은 절대로 성인이어야 되고 거기는 뭐 도저히 뭐 딴 데서 볼 수 없는 영화들
0: 예.
1: 틀었거든요. 그거 네.
0: 이 영화제 아니면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상영이 네. 되는군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실험적이고.
1: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그런 찐 팬들이 이제 그런 아주 차별화된
0: 네.
1: 포지셔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이제 그 큰 여러 가지 영화, 백화점 같은 영화제, 관광지와 같이 있는 그리고 전주가 독립예술영화제. 그러니까
0: 네.
1: 부천이 이제 그런 판타스틱 영화 좀 사고쟁이 같은 영화제로
0: 네.
1: 해서 그래서 이제 금지구역 같은 데가 이제 저 도저히 볼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영화들 상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미디어가 많아졌잖아요.
0: 네.
1: 지금
0: 웬만한 것에 안 놀래시죠.
1: 그렇습니다.
0: 네, 관객들이.
1: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지금 제일 유명한 스트리밍 서비스만 해도 쭉 뒤져보면 다 있어요.
0: 네.
1: 거기도 다 있어요.
0: 아, 그럼 좀 영화제 입장에서는 김이 빠지는데.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0: 근데 네. 왜 공포영화가 좀 네. 약간 시대별로 뭐 옛날에는 막 연쇄살인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나오는 영화 요즘 한동안은 좀비물이 엄청났잖아요.
1: 네. 네.
0: 예. 이제 AI 시대 요즘 공포영화는 좀 무슨 다른 트렌드가 있나요?
1: 요새는 뭐 요새 생각 조금 이렇게 다른 상상들 아주 젊은 친구가 요새 예. 만들어서 그 굉장히 히트가 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백룸이라는 미국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지금 20살짜리예요. 20살짜리인데 아마 대단히. 그리고 우리 그거 어떤 유형을 뭐 단 한 가지로 뭐 정리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독특한 네. 공포의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영화제에서는 이제 어떤 영화가 소개될지 이제 좀 저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새로운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 네. 또 새로운 공포 영화를 보고 싶으시면 또 부천 국제 판타스 영화제 찾으시면 또 좋겠네요.
1: 네.
0: 그 AI 영상 교육 센터도 운영한다고 하던데 네. 이건 어떻게 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일주일 동안 AI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 만든 영화를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을 할 겁니다.
0: 아, 네. AI 영상 교육 센터 생들이 만든 네네. 영화가 상영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지금까지 네. 이제 몇 편이나 만들어졌나요?
1: 지금까지 작년 25년에 저희가 네. 24년에 이제 출범을 시킬 때 향후 5년 동안 만 명의 수료생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25년 한 해에 2,901명의 수료생을 냈고요.
0: 예. 네,
1: 거기에서 초단편부터 중단편까지 한 30분짜리까지 전체 만들어진 영화가 485편 정도 나왔어요.
0: 예.
1: 그게 뭐 극장에 가서 흥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영화들이 500편 가까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뭐 만 명 약속을 지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제 다음 레벨로 어떻게 갈 것이 기술을 익혀서 이것이 정말 예술의 레벨로 산업의 레벨로 어떻게 그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이제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밸류체인 만들었던 것, 제 밸류체인 말씀드렸던 것도 이 작품들을 어떻게 상업화하고 예술화할 것인가 이런 길을 만드는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0: 이번 부천 국제 네. 판타스 영화제 또 특별전도 준비가 돼 있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아, 저희 특별전이요. 우리가 올해 30년 이어서 이 30년 동안 그 부천 국제 판타스 영화제에서 독특하게 소개됐던 여러 영화들을 다시 소개하면서 감독과 연기자를 다시 모셔서 GV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 라운지에서 이제 막 난장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넘버 3 접속 8월의 크리스마스
0: 네.
1: 인정사정 볼 것 없다
0: 예.
1: 엽기적인 그녀 살인의 추억 뭐 이런 것들 33편 한국 거를 먼저 합니다.
0: 와 그래서. 추억의 영화들 그렇죠. 대단한 영화들인데요.
1: 네, 그럼요.
0: 네, 그분들 맞아. 직접 또 출연도 하셔서
1: 네, 네, 오셔서 뭐 얘기도 예. 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고 개런티가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출연하고 있는 분들은 못 오실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끝까지 간다 곡성을 쭉 다 할 것 같습니다.
0: 팬들한테는 반가운 기회네요.
1: 네, 올해는 이제 한국 영화 33편 하고 내년이 이제 아시아 영화 33편 2년 후가 뭐 전 세계 영화 33편에서 99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0: 아, 그래서 네. 아시안 장르 영화 99 프로젝트가
1: 네,
0: 이제 올해는 먼저 한국 영화 네, 33편, 내년에는 아시아,
1: 네.
0: 그다음 내후년에는 전 세계 33편, 네. 99편이 소개가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네, 네.
1: 우리 김영석 프로그래머가 이게 왜 99편이야? 아니, 그 숫자가 좋았어요.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99편 네. 괜찮죠. 그래서.
0: 네. 네. 괜찮네요.
1: 그리고
0: 네.
1: 이 중에 여성 감독, 여성 장르 감독 영화 11편도 소개가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네.
1: 그래서.
0: 그 부천 국제 판타스 네. 영화제 실험적인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만 뭐 XR 쇼펌까지 운영하면서 외연을 넓히는 게 영화제 본질을 혹시 흐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0: 그 본질 논쟁에 대해서는 과연 영화가 뭐냐 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든 아니면 손으로 그려서든 애니메이션 손으로 그려서 카메라로 찍은 거죠. 필름으로 찍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의 본질을 뭘로 볼 거냐. 지금 극장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그냥 수동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거를 요즘 어린 세대들은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극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하면 빨리 돌리고 싶은데 빨리 돌릴 수 없다는 거야.
1: 그걸 좀 참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지겨운 것도 좀 참아내고 예술 영화 졸려도 좀 참아내고 아 그게 폭력이라고.
0: 그걸 폭력이라는
1: 얘기한다고요?
0: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저도 가끔은 조금 약간 지루하면 손으로 많이 가시게 1.25배 걔네는 2배로 보는 애들이잖아요.
1: 예.
0: 1.5배 2배로 보는데 저는 1.5배는 못하겠고 1.25배 정도를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1: 네.
0: 생각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1: 네.
0: 외국 영화 한국 영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고 못하게 하니까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새의 관객들은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컨슈머가 아니고 프로듀서도 아니고 프로슈머잖아요.
1: 네.
0: 자기들 영상을 다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매일 쇼츠에 올리는 친구들이잖아요.
1: 그렇죠. 직접 제작을 하죠.
0: 그럼요.
1: 네.
0: 이게 어떤 것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지 어떻게 감동시킬지 이거 다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진짜 감독들이잖아요.
1: 네. 그렇네요.
0: 그런 친구들한테 네. 극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재미없는 거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왜 집에서 보겠다고 하냐면 뛰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1: 네. 네.
0: 건너뛰기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0: 내 인생의 이 귀중한 순간을.
1: 아, 위원장님이 네. 연배가 있으시면 생각이 상당히 젊으십니다. 예. 근데 올해 개막식 연출, 이제 내일 개막식이 펼쳐지는데 네. 송승환 감독이 연출을 네, 맡으셨다면서요? 네. 네.
0: 송승환 감독도 특출하시죠.
1: 아, 특출하시죠.
0: 안 네. 보이시잖아요.
1: 그 저희 프로그램에
0: 안 보이는데 그거 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모션 썼는데 이 영화제 개막식을 네. 어떻게 연출을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네.
0: 그 네. 형태는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형태는 보이시는데 30cm 안이 정확히
1: 맞아요.
0: 와야 보이는데 그 나머지는 형체는 베토벤인 거죠. 뭐 제가 그래서 베토벤이라고
1: 제가 더 드레스 연극하시는 거 보러 갔었거든요.
0: 저도 두 번 봤습니다.
1: 근데 그 무대를 뛰어다니세요. 안 보이신다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0: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저는.
1: 예.
0: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1: 아, 네. 개막식에서 혹시 하이라이트 살짝 좀 소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0: 하이라이트.
1: 네.
0: 비밀이. 저희 장미 위원장께서 그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지금.
1: 예.
0: 재밌는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재밌는 이벤트도 있고 좀 30년을 또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런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
1: 네. 네.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 네. 신철 집행위원장님, 이제, 그, 신신의 대표로 우리나라 어떤 영화계에서 또 산 증인이신데, 그, 미학 전공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영화 현장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0: 아,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1: 네.
0: 그 바보들의 행진을 보고 영화를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1: 아, 그 영화가 또.
0: 네. 그 영화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1: 네.
0: 근데, 그리고, 김수영 감독님 연출부에서 이제 정지영 감독님을 만났어요. 만나 뵙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연출부를 하다 보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1: 70년대죠 그때가. 네.
0: 그때의 상황이라는 게 정말 그 전제주의 그 정권 하여서 검열에다가 검열이 그렇게 검열이라든지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 편법이 판치게 돼 있잖아요.
1: 네.
0: 결국은 이 영화가 극장에 상영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정부하고 어떻게 짜웅을 하느냐. 달려있는 거. 아니면 뇌물을 주느냐.
1: 뒤에서 이렇게 좀 이게 해야 일이
0: 그렇죠.
1: 진행이 되는군요.
0: 영화계 자체가 그렇게 돼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 예.
0: 그때 이제 프로듀서 제작부장이 계시거든요.
1: 네.
0: 제작비가 나와요. 제작비가 나오면 이렇게 돈 그때는 현찰로 나왔으니까 돈이 이렇게 한 뭉치가 있으면 반은 자기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반은

0: 왼쪽 주머니에다가 이 반은 어디다 바치는 거야.
1: 아, 그렇군요. 그 돈을 네. 다 쓰지를 못, 영화에 쓰지를 못하는군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거 늘 이제 그 어떤 협잡에, 그렇게 돼서 그 검열의 시대에, 진짜로 검열이 많은 시대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1: 네.
0: 있죠.
1: 그렇게,
0: 당연히,
1: 그건 이제.
0: 당연히 있죠.
1: 앞으로 버는 돈이 아니라 뒤로 버는 돈이겠네요.
0: 왜 대단한 그 아주 대단한 신기들이 많이 발휘됐던 시대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헐리우드 영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네.
0: 저희가, 저희 나이 또래에는 한국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 중에 딱 한 친구가 한국 영화를 그렇게 보러 다녀요. 그래서 뭐가, 너 재밌어? 그랬더니 그것도 자주 보면 재밌어.
1: 근데 사실 우리 네. 그 신철 위원장님은 네. 뭐 88년에 영화사 네. 신신에 네. 설립해서 그 당시로는 되게 좀 튀는 활동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름이 네. 특이해가지고 저는 그때 김신혜라는 부부가수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가 네. 했더니 이제 신혜가 신혜마 네. 할 때 그 신혜이셨더라고요. 네. 예.
0: 그게 네. 그 저 이춘연 이사장이라고 저희 프로듀서 선배신데 돌아가셨죠.
1: 네.
0: 이춘연 그 영화인, 영화인회의 뭐 이사장도 하시고 영화계에 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첫째 기획 작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그 이춘연 이사장이 계시던 황기성 사단에서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1: 네.
0: 그때 그 형이 이제 그 농담을 잘 하시거든요.
1: 네.
0: 너 신시니까 신신해 해라. 농담을 하다가 이렇게 이름이 됐어요.
1: 그게. 장난처럼.
0: 네. 네. 네. 명보극장에 있다가 그 우리 신영민 회장님이 한국 영화 꼭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1: 네. 네.
0: 황기성 사단, 황기성 사장님이라고 또 한국 영화 역사에 중요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 사무실에서 이제 그걸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선배가 신신회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네. 만들었습니다.
1: 근데 영화계의 네.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걸 많이 바꾸신 분으로 평가를 네. 받으시더라고요. 기획영화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를 네. 받으시는데 그전하고 제작 방식이 좀 다른 겁니까?
0: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연출부 하다가 저희 선배가 데뷔하시는 영화사에서 기획실 일을 좀 하다가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서 네. 좀 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피카디리 극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1: 네. 아, 극장에.
0: 네. 네. 그렇죠. 예. 그때는 극장이 뭐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영화를 그냥 그 상영하는 역할이 아니라 광고 뭐 홍보를 다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극장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작은 프로덕션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으니까 그런 매체에서 해서 극장이 책임을 져라. 니네들이 입장료를 거두니까. 그래서 극장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신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극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극장에 취직을 해서 영화 광고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신문 광고
1: 예.
0: 카피 쓰고
1: 그런 것도 하셨군요.
0: 그때
1: 예.
0: 제가 피카디리 극장 있을 때
1: 네.
0: 거기 서울 극장에 이준익이 있었어요. 이준익 감독이.
1: 이준익 감독.
0: 네,
1: 예.
0: 네. 서울 극장에서 디자인을 했었어요.
1: 이준익 감독도.
0: 네.
1: 예.
0: 그 앞에 단성사에는 친구의 제작자 그 성명옥이라는 제작자가. 거기서
1: 쟁쟁한 분들이
0: 그렇게
1: 다 극장에 네. 근무하시면서
0: 맞습니다.
1: 그런
0: 예.
1: 광고 디자인하고 내보내고 이런
0: 맞습니다.
1: 일을 하신
0: 예.
1: 거네요.
0: 예,
1: 그때 경험이 좀 영화 만드실 때
0: 굉장히
1: 참고가
0: 큰
1: 됐나
0: 도움이
1: 봐요.
0: 됐고요.
1: 네.
0: 저는 그때 실질적으로 영화 관객이란 사람들을 정말 창구에서 보는 처음의 경험이었어요. 저 그전에는
1: 예.
0: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게 예술로서의 영화였거든요. 운동으로서의 영화, 예술로서의 네. 영화였는데 그래서 영화를 극장을 가보니까 극장에 오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1: 네.
0: 우리는 가르치려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걸 좀 알아라 그리고 막 교육을 훈육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극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들의 오락이구나, 쓸쓸한
1: 네.
0: 사람들의 오락이구나, 되게 쓸쓸한 거예요. 그게 제가

0: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3시, 11시, 1시, 3시 반 뭐 이 정도에 관객이 제일 많아요.
1: 네.
0: 퇴근 시간 전이잖아요.
1: 아, 낮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사람 없는 극장에서
0: 낮에 오고 예. 아니면 직장 땡땡이를 치고
1: 아, 중간에.
0: 예. 그러니까 참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구나라고 아, 우리의 관객이 어디언스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선배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어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형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1: 좀 대중한테 눈높이를 맞춘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건강한 대중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감독님들한테 저는 이제 영화 뭐 연출부 경험도 있고 공부도 좀 했고 했는데 감독님들이 하시는 거를 조금 이런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프로듀서라는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영화를 만들진 못하지만 자본과 예술을 연결하는 역할이 우리는 없었어요.
1: 옛날엔 감독이 했나요? 어떻게
0: 감독이 했나요? 감독이 많은 감독이? 역할을 했어요.
1: 예.
0: 많은 역할을 하고 했는데 그 감독님들하고 이제 잘 안 맞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프로듀서가 자본의 언어도 알고 예술의 언어도 알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을 보니까 프로듀서라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감독은 오로지 영화 제작 연출에만 집중하고
0: 그렇죠, 예.
1: 프로듀서가 이제 그 외의
0: 그렇습니다.
1: 일들을 하게 되는
0: 네.
1: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아, 그 이 프로듀서 이제 1992년에 영화 결혼 이야기 엔딩 크레딧에 프로듀서 신철이라는 이름이 처음 올라갔다고.
0: 네, 네,
1: 그러니까
0: 네.
1: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적인 네. 영화 프로듀서로서 네.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0: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예.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1: 아, 네. 영화 프로듀서.
0: 네, 네.
1: 예.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때 네. 기분이 좀 남다르셨겠어요.
0: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 너무 오래돼서.
0: 네.
1: 이 프로듀서는 또 작품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보면 이제 대표님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결혼 이야기, 편지, 약속, 엽기적인 그녀. 손대는 작품마다 당시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0: 제가요?
1: 네.
0: 친구라는 시나리오가
1: 예.
0: 저한테 계속 왔었어요. 좀 보라고.
1: 근데요?
0: 안 했어요.
1: 아, 이게 다 예, 이게 백전백승은 아니군요.
0: 그럼요.
1: 야,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못 알아봤지 그러셨겠네요.
0: 아, 그렇죠. 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 네.
0: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게.
1: 예.
0: 그러니까 자기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1: 네.
0: 있어서. 운이 좋은 편이었고요. 한 가지 버릇은 있었어요, 한 가지.
1: 네.
0: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하고 모든 편견 한번 다 내려놔봐. 내려놔보고,
1: 네.
0: 이거 정말 재밌어? 가치가 있겠어? 이거를 물어보는
1: 네.
0: 거를 좀 했어요.
1: 예. 네.
0: 내려놓고 봐야 되는데.
1: 의미 부여하지 말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이거 진짜 재미있어.
0: 왜곡하지 말고.
1: 사람들이 볼 것 같아?
0: 네. 저는 저한테 물어. 너라면 보겠니?
1: 네.
0: 네. 네.
1: 제일 중요한 또 기준인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그래도 친구를 안 하니. 이게.
1: 지금
0: 친구를
1: 이제
0: 시나리오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제가.
1: 그것도 네. 인연인 것 같아요. 사람처럼 작품하고도
0: 맞습니다.
1: 인연이 아닌가.
0: 예. 잘난 척할 게 없는데.
1: 뭐 가수들도 뭐 유명한 네. 가수인데 진짜 좋은 노래 나 그거 안 한다고
0: 맞습니다.
1: 그랬는데 뭐 다른 데 가서 정말 데이트가 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0: 제가 다 한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사고 많이 쳤습니다.
1: 예. 그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본격적인 CG를 도입하신 분이 감독님이라고 들었어요. 구미호
0: 네.
1: 은행나무 침대.
0: 네.
1: 예. 그 당시 사실 우리나라에서 CG 이거 컴퓨터 그래픽 굉장히 네. 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0: 저희가 그 특수효과를 참 못해서 한국이
1: 예.
0: 왜 그러냐면 현상 기술이 나빠서 그랬어요. 그게 그중에 한 약품을 꼭 국산화를 해야 되는 국산을 써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1: 아.
0: 이것도 누가 강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1: 아, 그게 수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우리나라 걸 써야 되는데
0: 네.
1: 그게 이제 품질이 안 따라주는 거죠.
0: 엉망인 거예요.
1: 네. 갑자기 거기서 이제 현실감이 뚝 떨어지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보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을 발전시켜야 될 건가, 아니면 그때 얘기된 새로운 기술을 좀 써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저희 후배들 중에 맥킨토시를 쓰는 친구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되게 영상에 밝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때 스타디 그룹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CG를 하는 걸로 예. 결정을 해서 비싼 컴퓨터하고 뭐 이런 것들 아무 경험 없는 애들이 싸고 들고 들어와가지고 개봉 아. 2개월 전에 우리 기술 그 CGI 그 특수효과 기술 엔지니어가 손들 못한다고 도망가 버렸어.
1: 와, 그 정도로 실험적인 거를 네. 도전을 하신 거예요.
0: 네, 근데 그때 카이스트도 같이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믿었는데, 서로 이제 의지를 했었는데 서로 안 되는 부분들이 겹치니까 이게 그런 거 생겨서 구미호는 정말로 관객들한테 죄송하게 돼가지고 심기일전해서 예. 은행나무 침대를
1: 근데
0: 만들었어요.
1: 근데 은행나무 침대는 네. 대박이었잖아요.
0: 구미호 때 한 실수에서 보니까 예.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1: 근데 네. 은행나무 침대가 네. 대박이 났는데도 네. 굉장히 그게 네. 경영적으로는 힘드셨다고.
0: 우리나라의 예. 밸류체인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전국 개봉에서 배급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1: 사기를 또 당하셨군요.
0: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바보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았어요.
1: 예. 아, 그런 또 가슴 어떤 아픈 친구가 일이.
0: 막, 어떤 친구가 아주 그냥 호사스럽게 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1: 그런 네. 일도 있으셨군요.
0: 네. 예. 아니, 그게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1: 뭐 예. 영화 얘기만 네. 해도 저희가 밤새야 되고 엽기적인 네. 그녀는 뭐 사실 뭐 아시아를 대표하는 뭐 우리나라 영화가 그 당시에 됐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사실 내일 네. 개막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상당히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좀 설레는 마음 또 뭐 걱정도 있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찾아주실 우리 분들에게 또 청취자들한테 혹시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0: 부천에서 과거 30년을 돌아보면서 새 시대를 열 테니까 그걸 한번 와서 지켜봐 주십시오.
1: 아,
0: 예. 새 시대를 열어야 될 때입니다.
1: 네, 네. 새 시대를 이제 네. 열어야 될 때다. 멋진 영화제 치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내일 개막하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신신의 대표이자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신철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경기도 여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30도 이상의 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최고체감온도 33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해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또다시 한 차례 내리겠고 화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더 이어집니다. 다음 주 목요일경이 되면 또 중부지방에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이렇게 정체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하면서 남북방향으로 움직이며 영향을 주겠습니다. 제주에 큰 비가 한 차례 지났습니다. 오늘 앞으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도 강원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더 이어지고 제주는 밤까지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되는 곳이 남해안과 제주 쪽, 그 밖에 지방 5mm 정도 오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도의 경우는 밤까지 소나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5에서 60mm나 되고요. 시간당 2,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우박까지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전북, 경북에 5에서 40mm 소나기 예보돼 있고요. 내일 아침 서울 22도, 낮 최고 기온 31도 정도 되겠습니다. 제주에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의 물결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서.

0: 왜 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2: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약세를,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장중 변동폭은 480포인트에 달하며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73.07포인트 하락한 8,303.41에 코스닥은 13.17포인트 상승한 929.35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이틀 연속 강세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2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외국인은 2조 3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 9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5%와 3%대 하락했고 삼성물산과 SK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건설과 전선 전력설비주, 원전과 정유주, 우주항공산업, 방산과 게임주, 풍력에너지와 조선기자재, MLCC 관련주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나텍 상한가를 돌파하는 등 연료전지주,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57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액이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가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만 놓고 보면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 5월 877억 5천만 달러로 새 기록을 세운 지 한 달 만입니다. 이 같은 실적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결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9.5%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부가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 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2주간 주유소 약 1,00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가격 인하 반영 시기를 늦춰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도 점검 대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장애가 지속되며 온 오프라인 지방세 관련 일부 업무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기,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와 신청 등의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오후 들어 복구가 돼 정상 운영 중입니다.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서비스의 완전 재개가 지연이 됐다며 외부 공격 등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우편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 요금을 기존 43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편 요금 인상은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이용이 줄면서 우편사업 적자가 확대가 돼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 원유 수송은 당분간 사우디아라비아 얀보항 등 우회로를 우선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 이란의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라 당분간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며 중동 원유 수송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보항을 우선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 5에서 60mm 소나기가 오겠고 광주 전남에는 5에서 20, 부산 울산 경남에 5에서 30,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7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 후반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600원대 접근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엔화와 함께 원화가 동시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IMF 이후 가장 높은 상황으로 지난 반년간 외환 당국이 50조 원을 시장에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원화 약세 사태를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가는데도 원화 약세가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외환시장이 오늘부터 24시간 전면 개방되는데 이런 변화가 환율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하반기 첫날인데 예. 증시부터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오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변동폭이 코스피가 거의 6%포인트였고 코스닥도 5%포인트에 가까울 정도로 오늘 하루 종일 좀 등락이 좀 있었던 그런 날이었고요. 코스피는 사실은 전 강 후 약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하락을 해서 8,303으로 8,300을 턱걸이했다. 겨우 지켰다.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3.9% 거의 4% 가까이 하락했던 거 보면 뭐 그래도 뭐 잘했다.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인 대 외국인의 매수 매도 이 대결 여전히 팽팽하게 좀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기관이 후반부에 가서 거래를 확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2.3조 순매수, 외국인도 거의 2.3조 순매도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졌던 날이었고요. 코스닥은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1.4% 마감돼서 929까지 올라왔고 오늘 코스닥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도 사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도 사고 또 연기금도 사는 수급적으로 확실히 오늘 보면 코스피보다는 뭐 규모야 뭐 현저하게 작지만 코스닥으로 좀 많이 좀 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특징을 좀 정리를 좀 해본 게 좀 시장이 바람이 좀 결이 바뀐다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일단 반도체 또 대형주 코스피 이 쏠림 현상이 확실히 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요즘에는 뭐 상승을 해도 2, 3%, 3, 4% 하락을 해도 그 안에서 이렇게 될 정도로 변동폭도 좀 줄어드는 반면에 오르는 날보다는 떨어지는 날이 좀 더 많은 모습이고 이제 쉬어가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반면에 그런 어떤 흐름들이 소부장이라든가 조방, 원전 또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2차전지가 에코프로비앱의 유증 문제 때문에 유상증자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2차전지도 비교적 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 대형주의 쏠림이 완화되는 거는 최근에 일단 나라 밖에서 특히 월가 쪽에서 뭐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한국이랑 대만을 콕 집어서 여기 너무 반도체에 쏠려 있어. 부담스러워. 그래서 좀 이익 실현할 필요가 있어.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왔던 것들이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하나가 국내적으로 본다면 3대 이 메가 프로젝트 나온 이후에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중에 뭐 잘 되겠지만 당장은 돈을 뭐 매년 몇십조씩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여기는 돈을 많이 벌지만 또 돈을 또 그만큼 많이 쓰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돈들이 결국 누구한테 갈 텐데 그 돈이 올 때 그게 결국 소부장이라든가 전력설비라든가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이 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를테면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좀 그 주식시장 외적인 얘기긴 한데 잠시 후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초과이익 공유와 관련돼서 법 여건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신경을 좀 시장에서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뭐 연기금 뭐 이런 리밸런싱 자금까지 좀 겹쳐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또 대형주 반도체 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 이제 돈을 벌거나 받을 그런 기업들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분위기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질이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되고 있다는 게 상승 종목이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700여 개 하락 종목에 비해서 5배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도 한 2배 반 정도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는 지수가 뭐 몇 퍼센트 올라도 거의 대부분 하락 종목들이 대여섯 배 이상 많았던 걸 생각하면 그에 비하면 시장이 조금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어쨌든 시장의 좀 결이 좀 달라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속성 여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일단 첫날이고 하루만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맞습니다. 상황인가 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방식이 백지화 된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오늘 확산됐다가 또 이게 해프닝이었다. 뭐 엄청난 일이 있었나 보네요.
2: 네. 저도 이제 이걸 봤는데요. 초과 이익 공유제 찌라시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 번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오늘 그런 내용, 이 내용이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블로그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이 됐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딱 요약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일단 정부가 정부 주도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 환원할 것인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연구하겠다.
1: 네.
2: 그다음에 이 초과 이익을 뭐 국민들한테 또는 근로자들한테 분배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노사관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백지화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동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으로 보냈다. 뭐 이 내용이 이제 이 찌라시에 있는 이 소문의 내용이 좀 되겠고 뭐 당연히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얘기들이 좀 나왔고 직원들 동요한다 이런 얘기들도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 산업부 모두 이와 관련돼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악의적인 유포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좀 더 강력한 그런 언급을 내놓기도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공식적으로 사실 무리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도우냐면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 성과급 갈등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되는 측과 그다음에 뭐 딱히 내 손에 뭐가 잡히는 게 없는 측과였던 이런 이해관계에 따른 부분을 좀 갈등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장을 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얘기들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직원 주주 뭐 사측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뭐 그런 의도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해석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 중에 찌라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그게 일본식 표현이어가지고 밭글이라고 네. 해주시면 좋다는 네. 네. 그런 제 말씀이 있었고요.
2: 네.
1: 오늘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지 30주년 되는 날인데요.
2: 네.
1: 그래서 오늘부터 코스닥 시장 정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정책들이 좀 있는데 뉴스 헤드라인은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동전주나 시가총액 미달주 상폐 규정이 시행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 네. 시행은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렇던 뭐 동전주, 뭐 시총 미달주 상폐, 뭐 그 상장 폐지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뭐 리스트가 공개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전주 같은 경우는 동전주는 이제 주가가
1: 주식이 천 원
2: 미만인 거죠.
1: 예.
2: 이런 동전주도 같은 경우 30거래일 연속 계속 그 천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 90거래일 중에서 4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천 원 이상을 유지를 못하면 이제 상장 폐지 조치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상장 폐지에 들어갈 종목들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만 보면 이런 동전주가 상장사가 221개, 코스닥 148개, 코스피가 43개 정도 됐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현장에도 많은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총 미달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부터 시총 기준이 그러니까 상장 폐지와 관련된 상장 유지를 해야 되는 시총 기준이 코스피는 300억 원, 코스닥은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요. 이게 또 이 조치가 별도로 또 나온 이유가 앞서 동전주 말씀드렸지만 동전주 요건을 피하려고 일부 기업들이 꼼수로 주식 병합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네.
2: 그렇게 해봐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시총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도 함께 좀 나오게 됐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역시 한 61개 종목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일부터인데요. 이거는 저 PBR주를 공개하는 네이밍 앤드 쉐이밍 제도를 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 네.
2: PBR이 업종별 하위 20% 이하인 상장들의 옛날 학교 다닐 때 식으로 따지면 방을 붙이겠다는지 이런 개념인데요. 뭐
1: 네.
2: 어디 어디가 시총 20% 미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PBR이 0.33배 이하가 되면 이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코스닥의 어떤 건전화. 시장의 건전성, 그다음에 진짜로 수익이 나는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되겠다는 뭐 당국의 의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부분이 도수치료 가격이 오늘부터 4만 원으로 하향 조정돼서 시행된다는 이 내용이네요.
2: 네. 한번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부터 시작이 좀 됩니다. 1회당 43,850원. 이게 가격이 이제 전국이 다 똑같고요. 횟수도 주 2회 최대. 이게 딱 제한이 되고요. 이렇게 돼도 본인 부담률이 95%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오늘 도수치료를 43,850원을 내고 받았으면 그중에 95%는 41,660원을 내가 내야 된다. 내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1: 네.
2: 물론 실손에 가입한 분들은 실손에서 청구를 하면 나오게 되는데 실손도 100%는 보통 안 해주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횟수도 연간 뭐 주 2회 연간 15회인데 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의사가 내가 왜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추가로 도수치료를 받겠는지 해서 이 서류를 내야 되니까 그거를 좋아할 의사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결국은 횟수 제한도 실효성이 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서 나 오늘 뭐 어디가 안 좋아서 도수치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2주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4번 이상 먼저 받아야 되는 또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까다롭게 좀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치료와 별개로 피로회복, 뭐 체형교정 이런 식의 도수치료는 뭐 전액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약에 필요해서 도수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그 돈을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상당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코스피 9000 시대를 맞아 거침없이 질주해온 한국 증시가 세계 금융시장의 높은 문턱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MSCI의 선진국 지수 후보 명단인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건데요. 여기서 잠깐! MSCI가 뭘까요?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분류하고 투자지수를 만드는 글로벌 지수 산출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참고하는 세계 증시 안내 지도를 만드는 곳이죠. 이 지도에서 선진 시장은 투자 제도가 투명하고 외국인 자금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신흥 시장은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환전과 주식 거래에 일부 제약이 있는 시장이고요. 그보다 규모와 개방성이 낮으면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관찰 대상국은 선진 시장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는지 평가받는 일종의 승급 후보입니다. 한국은 2008년 관찰 대상국에 올랐지만 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14년 후보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이번에도 해외에서 원화를 직접 환전하기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가 체감하는 거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관찰 대상국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환율을 잡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분기 평균 환율은 IMF 이후 최초로 1,500원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좀처럼 원화 약세 현상은 완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수출 기업에는 좋겠지만 물가나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원화 약세 현상이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변정규 다이와증권 코리아 FICC 본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요즘에 정말 환율 얘기하면은 뭐 다들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환율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이 되는데요. 6월 말인 어제 기준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뭐 1,550원 선을 돌파했고 그래서 상반기 환율 시장을 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지금 뭐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범 그래프를 이범 보여주세요.
1: 네. 네.
2: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고요.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1년간의 달러 원 환율입니다. 이제 환율인데 지금 보시면 1년 동안에 약 200원 정도가 올랐어요.
1: 네.
2: 이제 꽤 많이 오른 거죠. 이제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가랑비 젖듯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살금살금 올라가는 추세가 무섭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일단 이렇게 1년을 두고 보니까 200원이나 오른 거죠. 이따가 뭐 일본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겠지만 사실상 뭐 엔화든 뭐 원화든 지금 한 0이 1년 동안 한 14% 정도 이 정도 오른 상태예요. 그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 물가나 아니면은 뭐 경제에 주는 영향도 앞으로 이제 크다고 하겠죠. 특히나 이제 지금 환율이 아까 뭐 추세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추세라고 본다면 지금 1년 동안 이렇지만 사실상 몇 년 동안 본다면 2022년 뭐 딱 여름이죠. 여름 정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1,300원 밑으로 그 이후에 내려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네. 경우 2022년 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1,300원 위에서 환율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전에는 지금 뭐 우리가 뭐 몇 년도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뭐 1,500원대 처음 환율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잠깐 며칠 동안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개입이라든가 한미 간 통화 수합으로 이제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되는 그런 추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은 굉장히 그 독특한 게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1,300원대 이상의 환율이 4년간이나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1,500원대의 환율에서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왼쪽의 그래프를 제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달러 강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지난해 이제 10월 달이죠.
1: 네.
2: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달러가 강세가 시작이 됐어요. 달러 강세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이제 쭉쭉 넘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달러 약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계속해서 압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많이 강해지고요.
1: 25년 3월 얘기하신 건가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 25년 3월 작년이죠.
1: 네.
2: 왜냐하면 재작년 10월 달에 이제 당선이 됐기
1: 됐으니까요.
2: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달러 강세가 시작되다가 3, 4월부터는 갑자기 이제 급속도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달러 약세가 진행이 돼서 달러 인덱스가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96에서 100선을 넘지 않고 99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이제 횡보를 하게 돼요.
1: 예.
2: 그건 뭐 굉장히 약세인 거죠. 달러 약세. 글로벌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작년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공이 달러 강세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외환시장에 큰 영향, 금리에도 영향을 줬다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였다면 이번에 중동 전쟁 또한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변경시키고 게다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유발시키는 그런 두 가지를 촉발시키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는 지금 환율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3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도입하고 나서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이제 세지는 구간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 말씀이시네요.
2: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을 했었잖아요. 네. 파월 의장을 통해서. 그런데 배센트 장관을 갖다 안 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게 생겼으니까요.
1: 아, 완전 심각해 보이네. 그러면 아까 일본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최근에 통화약세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좀 어떤 얘기입니까?
2: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그러면 그래프 1번 한번 띄워주세요.
1: 네, 1번 어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이제 이거를 이제

0: 무역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릴 수도 있고요. 이것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뭐 주식을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뭐 채권을 사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그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돈을 갖다 어디서 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의 수익률이 자기가 빌리는 것보다 훨씬 높아 보일 때는 빌리겠죠 이걸. 그래서 빌리거나 아니면 투자하거나 그렇죠? 빌리거나 맡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지금 엔화나 원화는 그죠? 빌려주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투자의 대상이나 예 그렇죠? 투자의 대상이나 아니면 이자를 받기 예 그것이 이제 캐리 라고 하잖아요. 캐리 명목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그거는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매력이 좀 낮다.
0: 그렇죠. 우리나라나 지금 일본의
1: 일본 같은 그 경우에는
0: 통화도 왜냐하면 통화도 네. 이제 투자의 객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상으로.
1: 아 통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0: 예, 통화를 네.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자율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의 뭐 기준금리를 봤을 때 단기금리를 원래 이렇게 봐야 되지만 단기금리랑 기준금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약 1% 게다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3% 후반과 조금 차이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그 앞으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은 지금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이 우리나라 지금 원화도 그렇고요. 일본 엔화도 최근에 제가 아까 14% 정도 지금 환율이 1년 동안에 올랐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화나 아니면 원화가. 근데 지금 올해만 봤을 땐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올해 8% 이상 상승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은 중동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 뭐 우려가 더 많이 깊어졌고요. 어제도 보면 졸트 리포트라고 구인 리포트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1: 네.
0: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750만 명 구인 수치가 나왔거든요. 예, 그 정도는 뭐냐면은 지난번 FOMC에서 새로운 그 뭐 그죠?
1: 케빈 호시 연준 의장.
0: 예, 케빈 호시 네. 연준 의장이 이제 뭐 기존의 인식을 예를 들면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약간 매파적으로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케빈 호시 의장은 결과적으로는 약간 매파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금리 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앞으로는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정말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월 말에 있을 FOMC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올릴지 금리를 이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를 하나 더
1: 그림인가요?
0: 예, 예. 네. 그래프를 하나 더 보시면은 5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 주세요.
1: 보겠습니다.
0: 예.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장의 그래프로 나와요. 이게 시장의 얼굴은 그래프입니다.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속일 수가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는데 지금 그 졸트 리포트가 이렇게 750만 명, 760만 명 수준으로 나오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블룸버그 당일날 움직임인데 미국 국채 10년물과 30년 장기와 초장기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죠.
1: 네. 예. 그 졸트 리포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더 해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졸트를 예.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0: 뭐. 예, 이게 이제 구인 구직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월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그래프를 아까 보시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높다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이것은 네. 뭐냐면 고용 상황이 이제 좀 안정되는
1: 네.
0: 그런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때까지 이제 기업들이 너무 잘 되니까 AI 산업도 있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구인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에서 이민자도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인 요청이 더 훨씬 많았었던 거죠.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게 쭉쭉 떨어지는 건 그만큼 구인과 구직 간의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핫했던

0: 예. 그 고용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좋았는데 네.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화랑새를 보이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그럼 고용과 관련한 그런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0: 뭐 임금도 네.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고용에 있어서는 연준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네.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그럼 물가만 걱정하면 되는군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물가에 더 방점을 찍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 첫 FOMC에서 그럼 자기가 그 말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에 유수의 이제 금융기관들은 미국 금융기관들은 올해 말까지 하반기 금융 전망을 다 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3.5%에서 3.75%거든요. 기준금리가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기관들이 거의 75% 한 3분의 2 이상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다수가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지명했고 앞으로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올릴 거다. 그래서 이제 동결을 많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지금 또 상반기를 되짚어보면은 아까 전쟁 얘기도 잠깐 하셨었는데요. 전쟁 때 환율이 좀 급등했었다고 지금 나오는데 종전도 했고 뭐 유가도 좀 안정화되고 이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좀 다시 내려갈 거라고 봤었으나 아까 이제 변호사님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달러 인덱스 얘기하시면서 그게 전후부터 갑자기 또 튀었다고 하면서 달러가 좀 강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까?
0: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1: 네.
0: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는 왜냐하면은 외환 시장이나 금융 시장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지 않습니까? 사회과학 중에 경제학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의 금융에 이제 외환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수급과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한데 매수 매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 요새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죠 많이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매도가 이제 순매도가 주식 순매도가 48조 원
1: 네.
0: 엄청난 규모의 순매도가 있었어요. 이 정도 이제 매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급에 있어서도 달러 매수가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원화를 받지 않습니까? 주식을 팔고 원화를 받으면 그것을 이제 바로 갖고 있다가 예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조금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이런 외국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바꿔서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 줘 그래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이것을 자기국으로 송급해서 자기가 이것을 배분하고 재투자하는데 쓰이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펀드들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오는 수급적인 부담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중앙은행들 간에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매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거고 국내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인 요인들도 사실상 뭐 그래프를 한번 또 보여드리면요.
1: 몇 번 그림일까요?
0: 지금
1: 3번, 4번.
0: 예, 3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1: 네.
0: 이제 3번 그림인데 이게 이제 그 환율 상승의 이제 다양한 원인들을 왼쪽에 그려놨는데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화 유동성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원화가 뭐 유동성이 이제 늘었다는 것보다는 이제 가처분 어떻게 보면 소득이 많이 늘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자기가 올랐으면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었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국채 발행량이나 아니면 채권 발행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화 유동성을 많이 늘렸고요.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의 유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WGBI로 이제 37조 가량의 많은 많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 유입량이 있긴 있었지만
1: 네.
0: 최근에 이제 주식 매도 물량도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해외 투자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달러 유입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원래는 사이클적으로 볼 때는 어느 수준에 가서는 환율 상승이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해외에 판매하는 우리나라 물품이 싸지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외국인들이 이게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물품 많이 사게 되고 많이 사게 되면은 그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출 대금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 공급량이 늘어지게 되면 당연히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그런데 달러 유입이 없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건 뭐냐면 추세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과거와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예전에 이제 엔저가 계속 수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십수년 동안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렇게 네. 오랫동안 엔화 약세 추세적으로 달러 엔이 올라가는 추세를 갖다가 보이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달러 송금을 갖다 늦추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통화 같은 경우에도 투자의 대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통화가 자기한테 이득이 될지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자가 더 높고 이자가 누구든지 이자가 낮은 통화를 원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 플러스 요인은 뭐냐면 계속해서 환율이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상승 추세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내가 달러를 보유했을 때 이자도 훨씬 높은 데다가 게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환차익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윈윈이죠. 그렇게 네. 됐을 때는 이제 달러를 계속해서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송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추세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나 아니면 추세적인 어떻게 보면 사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원화 사용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금리를 어느 정도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6월만 하더라도 수출이 천억 불을 넘었다고 지금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도 그럼 기업이나 가계가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경우 기업은 이제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거를 환전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달러로 킵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실까요?
0: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업을 하다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6개월, 7개월 뒤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써야 된다. 그런데 네.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는 추세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달러가 약해지는 추세면은 당연히 본사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걸 빨리 송금해.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돈 가지고 이걸 알아서 메꿔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약해지는데 이것을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럼 이것을 환전하고 들어오는 수익금 가지고 충당을 하는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무담당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환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느냐 이제 그 질문이었죠.
0: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왜냐하면 제가 뭐 개별 기업들을 다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뭐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1: 그런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럼요. 왜냐하면 모든 뭐 개인이나 기업들은 뭐 이익을 영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 그러면 아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어떤 외부의 충격 좀 이런 게 있어야 그 시장의 그 컨센서스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6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립니다.
1: 네.
0: 신현성 총재께서 이제 주재하시는 두 번째 이제 금통위인데요. 지난번 첫 번째 금통위에서도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완전히 이제 1,500원 수준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1,500원 선을 넘고 1,500원 중반선까지 육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카드를 들고 나오실지 이것을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한국은행이 이제

0: 결정한 문제지만 현재 상황은 굉장히 골든 타임이라고 봅니다.
1: 아, 중요한 타이밍이군요.
0: 예, 네.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봐요. 지금은 작년하고 재작년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막대한 골든 타임이고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금리를 방향을 한 번도 말씀드린 적 거의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빅스텝 인상까지도 놓고 저울질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왜냐하면 빅스텝은 25BP가 아니라 50BP 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0: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지금 그 뉴스를 보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뭐 한 달을 놓고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실개입을 단행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지만
1: 네.
0: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 원가량을 일본이 투입했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역부족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1: 아.
0: 예, 160엔을 내주고요.
1: 네.
0: 지금 162엔 달러당 160엔도 163엔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제가 아는 그 일본에 뭐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가 계신데 뭐 얘기를 같이 해보면 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반면 교사로 봐서 우리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 부채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러 분야에서 경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비슷한 어떻게 보면 투자 대상국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조화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동조화를 빨리 끊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1: 네.
0: 그렇기 위해서는 금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원화 사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이제 원화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2000년대에 들어서 정말 괄목상대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0: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작년부터 말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백화점들의 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많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의 문화나 이제 제품을 떠나서 이제 한국의 문화까지도 체득하는 그런 수준에 왔지만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한국의 경제가 이제 올라갔으면 한국의 문화를 체득하기 위해서 한국의 원화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원화를 해외에서 주고받을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경제가 컸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통화, 원화는 그만큼 글로벌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해외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국내에서 받을 때 원화의 어떻게 보면은 결제가 글로벌화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약 조건이다 보고요.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모건스탠리 우리나라 네. 지수편위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나 봅니다.
1: 아, 그리고 아까 50pp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깜짝 발언하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부연을 하자면은 지금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도 명목으로는 17% 상승을 했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한은도 그렇지만 경제 전망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신현송 총재가 환율이 굉장히 예민한 이제 그런 발언을 조금 하셨었는데
0: 맞습니다.
1: 1500원대까지 갔고 금리 상승할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서는 뭐 대부분 다 25BP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시는 것 같네요.
0: 왜 그러냐면은 네.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코로나19가 최근에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 네.
0: 이후에 가장 그에 맞먹는 게임 체인저가 이번 중동전쟁이라고 봅니다.
1: 아.
0: 특히나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를 완벽하게 바꾸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벤트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미국의 금리는 조금 더 제약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1: 네.
0: 특히나 하반기까지 동결을 많이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11월 달 전에 세 번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 과정에서 만약에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게 되면 케빈 워시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트럼프와 케빈 워시 위원장의 관계가 진행이 될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1: 네.
0: 그런 어떻게

0: 그러면은 아 뭐 예. 이슈라고 생각해요.
1: 그러네요. 그리고 그 변정규 다이와증권 그 네. 코리아 본부장님께서는 다이와증권이기도 하니까 아까 일본이랑 교류가 많으셨고 일본 대비 한국이 어쨌든 좀 그런 체력이 있다는 내용이니까 저는 좀 좋게 들렸어요.
0: 네, 지금 네. 사실은 일본을 반면 교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현재로서도 이제 미국, 일본 지금 사실 일본이 유럽에 맞먹는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3, 4위에 어떻게 보면 세계의 절대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큰 경제 대국인데 거기에 너무 어떻게 보면 아니했었던 면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아베노미스 이후에 많은 어떻게 재정적인 투입을 했었고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가 많이 살아나지 않은 가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타카이치의 사나이즘이 조금 그 어느 정도 많은 그 어려움에 복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일본의 시장 금리가 너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특히나 장기물 금리가 많이 튀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일본의 이제 재정 부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200%가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최종 금리라고 하지 최종 금리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계속하다 보면 어느 정도에는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터미널 레이트 이제
1: 종말 단계에 가서 예. 하는 그 금리.
0: 예, 기준금리 네. 최종금리에 다다라야 되는데 이 최종금리가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5% 정도로 예상이 됐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동전쟁 때문에 그래요.
1: 아.
0: 유가가 우리나라나 일본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위해서 석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 좋습니다. 또 아까 좀 이벤트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ADR을 미국에 상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ADR을 상장함으로 인해서 환율에서는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네. 뭐 어떤 것들이나 도움이 됩니다. AD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증세고요.
1: 예. 네.
0: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 안정화에 이제 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네. 한 개 회사의 발행만으로 모든 것을 추세를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0: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변에 여러 개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예를 들면 조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빠른 고도성장을 했잖아요.
1: 네.
0: 굉장히 빠른 고도성장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통화도요. 그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외환제도, 그죠? 외환제도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제정된 법률화에서 이것을 갖다 계속 조금 조금씩 더딥혀서 이제 애가, 조그만한 애가 이제 성인이 돼서
1: 네.
0: 컸는데 옛날에 입고 있던 옷을 황금을 찢어서 조금 조금씩 덧대가지고 이제 만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것을 새로 제작을 해서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수출할 때 원화로 받을 수 있으면
1: 네.
0: 그렇죠. 환율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당연하죠.
1: 네.
0: 게다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원화로 대금을 받고요. 원재료를 살 때 원화로 지불할 수 있으면 얼마나 경영이 편리하겠습니까?
1: 쓸데없이 바꾸는 게 없으니까 정말 편리해질 것 같아요.
0: 거기에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없고요. 너무
1: 네.
0: 편리해질 거예요. 사장님께서 아니면은 직원분들께서 이제 맨날 사장님이 직원분 보고
1: 네.
0: 이제 뭐 은행 가서 이것을 결제하고 오고 저걸 보내고 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은행에 그런 직원들이 하루 종일 대기에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화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원화도 국민들이 많이 사랑하고 이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1: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과 별도로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부터 외환시장 개방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럼 과거 대비 어떻게 좀 바뀌어지는 겁니까?
0: 이제 뭐 24시간 체제로 바뀌는 거죠. 거래 체제로. 지금까지는 이제 새벽 2시까지 거래가 가능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 아. 예.
0: 이것은 이제 중국도 그래 왔었어요. 중국도 네. 이제 자국의 위안화를 갖다가 달러에 대항하는 글로벌 통화로 이제 격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 나라의 통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애플, 아이폰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나라의 통화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듯이 우리나라 원화도 강해져야 되는 게 맞고요.
1: 네.
0: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떻게 보면은 지원이나 아니면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24시간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시행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원화 글로벌에 있어서 더 앞으로 이제 글로벌화에 있어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갔다 이렇게 보고요.
1: 네.
0: 다만 실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옆 나라인 엔화를 볼 때 일본 은행들에서 이제 거래하는 이제 심야 시간에 거래하는 엔화가 달러 엔 규모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0: 거래량이 좀 한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더 의미로 이렇게 의미적으로 더 부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1: 그 오늘 말씀 중에서 뭐 가장 저한테 뭔가 와닿았던 단어가 아까 골든타임이었거든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었는데 우리는 뭔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7월 16일 그 금통위에서도 50BP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금리나 외환 환율 이런 걸 보시는 분들도 그 변정근 본부장님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떤 컨센서스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0: 글쎄요. 뭐 다른 사람들의 네. 의견은 제가 뭐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특히나 외국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없고 동결을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지만
1: 네.
0: 제 생각에는 하반기로 가면서 이게 약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졸트 리포트가 나왔듯이 지금 미국의 경기는 생각보다 뜨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가 이제 달아올랐고요.
1: 네.
0: 그 와중에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1: 네.
0: 이 와중에서 유가도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유가가 이제 올랐던 게 지금은 내려왔지만 이게 이제 한 번에 그 영향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가 상승 영향은 지속적으로 천천히 다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그 경제에 주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있다고 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요.
1: 그러니까 금리 인상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환율도 따라가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한 중요한 타이밍이네요. 네.
0: 이제 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투자자들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요. 지금 원화를 이제 딱 그래프를 딱 아까 보셨듯이
1: 네.
0: 한번 딱 보시면은 지금 1,500원대잖아요. 중간에.
1: 네.
0: 1,000과 2,000의 중간입니다.
1: 네,
0: 이게 1,600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2,000원에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1: 아.
0: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지금 미디안 값에서 보더라도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1: 알겠습니다.
0: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변정규 다이와증권 코리아 FICC 본부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7월 1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차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한 달을 셋으로 나눠서 말할 때 7월 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초는 어떤 기간의 처음이나 초기를 말하는데 이에 반해 어떤 기간의 끝이나 말기는 끝 말자를 써서 7월 말과 같이 표현하죠. 그런데 한 달에서 중간 시기를 말할 때는 7월 중이라고 하지 않고 7월 중순과 같이 말합니다. 보통 7월 중이라고 하면 7월이라는 달 가운데 언젠가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 달을 나눠서 말할 때는 초순, 중순, 하순 또는 상순, 중순, 하순과 같이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순이나 상순은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동안을 말하고 중순은 11일에서 20일까지의 동안 그리고 하순은 21일에서 말일까지의 동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순은 한자 열흘 순자를 써서 한 달을 셋으로 나눈 열흘 동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온 지도 벌써 4,50일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름이 온 지 벌써 4,50일 정도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달 순만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순만간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순만간은 음력 초열흘부터 보름까지의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쯤에 찾아뵙겠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동해안 일부 지역과 남해안 제주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 또 동풍 때문인데요. 세력이 강해서 제주도에 큰 비를 쏟았지만 지금은 약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남쪽에 비가 더 이어지다가 저녁 혹은 밤에 남부와 제주의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요란하게 내릴 걸로 보여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 새벽 남부지방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 유입으로 강원 산지에도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감속 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5도로 평년보다 4도나 높았습니다. 최고 기온은 동두천과 철원에서 나왔는데 32.4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 31도 안팎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등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외연을 확정하며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넘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진 만큼 모두를 대표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민주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임명안을 제거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한 총리와 악수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인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50전 오른 1,554원 90전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5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원화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로 달러와 강세 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엔화 약세에 원화가 동조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배재구 야구부 일부 학생들이 일으킨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학생 선수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량이 아니라 품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이 여과 없이 분출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인성과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는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비율을 축소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오늘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모두 6건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 매직 혐의로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과장급 간부들의 잇단 퇴진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오늘 인권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조회에서 최근 인권위원회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마음을 열고 경청해 인사와 조직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인권위 간부 6명이 보직을 거부하며 안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 5에서 60mm 소나기가 오겠고 광주 전남에는 5에서 20, 부산 울산 경남에 5에서 30,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3도입니다. 유린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당내 격화되고 있는 지지층 간 분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국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하반기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7차례 만났지만 법사위원장만 되풀이했다면서 민생은 안중에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해 갔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민주당의 적통, 재건축론 등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당대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함께 당내 핵심 현안 짚어봅니다. 뉴스레터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전수미 대변님. 아니 왜 손수조 대변인님을 따라하시는 겁니까? 지금?
1: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0: 왜 무슨 대화가 있었어요? 왜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하고 온 거예요?
1: 네, 같은 미용실을 다닙니다.
2: 국회 미용실에서 저 변화를 주신다고.
0: 커트?
2: 네,
0: 아니, 국회 미용실 커트 얼마예요 요즘? 한 2만 원?
1: 2만 원, 3만 원.
0: 2만 원?
2: 다른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네.
0: 그래요.
1: 근데 왜 이렇게 울상이에요?
2: 눈떠보니 민주당 손수조 된 건가요?
1: 그래서 울상입니까?
0: 그래서
2: 아니, 이거, 아니 제 중학교 이후로 머리 이렇게 잘라본 지 처음이라.
1: 아,
2: 너무
1: 좋아요.
2: 어색해요. 뭐가
0: 중학교 이후 처음?
2: 네. 없어요. 뭐가.
0: 우와.
2: 너무 어색해.
0: 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대통령 취임은 처음 만난 거네요. 청와대 2시간가량 오찬 가졌습니다. 네. 오찬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두 분 손잡고 카메라 앞에 섰고 산책도 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2: 되게 두 분 활짝 웃으시고 이제 화기애애하시고 네. 무엇보다 음식이 비빔밥이라는 것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빔밥이라는 네. 게 기본적인 고추장이랑 소스가 있지만 각자 야채나 들어가 있는 첨가물들의 각자 색깔을 버리지 않으면서 다 살리면서 하나로 버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진짜 이제 하나로 버무려서 예쁜 민주당 만들어보자. 그런 이제 훈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0: 그래요. 비빔밥 하면 전주 비빔밥인데
2: 네.
0: 또 우리 전수빈 대변인님 지역구는 네, 또 군산이 군산. 군산에도 비빔밥 있어요?
2: 군산에는 비빔밥보다 저희는 회가 좀 유명한
0: 아,
2: 편입니다.
0: 회가 네. 유명하군요.
2: 네.
0: 오케이. 오늘 분위기 손수조 대변님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이제 통합 메시지를 위한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요.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갈등이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의 상징적인 메뉴인 비빔밥을 드셨는데요. 보통은 야당과 비빔밥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제 같은 진영의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이렇게 비빔밥을 먹어야 할 만큼 갈등의 골이 일단 깊다라는 것을 오히려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민주당 내의 명청 대전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아니고 그 민주당 내부의 뿌리 깊은 세력과 세력 간의 이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좀 딥한 그런 내전이 되어 있는데 한 진영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적장자로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한 진영의 적장자인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이 만남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른 이 친청 세력의 한 적장자를 확 이제 끌어왔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친청 계열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때까지 우리는 인식을 해왔는데 사실 며칠 전부터 이것이 조금 실금이 가기 시작한 걸 저는 느꼈어요. 대표적인 의원으로 고민정? 볼 수 있는 고민정 의원, 윤건영 네.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정청래 대표와 조금 선을 긋는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금이 간다 싶었는데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오늘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그래요. 자, 고민정 의원이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이제 좀 비판하는 얘기 들었고.

0: 김건영 의원 약간 성 긋는 아주 대표적인 그 친문 의원들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나서 통합, 단합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이 나왔어요 오늘?
2: 네, 구체적인 화두가 민주진영 단합과 국민 통합이었는데 약간의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다 해서 민주당 내부 통합, 네. 민주당 단합을 출발로 해서 바로 빛의 혁명을 같이 했던 세력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 통합 이 세 가지 단계로 통합을 설명하셨고
0: 네.
2: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이면서도 플러스 외연 확장이라는 점에서 약간은 더 범위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을 분리된 가치가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할 과제라고 규정을 했고 이 두 개를 좀 동시에 같이 하겠다. 단순히 이제 통합만 하지 않고 외연 확장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민주당이 약간 강성 지지층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뭐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분들이 추구하는 이제 가치가 있는데 어떤 본래 그 지키려는 어떤 가치 이거를 공고하게 지키는 거 플러스 아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외연도 확장하고 실용주의적으로 하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좀 사실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2: 약간 동상이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해석과도 좀 일치하거든요.
0: 그래서
2: 어떠한 특정 이제 진영 아니면 특정 분들은 이거를 집토끼를 놓쳐서 이렇게 된 거다. 집토끼 코어층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은 집토끼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실용 확장이 이제 어느 성공 노선이었는데
0: 네.
2: 중도층이 지금 진보의 분열 그다음에 체감하지 못하는 민생 성과가 없기 때문에 중도층의 이탈로서 오히려 네. 외연 확장이 더 실패함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해석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합에 대한 해석 또한 여기에 좀 비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지금 전수미 대변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뒤쪽에 있는 질문 쭉 앞으로 좀 끌어들여오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또 여기에 참전을 했어요. 뭐 참전을 주로 이제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이 주로 하다가 정청래 대표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 정청래 대표와 함께 합당을 하려고 하다가 당내 이제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나 세력에 막혀서 일단은 불발이 된 그런 적이 있었던 뭐라 그랬냐면 조국 전 대표 이 대통령 지지율 진보 중도 보수층에서도 다 빠졌다는 기사를 이제 공유하면서 유럽 순방 성과 코스피 사상 최고 수출 치적에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 직시해야 한다. 자, 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예요. 전수비 대변 얘기대로. 이 부분은 선수저 대변은 어떻게 보세요?
1: 두 분 말씀이 다 맞고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 저는 이렇게 봐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조국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코어층, 코어층도 확실히 빠졌습니다. 지지율을 조금 뜯어다 보면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세대별로 봤을 때 40대가 또 빠졌고요.
0: 네.
1: 그리고 호남 지역별로 봤을 때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빠진 것은 이제 중수층이라고 불려지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도 빠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통합과 뭐 이런 것을 외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중도 노선을 많이 강조한다고 해도 저는 이거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중수층이 빠졌던 지지율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외쳤던 실용 중도 확장 정책이 잘못되었고 잘못 간다. 이 방향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라든지 외교 안보 모든 것이 이재명 정권이 가는 방향이 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중도 수도권 청년이 빠진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러한 본인이 외쳤던 실용 중도의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은 다시는 이것이 아무리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미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 지지율 하락 원인과 조국 전 대표가 말한 하락 원인이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맞고 전체적으로 빠졌고 특히 중수층이 빠졌기 때문에
0: 네.
1: 여기에서 더 이상 지금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화합 메시지를 내든 그다음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든 이 지금 빠진 지지율은 저는 회복하기 힘들다 봅니다.
0: 그 예를 들어서 이제 20, 30대 젊은 층 있잖아요.
2: 네.
0: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민주당의 네. 저 당직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기가 그걸 하면서 오? 20, 30대에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이러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이게 그 20, 30대들은 보통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런 데 되게 민감하고 또 하나 특징이 자신들의 미래 이런 데 대해서 불확실성 이런 데 대해서 되게 많이 불안해한다고 하거든요.
2: 네.
0: 여기에서 빠진 이유가 뭘까요?
2: 그 당 사람은 항상 뭔가 시끄러운 걸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예, 중도층도 예. 그렇고 이제 20, 30대 분들도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 집값 그리고 당장 나의 취업 일자리 그다음에 그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뭐 어떤 주식 이런 것들에 그냥 관심이 많으신데
0: 네, 네.
2: 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부모님이 아파트 살고 본인도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얘기했을 때 이제 빌라 얘기가 나오니까
0: 네.
2: 너는 아파트 살고 난 빌라 살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이제 20, 30대의 박탈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0: 네.
2: 이제 좀 집중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의 또 어떠한 박탈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떠한 보수 진영에서의 프레임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토어제를 하면 무조건 집값 오른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토어제는 집값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건데
0: 네.
2: 어떤 이제 보수 진영에서나 극우 진영에서의 어떤 프레임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복합이 된 거고 그러니까 특히나 진영 사람이 지지율 낮아진 것 중에 하나가 분열 양상.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다 싫어하시니까 아 진보 진영까지 또 뭐 대통령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네. 뭐 아니 당하고 또 싸우네. 저게 뭐야. 그러니까 그 같은 진영 안에서도 우선 전화를 받기가 싫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론조사 응답해서 아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뭐 민주당 옹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피하게 되고 같은 진영 사람도
0: 네.
2: 진영 사람이 아닌 중도층도 싸우는 모습 보기 싫고 그리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싫어. 이제 기피 현상 정치에 대한 이제 혐오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지금 피하시는 분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중도 성향 때문에 지지를 했다가 함께 하려고 했다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싸우는 거지? 그럼 민생은? 나의 삶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고 이탈이 생겨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조국 대표도 정말 한몫했죠. 우선 김영남 선거부터 해서 본인이 뭐 평택에 갑을 지었고 잘 모르고 뭐 그 현수막 걸기도 하고 무조건적으로 비난만 하시는 그런 정치. 대표적으로 시원 정치제는 깎아낸 정치. 그러니까 그런 조국 보면 실망하고 위성과 기만의 상징이라 또 실망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뭘 물어보면 20, 30대가 내가 뭘 한다고 나 용서하겠냐? 이런 식으로 뭔가 극복하고 죄송하다고 쇄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라고. 이런 식의 태도의 진영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겠습니까?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아까 저 선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행간을 보면 대표적인 친문 의원인 고민정, 윤건영 이런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약간 선 그 이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 그러다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거는 약간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되게 정청래 대표한테 불리한 그런 약간 그리고
1: 네.
0: 그때 당대표 그러니까 연임 도전을 위해서 당대표 내려놓은 다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미리 사전에 조율됐다기보다 오늘 일정 어디가 있냐 그래가지고 좀 약간 급하게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 친문 진영 내에서 약간 비판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 만약에 그 흐름이라면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뭐 메뉴 비빔밥으로 오찬하고 화합 통합 단합 강조했는데 이게 계파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먼저.
1: 글쎄요. 이제 계파 갈등을 완화시킨다기보다는 한쪽 계파가 다른 계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을 끌어다 오는 효과가 지금 조금 보이는 거죠.
0: 그래요?
1: 그러니까 멸칭을 뭐 쓰지 말자라고 하셔서 저도 안 쓰고 싶지만 이제 문, 조, 털, 레, 유라는 멸칭에서 가장 수장을 맡고 있는 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고민정 의원께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적통이 맞는지 그 하늘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통 그 적통 논란에서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문조 털레오의 문이 가장 위크 포인트가 된 겁니다. 가장 제일 이 연대가 되지 않은 그 세력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세력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친명계 쪽에서 확실하게 끌어당겼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계가 조금 더 이제 힘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뭐 저는 타당 이야기라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제가 볼 땐 조금 그런 그래요. 면이 보입니다.
0: 오늘 오찬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응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좀 이재명 대통령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보인다는데 전수미 대변인 그렇게 보세요?
2: 저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워낙 사람이 좋으시잖아요. 막 저는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막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이신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뭐 어떠한 뭐 친문 개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신
0: 먼저 떠올릴 것 같지는 않다.
2: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너무나 당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조 털레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뭐 그 정말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어떤 수장끼리 싸우는 것처럼 이 상징이 보이는 게
0: 네.
2: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빔밥의 의미도 그렇고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부터 역사를 다 같이 하는 하나의 민주당이고
0: 네.
2: 거기에서 나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민주당이 그냥 분열로 가는 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모양새로 오인받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 하나가 통합이 이루어야 정당의 목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네.
2: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정권의 재창출 아닐까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을 다시 재창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을 탈환해야 되는 게 목적일 텐데 그러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평가를 받고 아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 일 잘했네 다시 한번 기회 줄까? 이게 순차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네. 게 당연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0: 그래요. 일단 두 분이 통합과 단합의 그 어떤 그 행보를 보였고 그런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당내 어떤 개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는데 그렇게 두 전현직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놨지만 전당대회 앞둔 잠재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더 예민해지고 있어요. 아주 강화되고 있다.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총리에서 이제 당으로 돌아온 김민석 의원. 거의 복귀 일성이 정청래 대표와는 다른 색깔, 역량, 다른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두 번 할 필요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김민석 총리의 본래 스타일로 볼 때 복귀 일성이 좀 센데요. 자,
2: 그렇죠. 원래
0: 무조건 나다.
2: 방금 네. 전에 이제 영등포구청장 취임식에 총리님이 일정 마치고 바로 오셨어요.
0: 아,
2: 그래서 얼굴 바로 인사드렸는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김민석 총리님의 성격상 굉장히 센 발언하셨죠. 근데 여기에 또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맞받아 치셨더라고요.
0: 네.
2: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총리 하셨는데 굳이 당대표 하셔야겠냐 이제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네,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인 후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지금 송영기 전 대표나 지금
0: 네.
2: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우리 저희가 원래 이렇게 전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 고문으로 모시는데 그거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뤘던 이유가
0: 네.
2: 이것조차도 어떠한 시그널로 또 이제 읽힐까 봐 그렇게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떠한 갈등 뭐 분열 이렇게 맞받아치는 형태로 보이는데 안에서 사실 몇몇 분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안에 의원님들은 그냥 보시면은 그렇게 막 각 세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누구라도 좀 이재명 정부랑 호흡을 잘 맞췄으면 좋겠고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부가 잘 돼야 민주당도 잘 되고 민주당이 잘 돼야 계속 배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0: 네.
2: 그런 방향으로서 누가 이제 정부와 소통 잘하고 민주당을 좀 그러니까 제일 하나의 과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도 되죠. 그러니까 서로 선명성을 뭐 드러내든지 개혁을 하든지 어떤 걸 드러낼 텐데 노선이나 민생 정책 가지고 싸울 수는 있지만 개파 싸움으로 이게 보여서는 안 된다. 분열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은 당연히 있으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전당대회 이후에 이거를 어떤 당대표가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당이 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건 좀 지나친 얘기기는 하지만 그럴 정도로 아주 격돌이 될 거다. 네. 이 싸움이 집권 여당의 차기 그 총선 공천권을 두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건데 자 일단 그렇다면 지금

0: 보면 네. 전북 도지사 선거가 사실 명청대전의 그 사전 링이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거기서 정청래의 이원택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평가들이 아 그래도 여전히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의 기존 세력 조직 세력들이 견고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 이제 전 작가가 말씀하시는 그 ABC론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A그룹 네. 그리고 증축을 원하는 그분들의 조직이 여전히 공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가지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김민석 총리가 좀 지지율이 많지만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또 정청래 대표가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 향방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제 전당대회의 그 갈등이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때까지는 전초전이었어요. 뭐 이재명 정권이 짧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로 핑퐁하고 했었는데 점점 이 갈등은 격화될 것이고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 1인 1표제 가지고 또 격화가 됐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1인 1표제를 흔드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었고 네네. 또 김민석 총리는 1인 1표제로 가게 되면 마치 조합장 당같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선명성 경쟁은 앞으로 더 격화될 것 같습니다.
1: 자, 선명성 경쟁 지금 손수조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전수미 대변인님. 김민석 의원 진보 보수 중도 모두 충원하고 젊은 세대 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의 보완인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뭐라 그러냐면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여기서도 좀 약간 색깔이 달라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로서 더 선발을 잘 맞출 수 있냐. 요게 그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김민석 총리가 더 그쪽에 우위에 있고 정청래 대표는 여러 번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냐 이런 논리가 이제 그 뭐 친 이재명계 뭐 이쪽의 얘기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 그 화두가 될 텐데.
2: 결국에는 그 1인 1표제로 확보한 이제 당원들의 네. 이제 기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실 텐데
1: 네.
2: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왜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대표만 전 대표만 얘기하죠? 왜 송영길
1: 의원이 있죠. 네.
2: 그러니까
1: 안 그래도 조금 이따 출연합니다.
2: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정말 소통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같이 발맞출 수 있는 정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송영길 전 대표거든요. 이미 당대표를 해보셨고 예, 그거 전국에 그 당대표를 할 때 조직을 갖고 계세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그 방향, 국정 운영 방향이나 그런 거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최근에 또 그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그런 거 소통하셨잖아요. 그래서
1: 심지어는 네.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왔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예, 그거 알고 계시죠?
2: 네.
1: 예,
2: 예. 그러한 위치에 계시면 이제 지금 계속 김민석 정청래 전 대표 이게 구도로만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송영길도 전 대표의 특징이 호남이라는 베이스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호남은 누구보다도 권리당원이 많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하느냐 안 하느냐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완주 의지도 되게 강하시고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호남의 적장자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후보로 스스로 또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님은 그죠 전 최고위원으로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했고 법사위원장으로 시원한 모습 보인 게 있고.
1: 네.
2: 결국엔 다들 이제 김민석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적장자, 정청래 대표님은 노무현의 적장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송영길 대표님은 아직 적장자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적장자가 누구이냐가 적통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한처럼 순혈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일 잘할 건지 일할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이런 걸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송영길 의원이 또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외통이 이쪽 외통 위원장 했었나요? 여튼 외통이 이쪽에 좀 저기가 있고 기재위를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조금 젊은 의원일 때부터
2: 외통 위원장 했어요.
1: 외통 위원장 했죠. 했어요. 그다음에 기재위를 오래 해가지고 약간 시장 경제적인 그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런 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통하는 측면이 있는데 평소 때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0: 네, 그렇지 않아도 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될 것 같냐 물어보면 전 송영길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많은 분들 조금 의아해하셨는데 왜냐면 저는 송영길 의원을

0: 조금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지난 평택 선거 한번 보시면요. 명청대전이 네. 격화됐을 때는 그렇게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은 다른 분이 선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로 송영길 의원이 꽤 많은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지금 보면은 너무나 이 명청대전이 김민석 벌스 정청래로 이렇게 이미 이제 나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못난이 싸움처럼 서로가 서로의 살을 이제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다들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저는 최근에 송영길 대표의 워딩을 보면요. 굉장히 선명성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정청래 대표에게도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안 왔다 이런 말씀 물론 사과는 하셨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각가지 좀 선명한 메시지들을 내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계시거든요.
1: 예.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파묘를 하자는 거냐 또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메시지를 조금 조금씩 내면서 존재감을 부각하시고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안 받으시면서 아주 전략적으로 저는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송영길 의원님이 아닐까
1: 그래요.
0: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1: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딱 하나만 더. 짧게 한 말씀씩 하시고 이제 교통정보로 가면 되는데
0: 네.
1: 막 적통 논란 막 하다가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싸우진 말자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분위기거든요.
0: 네.
1: 뭐 정청래 대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안 좋았던 거 있다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럼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후단역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게 자신의 여기에서의 또 당내 선거할 때 약간 약점인데
2: 네.
1: 김민석 총리가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요? 적통 논란 이제 없어지나 이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2: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예전에 코마민주당 반판 사건도 그렇고 그게
1: 네.
2: 추미애 대표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후단협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정몽준 네, 의원과의 인연도 그렇기 때문에
1: 네.
2: 그것 때문에 사실 공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네, 김대중 적자라고 하시면서 김누관 이사장님께서 밀고 계시지만 이게 자칫하면 김대중 대통령과 친노나 친문의 이제 대립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손수철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히스토리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명성을 더 확실히 보이면 전선에 나와 싸우는 그러한 송영길 대표가 오히려
1: 네.
2: 그 아, 저 사람이 괜찮네. 선명성이 있네. 목소리 내고 싸우네. 그러면은 괜찮지 않나? 지금 얘기 나오는 두 사람 말고 오히려 선명성 측면에서나 바라는 당대표 모습에서 오히려 가깝지 않나라는 그게 움직이는 층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1: 네.
2: 나중에 전당대회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분명히 과거에 대해서 다 파묘가 될 텐데
1: 네.
2: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뚝심 있게 버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김민석 물론 대표도 아니 전 총리도 뭐 그 있겠지만 그 뚝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과거에 당대표 뭐 도모 사건 그걸 다 견뎌내고 옥중에 이게 쓰고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2: 그거를 좀 견뎌낼 수 있는 예 뭐 맷집이 있고 뚝심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누구로 확실하게 정청래 전 대표다 아니 김민석 총리다 이렇게 절대 함부로 누구라고 둘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번 전당대회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끝까지 봐야 한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이곳 여의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근 이동량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서울 시내 일산 쪽 강변북로는 1차로에서 사고가 난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 15분가량 정체되는 가운데 이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동작대교 부근은 2차로에서 사고 차량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뒤로 가양대교 부근 주춤하다가 마포에서 청담대교까지 더디고요. 영동대교 북단 방향 3차로와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 영동대교를 조금 못 미친 지점 3차로에서도 승합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뒤로 잠실대교부터 지점부터 사고 지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길게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와 시흥에서 송내 사이 주춤하다가 자유로 2차로 고장난 차 처리 여파는 김포 요금소부터 4km 구간에 걸쳐 크게 봤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선수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계속해서 얘기 나눕니다. 자, 국회 원구성으로 가봅니다.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국회가 여당 뭐 단독이나 마찬가지죠. 범여권 본회의 열어서 11개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 대행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리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 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법도 아닌 관습이 국회를 마비시켰으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비정상이었겠습니까?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수차례 협상을 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1: 이번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6: 국민 여러분, 이것은 원구성이 아닙니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나눠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 야당은 나머지를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의 밀실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급한 것은 법사위 정상화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상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민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해보십시오. 상임위도 다 가져가고 국회 운영도 다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하십시오.
1: 자,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제 생긴 일입니다. 전수미 대변인, 법사위원장이 뭐 견제와 균형 야당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여당이 가져가는 거 이거 독식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당이 가져가야 하는 이유.
2: 아니, 법사위원장은 이제 그 모든 법 뭐 상임위의 이게 관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 잘 뒷받침해서 입법의 기능을 하고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진짜 중도 실용, 그러니까 국가의 가치, 브랜드 가치 올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이 과거에 국민의힘의 파행 사태를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 네.
2: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잘했으면은 이제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이 되도록 상임위 하나 묶으린 상황 자체도 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거시는지도 사실을 좀 여쭤보고 싶은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민생 생각하실 거면 지금 이제 11개 내놨고 7개를 이제 자리를 비워놨잖아요. 그거라도 받으시는 게 이제 상식이다.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전현식 원내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소수당에 대해서 왜 이런 거를 존중이 없다. 전혀 소수당에 대한 존중,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 구태 미실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네.
2: 그렇죠. 민주당은 소수당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상임위를 이제 소수당인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그런 이제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에다가 위원장을 배분함으로써 소득당의 그 이런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제1야당이 스스로를 소수당이라고 정의하시는지 그거 자체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다수당에 대비되는 말로 이제 힘이 없는 사실상의 표결을 할 수 있는 힘은 이제 저 과반이 넘는 여당이 갖고 있다는 뜻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곱 개가 야당 입장에서는 또 아니 뭐 재경이 가방이 뭐 다 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손수저 대변인
0: 네.
1: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해 야당이 갖고 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0: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국회 원내의 견제와 균형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오래된 국회 내의 관례였죠. 1988년 13대 때부터 이어져왔던 관례인데 이것이 이제 21대 문재인 정부 때 깨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대 때 이제 저희가 한나라당 때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고 의석수도 많았지만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넘겨줬었죠. 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논리 속에서 작동했던 국회를 지금 거의 22대 민주당 이 완전히 이것을 형용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국회의장과 지금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다 독식한 상반기가 과연 잘했나요? 정청래,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서용교 법사위원장에 이르기까지 그 법사위원장들이 자기 정치하기 위한 그 법사위를 완전 정쟁화 만들어버렸던 행태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용교 법사위원장 할 때도 네. 연어 술파티 국조특위에서 정말 얼마나 정말 이 사회적 갈등이 폭발된 그런 국조특위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낙제점을 받아야 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당이 그럼 이번에 왜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굳이 가져가야 되는 때에는 바로 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정말 관철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행정부도 갖고 있고 입법부도 독식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근데 이제 공소취소 얘기하시고 국민의힘이 그걸 이제 강조하던데 지금 약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손수저 대변인?
0: 민심의 그 무서움을 안다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것도 바로 이 2030이 빠지는 것도 바로 이 공정 문제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 벌을 받아야지 왜 대통령이 자기 재판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소 취소를 하느냐. 그리고 이 공소 취소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아 국민들은 공소 취소 뜻도 몰라. 이러한 오만함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 판을 오판한 채 계속 뭔가 이렇게 독재적으로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모두 독식을 하려는 이 행태는요. 민주당의 이 지지율 빠짐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자, 전수미 대변인님. 민주당이 진짜 공소 취소에 이렇게 당 차원에서 나설지 아니면 또 뭐라 그럴까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지 논의를 하는 문제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2: 저희가 그게까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에 지방선거에 대해서 당 내에서 왜 패배했을까?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 서울이라든가 부산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공소취소 논의 자체가 어떤 지역의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는 분석이
1: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2: 예,
1: 당내에서.
2: 그것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2: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는 만큼 이게 저희는 물론 공소취소라고 안 합니다. 조작 기소라고 합니다. 검찰이 정말 조작 그 정치 표적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 뭐 구속영장 그런 것들 정치 표적 수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이거를 국민들께서 어떤 프레임을 공소 취소를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뭐 다섯 개 재판 뭐 중단 피고인 신문을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보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다면
1: 네.
2: 그 오해 여지를 설득을 하면서 굳이 무리하지 않는 게 그게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2: 오직 무슨 이재명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로지 관심사는 지금 원내 구성도 그렇고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모든 외교안보나 모든 국정운영의 모든 관심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아니라 뭐 정의를 다시 뭐 조작기소라는 이름을 바로 잡는 것 플러스 어떻게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건가 그거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의 바라보는 관점은 미래를 보고 오직 국민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점이 있다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그거를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는 게 당내 입장입니다.
1: 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초대받아 들어온 SNS 나갔습니다. 자 여야 의원들의 공보 모임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딱 그 뭐 단톡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초대를 한동훈 의원을 초대를 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한동훈입니다. 하자. 곧바로라는 게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곧바로라는 표현들을 쓰던데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손수조 대변님. 좀 취재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0: 이게 이제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네. 이 외교 안보 포럼이라는 이제 의원 연구 단체의 단톡방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답니다. 원래 없었는데 네. 갑자기 어떤 단체 대화방이 생긴 겁니다.
1: 그러니까 아니, 이 포럼 본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0: 포럼은 있었지만 단톡방은 없었답니다. 근데 이 갑자기 우리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데 갑자기 초대가 되어지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열어보면은 막 많이 대화가 올라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대화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런 초대방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장면을 일부 이제 편집하여 이것을 언론에 이제 리크
1: 하니까 이제 예, 하면서 한동훈 들어오자 장동영
0: 나갔다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1: 근데 전수미 대변인 제가 좀 신기한 게 그 선거가 6월 3일이었죠.
2: 네.
1: 그럼 한동훈 당선된 게 6월 3일이면 지금 이 여의도 국회 왔다 갔다 한 것도 거의 한 달이 됐단 말이에요.
2: 네.
1: 두 분이 마주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 아,
1: 그 마주쳤으면 반드시 뉴스가 나왔을 거거든요.
2: 네, 그때. 아, 그렇죠. 일부러 동선을 피해가 그 씬 자체를 만들지 않는. 이거는 솔직히 고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약간 그거를 가는 네. 동선을 피해서 간다. 그러니까 저는 좀 예전에 6.3 지방선거 때 신기했던 게 그때 제가 부산 북구갑 네. 지원 유세를 갔단 말이죠. 네.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를 갔을 때 신기하게 한동훈 후보가 일부러 하정우 후보와의 만남을 연출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 동선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1: 그래요?
2: 그래서 아 이거는 100% 의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고 주변에 휴대폰을 들고 그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대기에 있고 어떻게든지 만나는 그 모습을 연출을 해서 아마 본인이 또 본인 특유의 이렇게 안고서 토닥거리는 그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실패죠. 왜냐면 저희는 계속 피해 다녔거든요. 절대 마주치면 이거는 한동훈 조언을 시키는 거다 하고 저희는 절대 그 씬을 만들 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때는 한동훈이 하정우를 만나는 게 유리했으니까 따라다닌 거고 지금은 장력 대표와 부딪히는 것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피해 다니시는 게 아닌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계신다 그렇게 봅니다.
1: 네, 자 국민의힘에서 징계 정치가 다시 시동 걸 것 같다 이런 저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일부터 윤리위가 이제 뭐 심사 시작한다 그러는데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무소속 한동훈 후보 그 선거 운동 때 부산에 가서 사실상 지원 비싸게 같이 뭐 밥을 먹거나 뭐 이런 의원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자 반면에 이 징계 정치가 한동훈 그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사퇴를 막 요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이유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 오늘 어떤 패널이 자 징계를 하려 그러면 약간 그 국민의힘 저 성향 패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현진 김종혁 가처분 인용된 거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근데 가처분 인용됐을 때 징계를 어쨌든 윤리에서 와서 당 지도부에서 최종 도장을 찍었는데 그거 책임진 사람 누가 있냐 이게 뒤집어진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차대한 시기에 선거 앞두고 중차대한 시기에 장동혁 김민수 워싱턴 가서 거의 열흘 있다 왔다. 이거 누가 이거 징계 사안 아니냐고 따진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장대 그 아까 뭐 부산에 가는 그 자당 후보를가 선거에 나왔는데 다른 6번 후보를 한다.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 수는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당대표를 비난하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우재준입니다.
2: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1: 예, 김재섭도 네. 그렇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과연 더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니냐, 당 지도부를.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선수조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0: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요 부분은,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원, 당규에 다 적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죠. 네. 타당 후보를 도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제 당에 해를 입히는 그게 이제 정확한 해당 행위고요. 그 해당 행위에 대한, 이제 뭐 증거나 그리고 많은 당원분들의 징계 요청서가 지금 올라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징계가 진행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제 공당의 사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내가 원래 이낙연계였기 때문에 난 이번에 이낙연을 돕겠다. 이러면 그건 또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이 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네. 그 외에 뭐 당대표를 비난했다, 비판했다는 이유 아니면 또 오히려 반대로 선거에 뭔가 미국에 갔다 왔다는 그 이유가 뭐 징계의 사유는 지금 뭐 요청서가 올라와 있지도 않고요. 네. 그걸로 징계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표를 비판했다, 비난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서가 올라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에 어떤 해를 입혔던 해당 행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그 징계 요청서를 기준으로 해서 윤리위에서 아마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1: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기존에는 당권파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좀 약간 그 신중론을 펼쳤거든요. 정정식 원내대표가 약간 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손수조 대변님.
0: 예, 그러한 이제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모로 또 당선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내 통합이나 조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으로 네. 이제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 이제 징계 부분 너무 많이 또 대표의 사퇴 부분 이러한 목소리들이 사실상 당내의 화합을 저해시키는 목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좀 중간에서 많이 조금 이제 중화해 주시는 분이 정점식 대표신 것 같고 지금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대표를 비난했다고 징계하고 이런 거는 사실 맞지가 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 당에 해를 입혔던 어떤 타당을 도왔던 타당 후보를 도왔던 이 부분은 당연히 징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 네. 전수미 대변님, 만약에 징계 뭐 타당 후보도 온 거 이제 당원 단계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네. 진행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징계의 수위가 높다거나
2: 네.
1: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당내 갈등을 보는 국민들이 되게 피곤하거든요. 자 네. 어떤 식으로 좀 약간 마무리되고 해법을 찾는 게 좋다고 보세요.
2: 정치 기피 현상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징계 정치를 다시 당대표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게 아시지만 칼이라는 게 양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쥐고 휘두르면 본인도 그 칼이 찔리거든요. 이렇게 네. 징계 정치를 하시면 본인도 징계위에서 날아가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번에 한동훈 그 의원 같은 경우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밖에서 그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징계 정치 절대 잘하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정치를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홍명보도 사퇴했다. 이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홍명보 사퇴.
1: 한동훈 의원 워딩이죠.
2: 네. 그러면 홍명보 사퇴했는데 너 책임 정치 해야지. 6.3 지방선거 패배했잖아. 안 내려오고 뭐해. 이거를 본인이 무소속 의원으로서 뭐 대권 주자로 불리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본인이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고 입지를 다지면서 어떻게 이제 같이 뭔가를 해나갈 건지 이런 좀 약간 건설적인 미래 세대 지도자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약간 구태의 여의도 정치의 모습을 왜 본인 입으로 굳이 그 홍명보를 감독을 언급했는지 그것도 좀 아쉬워서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도 국민의힘에 여러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냥 분열하고 뭐 입틀 막 정치하고 징계 정치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1: 자, 뭐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홍명보도 사퇴했다. 시간 딱 30초 남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수조 대변인님.
0: 무소속이시니까 그냥 무소속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열심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어쨌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자주 발언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0: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호진이는 척추측만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치료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호진이 네는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간 기능 저하로 일을 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유방절제술과 림프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늘 약냄새로 가득한 집안,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있는 호진이. 지금 호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척추 보조기와 보행 교정 깔창이지만 제작 비용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성장기인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에 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제주와 남부는 어제 6월 마지막 날, 그리고 중부지방은 오늘 공식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지만 현재 서울은 이 거센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소나기입니다. 7월의 첫날 서울 서남 권역에는 호우주의보가 조금 전 5시 40분을 기해서 발표됐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지만 바로 옆 지역은 아예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등 지역 차이가 큰 국지성 소나기입니다. 제주와 남부 일부 지방은 장맛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폭염특보도 해제됐고요. 당분간은 낮더위 속에 대부분 모레까지 전국 내륙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분포,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대구 30도, 강릉이 25도, 부산 26도 등 대부분 30도를 넘는 더위를 이어가는 내륙이 많겠고요. 오늘 저녁까지 일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주로 수도권으로 높을 수 있겠고 내일 오후에도 대부분 오후에 오존 농도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내일 오후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저녁까지 경남권과 밤까지 제주도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 지금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소나기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6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민주진영 단합과 국민통합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고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매관 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행정체제 개편 여파로 오늘 오전부터 지방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지방세 신고와 납부 업무 등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무역 수지 흑자도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집권 여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8월로 다가왔습니다. 주자들 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적통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직 당대표인 송영길 의원은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송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 적통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 아니라 제2의 노무현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켜야겠다고 다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전당대회 앞둔 현안 위주로 자세히 짚어봅니다. 송영길 의원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3: 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3: 자, 봉하마을 말씀 여쭤보기 전에요.
4: 네.
3: 6월 말인가 미국 출장 다녀오신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그 어떤 출장이었습니까?
4: 네. 아, 그게 뭐 미국 저희가 방미단을 꾸렸는데요. 5명 국회의원 같이 갔습니다.
3: 네네.
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과 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님 그리고 김영배, 김용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이제 방문단을 꾸려서
3: 네.
4: 미 하원 의원들 뭐 상원 의원들 좀 만나고 두 중요한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하나는 네.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통과 기념
3: 네.
4: K컬처데이라는 그 행사에 가서 의원들을 만나고 다음에 KPEC이라는 우리 민주참여포럼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3: 아,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셨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4: 네,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 그 추진 그 저녁 그 예.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3: 네.
4: 그 우리 강경화 대사가 참석을 안 해가지고 제가 대신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아, 그래요? 아, 한국에서 가실 때부터 그거를 축사를 의원님이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고 본래는 주미대사가 아니죠. 하는 거였는데
4: 예, 제가 축사를 가져간 건 아니고요.
3: 예.
4: 원래 정부 관계자가 해야죠, 사실. 아. 예, 대통령 축사는. 근데
3: 전직 외통위원장이니까 뭐 충분히 저기 자격이 있으십니다.
4: 누가 네.
3: 아, 그래서 워싱턴 DC에 이제 출장을 갔다 오신 거고요.
4: 네네. 네.
3: 자, 봉하마을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4: 아, 네.
3: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네, 네. 당내 좀 갈등 기류가 포착이 됐고 또 언론도 이걸 집중 조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네. 송영길 의원님도 조금 등장하고 했었는데
4: 네.
3: 오늘 두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 어떤 의미라고 저 평가를 하십니까?
4: 너무 뭐 시기적절하게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이 뭐 여러 가지 뜻을 합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모습은 너무 좋은 것 같고, 특히 또 지지자들 사이에 관해서 갈등들을 봉합시키는데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6월 18일 날 사실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권 여사님 만나 뵙고 평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뵙기로 다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3: 아, 그때.
4: 그런데 그때 본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제가 또 막 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본회의를 빠질 수가 없어서
3: 그러셨군요.
4: 연기를 했던 거죠. 네.
3: 그래서 갔다 오신 게 이제 어제 갔다 오신 거고요.
4: 네.
3: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통합이나 단합이나 이런 메시지를 좀 강조를 하셨거든요.
4: 네.
3: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효과랄까 파급 효과 이런 게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 의미로 그냥 보십니까?
4: 뭐 당연히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외연의 확장,
3: 네.
4: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그 내부의 단합, 이것이 상호 조화를 일으키면서 단합을 통한 외연 확장으로 같이 서로 외연 확장과 내부 통합이 대립된 개념이 아니라 같이 융화된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 네.
4: 그리고 지대권 우리 민주세력이 서로 내부에 약간의 이해가 있을지라도 단합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3: 네.
4: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유산을 발전시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네. 네. 자, 이제 어떤 분열보다는 단합을 해야 된다. 의원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봉화마을 얘기 조금 해볼게요. 의원님.
4: 네.
3: 어제 이제 봉화마을 다녀오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7기 추도식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석하지 못해서 봉화마을 꼭 찾아야겠다 하고 이제 방문하셨는데 옆에 뭐 단체장이나 의원들 뭐 이렇게 또 계시고요. 자, 봉화마을을 다시 찾은 소회가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4: 지난 17주기 5월 23일 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한참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3: 아, 예, 예, 예.
4: 당선되고 찾아뵙겠다. 제가 이제 권 여사님 쪽에도 이렇게 인사를 올렸는데.
3: 네.
4: 이제 당선되고 가보게 된 거고요. 특히 김상욱 그 울산 시장과 또 우리 허종식 의원님 또 정의대 의원님 뭐 몇 분이 또 함께 같이 갔습니다.
3: 아, 네. 그러시군요. 자, 가가지고 뭐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의원님?
4: 네, 좀 저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봉화마을에 묻혀 계신 것 자체가 당신께서 자신의 몸을 현충원이 아닌 봉화마을에 묻힘으로써 냉전적 지역주의 벽을 깨려고 돌아가셔까지도 자신의 뜻을 심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화마을이 우리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고 그 영남 지역에 항상 우리 김해시장도 이번에 우리 민주당 이겼습니다만 김해시장 김해시 국회의원 지금 김정우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이 계속 지금 국회의원 지금 지키고 있는 것
3: 그렇죠.
4: 자체가
3: 예, 예.
4: 얼마나 그 대통령의 유지와 이것이 소중한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네. 자, 이제 의원님이 아까 저하고 이제 제가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아까 전화를 이제 드렸을 때 아유 이게 좀 이제 당이 단합으로 가야지 이게 갈등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저 준비한 질문이 약간 그런 게 많아서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저 질문을 완화할까 계속 보고 있는데
4: 물어보세요.
3: 자, 제가 우문을 해도 그냥 현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적통 논란이 있는데 적통이라는 게 본래 이제 왕조 시대에 나온 그 적자 자손의 계통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요즘 약간 그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송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를 이렇게 규정 짓는다면 어떤 겁니까?
4: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했던 건 반칙이 없는 세상, 뭔가 공정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워왔다고 보여지고요. 돈 없고 힘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역사에 남기고 싶다 이렇게 외쳐왔는데, 그게 이제 검찰 권력에서 무너진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자양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을 주목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 구시의 그러한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연결되는 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은 게 한미 FTA잖아요.
3: 네네.
4: 사실 지금 들어선 한미 FTA를 다 인정하지만 이 문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할 당시는 우리 내부의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3: 아주 대다수가 반대했을 거예요.
4: 그랬죠, 그랬죠. 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지금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맞았잖아요.
3: 네네.
4: 물론 한미 FTA가 우리가 저도 좋아서 찬성했겠습니까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 한미 FTA에 우리가 소외되면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3: 네네.
4: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독소 오히려 찬성하고 참여해서 독소조항을 줄이는 데 저도 노력했거든요.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의 조건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규정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남북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한미 FTA가 되도록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러한 모습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협약을 체결할 때 많은 우리 학생들, 시민들, 국민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3: 정말 난리 났었죠.
4: 일제에 대한. 그래서 위술령까지 발동하고 그랬는데 그때 김대중 대변인이었던가요? 김대중 의원께서 참여가 불가피하다. 왜? 미국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드머니가 필요하고 경제 개발을 하려면.
3: 네네.
4: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참여를 안 해버리면 독도 문제나 한일 어업 협정 체결 문제나 여러 가지 어업 뭐 분계선 문제 이런 예민한 문제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 문제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얼렁뚱땅한 어설픈 합의로 통과돼버리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그 예상대로 된 겁니다.
3: 네.
4: 김대중 대통령 참여해서 독소조항을 바꾸고 좀 문안을 개선하자는 게 김대중 의원님의 주장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고라로 몰아붙이고 그랬거든요.
3: 근데 지나 보니까 맞았잖아요.
4: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애매하게 문구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독소 문제도 거기서 처리를 못했고.
3: 그렇죠. 자, 그래서 FTA
4: 김대중
3: 얘기를.
4: 대통령의 그런 자세가 실사구시의 자세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가 그런 자세였다. 지금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과 저는 맞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3: 그러면 지금 저 말씀하신 게 한일 국교 정상화. 뭐 사실 DJ 대통령은 뭐 일본 문화 개방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4: 그렇습니다.
3: 그다음에
4: 그렇습니다.
3: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이거는 정말 보수 정당 사람들도 참 열이면 열 다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뭐 제주 해군기지 그 건설도 있었고요. 그때.
4: 그렇습니다. 강경몰.
3: 쟁점 현안을 대통령이 밀고 나간 사례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도 그런 그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추진될 수 있다고 송영길 의원님은 보시는 거예요? 실용주의 기치 아래.
4: 그러니까 선비 같은 정신과 상인의 지혜를 종합하는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계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적통 얘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게 노무현 적통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4: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면서 아쉬움이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소위 지몬미가 된 거잖아요.
3: 네네.
4: 그 우리 신해철 가수님이 자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저는 사실 강금원 돌아가신 그 강금원 선배님 빼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외롭고 힘들 때 누가 옆에 같이 있어줬냐 그런 회한이 들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자기 반성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부채를 진 사람들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당내 상황을 지금 안 살펴볼 수는 없는데 최근에 뭐 너무 서로 비난하고 요거보다는 약간 요거를 조금 그 뭐랄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 국가의 재건축론 이런 게 나오고 ABC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김어준 씨도 코어 지지층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 대통령 행보를 보고 팔짱을 끼고 있는데 더 진행되면 등을 돌린다. 이탈한다. 코어 지지층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반면에 이런 그 김어준 유시민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 이 정도로 이탈하면 그게 무슨 코어 지지층이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는데 이 부분의 논쟁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4: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미 네. FTA 추진이나 이라크 파병 문제, 해군 그 강정마을 해군 기지 문제 등에서 얼마나 진보 세력들이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랬습니까?
5: 그러니까요.
4: 사실 그분들이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분들이죠.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5: 네네.
4: 그렇습니까?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5: 뒤에 많이 평가받았죠.
4: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가지고 흔들린다는 게 그 보안 수사권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건데 검찰 개혁에 네. 왜 끝까지 철저하게 하지 않고 타협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5: 예, 예.
4: 근데 그 문제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5: 네.
4: 좋은데 문제는 검찰 지금 이제 범죄 피해자로부터 범죄인들을 수사하고 발굴하고
5: 네.
4: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하려면 수사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답답할 때 뭐 수사가 빨리빨리 안 되고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5: 예, 예.
4: 경찰의 그런 수사력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무슨 보완책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거잖아요.
5: 그렇죠.
4: 근데 이제 저도 일관되게 저는 이제 우리 검찰이 워낙 불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충분하다라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긴 합니다.
5: 네네.
4: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고민한 그 지점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논의하면 좁혀질 문제인데
5: 네.
4: 이걸 가지고 마치 이 검찰 수사, 보안수사권 존치를 한 것 자체가 뭔가 불순한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검찰과 야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 검찰 보안수사권 삭제가 마치 이게 정치적 그런 무기화된 것처럼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5: 네.
4: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 국정을 책임지게 되면 이게 그 제도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그 이게 범죄가 더 막 커지고 이런 거를 걱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보안 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요.
4: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 수사의 문제가 된 것들은 주로 특수부 수사들의 그런 그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했던 거고.
5: 그러니까요.
4: 일반 형사 사건 우리 민생 사범 같은 경우는 이 경찰도 얼마나 수사권을 남용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경우가 많습니까?
5: 예.
4: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느 검찰과 경찰 어느 것이 선이다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기소와 수사를 한꺼번에 놓으니까 너무 남용이 커서 이거를 분리시키자고 해서 분리를 시켰잖아요. 공소청과
5: 예, 예, 예.
4: 중수청을 분리를 했는데 분리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지 왜 이 공소청을 담당한 검사들이 다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주려고 하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 개혁을 검찰 개혁을 철저히 바라는 분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5: 그렇죠.
4: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찰의 그런 수사 능력 부족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유인 동기를 부여해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5: 네.
4: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많이 이전시키도록 유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능력을 가진 수사 검사들을. 그리고
5: 네.
4: 경찰 수사 능력을 보완해서 중수청이 그러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수청이 제대로 이제 수사를 못하면
5: 네.
4: 수사 요구,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땐 징계를 하는 강력한 그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그래요.
4: 아니면 수사 기관이 뭔가 저쪽이랑 같은 경찰 식구가 관련돼 가지고 애들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수사팀 교체 요구권까지 집어넣어서
5: 네.
4: 검찰 보안 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감당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그래요. 자, 이번 8월에 벌어지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 포용 뭐 이런 것들의 가치를 누가 더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파트너로서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당원과 국민들이 아무래도 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강성 지지층의 지지 이것도 또 당내 선거에서 보니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강성 지지층 지나치게 집착하면 뭐 어떤 뭐 공정 문제라든지 이런 데 민감한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되게 불안해하는 20, 30대한테 소구하기 힘들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ABC론도 얘기했지만 좀 너무 이렇게 훈계하듯이 이렇게 가르치듯이 하면 20, 30대가 멀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이게 약간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4: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이 강조하신 중요한 점은 우리가 평론가나 운동가가 아니고 자기 신념을 네. 설포하는 무슨 목사님이나 종교인이 아닌 이상 정치라는 것은 현실 속에 조정할 건 조정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5: 네.
4: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학자처럼 자기 주장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된다.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에 출마해서 대통령까지 됐는가.
5: 네.
4: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의 결과를 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이렇게 유능한 행정가 그리고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5: 네네.
4: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라는 것도 뭔가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주는 정치를 해야 될 것이다.
5: 예.
4: 20, 30대 맨 말할 게 아니라 20, 30대들한테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5: 네네.
4: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시했던 게 장보고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세수가 뭐 이제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뭐 40조씩 나왔는데 매년 한 2조씩 투입하자. 그래서 매년 1만 명씩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4만 명을
5: 네.
4: 양성해서 전 세계로 보내자 이거죠. 1년에 한 1만 명 1억씩 해도 1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정말 그 이건희 회장이 전 세계 삼성 지역 전문가를 양성해서 1년 동안 정말 프로그램을 주고 거기에 월급과 체제비를 다 제공해서 글로벌 삼성의 토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5: 네.
4: 정말 우리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의 사전 준비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을 파견하는 거죠. 파견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보고 배우게 와서
5: 네.
4: 창업을 해서 글로벌 기업을 만들게 하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장보고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했는데
5: 네.
4: 정부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아마 이게 그렇군요.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20, 30대에 다가가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획기적 공급 방안과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5: 네.
4: 이런 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다면 그런 좀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성과를 제시하는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그래요, 의원님 지금 이제 7월 중순부터 당 대표 후보 등록 시작되는데 출마로 네네. 가닥을 잡으신 거죠?
4: 그렇습니다. 예. 네. 예.
5: 자 아까 우리
4: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5: 그래요. 그 우리 저 여야 패널이 일부에 이 프로그램 일부에 이제 한 시간 동안 아주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 제가 그 전당대회 얘기를 하니까 두 패널 모두 송영길 후보에 우리는 아주 저기 그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여튼 청년 주거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제시하실 겁니까? 이제 조금만
4: 그렇습니다.
5: 저희한테 팁을
4: 그렇습니다.
5: 주시면 예.
4: 그렇습니다.
5: 사실은 신혼부부들
4: 사실상 이제
5: 예.
4: 경제 문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보다 저 송영길이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준비했던 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5: 네.
4: 정청래 후보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경험이 없잖아요. 김인석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김인석 후보님은 이제 총리를 또 하셨기 때문에 국정을 총괄한 경험을 가졌으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인천시장 4년의 경험이
5: 네.
4: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부도 위기의 인천을 살리면서 제가 인천의 산업의 생태계를 바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5: 네.
4: 그 경험을 기초로 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것은 야당 대표와 달리 어떻게 살아있는 그런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5: 네.
4: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선원부 개발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대통령께서 발표했는데
5: 네네.
4: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우리 국회 이런 데서 입법이나 모든 분야에 정말 발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SMC가 그 타이베이 바로 옆에 신주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5: 네네.
4: 가봤는데 거기서 남부에 있는 까오슘까지 약 230km 떨어진 곳에 이제까지 공장을 확대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반도체 패배에서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전기와 물 아닙니까? 그다음에
5: 네.
4: 땅과 사람인데 전기, 물, 땅, 사람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남부에 그거를 이제 흘려면은 여러 가지 용수 시설, 그다음에 초순수 물을 정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
5: 네.
4: 전기 공급 이런 것들이 바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용인 같은 게 지금 팹을 만드는데 SK 삼성이 그걸 다 돌리려면 16메가 정도가 필요하단 거 아닙니까?
5: 네.
4: 그러면 보통 원전 하나가 1.5 기가와트거든요. 아니 16 기가와트. 그러니까 1.5 기가와트가 지금 신고리 569기가 1.5 기가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액도 3기가밖에 안 돼요. 그럼 원전을 그러면 만약에 한 15기가면은 원전 10개가 필요하거든요.
5: 네네.
4: 그럼 이 용인 냈다가 원전 10개를 진다 그러면 용인 사람들 전부 반대할 거 아닙니까?
5: 그렇죠.
4: 그러면 그걸 다 강원도나 어디 저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송전탑으로 송전한다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5: 네.
4: 그러면 안 되면 SMR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지금 전라남도 해안 쪽은 풍력과 태양력에서 전 14기가와트가 이미 생산 캐파가 돼 있어요.
5: 예.
4: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바로 30기가와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총 잠재를 다 따면 440기가와트까지가 가능합니다.
5: 네.
4: 전남 해안 지역 풍력이 풍력이나 태양력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고 특히 이제 부족한 것은 영광 원전 그 6기가 6기가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5: 네.
4: 필요하면 SMR을 투입을 해서 그런 재생에너지와 SMR 원전이 이렇게 서로 연합 융합되는 걸로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0: 사람의 인력이 재배 지배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1: 네. 자, 지금 메가 프로젝트 얘기하셨으니까 야당에서는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 호남 투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 투명성과 입지 선정 객관성 보여줄 자료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이게 뭐 국정조사 얘기도 하고요. 이런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기업이 결정한 것을 뭘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정부가 개입했다는데 정부가 그럼 협력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존경하고 살아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정주영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스코 네. 만들고 다 재벌과 이 대통령이 마치 이게 안 좋은 의미의 정경 유착이 아니라 경제 네.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5차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박정희 시대 때 추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그러면 우리도 왜 국가가 개입을 못냐? 국가가 반도체를 만들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세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 전기 공급이나 용수 공급을 국가가 백업을 안 해주면 어떻게 기업이 그거를 자기 돈으로 다 하면 어떻게 그 기업이 가능하겠습니까?
1: 네.
0: 그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말 이 국가 안보의 전략 산업입니다. 반도체 네. 칩을 그 핵폭탄에 핵무기에 비유한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이 국가 전략 산업인데 국가가 총력적으로 뒷받침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산업 자체가.
1: 네.
0: 국가가 아무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기업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호남에 투자해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1: 기업이 그걸 할 리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안 되는 거를 할 수는 없다.
0: 그런데 모든 나라가
1: 예.
0: 대만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든 나라가 이 반도체라는 이 지금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적인 전략 사람인데 국가가 지원 개입 안 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1: 네.
0: 다 참여하는 거죠, 그거는.
1: 그리고 속도전이니까 실기하면은 쭉 떨어진다.
0: 국가 의견이 같이 반영되는 거죠.
1: 네. 자,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의원님, 그 이제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제가 무슨 네네. 질문을 할까 쭉 보니까 옛날에 당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정몽규 체제를 보는 심정이다. 변화가 시급하다 하셨는데 아주 축구를 봐도 참 변화가 시급하던데 어떻게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0: 이번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정청래 당대표 그 주도하셨던 분들의 평가와
1: 네.
0: 또 대다수 다른 저 같은 사람들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좀 간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아, 거기는 뭐 이긴 선거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의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백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1: 네.
0: 제가 이제 당대표 선거 들어가면 일일이 얼마나 공천 과정이 잘못된 것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이길 선거를 왜 지게 됐는지
1: 네.
0: 전략이 못 됐는지 하나하나가 검토될 것입니다.
1: 네.
0: 그것이 이제 각 후보자들 TV 토론 속에서 검증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제가 자료를 지금 하나씩 다 모으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오늘 김민석 총리가 이제 그 당에 복귀하면서 총리에서 당에 복귀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두 번 할 필요 있냐. 뭐 이른바 그동안도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불출마 압박을 좀 받아왔는데 또 정청래 측에서는 당원과 국민 판단 받으면 된다. 뭐 나가라 말아 하냐 이러고 반박도 하고요. 자, 정청래 당대표가 그냥 나와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아니, 나와서 판단 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어요?
1: 그래요.
0: 저는 뭐 누구한테 출마하라고 하지 마라 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저로서는 뭐 누구든지
1: 네.
0: 사실 출마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1: 네.
0: 똑같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체제와
1: 네.
0: 지금 홍명보 감독 체제를 다시 이번 이 월드컵 결과를 보고도 다시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1: 그래요.
0: 당원들이 판단을 거라고 봅니다.
1: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당 권력 지도와 향후 전국의 변곡점으로 8월 민주당 전당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집권 여당 민주당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저는 일관되게 지난번 민주당 대표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은 단순히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일본의 자민련, 미국의 공화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러시아 통합당과 같이 경쟁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1: 네.
0: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그런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제발 조그만한 이 동네 싸움, 동네 축구하지 말고 A 클래스 국가 대항 축구전을 보면서

0: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세계적인 경랑 속에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지 네네. 대통령은 노심초사하고 밤을 새워 정말 전국 세계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정당이 그런 걸 못 따라가고 맨 동네에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송영길이 생각하는 민주당은 글로벌한 정당 그리고 1인 1표제 하나 가지고 안주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당원 주권이 아니라 AI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 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의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정한 의미의 당원 주권주의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정당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100회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마약 문제 다뤄봅니다. 얼마 전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이게 이제 SNS에서 좀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마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더니 검사 결과 음성이었어요. 최종 처음에 간이 검사했을 때 필로폰 양성 반응, 정밀 검사에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 좀 의아하시죠?
0: 그죠.
1: 보통 이제 간이 검사는 현장에서 간이 키트로 합니다.
0: 네.
1: 키트가 보통 18개 정도의 것만 찾아냈는데 이거는 러프하게 좀 뭐라고 네. 하나 이렇게 좀 거칠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거칠게 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작용기가요. 그 화합물의 작용기가 필로폰이랑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면은 양성이 나타나, 위양성이 나타날 수가 네네. 있는 건데 그래서 본 검사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필로폰이 아닌 거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은 예. 필로폰과 유사한데 필로폰이 아니면은 필로폰과 유사하게 양리작용은 되는데 필로폰이 네. 아니면 이거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약 범죄자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 작용기를 교묘하게 비틀어갖고 이러면은 실제 재판에서 명확해야 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충분히 그러니까 뭐 사례는 굉장히 적지만은 이런 게 간간이 나타나고 있다.
0: 범죄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하는 겁니까?
1: 예. 기기를 몇 개를 합성해서 아. 작용기를 약간 비틀거나 그래서
0: 네.
1: 합성 마약 같은 걸 비틀해갖고 그러니까 작용은 그러니까 양리 작용은 분명히 마약을 한 것 같아. 근데 분석해 정밀 분석해 보니까 어 이건 필로폰이라는 화합물은 아닌데.
0: 네.
1: 근데 작용은 비슷해. 그럼 이걸 처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0: 그래요?
1: 이건 필로폰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우리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다른 또 뭐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0: 네.
1: 이걸 마약을 복용했다라고 하기가 애매한 부분인 겁니다.
0: 자, 펜타닐 투약하면 이른바 좀비처럼 늘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실제 마약 투약한 사람들의 행동 특징이랄까요? 어떻게 행동해요?
1: 마약은 두 가지 네. 양리가 있죠. 막 활성화되는 마약하고
0: 예.
1: 하나는 축 처지기
0: 아.
1: 그러니까 진통제를 아주 강하게 이게 펜타닐이죠.
0: 하나는 축 처지면서 땅 밑으로 푹
1: 그렇죠, 맞습니다.
0: 퍼지는
1: 예.
0: 느낌.
1: 예. 예.
0: 하나는 막 활성화돼가지고 업돼가지고 이런 거.
1: 막 웃고 막 뛰어댕기고 막 열나는 것처럼 하는 이런
0: 아.
1: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0: 그렇군요.
1: 이게 섞었으면은요 한때 한 번은 막 뛰어가다가 한때는 그냥 쳐졌다 이렇게도 작용기를 바꿀 수 있는 마약.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마약을 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하죠.
0: 그래요. 네. 자, 마약 검사할 때 우리가 이제 체모를 검사하거나 체모 성분을 검사하는 거겠죠. 소변 네. 성분 검사하고 이런데 그래서 연예인 마약 논란이 있었을 때 체모를 다 제거하는
1: 완전히 뭐
0: 그러니까요.
1: 면도하고
0: 예, 예. 예. 이게 검사 회피용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가장 어떤 몸 상태로 와도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검사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과학 분석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건 동맥혈과 뇌척수액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0: 예, 예.
1: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그나마 뭐 혈액과 소변인데 혈액은 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변이고
0: 네.
1: 그리고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양리 작용이 다 해서 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0: 네.
1: 쌓여진 것도 켜켜이 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가장 명확하게 지금 보는 거는 모발.
0: 아, 모발이에요.
1: 그러니까 털 같은 형태인데 문제는 보시는 거 아시면 막 탈색하고
0: 네.
1: 막 깎고 여기에다가 막 하고 혈액에 또 문제가 있는 거는
0: 네.
1: 사실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뭐 이 관련된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를 간다고 합니다. 혈액을 완전히 다른 사람 혈액으로 갈아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혈액에 있는 거는 쫙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0: 그래요.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마약 사범들이 여러 가지로 하기
0: 마약 사범 중에 돈 많은 사람 피를 자주 갈겠네요.
1: 그렇게 되는 거죠.
0: 이야, 무슨 영화 보는 거 아니야, 영화.
1: 그러니까요.
0: 자, 이제 우리 사회에 마약이 일상으로 유통됐다, 너무 널리 퍼졌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엔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직장인, 주부, 10대 청소년 확산됐다. 실제 사태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1: 그러니까 이런 마약 사범들이 공급자들이 수요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무료로 청소년들한테 해바라고 뿌리는 겁니다. 그냥.
0: 아, 그래요?
1: 무료로.
0: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금방금방 볼 수 있어요?
1: 볼 수 있죠.
0: 그게 문제군요.
1: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조금 우울하거나 좀 이런 청소년들이 보이면은 네. 약간 그 사이트 유도해 갖고 너 뭐 약 필요한 거 뭐 할까 그러면 너 던지게서 주고 그냥 공짜야. 너 네. 형이 너 널 위해서 준 거야 하고 해고 나서는 그때는 중독이 되니까 찾는. 그래서 이 청소년은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절도도 하고 부모 거 훔치고 이런 방식으로 중독자를 만드는 범죄까지.
0: 어쨌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부모 돈을 훔치든 부모 물건을 팔든.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마약 자체가 범죄를 유발하게끔 확산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그 들어가 이미 들어가 있다.
0: 그러니까요. 어떤 마약류가 가장 많이 유통이 돼요?
1: 전통적으로 필로폰, 뽕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 예, 예.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지만 더 많은 것은 케타민류의 동물성 진통제 같이 의료품인데
0: 예.
1: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걸 탈법적으로 많이 구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간호조무사가 뭐 자기 차에 이만큼 실크 있대더라.
0: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 같은 거예요.
1: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포르쉐 뒤에 실크 막 날라댕기거나
0: 예.
1: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먹은 의료인들이 일부지만은 빼돌려 갖고 팔아먹는.
0: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로서는 합법적인 의료 물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0: 그게 어떤 양이나 어떤 그 의사의 진단이나 이런 그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0: 아, 그런 얘기군요.
1: 흔히 말하는 마약 시스템, 탐지 시스템을 이런 왜곡시키는 쪽으로 하는 나오는 게 예. 지금 가장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거겠죠?
0: 네.
1: 근데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해.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고체 형태로 수입해 갖고 여기서 바로 재가공해서 순수하게 만들어서 순도를 높여서 이런 식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올라갑니다.
0: 그래요. 자, 캄보디아 취업사기 불거졌을 때 나온 얘기인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마약판 코리아 데스크 거기에 이제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코리아 데스크 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1: 그 많이 하고 있죠.
0: 그래요.
1: 왜냐하면은 공급 루트를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약 조직의 가장 윗대가리는
0: 네.
1: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루트와 그걸 동시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린네스크가 직접 현지 경찰들이랑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래요.
1: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 않는데
0: 네.
1: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에는 그 미국의 DEA, Drug Enforcement Agency인가 그럴 텐데 마약 전담 조직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1: 아니죠. 그래서 지금 검찰청이 없어지고
0: 네.
1: 공소처 바뀌면서 중수처로 갈 때
0: 네.
1: 그 과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
0: 네.
1: 이 과도기에 마약의 중요 범죄를 놓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차제에 중수청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할 때
0: 네.
1: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사기하고 마약은 전담청을 네.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식약처가 어제였나요? 마약 자각 검사 키트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정했다. 키트가 나온 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
1: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어떤 뭐 다이어트 약이라고 누가 이제 먹으라고 줬는데 좀 이상해. 그럼 그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서.
0: 네.
1: 약국에서.
0: 예.
1: 그럼 마약 성분이. 아 이건 먹 안 된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0: 아.
1: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먹을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
0: 그렇군요.
1: 문제는 이 키트를 만들면 마약사범들 이걸 우회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0: 네네.
1: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오용될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0: 네.
1: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0: 그래요.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어린 학생들까지 이게 마약이 퍼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하는 일이고 막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징후 어떤 징후가 있을 때는 우리 아이 혹은 우리 가족이 이거 마약을 했을 수도 있구나. 어떤 징후들을 좀 보면은 유심히 보면 될까요?
1: 기본적으로 피곤함.
0: 피곤함.
1: 그리고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거.
0: 갑자기 화를.
1: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돈이죠. 그걸 구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0: 집에 물건이 없어지거나.
1: 그러거나 아니면.
0: 내 지갑에 돈이 30만 원 있었는데 왜 10만 원밖에 없지? 그런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러고 학력 학급 폭력을 통해서 그 다른 애들 돈 뺏는 요게 다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0: 돈 문제를
1: 야기할 수밖에 없죠.
0: 돈 문제를 보고 막 성격이나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좀 바뀐 걸 보고.
1: 그렇죠. 그리고 빨랫감을 잘 안 내놓을 때.
0: 그래요.
1: 거기에 이제 뭔가 묻을 수 있으니까.
0: 그래요.
1: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같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0: 같이 가족이 포착했을 때는 같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거의 다 돼갑니다.
1: 네, 맞습니다.
0: 기적의 생환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지날수록 사상자 계속 늘고 있는데 사망자는 지금 몇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1: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가 밝힌 사망자 숫자는 1,943명입니다.
0: 어휴,
1: 하루 사이에 200명 넘게 늘어났고요.
0: 네.
1: 부상자는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하루 만에 늘어난 거고요.
0: 엄청나게 큰 지진이군요.
1: 네, 실종자가 이제 정부 공식적으로 발표가 4만 명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의 생환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3살짜리 아이가 엿새 만에 구출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11살 소녀도 역시 소년도 구출된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망자 부상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유엔 측에서도 시신 보관 가방 만 개를 네.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자가 4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생존한 상태로 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라과라주인데요. 이 지역에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가 지금 임시 시신 보관소로 바뀌면서
0: 네.
1: 가족들 신원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동시에 여길 통해서 구호물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생과 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장소가 항구가 바뀌었고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으로 뭐 미국 대륙이 들썩이긴 합니다만
0: 네.
1: 또 이렇게 베네수엘에서는요 이 지진 때문에 또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면서 좀 안타깝게도 피해 소식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27개 국가에서 약 2,700명의 구조대원들이 파견이 돼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런가 하면 미국 서부에서 초대형 어떻게 보면 최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 대피령 내려졌습니다.
1: 네.
0: 산불 수십 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뭐 콜로라도주, 유타주를 비롯해서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밍, 네브라스카주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지금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피해가 가장

0: 큰 지역이 콜로라주인데요. 주 전역에서 무려 1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화염에 갇혀서 숨졌고요. 2명은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남부 지역의 아스펜, 여기 휴양지인데요. 아스펜 에이커스 화재가 발생하면서 2만 8천 에이커가 불에 탔고요. 건물 155채가 전소가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주 방위관 투입이 돼서 진화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네. 콜로라주와 이제 인접한 곳이 유타주인데요. 유타주도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 미국 건국 250주년이어서 불꽃놀이가 있을 예정인데 그렇죠. 예. 이번 산불 위험 때문에 콜로라주 그리고 유타주는 불꽃놀이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북부와 뉴멕시코 북서부 지역도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상당히 커졌고 그래서 미국의 합동화재센터는 전국 산불 대응 태세를 최고 단계 5단계 가운데 아랫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고 연방 차원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여전히 이제 갈등 빚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과 회담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아직 별다른 소식 없죠.
0: 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직접 만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 중재국들 통해서
0: 네, 네. 며칠 전에 이란이 먼저 요청을 해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에서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날짜가 현지 시각 30일 우리 시각으로 1일인데 아직까지 만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 대신에 카타르 측에서는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위죠. 제레드 쿠시너가 도하를 방문해서 카타르 측 중재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은 열리지 않는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1: 네.
0: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당국자가 직접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1: 네.
0: 이란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카타르 도하를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미국을 만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MOU가 잘 실행에 옮겨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네. MOU 안에 그 해외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네. 카타르에 그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 있는 이란 동결 자산을 먼저 풀어주려 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카타르 도하를 갈 수 있긴 하지만 미국과 만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양해각서 1조, 4조, 5조, 10조, 11조가 먼저 다 완료가 돼야지
1: 네.
0: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조항을 보면 첫 번째 모든 전선에서 군사적 활동을 중단한다. 이게 1조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향후 이란의 관할권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고 원유 수출 제재를 풀어준다. 그리고 말씀드린 동결 자산 해제 이 모든 것들인데 이걸 다 하고 나서야
1: 네.
0: 마무리가 돼야지 미국과 MOU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외교차관이 미국이 동결한 이란 동결 자금에 대해서 현재 60억 달러까지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은 이란 측으로 아직까지 송금되지 않았다면서 이거부터 먼저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제 조치는 이란의 핵 협상 이행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양측이 네.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란이 오만과 함께 네. 호르무즈 해협 통관 선박으로부터 요금 징수할 계획 세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느 매체 보도입니까?
0: 이건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1: 네.
0: 이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외교관들을 마련해서 보도한 건데 이란과 오만이 만나서
1: 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선박에 대해서 돈을 받는 방안 이거를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만 측에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제안서를 전달했다라고요. 미국 쪽에서도 오만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라고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오만 측 주장은 민간 재단이 선박으로부터 자발적인 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텐데
1: 네.
0: 이게 아시아에 있는 수로인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제도의 롤모델 삼아서 자발적으로 돈을 받는 방식 하겠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라카 해협이랑 호르무즈 해협은 전혀 다릅니다.
1: 네.
0: 말라카 해협은 수심이 25m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길 누가 관리를 안 해주면 선박대 지나가기 힘들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제 돈을 내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이가 70에서 100m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할 건 없습니다.
1: 뜯는 거네요. 그냥.
0: 네. 그래서 이제 이란 얘기는 여기가 이제 기뢰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1: 네.
0: 안전 차원에서 뭐 돈을 받겠다는 건데 뭐 수수료. 서비스료, 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돈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결국 핵심은 돈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단호하게 절대로 여기 호르몬 제협이 국제 해역이기 때문에 절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호르몬 제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란 최고위 성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강경파들 목소리가 커진다는 얘기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전쟁 초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위 인사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것처럼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휴전이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눈에는 눈.
0: 네. 예. 이해는 이런 식인데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를 포함해서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 이란의 전문가회의 소속의 고위 성직자 88명 중에서 네. 63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없애는 것이 네. 종교적 의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자 미국 대통령 이렇게 표현했고요.
1: 네.
0: 네타냐후 총리를 시온주의 정권의 사악한 총리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두 정상을 피를 흘려도 책임을 묻지 않는 자라는 뜻의 이슬람 율법 용어 마우드로 알람을 수용했는데요. 사실상 처형 대상자에게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이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1: 네.
0: 이란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미 연방 대법원이 뭐 미국 불법 체류자 혹은 뭐 임시 체류자 출생 시민권 네. 유지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핵심 정책에 제동이 걸린 거죠?
0: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1: 그렇죠.
0: 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핵심이 바로 그 출생 시민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
1: 네.
0: 그 아이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소위 말하는 원정 출산의 빌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1: 네.
0: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시민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법안이 합헌이다.
1: 예.
0: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요. 특히 이 대법원이 보수 성향 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이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네.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서 불만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뭐 가장 슬픈 판결이다. 뭐 화가 난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 전문가들은요.
1: 네.
0: 추정헌법 14조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권자라는 것이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개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위헌 소송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마지막 네. 질문은 영국으로 가봅니다. 결혼식 참석에 드는 비용이 크게 늘면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청첩장 거절한 하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네. 얼마를 내야 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0: 네. 보통 결혼은 20, 30대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20, 30대가 주머니가 그렇게 두둑하진 않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영국의 테스코은행이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더니 응답자의 3분의 1이 좀 비용 부담스럽다. 축의금 비용 부담스럽다 말했는데요. 한 번 결혼식 가는데 평균적으로 316파운드 64만 원 든다고 합니다.
1: 거기 그 나라는 왜 그래요?
0: 네, 일단 다 비용을 총괄한 건데요.
1: 예.
0: 축의금뿐만 아니라 가는 데 들어가는 뭐 교통비, 숙박비 또 가는 동안에 좀 새 옷도 한번 사 입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총각 천여 파티를 하거든요.
1: 그래서 예.
0: 참석하는 데 드는
1: 그 전에 파티에 들어가는 비용.
0: 네, 비용까지 다 합쳤더니 6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또 여러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몇백만 원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이 좀 청첩장 받기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고 특히 Z세대가 48%가
1: 네.
0: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면은 생활비를 줄여야 되니까 외식비 뭐
1: 네.
0: 이런 거 좀 줄여가면서 축의금 마련해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코린 베일리 레의 Put Your Records On 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천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제주와 남부지방은 어제 공식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됐고 오늘은 충청권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도 7월의 첫날인 오늘 공식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도권에 만나셨던 세찬 비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였는데요. 서울 서남권역에는 아주 요란하고 강한 비가 내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40분 전에 호우특보가 해제는 됐습니다. 국지성이 강한 소나기 지역 차이가 컸고 양천구와 기상청 등지로 40mm 가까운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졌지만 비가 아예 오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이런 국지성이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 모레까지 전국 내륙 중심으로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일 새벽까지 예보됐고 장맛비는 경남 남해안 저녁까지 제주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에 내일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폭염특보 해제가 됐는데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3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분포, 내일 낮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대구 30도 등으로 역시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시의회는 이러한 건으로 반도체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민주진영 단합과 국민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최근 야구 경기 중 스타벅스 탱크데이를 연상시키며 혐오성 짙은 응원으로 광주일고 선수들을 조롱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을 정지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가량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직전달 877억 5천만 달러로 새 기록을 세운 지 불과 한 달 만에 기록 경신입니다. 이번에도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448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44%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직전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던 반도체 수출은 400억 달러 선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늘면서 컴퓨터 수출액도 4배 넘게 늘었고 무선통신기기도 1.5배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며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200억 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두 국가 모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4,967억 달러. 추세대로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30.1% 늘어난 661억 달러였습니다. 무역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50전이 오른 1,554원 90전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5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원화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로 달러와 강세 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엔화 약세의 원화가 동조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따라 의회 1호 안건과 통합특별시장의 첫 업무 지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맞춰졌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행정 공백을 막고 통합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첫 임시회 본회의는 오늘 새벽 0시에 맞춰 열렸습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1호 안건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민형배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광주와 무안, 순천 청사를 균형 있게 쓴다는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의 취임식 없이 통합의회에서 선서로 첫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 시장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전남 광주에 찾아온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1호 업무 지시에도 반도체 공장이 조기에 완공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반도체 생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남 광주 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도체 산업 전략을 실행할 기구인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꾸렸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1: 정부가 2028년까지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28년까지 피지컬 AI를 수출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형 로봇과 자율주행차, 지능형 공장 등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함께했습니다.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는데 민주진영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2시간가량 오찬과 산책을 함께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당권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한 목소리로 내부 단합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집권해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부 단합과 함께 외연 확장을 이뤄야 한다며 두 가지가 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민관 합동 대규모 투자가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도 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광주 행사를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서남권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놓은 덕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검찰개혁,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0: 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임명안을 제거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한 총리와 악수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 여권 정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2차 기관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국정조사에 마저 초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 인쇄하겠다고 자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2차 기관 보고 시작부터 여야는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국정조사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선 허술한 보고체계, 자리 나눠먹기, 개표 집계 오류까지 선관위의 선거관리 전반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엔 선거지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등도 출석해 정부 책임 여부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윤 장관을 향해 언론 보도 이후에야 투표용지 부족을 알게 됐냐며 책임을 추궁했고 여당은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라 행정부가 관여해선 안 된다고 엄호했습니다. 윤 장관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거듭 고개 숙이면서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 인쇄하겠다고 자체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야 또 시민단체와 올림픽공원 개표소 공개 검증을 하는 방안에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집회가 이어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등에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일구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재구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오늘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구호 연호 사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배재구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와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치는가 하면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친 것이 중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이 팬들의 박수 속에 귀국했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는 32강에서 두 골을 터뜨려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소식 박주미 기자가 전합니다.
3: 월드컵 일정을 마친 손흥민과 이재성, 김승규 등 축구대표팀 일부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하루 전 홍명보 전 감독 일행이 입국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정반대였습니다. 새벽부터 환영 문구를 준비한 축구팬들이 손흥민을 기다렸고 손흥민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축구팬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넨 뒤 공항을 빠져나간 손흥민은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서 휴식한 뒤 소속팀 LAFC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32강이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에선 프랑스가 스웨덴을 따돌리고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주장 음바페가 두 골을 터뜨려 3-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 6골을 기록해 축구의 신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음바페는 지난 2022년 대회 때에도 메시와 득점 경쟁을 펼친 끝에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모두 8건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행정체제 개편 여파로 오늘 오전부터 지방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세 신고와 신청, 납부,

0: 재증명 처리가 오늘 오전부터 중단됐다가 납부 서비스만 복구됐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오늘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물론 위텍스와 정부 24를 통한 지방세 신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제한됐습니다. 다만 납부 서비스만 오후 들어 복구돼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던 중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작업이 길어져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며 외부 공격 등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기한 안에 지방세를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행안부는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할 경우 지방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위텍스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서비스를 한 차례 더 중단하고 오늘 오전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한 달간 중단했던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버스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고 내일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도 다시 시작합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전장현이 한 달 만에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전장현 활동가 10여 명은 오늘 오전 서울 해와로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동권을 편의가 아닌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도록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활동가들이 버스 탑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조달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장애 등급제의 실질적 폐지를 위한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뒤로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전장현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버스 탑승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내일부터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도 반년 만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0: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매출이 14조 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자체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 2019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일명 프로젝트 허그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게임의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구글 측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게임사가 조건을 잘 지키면 구글은 유튜브나 클라우드 같은 자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앱마켓의 매출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느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이런 계약 조건이 원스토어 같은 다른 경쟁 앱마켓의 입점 유인을 크게 저해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 구글의 지원을 받으려면 구글 앱마켓의 매출 규모를 먼저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의 이런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심사 보고서를 상정하고 구글에도 보냈습니다. 관련 매출액만 92억 1천만여 달러, 우리 돈 14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따라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등을 거친 뒤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충청권까지 북상하면서 기상청이 오늘 중부지방 장마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정체전선과 비구름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남부지방에는 어제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하루 차이를 두고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던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 시작일도 어제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는 역대 세 번째,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역대 여섯 번째 늦은 장마 시작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육해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정책에 반대하며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3군 총동창회는 오는 8일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정에는 육해 공사 총동창회와 함께 육사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임종득 의원, 안보단체 등이 공동 주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 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사관학교 교육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조선 후기 판소리와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된 남원 광한루가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관영 누각으로 호남 제1루라 불리는 남원 광한루를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한루는 조선 초기 명제상 황희가 남원에 유배돼 세운 광통루를 기원으로 하며 국가유산청은 광한루가 시문을 창작하는 장소로 활용돼 많은 문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병원마다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오늘부터 1회 기준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병원 자율에 맡겼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켜 건강보험이 5%를 내고 나머지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한번 받을 때 환자 개인이 내는 비용은 약 4만 1,600원입니다. 오늘 밤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겠고 내일 저녁까지 전남과 경북 일부에서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열린 토론의 비대위원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때아닌 적통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이 당내 분열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퇴론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로 당내 기강잡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내용도 역시 열린토론 비대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봅니다. 오늘부터 네 분의 비대위원이 함께 하는데요. 먼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0: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오늘 새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자리해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교통 상황이 갑작스럽게 좀 비가 많이 내리면서 조금 늦으시나 봐요. 첫날인데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입니다. 아,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게 시기와 시점을 두고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으로 또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열 교수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과열되고 있는 당권 투쟁, 당권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
3: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계속 만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1: 네.
3: 특히 이제 그 당내 갈등. 그때 뭐 비명연사 이런 얘기 있었죠. 2024년도 총선 앞두고.
1: 총선대요. 네.
3: 그때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이재명 그때 뭐 대표 때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그 명과 문의 대결이었죠.
1: 네.
3: 문명대전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1: 그러고 보니 당내가 좀 시끌시끌할 때마다
3: 만났어요.
1: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네요.
3: 되게 그런 경향을 보여왔어요.
1: 네네.
3: 지금 꽤 많이 만났는데 꼭 뭐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때 만난 건 아니지만 갈등이 있을 때는 꼭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뭐 미리 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1: 네.
3: 관심은 과연 이제 지금 이제 김민석 전 총리죠. 이제 당으로 돌아갔는데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전 대표와의 이 당권 투쟁이 점점 과열될 것 같아요. 지금 과열되고
1: 네.
3: 있고 그것과 관련시켜서 볼 때 이건 어쨌든 간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화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일단 당내 단합이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1: 네.
3: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정청래 의원과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이 당권 투쟁이 뭐 이렇게 톤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전직 현직 대통령이 만났으니까 그 당시도 문명대전하다가 이제 명문정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뭐
3: 그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감정선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하나가 정청래 전 대표로서는 또 독점하려 했던 친문 친노 적통 뭐 적통 요새 논쟁도 있잖아요.
1: 요즘 적통 문제가 네. 뒤에 자세히 가면서 다뤄보죠.
3: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독점하려 했는데 그런 네. 효과는 좀 정청래 전 대표로서는 좀 다 독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김민석 전 총리 선임은 좀 유리한 구도인 것 같아요. 특히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그저께 발표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오늘의 그 두 현직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여권 내 갈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단합의 효과가 있을 네. 수 있겠다라고 좀 평가를 해 주셨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모두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 뭐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드러내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란 단어를 세 번 얘기했고요. 확장이란 단어 두 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합이라는 말을 다섯 번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서로 조금씩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죠. 뭐 사실은 두 분 다 이제는 어떤 정파의 수장 위치는 벗어난 분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한 분은 전직이고 한 분은 현직인데 대통령이 되면 정파의 대표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 모두의 이제 대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그 본인들의 위상을 어떤 정파의 수장으로 그것도 뭐 여권 전체가 아닌
1: 네.
0: 여권 일부의 그런 계파의 수장으로 위치질 이유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좀 우려스럽고
1: 네.
0: 불편하고 때문에 이런 만남이 필요한 시기에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분 다 단합도 강조하고 확장도 강조하고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상대적 강조점이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원을 확장하고 어쨌든 모두의 그런 대통령으로

0: 이 대립의 수위가 과연 낮아질까.
1: 어떻게 보세요?
0: 이 점에 있어서는 네. 글쎄요. 저는 일시적 봉합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당권 주자들이 좀 책임 있는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당연히 뭐 당권을 놓고 겨루면 그 어떤 감정적 갈등도 증폭이 되고 그리고 좀 격해지죠. 그런데다가 이게 그냥 당권이 아니고 2028년 총선에 공천권이 달려있는 당권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민주당의 미래 권력 지형을 가늠하는 이제 그런 전당대회다 보니까 이제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 불가피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갈등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 다루겠지만 뭐 적통이니 아니니 그런 건 사실은 너무 과거지향적인 얘기들이잖아요.
1: 네네.
0: 결국 그 이재명 정부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았는데 그 4년을 어떻게 그릴 건지 더 나아가서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전환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건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생산적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1: 네네.
0: 저는 이 책임은 뭐 전현직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당답게 경쟁하느냐.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그걸 좀 평가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과거지향성이 아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의제를 가지고
1: 그 대화 나올까요? 네,
0: 경쟁하는 네. 그런 후보가 저는 당대표로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적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 이야기 시작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정부 계승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적통 논란을 좀 겨냥한 발언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이 적통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2: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민석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형 대표 체제를 안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본인의 페이스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오찬 회동을 통해서 그거를 저는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관철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 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전현직 대통령이 단합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뉘앙스의 무게는 오히려 외연 확장에 있는 거고
1: 네.
2: 문재인 대통령은 단합에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생각에 약간 결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호 간에 서로 멸칭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가장 논쟁적인 증축과 재건축 뭐 이런 논쟁적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축도 재건축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또 없었거든요.
1: 네.
2: 그럼 저는 이제 대결의 양상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경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공존하자. 우리가 서로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대결의 이 본질은 오늘 오찬 회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시민 씨가 그 재건축 불가론을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잖아요.
1: 적통에 대한 것까지 또 끌어들였죠.
2: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그 민주당이라는 이 건물주가 누구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1: 지분을 누가 많이 부여하고 있냐. 뭐 이런
2: 예,
1: 내용이겠죠.
2: 예.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ABC론으로 이미 뉴 이재명계를 그 이익 추구 세력으로 이렇게 폄하한 적이 있어요.
1: 네네.
2: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재건축 불가를 통해서 철거 용역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1: 그렇죠.
2: 이 부분에 있어서 유시민 씨는 지금 뉴 이재명계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치 추구 세력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입자야 주인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이전에 봤을 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여기 갔다 온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1: 네.
2: 예? 이 부분들이 우리가 너희들한테 부여한 공적 의무와 무슨 관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상대방을 너희들은 실용 세력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금 친노 친문계였던 언어나 상징 자본을 대리하고 있는 유시민 씨의 말을 보면 우린 서로 다 결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질은 오늘 오찬 회동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없다. 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1: 이게 단합이란 말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5번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유시민 전

0: 전 노무현 이사장에게까지도 영향을 좀 끼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란을 좀 잦아들게 할까요?
1: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합을 강조한 얘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독주 독점하지 말라는 저는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0: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1: 네, 일방적으로 네. 그 당의 권력을 독점하지 마라. 저는 이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0: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전당대회 대결은 조금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 훨씬 더 거칠어질 수도 있죠.
0: 훨씬 더 거칠어질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내 노선 갈등이 적통 논쟁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때 아닌 적통 논쟁 결국 이게 당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일 교수님, 그 민주당 때 아닌 적통 논쟁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2: 일단은 네.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2: 차가 하도 밀려가지고요. 막 다리가 저립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0: 저도 많이 밀렸습니다.
2: 다음부터는 예. 꼭 지하철을 타고 오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그 적통 논쟁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방금 제가 이특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이제 그 적통 논쟁이라는 것이 지금 과연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그거는 그다지 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과 친문 전 친청보다는 친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둘 사이에 있어서의 권력관계 권력 그 갈등 관계에서 명분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당도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 당원이 몇 명이다. 우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당원이 많은 당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면 캐치업 파티 포괄 정당으로 가지 이거 1980년대 거의 없어 아니 90년대 초에 거의 없어진 거예요. 지금 매스 파티라는 그러니까 대중 정당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막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적통 경쟁 정신 얘기하고 이런 개념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떨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0: 저는 사실 이것도 그냥 상징 자본으로서의 의미 부여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 상징적인 겁니까? 그냥?
0: 이재명 대통령은 네. 뭐 사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칫 발언 잘못하면 당무개입 개입 논란으로 번지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 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신에 사실은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분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데 있어 상징적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 부여가 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가만히 민주당 들여다보면 원외하고 원외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은 유시민 작가라든지 뭐 김어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작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다지 목소리 동조하면서 높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뭐 글쎄 적통 논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라는 거고 둘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남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이고 추상적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1: 말씀해 주시죠.
0: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점심 때 만나세요? 저녁 때 만나세요?
1: 저녁 때 만나지 않나요?
0: 저녁 때 만나죠. 네네. 오늘 점심 때 만났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때는 원내대표하고 대표단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 한 2, 3일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러면 스케줄을 좀 더 맞춰가지고 만나든지 했어야 되는데.
1: 아, 저녁 때 만났어야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0: 저는 그렇다. 진짜 이게 의미 있는 만남이 되면 네. 저녁 때 만나야 되는데 점심 때 만나는 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의미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상징적일 수밖에 없어요. 둘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진 당권 투쟁과 관련된 건데 어차피 정청래나 김민석은 이제 어차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각자. 뭐 두 전직 전현직 대통령이 거기서 의기투합한다 하더라도 이건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상징적인 거고 네. 원론적인 만남입니다 기본적으로.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 앞두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오늘 또 겨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서 정 전 대표는 친노 적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 주장으로 충돌해서 급기야 뭐 또 사과를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근데 또 뭐 거기서 한미 FTA 때 반대하지 않았냐 정청래 대표 뭐 그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송원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끝까지 친노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이거 싸움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거 송영길 의원이.
3: 아니 근데 송영길 그 전 대표가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1: 네네.
3: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전직 대표까지 한 분이 페이스메이커로 출전하겠냐 이제 그런 의미라면 출전 안 할 거다 제가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페이스메이커는 아닌 것 같고 저격수로 출전을 한 것 같아요.
1: 대신 싸워주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3: 뭐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목적도 크지만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도록 하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1차적 목적인 것 같아요.
1: 옛날 이거 저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에게 전 떨어뜨려놨습니다.
3: 뭐, 예, 뭐 약간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예, 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20년이 넘은 이 과거를 가지고서 그걸 소환해서 적통인이 아닌 이런 논쟁을 벌인다는 게 네. 제가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데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를 쭉 이제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DNA를 얘기를 했어요.
1: 네.
3: 그게 이제 본인에게 있다는 식의 그런 어떤 그 언급인데 다분히 그건 이제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측면이 있죠.
1: 그렇죠.
3: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는 과거 이제 후단협 그리고 당을 떠났던 그리고 오랫동안 당 밖에서 배회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통성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본인 입으로 그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얘기한 바도 없지만 아무도 정청래 후보를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당내에 있는 친노 친문들이
1: 네네.
3: 그럴 만한 객관적인 레코드가 없습니다. 이분한테.
1: 근데 지금 분위기는
3: 근데 그게 한미 FTA를 반대해서는 아니에요. 당시에 열린우리당에서 한미 FTA 반대한 의원이 더 많았습니다.
1: 네네.
3: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했어요. 나중에 그 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반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돼서도. 그런데
1: 네.
3: 그건 정책적 반대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반대했던 의원들은 다 친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1: 그러면 송영길 의원이 제대로 공격을 한 건가요?
3: 제대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1: 프레임을 씌운 건가요?
3: 엉뚱한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1: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3: 물론 네.

0: 통영기로는 당시 한미 FTA 반대 안 했었습니다.
1: 네네.
0: 그건 이제 정책적 입장의 차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친노 친문 이런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 좀 이상하다고 보고.
2: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0: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예. 시대인데 족보 논쟁을 합니까? 너 직계야 반계야.
3: 그 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 네.
3: 그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꾸 언급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법사위원장 자기네가 다 가져가고 오늘 뭐 11개 쫙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 그 제 그러니까 제2정당 원내 제2당한테 양보하기 시작한 게 신생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시절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열린우리당이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거를 정당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시 제2여당이었던 한나라당한테 양보한 건데 본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굳어진 관습 20대까지 쭉 내려온 거 전부 무시하면서 지금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보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전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1: 아니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어떻게 뭐냐면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대신 나와서 싸워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시켜 놓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런 멘트로서.
4: 일단 그 민주당의 적통 논쟁.
1: 네.
4: 이건 저는 이제 힘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무슨 이제 우리가 그 투기디데스의 함정 뭐 여기까지 비유한다면 좀 과장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뉴 이재명계라는 신흥 강자가 지금 민주당 내 부상한 거고
1: 네.
4: 저는 이제 기존에 강제했던 친노 친문 세력이 이 새로운 강제 부상을 막는 과정이 저는 적통 논쟁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고 이 적통 논쟁의 결과물이 2028년도 총선 공천권이기 때문에 저는 상황 따라 거의 사생결단식 대결도 저는 이렇게 가능하다.
1: 네네.
4: 그렇게 전개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내용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87년 민주화의 어떤 주역이라고 중심 세력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를 뛰어넘게 한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나 지향점이나 이런 부분에는 토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미래 담론이나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를 위해서 뭐 연금개혁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는 토론도 없어요. 어떤 부분도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1: 네.
4: 과거의 현직 대통령의 권력 밑으로 누가 모일 거냐 아니면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의 상징자본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과거지향적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1: 네.
4: 저는 이런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하냐. 아까 이제 지금 송영길 그 전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4: 제가 볼 적에는
1: 네네네.
4: 저는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 과거의 유산을 얻어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이가 이분들이요 나이가 60이 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싸움 소재치고는 너무 유치하고 저급한 것이 아니냐.
1: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다.
4: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 네.
4: 이런 정서적 자극을 통해서 표를 얻는 전술이 민주당에 통한다면 저는 민주당도 현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정말 자격을 갖춘 것이냐 이 부분에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만약 이 메시지가 먹힌다면 민주당도 유치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4: 그 정치 공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5: 그 적통 논쟁에 지금 김민석 전 총리는 이게 뛰어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1: 김민석 총리는 DJ 퀴즈를 네, 내세우면서 네. 또 정치적 뿌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통을 내세우니까 네. 이게 동교도 관계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가고.
5: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3: 그거 언제 민주당 국보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족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 자꾸 노무현 그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조심스럽긴 한데 노 대통령 시절에 지지율이 완전히 급전직했었어요. 제 기억나는 게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 뭐 일이 안 되면 노무현 때문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다고요.
1: 댓글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댓글을 많이
5: 기억하실 거예요.
1: 그러니까
5: 노무현 전 대통령이
1: 예.
5: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정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정치개혁 이런 거에 비해서 지지율이 낮았어요.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1: 네네.
5: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또 폐적 선언도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노무현 세력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 이후에 이 부활한 거예요. 화려하게 부활했죠. 노무현 세력이. 근데 이제 와서 자꾸 노무현 그런 게 대단히 불편해요. 진보 부서 떠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여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운동에 의한 민주화예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저는 감옥 갔다 오지 않았어요. 운동권 네. 아닌데 운동에 의한 민주화를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 이제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지금 그거에 지금 이 향수가 있는 거예요.
1: 네네.
5: 한국 사회가 산업화 대 민주화의 이 갈등 구도에서 여기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사실상 동시에 완성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이 적통 논란하고 DJ 노무현 소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살아계신 분이 그런데 이 정도로 가면 말이죠. 이건 전부 그냥 패자예요. 이분들이.
1: 마이너스입니다. 네. 전부.
0: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심대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소수파로 집권을 했어요. 그 집권 과정에서 DJP 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총리에 임명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연정을 시도를 했던 거죠. 물론 연정이 지속되지는 못하고 붕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시절에 그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에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연정 얘기까지 박근혜 당시 대표한테 그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표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주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자였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진영 정치를 추구하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 그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갉아먹고 과거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축소 지향적이에요. 지금 정체성, 정통성, 뭐 혈통, 피검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이게 뭡니까 지금 주권 여당의 네. 그 전당대회가.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 삼성 SK 두 재벌 총수하고 함께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AI 대전환 시대에 맞서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산업 강국의 지위를 이 골든타임에 놓치지 않고 새로운 어떤 AI 대전환 시대에 강자가 네. 되기 위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래야 될 상황에 여당의 당대표 나오겠다는 분들이 지금 이 핏줄 논쟁이나 하고 앉아있는 너무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1: 네.
0: 그게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지 묻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정말로.
1: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사실 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증축 재건축론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적통 예약까지 나오면서 이게 싸움이 더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은 그 유시민 전 이사장님에게도 좀 어떻게
3: 이게
1: 예,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 재건축이든 네. 뭐냐 하면 기초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뭐 기초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기초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대중정당과 포괄정당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정당이라는 건 지나치게 이념지향성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유럽정당들 그렇게 이념지향적인 정당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증축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뭐 한쪽에서는 또 저기 재개발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1: 네. 청와대에서 네. 얘기가 나왔죠.
3: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요새 부동산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증축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간에 그 자신들의 적통 문제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념적 선명성이 있는 사람만이 마치 적통이고 그걸 기준으로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참 그게 시대에 떨어지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젊은 사람들 그 선관위에 부실 선거 관리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할 때 주최측도 없잖아요. 그게 후기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쪽의 정치권은 뭐냐면 이념 누가 더 이념지향성 선명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적통 논쟁을 벌이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땐 7, 80년대의 향수는 개인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개인적인 향수를 현실 정치에 투영해서는 진짜 곤란하죠.
1: 네.
3: 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용주의적 노선이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한미 FTA 얘기만 했지만 저기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 기지 저거 했죠. 그 건설했죠. 그때도 반발 엄청 났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라크 파병까지 했어요. 그때는 UN의 피스키핑 포스,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미국이 구성하는 다국적 군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것도 또 아주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은. 그거 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실용주의로 나갔는데 이분들이 지금 적통 얘기하는 건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 네. 이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게 맞잖아요. 대통령 자리로 올라가셨으니까.
3: 노력은 해야죠. 방향적으로.
1: 그렇죠.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하시고 계시고, 근데 자꾸 이렇게 정부의 국민통합 기조에 역행하는 말들이 민주당에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4: 저는 사실 이제 과거의 유산 또 상징 자본을 선점하기 위한 독점하기 위한 그런 사실 이제 과거 퇴행적이었던 싸움. 물론 이제 뭐 중축과 재건축이 나오고 재개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 그 전에 또 이 ABC론도 네. 있었고요. 네. 네.
4: 저는 이제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넥스트 그러니까 다음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이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한번 있는 것이 저는 그 민주당의 발전이나 한국 정치 발전에 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아 여기에 게임의 규칙을 한번 정해야 될 필요가 있군요.
4: 예, 왜냐하면 이제 87 민주화 이후에 네. 지금 이재명 정권까지 민주당이 네 번의 집권이 있었습니다. 그 네 번의 집권을 한 번쯤은 민주당 중에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1: 네.
4: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집권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에 따른 반사익으로 쉽게 집권을 했어요.
1: 네.
4: 이 과정을 잘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분은 이 네 번의 집권 과정을 통해서 사실 586 운동권의 그 기득권 지배 질서가 굉장히 공고화되어 있죠. 지금은 그 586 운동권의 그 기존 지배 질서가 깨지느냐 지속되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싸움이라고 보는 거고요.
1: 네.
4: 또 반대로 그러면 이 586 운동권 친노 친문을 대표하는 운동권의 그 지배 질서를 깨는 그 뉴 이재명계가 실질적으로 과거 조선시대로 보면 노론이나 이런 훈구 세력을 뛰어넘는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학파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여기가 진짜 개혁 세력이냐. 이 부분의 판단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네 번의 집권 과정을 통해서 공고화된 민주당의 기득권 지배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이분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 네.
4: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어떤 분은 페북에서 정말 그냥 개싸움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무 내용도 없는.
1: 막싸움이죠.
4: 예, 이런 네. 싸움으로 정말 민주당 싸움이 가는 건지
1: 네네.
4: 아니면 한 번쯤은 과거에 이제까지 87년 민주화의 민주당의 역사와 또 집권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1: 네.
4: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쪽에 어떤 그 집단 지성이 있다면 해결을 보겠죠. 또 이런 부분들 이후에 보수 정당한테도 좀 상당한 영향을
1: 네.
4: 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 민주당도 이런 민주당 역사를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규칙을 세워놓는 것도 다음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겠네요.
4: 그러니까 다음 민주당에 대한 비전이나 네. 정체성의 노선이
1: 네.
4: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0: 네. 87년 이후의 그 정치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더 많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김영삼 그 대통령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집권은 정상적인 집권이 아니었어요.
1: 네.
0: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 수권 능력이라는 면에서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한계를 드러냈고 그 국민의힘식의 보수정당의 통치 모델은 붕괴됐다고 봅니다. 저는 두 번의 탄핵을 통해서.
1: 네.
0: 근데 이제 민주당의 통치 모델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유산에서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때는 정권 연장이 됐고
1: 네.
0: 그리고 연합정치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그 저 이재명 정부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탄핵 국면이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만들어졌는데
1: 네.
0: 이제 정권 연장이 안 됐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민주당의 통치 모델이라는 게 뭘까. 지금과 같은 저런 동원 결집. 뭐 그리고 일종의 구원서사 정치, 그다음에 운동 정치, 운동주의적인 통치관. 근데 요즘 뭐 현대적인 통치 모델로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1: 그렇죠.
0: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보수는 통치 모델이 붕괴가 됐고 이른바 이 민주당식 통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저 실험대 위에 전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건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나 가치를 다시 계승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영화된 아주 그 협소화된 이런 정치를 극복하는 그런 일종의 운동주의적 통치를 극복하는 이런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비정상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플레이어들이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김어준이고 유시민이고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1: 아, 이 밖에 당 밖에 네. 있는 분들.
0: 근데 이제 민주주의의 예. 가장 기초는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출된 정치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아무 책임을 안 져요. 어떤 행위를 해도. 유시민 씨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불평불만 다 하더라도 김어준이 무슨 책임을 져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플랫폼이 민주주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김어준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 민주당 정치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1: 네.
0: 거기 가가지고 줄 서고 거기 출연하는 걸 무슨 크나큰 뭘로 여기고 거기 출연 안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 동동 구르고 그게 오늘날 김어준 씨의 저런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만들어준 건데 이 점에 대한 성찰과 어떤 극복이 있지 않고서는 새로운 어떤 민주당식의 통치 모델을 못 만든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하는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통합과 포용이라는 거는 그런 전 시도라고 봅니다.
1: 네.
0: 기존의 민주당식 통치 모델을 극복하려는.
1: 알겠습니다.
0: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재건축이니 증축이니 있다는 얘기 하는 거는 본인이 그 정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 네.
0: 정치를 책임지려고 한 자세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라. 차라리 링 위에 올라와라 글로브 끼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두 분이 한 팀으로 보는 시선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생각입니까, 그러면?
0: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박원석 의원님
0: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예.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정부도 과제가 많죠.
1: 네.
0: 제가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고 결함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보완하고 극복하는 게 여당의 역할인데 여당이 무슨 20년 전에 유산 논쟁하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4: 그러니까 뭐 이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민주당은 사실 이중 권력이 존재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원외 민주당과 원내 민주당이 양분돼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원외 민주당의 힘이 더 센. 이런 이제 이중 권력 구조에서 저는 제대로 된 통치 모델이나 어떤 국정 운영 뒷받침 모델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기가 쉽진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계가 옳고 또 친노 친문계가 옳고 이 부분이 아니라 이런 비합리적인 구조를 저는 정당의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고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1: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문정부 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광재 님께서 50대 민주당 당원입니다. 지금 삼국시대도 아니고 적자 적통이라뇨. 안타깝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강인규 님께서 정통성 관련 논쟁이라고 거창하게 말해도 결국 이 모든 싸움 원인은 총선 공천권을 두고 버리는 결과적으로 배지 싸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명수 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우고 있는 김민석 당대표 플랜 이거 내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또 질문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5: 근데 이 재건축 얘기부터 좀 할게요, 제가.
1: 네,
5: 이 그냥 하고 넘어가야 될 것
1: 네,
5: 같은데.
1: 네, 말씀하시죠. 예, 예.
5: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쁜 말인 것보다 위험한 말이에요.
1: 위험한 말이다.
5: 이 말씀이냐면
1: 네.
5: 유시민 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증축하라고 했더니 재건축한다 이 얘기잖아요.
1: 네.
5: 그 권력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1: 우리 거다.
5: 우리가 만들어서 대리인으로 내세웠는데
1: 네.
5: 당신 왜 과도하게 권력 행사하냐 이렇게 드릴 여지가 충분해요.
1: 왜 주민 동의도 안 받고 하냐 네. 재건축을.
5: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면
1: 네.
5: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주권자가 일정 부분 권력 위임한 거예요. 주권을. 그게 선출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협소하게 가두려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5: 우리 세력 쓰려 했더니 왜 딴 세력 쓰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세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맨 처음에 쓴 게 김중권이에요. 민정계에. 완전히 기득권이었어요. 그때 검사 출신이었고.
1: 네.
5: 상상했습니까? 그때 저도 너무 놀랐어요. 고향도 경북이고. 그게 김대중이었다고요. 세 분 다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대연정 제안했다가 아주 박근혜 당시 대표에게 아주 혼쭐이 났죠.
1: 네네.
5: 어쩌면 원포인트 제안했다고 그랬고 근데 그런 거가 전혀 관계없어. 이건 재건축을 왜 하냐 이런 얘기예요. 왜 거기에 잠깐 이게 뭐야 인테리어나 좀 하고 리모델링 좀 하고 이러라고 했더니 왜 자꾸 딴 사람 쓰고 무슨 외연학장 무슨 외연학장 이런 얘기거든요.
1: 네.
5: 이건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하게 위반된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가 국민주권에 위반돼요 이거는.
1: 네.
5: 이게 만약에 정치인이 이 얘기를 했으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비판에 직면했을 텐데 이른바 작가니까 평론가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적통 논란이 오래 못 갈 겁니다. 아마 저게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오래 못 가는 누가 먼저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냐가 저는 그 사람의 승리가 될 것 같고
1: 네.
5: 이재명 대통령에도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은 말이죠. 국민의 대표이기 전에 한 정파에 수장이기도 해요. 그게 대통령의 이중성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당원이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모순 속에서 어떻게 잘 해내냐가 리더십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특정 그 전 총리에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식으로 비치면 이게 이제 애매해진다고요.
1: 네.
5: 그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이 이럴 때 시험대 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영수 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답변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석 당대표 플랜 내심 불안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거 아니냐 전 대통령께서.
5: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어떤 세력이라는 게 이른바 친노 친문 아닙니까? 그건 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1: 네.
5: 김민석이 되는 것보다는 정청이 되는 게 낫겠죠.
1: 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5: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오. 지금 어쨌든 이 프레임이 이렇게 짜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된다고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전 총리가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뭐 각을 세우겠어요. 비판하겠어요. 뭐 형사말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1: 의미 없는 말이다.
5: 단지 전직 네.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이고 이렇게 뭔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일 뿐이에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신일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아니,
3: 권력이라는 거는요. 사라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정치는 분명히 권력적 현상이고요. 그래서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한번 지냈다고 내려왔다고 해서 본인의 권력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자가적기는 하지만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본인의 의견은 있을 수 있죠. 저도 의견이 있으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예전에 그랬잖아요. 정말 잊혀지고 싶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징 자본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의 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뭐 전적으로 제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
1: 네.
3: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적통 논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게 좀 아주 좀 기분이 안 좋아 이재명 대통령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1: 뭘까요?
3: 비주류는 평생 비주류여야 하나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격하는 측은 우리가 주류고 당신은 비주류인데 이런 식의 논리라고 전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 민주주의 그렇게 중요시하고 진보라며요. 그러면 비주류도 언젠가 항상 주류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니, 지금 신 교수님이 주류 비주류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2003년 4년 무렵에 당시 열린우리당 내에서 유명한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도권 논쟁이. 그게 이제 넌인구 백바지 논쟁이에요.
1: 네네네.
0: 당시에 동교동계로 대표하는 구주류. 이분들이 이제 넌인구라고 칭했었고.
1: 기억납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친노, 신주류를 이제 백바지라고 불렸는데 그 백바지의 기수가 유시민 그 작가였어요.
1: 그러네요. 네.
0: 당시에 이분이 철거 용역반으로 투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건축하는데 앞장섰는데 본인이 했던 철거와 재건축은 괜찮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무슨 용역 보내고 잭나이프 애들 쥐어줘가지고 자신들 철거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불만을 표한다는 거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분의 내로남불은 네. 어떻게 역사적으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분이 과거에 그 젊을 때는 그 나이 60 되면은 뇌가 썩는다 그러고
1: 그런 얘기도 했었죠.
0: 야. 지금 나이 들어서는 야, 젊은 사람들한테 특법이라 그러고 이게 뭡니까?
1: 네. 지금 60대시죠?
0: 네. 아니 네. 본인이 젊을 때는 노인들 비하하고 본인이 나이 들어서는 지금 젊은이들 비하하는 이런 모습 아니에요?
5: 그때 런닝구라고 그러냐고 난닝구라고 하셨어요?
0: 난닝구.
1: 아니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난닝구. 민주당은 지금 이런 논란이 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의외로 이런 적통 논란 이런 게 없네요. 적통이 없나요?
0: 정체성이 중요한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1: 아,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0: 정체성 이념 이런 거 안 따져요.
4: 아니 어쨌든 이제 87전 민주 이후에 예. 보수 정당이 어떤 상징 자본을 만드는데 실패했죠. 그렇다 또 어떤 새로운 서사나 담론을 쓴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보수 정당에 민낯이고 현실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1: 네.
4: 전 사실 개인적으로 90년도 3당 합당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실명제나 하나의 척결 뭐 이런 거 하고 역사바로 세우기.
1: 그렇죠.
4: 이러면서 저는 네. 민주적 적통성, 보수의 민주적 적통성을 확보했다고 봤거든요.
1: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예,
4: 그리고
1: 명명하고요.
4: 그 이후에 네. 이 부분이 이제 IMF 구제금융체제를 조금 저평가되고 사라져서 그 이후에는 사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보수의 새로운 서사나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1: 네.
4: 예,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누구보다도 강조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한 불법 계엄에 대해서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기 모순적 상태가 지금 한국 보수의 현실정이기 때문에
1: 네네.
4: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민주당은 그나마 유산 싸움이라도 하는데 보수는 유산도 서사도 담론도 없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5: 제가 볼 때 그 김영삼 얘기, 김영삼 전 대통령, 전부 전 대통령 전자가 말하기 되게 힘드네요. 발음하기가.
1: 네. 이런
3: 발음 발음하기 힘든
5: 아, 이게 전자예요.
3: 정동영 장관 있죠. 예, 이거 빨리 발음하기가
1: 정동영
3: 굉장히
1: 장관.
3: 힘듭니다. 네. 거기다가 정동영 장관이 전엔 네. 전 장관이었거든요. 네. 정동영 전 장관 이거 네.
1: 저
3: 발음 교수님, 장난 아니에요.
1: 저 토론에 집중해주시고
3: 죄송합니다.
1: 알겠습니다.
5: 제가 YS라고 이렇게 YS.
1: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동훈 의원이 YS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자리를 지키려는 것 같아요.
5: 제가 항상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5: 김영삼은 여기 끼일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5: 제가 통일민주당 전문위원을 해서 알아요.
1: 네네네.
5: 제가 합당했을 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YS는 쫓아갔어요, 새벽에. 상도동에. 어떻게 노태우하고 합당하냐고. 제 전문위원한테 민자당 전문위원 되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막 봉비 나오고 차량 유지비 나오고 이러니까.
1: 우리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5: 아, 있었죠. 그때 제일피딩 공동통 12층 저기 제일피딩에.
1: 와, 역사를 함께 하셨네요.
5: YS가 딱 나타나더니 그때 노무현이가 초선 의원이었어요.
1: 네. 반대한다고
5: 난리났죠. 합당 발표하니까 막 노무현 의원이 저 사람이 누군가 했던 노무현 의원이었어요.
1: 맞아요.
5: 13대
1: 맞아요.
5: 때였거든요.
1: 엄청 젊었을
5: 때. 90년 1월 달이었는데 네. YS는 마지막에 정말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들 구속되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정말로 지지율이 좋지 않은 대통령은 남아있지만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회 문제라든지 그 조선총독부 건물 철강은 그거 YS 못, 아니 못합니다. 그거.
1: 척결했죠. 그때. 예.
5: 하나회도 그렇고.
1: 네네.
5: 하나회 그거는 저기 김지정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용산 그 육군을 내려오다가 각각 잘리셨습니다라고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비밀을 잘리셨다 이런 얘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김영삼을 자신들과 같이 놓는 거. 윤석열 그리고 무슨 박근혜 김영삼 제가 그때부터 코웃음이 나요. YS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수 대연합 하니까 이제 이 말이 생각난 건데 그 민정당 민정개혁 합치 이러다 보니까 이 보수 대연합이 되면서 이 보수가 되는데 그분 보수인 거에 관심이 없던 분이에요. 원래 YS는.
1: 원래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군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5: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 지금 윤석열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분이라고 얘기할게요. 방송이니까 그냥.
1: 네네.
5: 박근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레벨에 있을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세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그다음 계엄 한 사람 걸어놓고 그냥 이승만도 계엄하면 이승만 박정희 계엄 그 계엄 한 사람 걸어놓고 이게 지금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제가 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1: 네,
5: 열분이 나가지고.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1: 네. 그때 역사로 갔네요. 정치의 역사로.
0: YS의 유사는 네. 민주화죠. 민주화.
1: 민주화운동이죠. 네, 예.
0: 군부독재 종식이고.
1: 맞습니다.
0: 때문에 그분을 물론 이제 3당 합당에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었지만 보수의 정치적 유산으로 그분을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5: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이 그 지금 국민의힘인 이 보수 정당의 통치의 유산은 박정희에서 멈춘 겁니다. 여전히 지금 박정희만 얘기하고 여전히 그 그렇군요.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갖고 있는 거죠.
1: 네네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취약함. 이 보수 정당은 그걸 못 벗어나고 있어요.
1: 그래서 국민의힘은 적통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다라고 봐야겠군요.
4: 뭐 네.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혁 정치, 개혁 카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국 보수에 저는 상징 자본으로 남는 것이
1: 네네.
4: 우리 정당 발전이나 정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잇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를 잇는 그런 부분 속에서 보수가 새롭게 정립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앞으로 넥스트 보수 정당의 어떤 미래 비전이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YS의 어떤 개혁 정치, 개혁 카드 이 부분을 기본 축에 놓고 고민하는 것이 저는 보수의 장래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1: 네,
3: 그러기
1: 알겠습니다.
3: 위해서는 사실 윤석열 내란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잖아요.
4: 그래서 문제인 거죠. 네. 네.
1: 그런 문제들을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주 좀 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0: 교수님
1: 좀
0: 많이 계셔가지고.
1: 예. 교수님한테 강의 듣듯이 듣고 있었습니다. 로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가 계속 오고 있네요. 6473님, 최창렬 교수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모두 살아있는 정치 역사 교과서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죠. 아, 맞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또 그 현장에 3당 합당 현장에 계셨다니까.
5: 저도 봤어요 그때. 네. 저 장인 노무현이구나.
1: 또 새롭네요. 또 그렇게 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니까요. 김석주님께서 저는 이 내용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네 분 토론하는 걸 들으니까 수준이 높아서 유시민 작가가 요즘 평론가들을 촉법 용역이라고 규정한 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분의 평론은 너무 좋았다라는 칭찬으로 예 저희가 들리네요. 자, 9353님, 최창열, 박원석, 이태규, 신율, 굿굿굿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크게 충돌하는 정책 현안이 있죠. 정부와 반도체 기업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야권의 반발이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국민보고의 형식으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회장도 함께 했었는데 야권에서는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발표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4: 저는 그 야권의 그런 지적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 네네.
4: 물론 이것이 단순히 관치 경제냐 또 왜 호남이냐 이렇게 어떤 그 단순한 또 극단적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4: 적어도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문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이런 메가 프로젝트 이런 그 투자 계획에 있어서 이건 사실 이제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전략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전략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업은 거기에다 반대급부를 저는 이렇게 요구하면서 서로 윈윈한 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네네.
4: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관치 경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좌우에 기업 총수를 앉히고 발표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기회의 균등이나 과정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또 돼지의 눈을 이야기하면서 거칠게 대응했잖아요.
1: 네네.
4: 그리고 이제 어제 광주에 가서 이건 호남 소외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업에 동의하는 국가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남의 호남 소외에 대한 보상이다.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적어도 현재 이재명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 대한 지지율 복원을 통해서 국정 지지도 높이고 또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정도 차지하는 호남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를 저는 대놓고 요청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당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용도를 생각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에 이런 지적에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1: 네.
4: 또 이번에 여기서 배제된 다른 지역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후속 계획도 계속 발표하는 부분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공간이고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야당이 비판할 수 있어요.
1: 네.
5: 특히 이제 야당의 비판은 특히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를 베푸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야당의 비판 중에서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게 대놓고 명청대전에 총알을 쓰려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1: 전당대회용 아니냐. 전당대회용 아니냐. 뭐 이렇게
5: 저는
1: 얘기했죠.
5: 이런 시각은 비판할 수 있어요. 왜 호남이 과연 전력이나 용수나 인력이 맞느냐. 여러 가지 정제 요건이 맞느냐를 비판할 수 있고 문제제기할 수 있죠.
1: 그렇죠. 인프라가 아직 깔려있지 네. 않은데 뭐 이런 비판도 있죠.
5: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네네. 비판할 수 있는 건 언제 할 수 네. 있는 건데.
1: 그리고 그걸 까는 것과 함께 10년이라는 시간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5: 글쎄 그런데 이거를 명청대전이다 그리고 무슨 저기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호남의 권리당원 때문에 하면 이게 비판의 무게가 너무 약해지고 축소해져야 돼요.
1: 네네.
5: 보다 강한 무기를 써야죠. 야당이. 왜 자꾸 갑자기 발표하느냐 시기의 문제라든지 과연 그 기업들은 다 동의했느냐 사전 절차가 뭐였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에 네. 처음에 딱 프레임을 명청대전 당권 경쟁을 하니까 이쪽 정부에서 이 방어하기가 대단히 좋아졌다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호남에 대한 일부 특혜 주려 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맨 처음 이거 봤을 때 영남이나 수도권이나 특혜는 엄청났어요. 사실은 박정희 정권에 이럴 때. 그러니까 이때쯤 해가지고 호남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된다면 호남의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게 네네.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1: 네.
5: 기업 혼자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다 차근차근하게 설명할 필요 있는데 야당의 비판의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명청대전 얘기하고 호남의 특혜 얘기하고 그럼 호남이어서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영남이어서 이런 반말 안 했겠느냐. 야당이 안 했을 것 같아요. 호남이라는 걸 너무 의식했던 거 아니야 야당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0: 아니 근데 이제 호남도 대한민국이잖아요.
5: 그러니까 말이에요.
0: 거기서 어떤 이런 그 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발생한 어떤 부가가치가 국민 경제로 환원되는 거지 그 지역에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이제 과거의 지역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야당이 비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대에 좀 맞지 않고요. 아까 이제 뭐 전당대회용 아니냐 그것도 너무 조악한 그런 의견이라고 보고
1: 그만큼의 금액을 전당대회용으로 발표하는 건 좀
0: 아니 그리고 요즘 기업들이 예. 정부가 팔 비튼다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고 리스크가 있는 걸 하지 않습니다.
1: 네네.
0: 근데 뭐 K미르재단까지 여기다 비유를 하던데 K미르재단은 기업의 일이 아니었어요. 기업이 공장 짓는 일이 아니었고
1: 네.
0: 정말 의무 없는 일에 이제 기업을 압박해서 기업이 반대급부를 얻고자 그런 일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 그거는 진짜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니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불확실성이 큰 그 영역입니다.
1: 네.
0: 그리고 반도체가 워낙에 이게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사이클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1: 그럼요.
0: 지금은 이제 아주 호황이잖아요. 그 호황 국면에서 수요가 폭증하니까 뭐 설비를 늘려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향후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뭐 한 10년 이상 이런 이제 국면이 계속 될 거라고 본다. 그렇긴 하나 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이클이 다운될 때 그때도 이런 어떤 투자가 유효하냐 뭐 이런 설비가 유효하냐 또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고 지역도 아직은 후보지예요.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이거를 실행 가능한 그런 로드맵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하고 너무 규모에 그렇게 환호할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먼저 이제 그 조성되기 시작한 용인의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의 완공 시점도
1: 거기도 아직 멀었어요.
0: 아직 멀었는데 네. 그걸 좀 땡기겠다.
1: 네네.
0: 그러니까 사실 그 계획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어떤 인프라 지원을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고 호남에는 저는 이 정부 임기 내 시작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그 저는요. 그 다 저도 정부의 말을 100% 믿습니다. 예, 그럼요. 뭐 팔을 비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1: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눈빛은 안 믿으시는 눈빛이죠. 믿고 계신 거죠?
3: 이렇게 성격이 삐뚤어지셨어요.
1: 아주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믿고 계신 거죠.
3: 일단은 예. 최태원 의장이 6월 10일 날 일본 도쿄 제국 호텔에서 그 니케이 포럼이라는 게 열렸는데 그거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을 만났어요.
1: 네.
3: 여기서 워딩을 계속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반도체 이거 정확한 워딩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어딘가로 가져갈 수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네.
3: 자, 이게 6월 10일이에요. 근데 6월 20 며칠이죠?
5: 9일, 29일.
3: 29일인가요?
5: 6.29, 6.29.
3: 6.29. 아, 우리 또 옛날 사람 6.29 선언. 예. 근데 29일 날 광주, 그러니까 서남권에 짓겠다고 최태원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1: 네.
3: 반도체 공장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자, 제가 궁금증이 여기서 나옵니다. 6월 10일 날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한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갑자기
3: 6월 29일 날에 예. 서남권에 짓겠다고 얘기를 한 거.
1: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십니까?
3: 이게 네. 둘 사이에 있어서의 분명한 저는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간극이 있다.
3: 물론 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정부가 야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어? 여기서 저 그러니까 아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질까 말까다 갑자기 우리나라로 돌아섰을 수도 있죠. 짓겠다고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표가 그날 당시에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용수 문제 있죠. 전력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지금 하나는 아마 가동이 이제 끝났을 거예요.
1: 거의 끝나가는
3: 나머지는 네. 10년 이내에 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력 문제 그리고 이게 태양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태양 에너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하루에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 섬진강 이런 쪽에 그 유역 면적 있죠. 이게 한강보다 상당히 떨어져요. 작다는 거죠.
1: 네네네.
3: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정부도 말해요. 자 우리가 이 수력을 이러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야당이 어떤 그런 주장 제가 볼 땐 금방 달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력도 이러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온 국민이 다 야 저 국민이 저래가 저런 얘기해서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문점부터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뭐 네. 최태원 회장이 풀어주든 정부가 풀어주든.
1: 네. 사실 이게 넘어야 할 사안이 많긴 합니다. 일단 이사진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주주들도 사실 설득을 해야 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원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전이 호남 쪽에 들어간다면 사실 민주당의 입장과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고 용수 문제도 사실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와야 되는 문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3: 송전선 송전탑 세우는 것도 그 지역 주민도
1: 네네
0: 제가 조금만 지금 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네. 드리면 해외 이제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할 수도 있어요.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일본 구마모토에 지금 그렇죠. 클러스터를 짓고 있잖아요.
1: 네네.
0: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 그게 더 이제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1: 인건비 문제도
0: 그러나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많은 기회가 지금 해외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업 설득할 수 있겠죠.
1: 당연하죠.
0: 거기엔 인센티브도 제공도 있을
1: 그럼요,
0: 거고.
1: 그럼요.
0: 그리고 트럼프가 그 리쇼어링 정책을 쓸 때 보면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하지만 협박도 합니다.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제가 협박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3: 그건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예요.
0: 때문에 이제 기업이 그 이런 어떤 첨단 산업 경쟁에 있어서 모든 거를 시장의 결정, 기업의 결정에 맡겨놓고 정부는 뒷짐만 져라. 이거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수많은 정부의 자원이 투입돼야 될 거고 아까 그 송전탑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용인산단이 그게 큰 쟁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거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용인이 허허벌판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사이로 송전탑 지나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지중화예요. 그 송전선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3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3조 원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기업이 그걸 정부한테 요구를 합니다. 청구서를 내밉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요즘 시대는 기업이 정부 팔을 비틀어요. 정부가 기업 팔을 비트는 게 아니고 뭐 해줄 건데
1: 혜택을 주면
0: 우리가 그 투자를
1: 갑자기.
0: 하면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이재용 회장이 인센티브 많은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광주를 후보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얘기는 청구서 내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전력이나 용수 문제는 정부가 기본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요인이 있다면 그건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마이크론은 라스베가스 그 사막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습니다.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5: 쟁점 중 하나가 이 호남이라는 게 더 컸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민감하게 보는 게 호남이에요. 호남.
1: 너무 부각됐죠.
5: 호남에
1: 그
5: 대해서 특혜를 주고 너희들의 그 지지 기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네. 당권 경쟁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전 그 박원석 의원의 말에 동의하는 게 국가와 기업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국가 주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워낙 국가 전략 산업이잖아요. 다른 거와 달라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득 자꾸 협박 강요라고 치환시키는 거예요. 기업이 어느 정도 듣고서 처음에 생각이 없다가 대통령 얘기하니까 일리가 있네. 이러한 유리한 게 있네. 일단 허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르죠. 일정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야당에서 일리는 지적이라고 보는데 이 지적을 자꾸 호남이라는 데 집중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1: 호남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네. 것이다.
4: 저는 뭐 사실 이것이 해외 투자가 안 되고 국내 투자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여지는 부분이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고 안 쳤으면 본인도 아마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을 거예요.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이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건 호남 소외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정치적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정도는 각자의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익 분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익 분배 정치에 따른 그 정권의 정치적 이익도 같이 도모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1: 저는 이렇게
5: 좀 전혀 없을 수는 네. 없겠죠.
1: 이런 애매한 네. 문제들을 볼 때 그냥 네. 시장을 한번 보거든요. 그냥 가볍게 주가를 한번 좀 봐요.
4: 네.
1: 당일날을
4: 떨어졌죠.
1: 당일날 하락했고 어제 좀 상승했고 오늘 다시 좀 하락하는 모양새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시장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정말 국가적인 저는 사실 이거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한 100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0: 그럼요.
1: 네. 근데 이거는 전당대 이후에 좀 차근차근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0: 아니, 물론 이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한 방안이었겠죠.
1: 네.
0: 근데 보니까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요. 이 문제에 대한 그 특별히 챙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신이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을 이걸 이제 담당하는 차르라 그러더라고요.
1: 네네.
0: 그걸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챙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과 정부 사이 지금 MOU를 맺은 거예요.
1: 그렇죠.
0: 우리가 알겠지만 MOU가 다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1: MOU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0: 해외 순방 가면은 수많은 MOU를 맺고 와요. 윤석열 정부 때도 사우디 가가지고
1: 네.
0: 그 무슨 시트입니까? 그 관련된 MOU 막 맺고 왔는데 그냥 다 종이 조각이 돼버렸잖아요.
1: 그렇죠.
5: 팩트 시트.
0: 그 지금 MOU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질적인 로드맵으로 실질적인 계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접 챙기겠다. 근데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AI 대전환이라는 거, 반도체 경쟁도.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다. 네. 워낙 큰 사업이고
5: 그럼요.
1: 국가의 대운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저희가 토론, 열린 토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정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사실 정통성이에요. 정치는 자기 편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을 아끼는 일이어야 합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민생이 뒤로 밀리고 책임이 흐려지기 마련이죠. 이제 각 당이 증명해야 할 것은 뿌리의 깊이가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휴가로 자리를 비운 한상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이재성, 김승규, 송범근, 엄지성 등 5명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손흥민이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밤을 지새우며 대기하던 팬들은 따뜻한 응원을 보냈고 손흥민은 아쉬운 심정과 팬들에게 남길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월드컵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고교 야구 경기 중 나온 지역 비하 응원과 관련해 가해 학교인 배재고에 출전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이렇게 팀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서 해당 기간 내 추가 조사와 검토를 통해 감독과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인 388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KBO는 어제 5개 구장에 총 6만 280명이 입장해 시즌 누적 관중 701만 3,844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LA 레이커스를 떠나 다른 팀에서 24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레이커스 구단주가 올린 감사 인사에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영광이었다는 답글을 남기며 8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하고 이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카와이 레너드가 클리퍼스를 떠나 토론토 랩터스로 돌아갑니다. 테니스의 전설 44살 세리나 윌리엄스가 4년 가까운 공백을 깨고 단식 코트에 돌아왔지만 윔블던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와 선수 노조가 강진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 복구를 돕기 위해 100만 달러, 약 15억 4천만 원을 공동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윤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두 분이 나오셨네요.
3: 네, 제가 이제 월드컵 관련해서 좀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네.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탈락을 하면서 방송 내용이 좀 변경이 많이 생겼죠.
1: 그렇죠.
3: 당연히 저도 스포츠 좋아합니다만 조금 더 쉬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1: 아쉽게도 우리 피디님이 네. 스튜디오에 조기 복귀하셨습니다.
3: 네.
1: 어쨌든 웰컴입니다.
3: 아, 그렇죠. 아, 이제 온 건 온 거고
1: 네. 네,
3: 다음 월드컵 때는 좀 더 오래 자리를 비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어쨌든 이 월드컵 때문에 스포츠 관계자분들도 두 분 모두 바쁜 일정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네. 마음만큼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대표팀이 오래 더 많은 경기를 치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다 똑같았겠죠.
4: 맞아요. 사실 네. 오늘도 이 방송에 네. 그러니까 32강전 이야기를 저는 할 줄 알았어요.
1: 네. 그러니까
4: 지난주에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그 경기와 그 이제 예고를 네, 미리 전망해보고 32강은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 그렇죠.
4: 아,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안고 또 우리 선수들이 어제와 오늘 나눠서 이제 귀국을 했거든요.
3: 네.
4: 좀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이 북중미 월드컵의 대표팀이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결국 감독 사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귀국 현장부터 시끄럽고 살벌했어요. 네.
3: 귀국하기 전부터 이미 현지에서부터 이제 날선 비판들이 좀 많이 있었죠.
1: 네.
3: 그러면서 이제 이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뭐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뉘앙스로 봤을 때 이미 귀국하면서부터 사퇴를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3: 저는 보면서 조금은 좀 의아했던 게
1: 어떤 점이요?
3: 내 책임이다. 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사퇴하겠다. 근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월드컵이라는 게 뭐 매년 열리거나 뭐 매일 열리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손흥민 선수라든가 소위 말해서 라스트 댄스를 이제 노리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란 말이죠.
1: 그렇죠.
3: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불찰로 날려버린 시간을 본인의 사퇴만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네.
3: 근데 마치 내가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라는 뉘앙스로 저는 좀 받아들여져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이라든가 잘못을 좀 겸허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팬들도 그런 점이 없었는데 없이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뉘앙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분노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귀국 현장 영상 보니까
3: 네.
1: 항의가 정말 빗발치고 또 축구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마저 비판의 수위가 높았더라고요.
3: 네.
1: 한국 축구가 신뢰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4: 아무래도 이제 붉은 악마가 또 우리 응원을 또 이제 대표하는 또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붉은 악마에서 또 이렇게 일종의 이제 호소문
3: 네.
4: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온 것이 상당히 좀 또 눈길을 모았죠.
1: 네.
4: 홍명보 감독을 향해서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라. 이런 또 반응까지 이제 내놓기도 했었고요. 뭐 일단 저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서부터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한 3년 한 반 정도 이 시간 동안 말 그대로 뭐 거의 이제 횟수로 보면 잃어버린 4년을 우리 축구가 이제 보내왔다고 저는 생각을
1: 네.
4: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초에 뭐 승부 조작을 포함했던 이 비위 있던 축구인 사면 논란부터
3: 그렇죠.
4: 해서
1: 네.
4: 클린스만 감독 선임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아시안컵 졸전에다가 또 이제 선수 내 갈등 또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과 대표팀 졸전 이어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까지 이게 저는 모두 이게 연속성을 이제 같이 이제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란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왔고 결국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대한축구협회가 말 그대로 이름만 이제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갈아 엎는다. 뿌리부터 다 뽑아낸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아마 지금 대개혁을 이제 위한 그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지금 이 축구협회 또한 3연 초가일 텐데 한동안은 어수선하겠죠?
3: 그렇죠. 일단은 홍명보 감독 이전에
1: 네.
3: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월드컵을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1: 네.
3: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약간은 의아했던 점이 물론 정몽규 협회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응원한다는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네. 대회를 앞두고 협회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조금 저는 의아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뭐 요즘에는 사퇴가 전부가 아니다.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할 일은 다 하고 이제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분위기도 꽤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축제의 분위기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가지고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런 타이밍에 사퇴를 표명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모로 좀 손발이 안 맞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어서 이제 문체부 쪽에서도 이제 뭐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횡령이라든가 뭐 좀 뭐 부실 경영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범죄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1: 네.
3: 말씀을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좀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좀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4: 네.
1: 한국 축구는 32강 탈락의 거센 폭풍 속에 있었지만 예, 북중미 월드컵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죠. 네. 오늘도 32강전 3경기가 있었습니다.
4: 네, 오늘 이제 3경기. 먼저 이 프랑스와 스웨덴의 이제 유럽팀 간의 이제 32강 맞대결. 여기에서는 네. 프랑스가 3-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역시 우승 후보다운 전력을 과시했고요.
1: 네.
4: 이어서 열린 노르웨이와 코트디부아르의 이제 경기에서는 노르웨이가 네. 이 골잡이 엘링 홀란 선수 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조별리그에서 이제 경쟁을 했던 멕시코가 에콰도르와 또 32강전에 치렀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그렇죠. 개최국인 멕시코가 2-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 멕시코가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둬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한 것이 1986년 대회 이후에 40년 만에 이래라고 합니다.
1: 정말요?
4: 그래서 오늘 멕시코가 완전히 뭐 전역에 아주 축제 분위기에
3: 네,
4: 휩싸였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1: 네.
4: 아까 제가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 선수가 골을 넣었다. 이거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3: 네.
4: 프랑스의 또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 선수도 오늘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 토너먼트 통산 10골을 기록을 하면서 벌써 지금 세계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벌써 지금 10골을 넣고 최다 이 토너먼트 기준으로는 최다 골 기록을 세우면서 또 하나의 또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 와, 네. 정말 대단하네요. 이 단판 승부 인 토너먼트에 돌입하니까 정말 이변의 연속인데 역시 분위기가 또 달라지네요.
3: 제가 선수로 뛰는 건 아니지만 네. 시청자로 보면서도 긴장되거든요. 네. 특히나 제가 최근에 가장 긴장됐던 순간은
1: 어떤 경기였어요?
3: 역시 승부차기죠.
1: 아하,
3: 독일과 그쵸. 파라과이의 이 승부차기.
1: 와.
3: 벼랑 끝에서 이 노이어 골키퍼가 독일을 구해냈는데 그 다음 키커가 결국 또 실축을 하면서 파라과이가 진출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또 이변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재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1: 그렇죠.
3: 그리고 또 하나의 경기는 제가 브라질 대 일본의 경기 32강전도 기억에 남습니다.
1: 저 진짜 기대했어요.
3: 선취골 넣고 일본이 이제는 막 우승을 노린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정말 경기력으로 증명을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각성한 브라질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마치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듯이 막판에 또 극장골로 승리를 거두고 일본 대표팀이 이제 마지막에 지긴 했지만 경기가 끝난 이후에 또 모리아스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1: 네.
3: 연설을 또 하고 선수들이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본이 아까 말씀하신 잃어버린 4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대표팀과는 다르게 좀 한 방향을 보면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부럽기도 좀 했고요.
4: 네.
1: 그렇죠.
3: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모로코도 네덜란드를 잡았습니다.
1: 이게 모로코가 잡았구나.
3: 사실은 이변이 아닙니다.
1: 네.
3: 왜냐하면 모로코가 지난 대회 성적이 훨씬 좋았거든요. 네덜란드보다. 이미 이제는 모로코를 좀 강팀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결과이기도 했고 저는 음바페 선수가 지금 이제 득점왕 경쟁에 공동선두로 올라섰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승부처 큰 경기일수록 오히려 더 강심장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이 월드컵 무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1: 네. 저희가 내일과 모레 모두 축구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월드컵 32강전 그리고 우리 대표팀 관련 소식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국내 프로야구 경기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재한 기자.
4: 네. 먼저 오늘 홈런과 관련한 이 진기록이 나온 이 경기부터 예,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삼성과 NC의 창원 NC파크 경기. 이 경기에서는 삼성의 베테랑 타자죠. 최형우 선수가 와, 19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대기록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2회에 첫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내면서 지난 2008시즌부터 해서 단 한 시즌도 거르지 않고 매년 10홈런 이상을 이제 기록한 이제 대기록을 작성해냈고요. 네. 이 홈런을 앞세워서 삼성 라이온즈가 현재 7회 말 진행 중입니다.

0: 중인 가운데서 NC에게 5-1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또 LG와 키움의 고척 경기, 이 경기에서는 또 지금 이 홈런과 관련해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있죠. 맞습니다. LG의 오스틴 선수가 오늘 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오스틴 선수가 5회 초에 이제 홈런을 때려내면서 올 시즌 25번째 홈런을 터뜨렸거든요. 어제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역시 25홈런으로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는데 지금 이제 오스틴 선수가 김도영 선수와 또 동률을 이루면서 이제 홈런 공동 선두가 됐고요. 이 경기에서는 현재 LG와 키움이 7회 말 진행 중인 가운데서 4-4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5개 구장 경기 굉장히 좀 빠르게 경기가 평소보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KT와 한화의 대전 경기에서는 KT가 8회 초 진행 중인 가운데서 3-1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롯데와 두산의 잠실 경기 8회 말 진행 중인 가운데서 원정팀 롯데가 2-1로 앞서 있습니다. SSG와 기아의 광주 경기는 7회 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홈팀 기아가 3-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앞서 그 삼성과 NC와의 경기 지금 현재 7회 말 진행되고 있고요. 네. NC가 7회 말 4점을 내면서 현재 5-5로 동점입니다.
0: 팽팽하게
1: 맞서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그럼 경기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기 전에 네. 요동씨는 이 순위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해볼까요? 네.
2: 일단 LG가 계속해서 좀 독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삼성의 추격세가 무섭습니다. 네. 한 경기 반차로 선두 LG를 추격하면서 2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KT가 3위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현재 4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가 약간은 상위권 중상위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5위 두산, 6위 한화, 그리고 7위 NC, 8위 롯데까지도 언제든지 가을 야구를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중위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SG가 9위, 키움은 10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키움은 이제는 좀 자력으로는 가을 야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순위가 많이 벌어져 있고 SSG도 긴 연패 이후에도 좀 반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선두 LG가 2연패를 당하면서 주춤하는 사이에 네. 삼성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5연승을 달리고 있네요.
0: 맞습니다. 삼성이 특히나 타선의 이 폭발력이 참 대단했는데요. 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 NC와의 주중 3연전 첫 경기였는데 선발 투수로 올라선 오러클린 선수가 3이닝도 채우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타선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류지혁 선수가 3안타 4타점, 최용우 선수도 어제 경기에서 3안타 2타점으로 힘을 보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러클린이 7실점을 했는데 이후에 올라온 이 중간 교투 요원 들이 삼성이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투수인 김재윤 선수가 또 이제 세이브를 이제 추가를 하면서 올 시즌 가장 먼저 리그에서 20세이브에 도달을 했었죠. 네. 이제 중간 개투와 마무리까지 워낙 짜임새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2: 그렇죠.
0: 투타와 관련해서 최근의 흐름이 아주 이제 좋은 그런 삼성 라이온즈의 분위기였습니다.
1: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 PD님이 기아 팬이라면서
2: 맞습니다.
1: 4위 기아와 또 3위 KT의 간격이 한 경기 반차까지 좁혀졌습니다.
2: 아까 제가 팬심을 담아 살짝 기아를 상위권으로 좀 분류를 했었는데 최근에 김도영 선수를 이제 앞세워서 타선이 꽤 짜임새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도 두 자릿수 득점을 했었고 오늘도 네. 선취 득점을 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은 이 선발 맞대결 양현종 선수와 신인인 김민준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일단 두 선수 모두 좀 뭐랄까요 스트라이크 존을 과감하게 공략하는 피칭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수한 피칭들을 좀 보여줬고요. 김규성 선수가 2타점을 올렸고 박지현 선수가 추가 적시타를 치면서 현재 3-1로 기아 타이거즈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특히 기아 김도영 선수가 홈런 1위로 올라섰잖아요. 네, 네. 기아도 함께 상승세를 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김도영 선수의 홈런이 많이 터져줘야 또 기아도 이제 더 덩달아서 그렇죠.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분위기가 이제 있는데 네. 또 워낙 이제 김도영 선수의 홈런포도 홈런포지만은 이 LG의 오스틴 선수도 이제 같이 동반해서 지금 이제 홈런왕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런 또 홈런왕 경쟁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
0: 네. 그렇죠.
1: 누가 홈런왕이 될지.
2: 뭐 과거에 뭐 이승엽 심정수처럼 이렇게 라이벌이 있어야 또 좋은 기록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또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네.
1: 라이벌이 있어야 또 선수들도 으쌰으쌰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반면 SSG는 다시 긴 연패의 늪으로 가는 걸까요? 네. 뭐 그래서인지 베테랑 방출 같은 네. 선수단 재정비에 나서는 분위기던데요.
2: 세이브왕이 올랐던 하재훈 선수를 이제 결국 방출을 할 정도로 네. 좀 뭐랄까 선수단 쇄신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육성 선수 영입도 했었고 외국인 선수인 베니지아노 마카노 선수의 교체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SSG가 지난 긴 연패 이후에 반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점, 그리고 뭐 김재환, 최정, 한유섬 타선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베테랑 선수들이 여전히 좀 반등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스포츠 타임라인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야구계가 고교 야구대회에서 나온 지역 비하 응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네. 이 사안 어떻게 보시나요?
0: 지난달 29일에 있었죠. 네. 이 배재고와 광주일고의 청룡기 1회전 이 8회 초 이제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덕아웃에서 이 배재고 학생들이 지역 비하 응원으로 논란을 빚었고요.
1: 네.
0: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또 조롱한 그런 내용의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의를 빚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그런 또 상황이 있었던 그런
2: 그러니까요.
0: 분위기에서 학생 선수들의 이러한 이 조롱과 멸시가 담긴 구호 때문에
1: 네.
0: 이제 고교 야구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계가 말 그대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 네, 근데 어쩌다가 이 지역 비하성 응원이 10대 야구부 응원이 된 거예요?
2: 이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터질 게 터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은
1: 네.
2: 그 소위 말해서 상대를 조롱 혹은 약간 공격하기 위한 응원들이 정말 많아요. 지역 비하성 응원이 없었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상대의 실수를 조롱한다든가 상대팀 벤치를 향해서 약간 그 조롱 섞인 그런 멘트 단체 구호들이 제법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이걸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뭐랄까 좀 독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죽지 말라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게 물론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1: 네.
2: 이렇게까지 해서 이기는 게 과연 학교 스포츠에 도움이 될까? 학생 스포츠에서 이렇게 된 선수들이 나중에 프로에 와서도 상대를 향해서 똑같이 소위 말해서 비하 발언들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팬들을 위해서도 과연 맞는 행동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2: 조금 큰 사안이 터지긴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뭐 지역 비하뿐 아니라 이렇게 상대를 향한 비방성 응원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저도 뭐 이 10대 청소년 스포츠 축제에
2: 네.
1: 어떻게 이런 혐오가 물들게 된 건지 좀 이 사안을 보면서 좀 씁쓸하고 충격적이었는데
2: 네.
1: 안 그래도 오늘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고 하죠.
0: 네. 오늘 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이제 관련해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서 6개월간 출전 정지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는 면밀한 조사를 거친 뒤에 6개월 내에 다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스포츠맨십에 이제 반하는 그런 이제 크게 스포츠맨십을 훼손했다는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1: 맞아요.
0: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엄격하게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0: 네.
1: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야구 팬분들 이 선수 안타 소식 기다리면서 눈 뜨실 텐데 근데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의 방망이가 살짝 주춤한 모양새거든요.
2: 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정우 선수 너무 잘 치길래
1: 네.
2: 이제 나와서 얘기해야지 했는데
0: 네. 네.
2: 제가 나오려고 하니까 좀 주춤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5번 타자 윅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4타수 무안타였습니다.
1: 네.
2: 어제는 또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면서 조금 타격감을 가다듬을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아 오늘 다시 선발 기회를 잡았지만 여전히 좀 무안타에 그치면서 조금 쉬어가는 템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러면 그 사이 타율 순위도 조금 밀려났겠네요.
0: 네. 이정우 선수가 내셔널리그 타율 2위까지 올라섰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타율이 내려가면서 3할 1푼 6리 4위 5위권을 지금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2: 네.
0: 현재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만 놓고 봤을 때는 템파베이의 얀디 디아스 선수가 3할 3푼 4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 1푼 이상, 2푼 가까이 지금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1: 근데 그래도 이정우 선수 3할 때 타율 유지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김하성 선수가 아닌가요?
2: 1할도 안 됩니다. 사실 애틀란타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비적인 측면을 기대하며 영입은 했지만 기본적인
1: 네.
2: 타격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OPS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거의 최하위에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이 주전 유격수 자리를 백업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오는 두본 그리고 마테오 선수가 2할 6푼 정도의 타율을 기록을 하면서 수비도 준수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의 부진도 부진이지만 앞서 이번 시즌 이후에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도 아 이 타격 부진이 계속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1: 감독도 언제까지 버텨줄 줄지 참 걱정인데 김하성 선수의 부진을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2: 저는 이제 FA 시즌을 앞두고서 좀 섣불리 복귀를 한 게 부상에서 다 낫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 ABS 챌린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볼인데 스트라이크로 판정되면은 본인이 자신 있게 신청해야 되는데 벤치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처한 위치가 좀 더 좁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눈치 보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1: 네. 자 그럼 김혜성 선수나 송성문 선수는 어떤가요?
0: 김혜성 선수는 현재 트리플A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트리플A에서는 타격감이 괜찮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4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저스의 이 26명 로스터 내야진이 특히나 지금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네,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 토미 현수 에드먼, 그러니까 WBC의 과거에 우리 대표팀에 또 이제 역할을 했던 이 에드먼 선수의 부상 복귀 후의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2: 그러니까요.
0: 복귀 후에 지금 10경기 타율이 3할 3푼 3리, OPS가 8할 6푼에 달할 정도로 아주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에드먼이 지금 김혜성을 좀 막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송성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샌디에이고의 팀 동료 크로넨워스가 이제 복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로스터에 아직 잔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제 있었던 경기에서는 결장을 했고요. 네. 좀 송성문 선수는 일단 본인의 어떤 그런 장점을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또 하나의 좀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소식 살펴봤고요. 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골퍼의 우승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메이저 대회에서.
2: 그렇죠. 유혜란 선수가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네. 2언더파를 치면서 최종 합계 13언더파로 우승 상금 195만 달러를 챙겨갔습니다. 이번 이 KPMG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여태 여자 대회 최다 규모의 총 상금 대회였거든요.
1: 네.
2: 우승 상금은 US 오픈보다 적긴 하지만 최대 규모였는데 사실 좀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유혜란 선수가 공동 70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라운드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 18홀 기준 역대 최다 타수차 역사 완성의 타이 기록의 주인공이 됐고요.
1: 네.
2: 2위에 또 이 우리나라의 윤희나 선수가 등극을 했습니다. 윤희나 선수 비록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또 이 세계 랭킹을 지난주에 39위에서 17위까지 무려 22개 단위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 페이스 윤희나 선수에 대한 기대도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와, 이번에 우승이 또 한국 여자 골프계에 아주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자, 또 어떤 소식이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나요?
0: 네, 또 테니스에서도 메이저 대회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 그렇죠?
0: 또 이 윔블던 테니스 대회 참 이 세계적인 또 이 대회에 권순우 선수가 예선을
1: 맞아요.
0: 통과해서 본선에 지금 진출을 했고 본선 1회전에서 스페인의 마르틴 란달루체 선수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2: 네.
0: 그리고 현재 이 시각 지금 2회전에서 미국의 토미 폴 선수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1: 지금 진행 중이죠?
0: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세트에서 권순우 선수가 3대6 그리고 2세트에서는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6대7로 아쉽게 내줬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권순우 선수가 이 폴 선수에게 0대2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 그럴까요?
0: 3세트에서도 현재 권순우 선수가 1대2로 지금 밀리고 있는데 남은 세트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올해 윈블던 대회 관전 포인트 아주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2: 역시 야닉 시너 선수가 좀 얼마나 알카라스 없는 자리에서 독주할 수 있을까 관심거리인데 1회전에서 좀 힘겹게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자리를 어쩌면은 이 만 39살의 노박 조코비치가 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여자 단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혼전 양상이 이어질 것 같아요. 사발렌카가 랭킹상 1위이긴 하지만 잔디 코트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 코트 성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석 들려주신 정 PD 김재한 기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내일도 8시 30분에 뵙죠.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수도권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아주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서울 서남권역에는 요란하고 강한 비 때문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비 관련 특보는 없는 상태고요. 양천구나 기상청 등지로 30mm가 넘는 비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가 아예 오지 않는 곳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국지성 강한 요란한 소나기 모레까지 전국 내륙 중심으로 쭉 지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그 밖에 전국 곳곳에 내일도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충청권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도 7월의 첫날인 오늘 공식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고 기상청에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주로 내릴 전망이고요. 내일은 낮까지 제주에 장맛비 예보 있고 그 밖에 전국 곳곳에는 이렇게 내일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오늘 저녁이나 밤까지 제주도도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낮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우리 수출이 또 한 번 날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 한 달 수출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2: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직전 최고치였던 5월 수출액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한 달에 1000억 달러 넘게 수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의 독일, 중국, 미국뿐. 이번 기록으로 수출 4강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출 실적을 이끈 건 이번에도 반도체였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약 44%,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던 반도체 수출. 이번에 처음으로 400억 달러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3: AI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거의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멈출 때까지는 지금 같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고유가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한 것도 6월 실적을 떠받쳤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4,967억 달러.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4: 1조불 가능성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수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도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억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세계적으로 불붙은 인공지능 투자 경쟁 덕분에 우린 반도체는 물론 컴퓨터와 철강까지 수출 호조세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잘 누리는 동시에 열기가 식을 때를 대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일주일 전 제품 가격을 15에서 20% 일제히 올린 애플. 팀쿡 CEO는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부품 가격 인상은 처음 본다.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라고도 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이 AI 투자로 메모리 칩을 앞다퉈 찾으면서 DRAM 가격은 불과 석 달 사이 1.3배, NAND는 1.6배 뛰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사이에 3배가 된 이유입니다. AI 투자 열풍이 부른 우리 수출의 성장은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서버와 저장장치 주문이 폭증하며 지난달 컴퓨터 관련 수출은 300%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침체에 빠졌던 철강도 데이터 센터 자재 수요로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수출 실적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가 가격 상승에 주로 기대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럴 때 수요에 맞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면 수출 실적이 더 좋아지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는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0: 필요합니다. AI 투자 열기가 식으면 수출 실적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1: 동전의 양면으로 보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빅테크들의 투자가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수출도 조금씩 둔화가 되는 국면으로.
0: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신기록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수출 산업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2: 수출이 잘 되면서 지난달 무역 흑자가 300억 달러가 넘을 정도인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엔화 약세 등이 환율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의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더운 날씨에 소비가 늘어나는 음료들. 최근 잇따라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캔커피는 7% 이상, 이온음료와 탄산음료도 각각 6%, 5%대 올랐습니다. 수입 소고기는 한 달 전보다 8% 넘게 뛰었습니다. 업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가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며 누적된 가격 인상, 소비자 체감 물가는 더 높습니다.
4: 미국산 고기도 소고기 자주 구워 먹는데 조금 물가가 올라서 평소보다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체감상 한 10% 20% 이상은 오른 것 같습니다.
3: 올 들어 1,4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던 환율, 중동전쟁 이후 1,500원대마저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상승폭을 더 키우더니 오늘은 1,560원대에 육박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올해 1분기에만 136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 규모를 시장에 풀며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에 원화가 따라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수출 경쟁 관계잖아요.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그럼 외환 수급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올 상반기에만 148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 환전 수요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2: 월드컵 3경기 중 2경기에선 교체됐고 마지막 경기엔 아예 선발에서 빠졌죠.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귀국해 또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입국장 분위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6: 새벽 시간에도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손흥민을 기다리는 축구팬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손흥민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와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에게 강하게 항의했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손흥민은 축구팬들에게 짧은 인사를 남긴 뒤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7: 아쉬우신 점 없으셨나요?
6: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나섰던 손흥민은 이번 대회 두 경기에서는 교체됐고 마지막 남아공전에서는 선발 명단에서도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8: 팬들과 국민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잘 알겠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수고했고
9: 앞으로 모든 순간에도 변치 않고 응원하겠다는 마음을 너무 전하고 싶습니다.
6: 손흥민은 당분간 국내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소속팀 LAFC 경기 일정에 맞춰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손흥민과 함께 이재성과 김승규 등 9명도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월드컵 이후 감독과 선수들이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도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2: 우승 후보 프랑스가 오늘 명불허전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음바페가 경이로운 결정력으로 두 골을 터뜨리며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하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초롱성 같던 스웨덴의 수비벽을 무너뜨린 음바페의 환상골입니다. 슈팅각이 없는 위치에서 화려한 개인기로 공간을 창출한 뒤 한 박자 빠른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슈팅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한 기대 득점값은 0.05.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5% 정도로 평가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음바페는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11: 결국은 킬리안 음바페가 시원하게 열어줬습니다. 네. 그냥 음바페 선수가 스웨덴 수비를 무너뜨린 거예요.
10: 득점 직후 최근 모친 상의 아픔을 겪은 데샹 감독을 끌어안은 장면은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0: 음바페의 득점 본능은 후반에도 계속됐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울리세의 패스를 받은 뒤 정확한 슛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대회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린 음바페는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를 질주 중입니다. 특히 역대 최초로 월드컵 단판 승부에서 10골 고지를 정복해 해결사 본능을 자랑했습니다.
1: 메시가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득점한 경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팀과 결승전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0: 우루과이의 괴물 공격수 홀란 역시 32강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려 조국을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홀란은 이번 대회 5골로 음바페와 메시를 한 골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2: 우리 축구대표팀은 내년 초 아시안컵에 대비해 감독을 빨리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적보단 축구 철학과 업적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3: 수비적인 백스리 전술만 고집하다 유연함이 떨어져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맛본 홍명보 전 감독. 이번 파문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 축구는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새롭게 출항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오는 9월, 10월 A매치는 축구협회 내부 혼란으로 임시감독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안컵이 열리는 만큼 최대한 빨리 선임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국내파 감독 후보 1순위로는 광주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으로 이끌었던 이정효 감독이 꼽힙니다. 이어 인천의 윤정환 감독, 서울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최용수 전 감독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반면 실패를 거듭한 국내파보다 유럽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해외파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흥묘 백묘론처럼 축구 전문가들은 감독의 국적보다 중요한 건 분명한 축구 철학이라고 강조합니다.
4: 철학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업적이 있고 그리고 대표팀을 잘 이끌 가능성이 있는 감독이라면 저는 국적은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3: 2002년 히딩크 감독의 대성공 이후 18차례 사령탑이 바뀌며 독이 된 성배란 표현까지 등장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이제는 감독 잔혹사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경기 플랜과 뚜렷한 운영 철학을 가진 지도자를 데려와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2: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정 회장을 포함한 축구협회 임원진 3명으로 홍 전 감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민주 진영의 단합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걸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청와대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끌어안습니다.
6: 이거 왜 초대해 주시고?
7: 아, 별 말씀을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5: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한 건 처음. 2시간 동안 만남에서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국민 통합을 외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통합의 출발점으로 진영 내 단합을 제시했고
8: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네.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5: 이 대통령은 단합을 기반으로 한 외연 확장까지 언급했습니다.
9: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5: 비공개 자리에서도 민주 진영의 단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자 가짜 뉴스 멸칭으로 상처 줘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당권 경쟁 속에 개파 간 감정적 골이 깊어지자 당내 화합을 당부한 겁니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는 덕담이 오갔습니다.
8: 광주 행사 보고 정말 뭐 기분 좋았습니다. 네.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5: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조언과 역할을 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화답.

0: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에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통합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한 공격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당에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양측에서 날선 말이 오갔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민석 전 총리는 복귀 첫날 당사와 국회를 돌며 당 안팎에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통합과 연대 확장을 말하면서도 당권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를 바로 겨냥했습니다.
3: 정 대표보다는 좀 다른 색깔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굳이 두 번을 할 어떤 필요나
2: 호남을 찾은 정 전 대표는 맞대응 대신 당내와 외부 진보 세력까지 통합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충돌은 지지 그룹으로 번졌습니다. 총리하다 당대표할 필요는 있냐, 엇박자 대표가 또 대표하는 게 옳으냐, 날선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선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하고 공천 잡음이 일었던 호남은 뒤로 밀린 경선 일정에 김 전 총리 측이 불만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선 이제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는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상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부질없는 논쟁을 좀 하고 있다.
2: 정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또 다른 당권 주자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합과 확장 성과라는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다시 꺼낸 징계가 뇌관입니다. 친한계와 소장파가 반발하고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현재로선 두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6일 재가동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언급에 기다렸다는 듯 그간 쌓인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선거를 도왔던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6: 권력이 보통 망할 때 이런 징계 정치한다고 하는데 예. 징계 정치한다고 해서 우리 민심을 살 수는 없다고.
5: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당내 소장파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7: 누군가를 뭐 그 배제할 때 자꾸 윤리위를 가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
5: 당박 한동훈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8: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만들어서 연명하려는 거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비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5: 당 내용 폭발 조짐에 지도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9: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 당 중진 등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진론도 확산하는 분위기지만 장 대표는 사퇴는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0: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 시작이 늦어지면서 중부지방은 역대 7번째로 7월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에는 장맛비 대신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세흠 기상전문기자입니다.
11: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 순식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로 돌변합니다. 서울에는 한때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지며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장맛비 대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겁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대기가 불안정해진 데다 남쪽에선 습한 공기까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12: 실내에 있을 때는 체감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나오면은 덥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1: 장맛비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도 예상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제주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충청 지역에도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돌입한 겁니다. 남부는 평년보다 7일, 중부도 6일 늦게 시작됐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관측 이후 7번째로 찾아온 7월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빗줄기는 거셌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안팎, 남해안에 100mm 안팎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13: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은 낮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 3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수 영역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11: 이에 따라 모레는 제주, 주말엔

0: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에는 아직 장맛비가 오지 않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세훈입니다.
1: 고교 야구 대회에서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한 혐오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야구협회로부터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2: 지난달 29일 고교 야구 경기 도중 울려 퍼진 함성. 한 학생은 이렇게도 외쳤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한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상케 합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가 긴급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심판과
3: 이기고 있는 과정에서 버가우 선수들이 좀 신나서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좀 응원을 좀 과하게 하는 상황.
2: 양팀 감독들이 출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4: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 두 시간여 회의 끝에 스포츠 공정위가 내린 결정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5: 팀에 대한 출전 정지 6개월을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장 질서 문란에 의한 징계 기준이 제31조 3항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방해.
2: 해당 사안이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는 또 팀 징계와 별도로 출전 제한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통해 지도자와 선수 징계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청룡기 2회전을 앞둔 배재고는 몰수패로 기록되며 6개월 동안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협회의 징계와 별도로 문체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조롱 섞인 응원 구호에 대한 추가 징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5년째 방치된 쓰레기산, 무려 만 톤이 넘습니다. 공장 부지로 빌려줬더니 불법 폐기물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한 일당은 잡았지만 원상 회복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박서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6: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부지. 마당 곳곳에 회색 물체들이 가득합니다. 가까이 살펴보니 폐비닐, 폐가전제품부터 건축 폐기물까지. 모두 쓰레기입니다.
7: 폐건자재, 저 뒤까지. 여기도 싼 거죠, 여기도. 이쪽도.
6: 2층짜리 창고 내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1: 제 뒤로 보이는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모두 무단 투기된 쓰레기입니다. 건물 바닥부터 천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6: 투기꾼 일당이 5년 전 마스크 공장을 하겠다고 속여 땅을 임대한 뒤 전국 각지에서 받아온 폐기물을 마구 버린 겁니다.
8: 500을 주고 서울장으로 가려니 여기는 300에 치워준다니까 300을 주고 치우는 거예요.
6: 단 석 달 만에 쌓인 쓰레기는 1만 천여 톤. 코끼리 2,100여 마리와 맞먹는 무게입니다.
9: 생물들이 쌓여있는 거 보셨을 때 심정이 어떠세요?
7: 아, 정말 사실 좀 정신적으로 힘들죠, 많이.
6: 투기 일당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원상회복 비용과 책임을 따지는 민사소송은 3년째 진행 중입니다.
10: 폐기물 불법 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찾아내야만 피해 복구가 가능한.
6: 전국 각지에 버려지는 불법 폐기물은 매년 190만 톤 규모. 이 중 25만 톤가량은 이렇게 처리 불가 상황에 놓여 쓰레기산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오늘 새벽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SUV 차량을 업주가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운전자는 업주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움직이는 SUV 자동차를 한 남성이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차에 바짝 붙어 열쇠를 빼앗아 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차 앞을 가로막은 채 다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운전자는 차를 막은 남성을 따돌리려 아슬아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더니 이내 차로 그대로 밀치고 달아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숙박업소 앞에서 벌어진 차량 도주 사건입니다. 차를 막아선 사람은 숙박업소 업주였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온 남성과 숙박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12: 취소가 되었으니 현장에서는 좀 취소 금액만큼 싸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11: 그 남성이 술을 마신 것 같아 운전을 막으려 했지만 그대로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12: 남자분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술을 먹었지만 사장님께서 신고만 안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11: 음주운전을 막아보려다 다친 업주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가 있었던 증언과 함께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며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1: 오늘 아침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차량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낙하물 사고 매년 4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출근길 고속도로,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검은 승용차를 덮쳐 뒷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도로 곳곳은 구조물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7시 반쯤 인천 김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구조물이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13: 절반이 쏟아지면서 이제 아예 도로를 다 막 그 망아버린 상황이었고 적재물이 낙하되면서 차 위를 덮쳤고요.
11: 구조물은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서 가던 1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통행이 통제되며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다 차량을 급히 꺾는 과정에서 적재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낙하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220여 건. 매년 40건 넘게 사고가 일어나는 셈인데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에 신고한 적재 불량 차량도 8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반드시 결박장치 등을 이용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낙하물을 발견한 운전자는 급제동을 피하고 비상등을 켠 뒤 감속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14: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이 중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15: 생활에 20시간씩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인스타나 카톡 이런 걸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11: SNS를 통한 성매매 제의까지 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15: 내가 나 자신의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런 걸 휘말리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1: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멀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16: 휴대폰 넣어.
11: 이 학교는 전교생 투표를 통해 등교 때부터 하교 때까지 스마트폰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17: 게임 뭐 1레벨 막 올라갔다 이런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막 정글짐이나 미끄럼 제가서 막 술래잡기도 하고 놀고.
11: 이런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와 강원을 비롯해 오늘 임기를 시작한 전국 시도교육감 상당수가 스마트폰 제한을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선 SNS 접속을 차단한 청소년용 스마트폰을 출시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18: 드라마도 15세 관람가 등을 표기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사용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11: 프랑스는 초중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호주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 청소년 가입을 금지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14: 학생들 일상으로 스며든 사이버 도박 실태, 오늘은 도박빚 독촉을 당하는 청소년들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잃은 돈을 내지 않은 10대들이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고 이걸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청소년들이 판돈을 걸고 내기를 벌이는 오픈 채팅방인 빵빵.
19: 초등학생 때는 약간 궁금증으로 저도 아 여기서 그만해야지 하는데 중독이 있기 때문에.
11: 대화방에 들어오긴 쉽지만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돈을 주지 않고 방에서 나간 이들은 블랙리스트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대화방에선 이들의 명단을 공유하는데 개인 체납액이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개인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대화방에 들어갈 때 필수 조건이었던 SNS 계정과 학교 정보가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0: 명을 굉장히 크게 지금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
1: 지난해 청소년들이 도박을 처음 경험했다고 답한 나이는 전년보다 0.4세 낮아진 12.5세였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일 막을 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1988년 영화사 신시내를 설립해 기획중심의 제작 시스템을 도입했고 결혼이야기, 은행나무 침대, 편지, 엽기적인 그녀까지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들을 만들어낸 제작자인데요. 40여 년 동안 한국 영화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본 영화계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투자 위축과 OTT 확산, 제작비 상승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국 영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철 집행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내일이네요. 30주년을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 내일 개막을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1: 7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0: 예. 네. 좀 많이 관객들이 오셔야 좋은 거죠?
1: 그렇죠.
0: 네. 네,
1: 많이 오셔야 좋은데 그래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장르에 찐 팬들이 있어요.
0: 아.
1: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0: 네. 덕후라고 요즘 얘기하는. 네,
1: 저는
0: 그런
1: 피 많이 나오는 영화 정말 싫어했거든요.
0: 네.
1: 못 보고.
0: 아. 네. 좀 약간 무서운 네. 영화.
1: 네, 호러, 뭐,
0: 호러 영화 같은 거. 예. 네.
1: 막 피 나오고 그러는 거.
0: 예.
1: 네. 그 정말 싫어했고. 그래서 제가 제작한 영화 중에는 그런 영화가 없어요.
0: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 그 무서운 영화는 안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하면 이 호러 영화도 빼놓을 수 없는
1: 그럼요, 예.
0: 없다고 하던데 올해 이제 여름이니까 네네. 사실 좀 여름에는 또 오싹한 것도 한번 봐줘야 되잖아요. 꼭 추천하고 싶은 공포 영화가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그 우리 그 프로그래머가
0: 네.
1: 그 저 추천을 하던데 제목이 정말 끔찍해요. 피와 광기로 물든 쾌감이라는 거예요.
0: 제목부터가 이게
1: 영화입니다. 그 우리 그 이번에 그 새로 아주 중량급 프로그래머 두 분을 모셨는데 김영석 프로그래머, 김영석 작가로 되게 유명하시고
0: 네.
1: 영화 기자로도 유명하고 또 그런 분하고 이제 김우영 프로그래머 두 분을 이제 모셨는데 그래서 그 이렇게 아까 같은 제목으로 얘기하면서 미야즈마 캠프에서 생긴 일. 데스가즘 2. 이게 무슨 제목이 이렇습니까, 이게?
0: 네.
1: 오르가즘이 아니고 데스가즘.
0: 데스가즘, 데스가즘.
1: 네, 그런 얘기를.
0: 어우, 데스. 고릴라. 죽음에다.
1: 맞습니다.
0: 예.
1: 이게 보통 이게 정신은 아닌 거죠. 네, 뭐, 킬링 타임 뭐 이런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 아, 여러 영화가 선보이는 호러
1: 예.
0: 영화도.
1: 호러 예. 영화 쪽도 많죠.
0: 네.
1: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제일 굉장히 유명해졌던 게
0: 네.
1: 금지구역이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0: 네.
1: 금지구역은 절대로 성인이어야 되고 거기는 뭐 도저히 뭐 딴 데서 볼 수 없는 영화들
0: 예.
1: 틀었거든요. 그거. 네.
0: 이 영화제 아니면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상영이 네. 되는군요. 좀 어떻게 보면
1: 그랬었거든요.
0: 되게 실험적이고.
1: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그런 찐 팬들이 이제 그런 아주 차별화된
0: 네.
1: 포지셔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이제 그 큰 여러 가지 영화, 백화점 같은 영화제, 관광지와 같이 있는 그리고 전주가 독립예술영화제,
0: 그러니까 네.

0: 부천이 이제 그런 판타스틱 영화, 좀 사고쟁이 같은 영화제.
1: 네.
0: 해서. 그래서 이제 금지구역 같은 데가 이제 저 도저히 볼,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영화들 상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미디어가 많아졌잖아요.
1: 네.
0: 지금.
1: 웬만한 것에 안 놀래시죠.
0: 네, 관객들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지금 제일 유명한 스트리밍 서비스만 해도 쭉 뒤져보면 다 있어요.
1: 네.
0: 거기도 다 있어요.
1: 아, 그럼 좀 영화제 입장에서는 김이 빠지는데.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1: 근데 네. 왜 공포영화가 좀 네. 약간 시대별로 뭐 옛날에는 막 연쇄살인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나오는 영화 요즘 한동안은 좀비물이 엄청났잖아요.
0: 네. 네.
1: 예. 이제 AI 시대 요즘 공포영화는 좀 무슨 다른 트렌드가 있나요?
0: 요새는 뭐 요새 생각 조금 이렇게 다른 상상들 젊은 아주 젊은 친구가 요새 예. 만들어서 그 굉장히

0: 라는 미국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20살짜리예요. 20살짜리인데 아마 대단히. 그리고 우리 그거 어떤 유형을 뭐 단 한 가지로 뭐 정리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독특한 네. 공포의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영화제에서는 이제 어떤 영화가 소개될지 이제 좀 저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새로운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네. 또 새로운 공포 영화를 보고 싶으시면 또 부천 국제 판타스 영화제 찾으시면 또 좋겠네요.
0: 네.
1: 그 AI 영상 교육 센터도 운영한다고 하던데 네. 이건 어떻게 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일주일 동안 AI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 만든 영화를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을 할 겁니다.
1: 아, 네. AI 영상 교육 센터 생들이 만든 네네. 영화가 상영이
0: 그렇습니다.
1: 되는군요. 네네. 지금까지 네. 이제 몇 편이나 만들어졌나요?
0: 지금까지 작년 25년에 저희가 네. 24년에 이제 출범을 시킬 때 향후 5년 동안 만 명의 수료생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25년 한 해에 2,901명의 수료생을 냈고요.
1: 예. 네,
0: 거기에서 초단편부터 중단편까지 한 30분짜리까지 전체 만들어진 영화가 485편 정도 나왔어요.
1: 예.
0: 그게 뭐 극장에 가서 흥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영화들이 500편 가까이
1: 네.
0: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뭐 만 명 약속을 지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제 다음 레벨로 어떻게 갈 것이냐. 기술을 익혀서 이것이 정말 예술의 레벨로 산업의 레벨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이제
1: 네.
0: 그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밸류체인 만들었던 것, 즉 밸류체인 말씀드렸던 것도 이 작품들을 어떻게 상업화하고 예술화 할 것인가. 이런 길을 만들어, 길을 만드는 작업을
1: 네.
0: 하고 있습니다. 네.
1: 이번 부천 국제 네. 판타스틱 영화제 또 특별전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0: 아, 저희 특별전이요. 우리가 올해 30년 이어서 이 30년 동안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독특하게 소개됐던 여러 영화들을 다시 소개하면서 감독과 연기자를 다시 모셔서 GV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1: 네.
0: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 라운지에서 이제 막 난장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넘버 3 접속 8월의 크리스마스
1: 네.
0: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 예.
0: 엽기적인 그녀 살인의 추억 뭐 이런 것들 33편 한국 거를 먼저 합니다.
1: 와 추억의 영화들
0: 그렇죠.
1: 대단한
0: 네.
1: 영화들인데요.
0: 그럼요. 네.
1: 그분들 맞아. 직접 또 출연도 하셔서
0: 네, 네. 오셔서 뭐 얘기도 예. 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고 개런티가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출연하고 있는 분들은 못 오실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끝까지 간다 곡성을 쭉 다 볼 것 같습니다.
1: 팬들한테는 반가운 기회네요.
0: 네, 올해는 이제 한국 영화 33편하고 내년이 이제 아시아 영화 33편, 2년 후가 뭐 전 세계 영화 33편에서 99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1: 아, 그래서 네. 아시안 장르 영화 99 프로젝트가
0: 네,
1: 이제 올해는 먼저 한국 영화
0: 네,
1: 33편, 내년에는 아시아,
0: 네.
1: 그다음 내후년에는 전 세계 33편, 네. 99편이 소개가
0: 그렇습니다.
1: 되는군요. 네, 네.
0: 우리 김영석 프로그래머가 이게 왜 99편이야? 아니, 그 숫자가 좋았어요.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99편
1: 네.
0: 괜찮죠.
1: 그래서 네. 네. 괜찮네요.
0: 그리고
1: 네.
0: 이 중에 여성 감독, 여성 장르 감독 영화 11편도 소개가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1: 예.
0: 그래서.
1: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네. 영화제 실험적인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만 뭐 XR 쇼펌까지 운영하면서 외연을 넓히는 게 영화제 본질을 혹시 흐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0: 그 본질 논쟁에 대해서는 과연 영화가 뭐냐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든 아니면 손으로 그려서든 애니메이션 손도 그려서 카메라로 찍은 거죠. 필름으로 찍은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영화의 본질을 뭘로 볼 거냐. 지금 극장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그냥 수동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거를 요즘 어린 세대들은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극장에 들어가서

0: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하면 빨리 돌리고 싶은데 빨리 돌릴 수 없다는 거야.
1: 그걸 좀 참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해. 지겨운 것도 좀 참아내고 예술 영화 졸려도 좀 참아내고 아 그게 폭력이라고.
0: 그걸 폭력이라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저도 가끔은 조금 약간 지루하면 손으로 가리가리. 1.25배. 걔네는 2배로 보는 애들이잖아요. 예. 1.5배, 2배로 보는데 저는 1.5배는 먹으면 못하겠고 1.25배 정도를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1: 네.
0: 외국 영화, 한국 영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고 못하게 하니까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새의 관객들은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컨슈머가 아니고 프로듀서도 아니고 프로슈머잖아요.
1: 네.
0: 자기들 영상을 다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매일 쇼츠에 올리는 친구들이잖아요.
1: 그렇죠. 직접 제작을 하죠.
0: 그럼요.
1: 네.
0: 아, 이게 어떤 것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지 어떻게 감동시킬지 이거 다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진짜 감독들이잖아요.
1: 네. 그렇네요.
0: 그런 친구들한테 네. 극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재미없는 거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왜 집에서 보겠다고 하냐면 뛰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1: 네. 네.
0: 건너뛰기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0: 내 인생의 이 귀중한 순간을.
1: 아, 위원장님이 네. 연배가 있으시면 생각이 상당히 젊으십니다. 예. 근데 올해 개막식 연출, 이제 내일 개막식이 펼쳐지는데 네. 송승환 감독 연출을 네, 맡으셨다면서요? 네. 네.
0: 송승환 감독도 특출하시죠.
1: 아, 특출하시죠.
0: 안 네. 보이시잖아요.
1: 그 저희 프로그램에
0: 안 보이는데 그거 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모션 썼는데 이 영화제 개막식을 네. 어떻게 연출을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네.
0: 그 네. 형태는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형태는 보이시는데 30cm 안이 정확히
1: 맞아요.
0: 와야 보이는데 그 나머지는 형체는 베토벤인 거죠. 뭐 제가 그래서 베토벤이라고.
1: 제가 더 드레스 연극하시는 거 보러 갔었거든요.
0: 네, 저도 두 번 봤습니다.
1: 근데 그 네. 무대를 뛰어다니세요. 안 보이신다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0: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제가.
1: 예.
0: 아,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1: 아, 네. 개막식에서 혹시 하이라이트 살짝 좀 소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0: 하이라이트.
1: 네.
0: 비밀이. 저희 장미 위원장께서 그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지금.
1: 예.
0: 재밌는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재밌는 이벤트도 있고 좀 30년을 또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런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
1: 네. 네.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 네. 신철 집행위원장님, 이제, 그, 신신의 대표로 우리나라 어떤 영화계에서 또 산 증인이신데, 그, 미학 전공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영화 현장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0: 아,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1: 네.
0: 그, 바보들의 행진을 보고 영화를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1: 아, 그 영화가 또.
0: 네. 그 영화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1: 네.
0: 근데, 그리고, 김수영 감독님 연출부에서 이제 정지영 감독님을 만났어요. 뵙고 그리고 이제 연출부를 하다 보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1: 70년대죠 그때가. 네.
0: 그때의 상황이라는 게 정말 그 전제주의 그 정권 하여서 검열에다가 검열이 그렇게 검열이라든지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 편법이 판치게 돼 있잖아요.
1: 네.
0: 결국은 이 영화가 극장에 상영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정부하고 어떻게 짜웅을 하느냐. 달려있는 거. 아니면 뇌물을 주느냐.
1: 뒤에서 이렇게 좀
0: 그럼,
1: 이게 해야 일이 그렇죠. 진행이 되는군요.
0: 영화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 예.
0: 그때 이제 프로듀서 제작부장이 계시거든요.
1: 네.
0: 제작비가 나와요. 제작비가 나오면 이렇게 돈 그때는 현찰로 나왔으니까 돈이 이렇게 한 뭉치가 있으면 반은 자기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반은 왼쪽 주머니에 넣고 이 반은 어디다 바치는 거야.
1: 그렇군요. 그 돈을 네. 다 쓰지를 뭐 영화에 쓰지를 못하는군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거 늘 이제 그 어떤 협잡에 그렇게 돼서 그 검열의 시대에 진짜로 검열이 많은 시대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1: 네.
0: 있죠.
1: 그렇게
0: 당연히,
1: 그건 이제
0: 당연히 있죠.
1: 앞으로 보는 돈이 아니라 뒤로 보는 돈이겠네요.
0: 왜 대단한 그 아주 대단한 신기들이 많이 발휘됐던 시대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헐리우드 영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네.
0: 저희 나이 또래에는 한국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 중에 딱 한 친구가 한국 영화를 그렇게 보러 다녀요. 그래서 뭐가 너 재밌어? 그랬더니 그것도 자주 보면 재밌어.
1: 근데 사실 우리 네. 그 신철 위원장님은 네. 뭐 88년에 영화사 네. 신신에 네. 설립해서 그 당시로는 되게 좀 튀는 활동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름이 네. 특이해가지고 저는 그때 김신혜라는 부부 가수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가 네. 했더니 이제 신혜가 신혜마 할 때 그 신혜셨더라고요. 네. 예.
0: 그게 네. 그 저 이춘연 이사장이라고 저희 프로듀서 선배신데 돌아가셨죠.
1: 네.
0: 이춘연 그 영화인 영화인회의 뭐 이사장도 하시고 영화계에 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첫째 기획 작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그 이춘연 이사장이 계시던 환기성 사단에서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1: 네.
0: 그때 그 형이 이제 그 농담을 잘 하시거든요.
1: 네.
0: 너 신시니까 신신해 해라. 농담을 하다 그렇게 이름이 됐어요.
1: 그게. 장난처럼.
0: 네. 네. 네. 명보극장에 있다가 그 우리 신영민 회장님이 한국 영화 꼭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1: 네.
0: 나와서
1: 네.
0: 황기성 사단, 황기성 사장님이라고 또 한국 영화 역사에 중요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 사무실에서 이제 그걸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선배가 신신회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네. 만들었습니다.
1: 근데 영화계의 네.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걸 많이 바꾸신 분으로 평가를 네. 받으시더라고요. 기획영화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를 네. 받으시는데 그전하고 제작 방식이 좀 다른 겁니까?
0: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연출부 하다가 저희 선배가 데뷔하시는 영화사에서 기획실 일을 좀 하다가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서 네. 좀 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피카디리 극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1: 네. 아, 극장에.
0: 네. 네. 예. 그때는 극장이 뭐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영화를 그냥 그 상영하는 역할이 아니라 광고 뭐 홍보를 다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극장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작은 프로덕션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으니까 그런 매체들에서 극장이 책임을 져라. 니네들이 입장료를 거두니까. 그래서 극장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신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극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0: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극장에 취직을 해서 영화 광고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신문 광고
1: 예.
0: 카피 쓰고
1: 그런 것도 하셨군요.
0: 그때
1: 예.
0: 제가 피카디리 극장 있을 때
1: 네.
0: 거기 서울 극장에 이준익이 있었어요. 이준익 감독이.
1: 이준익 감독.
0: 네,
1: 예.
0: 네. 서울 극장에서 디자인을 했었어요.
1: 이준익 감독도.
0: 네.
1: 예.
0: 그 앞에 단성사에는 친구의 제작자 그 성명옥이라는 제작자가.
1: 오, 쟁쟁한 분들이 다 극장에 네. 근무하시면서
0: 맞습니다.
1: 그런 예. 광고 디자인하고
0: 맞습니다.
1: 내보내고 이런
0: 맞습니다.
1: 일을 하신
0: 예.
1: 거네요.
0: 예. 예,
1: 그때 경험이 좀 영화 만드실 때
0: 굉장히
1: 참고가 됐나 봐요.
0: 됐고요.
1: 네.
0: 저는 그때 실질적으로 영화 관객이란 사람들을 정말 창구에서 보는 처음의 경험이었어요. 저 그전에는
1: 예.
0: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게 예술로서의 영화였거든요. 운동으로서 영화, 예술로서 네. 영화였는데 그래서 영화를 극장에 가보니까 극장에 오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1: 네.
0: 우리는 가르치려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걸 좀 알아라 그리고 막 교육을 훈육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극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들의 오락이구나. 쓸쓸한
1: 네.
0: 사람들의 오락이구나. 되게 쓸쓸한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3시, 11시, 1시, 3시 반 뭐 이 정도에 관객이 제일 많아요.
1: 네.
0: 퇴근 시간 전이잖아요.
1: 아, 낮에 와가지고 뭐 그 좀 사람 없는 극장에서.
0: 낮에 오고 예. 아니면 직장 땡땡이를 치고.
1: 아, 중간에.
0: 네. 그러니까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구나라고 우리의 관객이 어디에서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선배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어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형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1: 좀 대중한테 눈높이를 맞춘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건강한 대중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감독님들한테 저는 이제 영화 뭐 연출부 경험도 있고 공부도 좀 했고 했는데 감독님들이 하시는 거를 조금 이런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프로듀서라는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영화를 만들진 못하지만 자본과 예술을 연결하는 역할이 우리는 없었어요.
1: 옛날엔 감독이 했나요? 어떻게
0: 감독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예. 네, 많은 역할을 하고 했는데 그 감독님들하고 이제 잘 안 맞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듀서가 자본의 언어도 알고 예술의 언어도 알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을 보니까 프로듀서라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감독은 오로지 영화 제작 연출에만 집중하고 그렇죠. 프로듀서가 이제 그 외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이 프로듀서 이제 1992년에 영화 결혼 이야기 엔딩 크레딧에 프로듀서 신철이라는 이름이 처음 올라갔다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적인 네. 영화 프로듀서로서 네.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0: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예.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1: 아, 네. 영화 프로듀서.
0: 네, 네.
1: 예.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때 네. 기분이 좀 남다르셨겠어요.
0: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 너무 오래돼서. 네. 이 프로듀서는 또 작품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이제 대표님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결혼 이야기, 편지, 약속, 엽기적인 그녀. 손대는 작품마다 당시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0: 제가요?
1: 네.
0: 친구라는 시나리오가
1: 예.
0: 저한테 계속 왔었어요. 좀 보라고.
1: 근데요?
0: 안 했어요.
1: 아, 이게 다 예, 이게 백전백승은 아니군요.
0: 그럼요.
1: 야,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못 알아봤지 그러셨겠네요.
0: 맞아, 그렇죠. 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 네.
0: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게.
1: 예.
0: 그러니까 자기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네. 있어서. 운이 좋은 편이었고요. 한 가지 버릇은 있었어요. 한 가지.
1: 네.
0: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하고 모든 편견 한번 다 내려놔봐. 내려놔보고 네. 이거 정말 재밌어? 가치가 있겠어? 이거를 물어보는
1: 네.
0: 거를 좀 했어요.
1: 예. 네.
0: 내려놓고 봐야 되는데.
1: 네, 의미 부여하지 말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이거 진짜 재미있어.
0: 왜곡하지 말고.
1: 사람들이 볼 것 같아?
0: 네. 네 아니. 저는 저한테 물어. 너라면 보겠니?
1: 네.
0: 네. 네.
1: 제일 중요한 또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0: 근데 그래도 친구를 안 하니 이게 친구를 이제 시나리오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제가.
1: 그게 그것도 네. 인연인 것 같아. 사람처럼 작품하고도
0: 맞습니다.
1: 인연이 아닌가.
0: 예. 잘난 척할 게 없는데.
1: 뭐 가수들도 뭐 유명한 네. 가수인데 진짜 좋은 노래 나 그거 안 한다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뭐 다른 데 가서 정말 데이트가 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0: 그래서 제가 다 한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사고 많이 쳤습니다.
1: 예. 그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본격적인 CG를 도입하신 분이 감독님이라고 들었어요. 구미호 네. 은행나무 침대. 예. 네. 그 당시 사실 우리나라에서 CG 이거 컴퓨터 그래픽 굉장히 네. 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0: 저희가 그 특수 효과를 참 못해서 한국이 예. 왜 그러냐면 현상 기술이 나빠서 그랬어요. 그게 그 중에 한 약품을 꼭 국산화를 해야 되는 국산을 써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1: 아.
0: 이것도 누가 강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1: 아, 그게 수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우리나라 걸 써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품질이 안 따라주는 거죠.
0: 엉망인 거예요.
1: 네, 갑자기 거기서 이제 현실감이 뚝 떨어지는
0: 맞습니다.
1: 거죠.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보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을 발전시켜야 될 건가 아니면 그때 얘기된 새로운 기술을 좀 써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저희 후배들 중에 맥킨토시를 쓰는 친구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되게 영상에 밝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때 스타디 그룹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CG를 하는 걸로 예. 결정을 해서 비싼

0: 컴퓨터하고 뭐 이런 것들 아무 경험 없는 애들이 싸고 들고 들어와가지고 개봉 2개월 전에 우리 기술 그 CGI 그 특수효과 기술 엔지니어가 손들 못한다고 도망가 버렸어.
1: 와, 그 정도로 실험적인 거를 네. 도전을 하신 거예요.
0: 네, 근데 그때 카이스트도 같이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믿었는데 서로 이제 의지를 했었는데 서로 안 되는 부분들이 겹치니까 이게 그런 거 생겨서 구미호는 정말로 관객들한테 죄송하게 돼가지고 심기일전해서 은행나무 침대를
1: 근데 만들었어요. 근데 은행나무 침대는 네. 대박이었잖아요.
0: 구미호 때 한 실수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배운 거야.
1: 근데 네. 은행나무 침대가 대박이 났는데도 굉장히 그게 경영적으로는 힘드셨다고.
0: 우리나라에 밸류체인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전국 개봉에서 배급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1: 사기를 또 당하셨군요.
0: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바보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았어요.
1: 그런 또 가슴 어떤 아픈 친구가 일이.
0: 어떤 친구가 아주 그냥 호사스럽게 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1: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0: 아니, 그게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1: 뭐 영화 얘기만 해도 저희가 밤새야 되고 엽기적인 그녀는 뭐 사실 뭐 아시아를 대표하는 뭐 우리나라 영화가 그 당시에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사실 내일 개막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상당히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좀 설레는 마음 또 뭐 걱정도 있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찾아주실 우리 분들에게 또 청취자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0: 부천에서 과거 30년을 돌아보면서 새 시대를 열 테니까 그걸 한번 와서 지켜봐 주십시오. 새 시대를 열어야 될 때입니다.
1: 네. 새 시대를 이제 열어야 될 때다. 멋진 영화제 치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내일 개막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신신의 대표이자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신철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강원 북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도,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과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75%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위택스 등 온 오프라인 지방세 업무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0: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세 시스템 재개조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7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형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하 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회의에서 안전조정관은 유치장 정비와 수사인력의 계엄사령부 파견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오늘 긴급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구호 연호 사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은봉면 KTX 선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이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KTX 선로 신설을 위해 터널을 뚫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흙과 돌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상황을 확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통로에서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는 쪽지를 기관사가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부산시 등에 이 내용을 전한 뒤 모든 역사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열차의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경찰과 함께 쪽지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일본 호텔의 지난 5월 평균 객실 단가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전년 같은 달 대비 6.5% 상승한 21,795엔, 약 21만 원을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도쿄의 평균 객실 단가는 13% 가까이 오른 반면 오사카는 14% 가까이 하락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멕시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한 뒤 열린 축가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일 새벽 시민들이 도심의 랜드마크인 천사의 독립기념비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3명이 질식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4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질식으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고 질식 증세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진 40대 여성도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우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요금을 기존 43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편요금 인상은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이용이 줄면서 우편사업 적자가 확대돼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 단합이 중요하고 속이 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외연을 확장하며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겠고 내일 저녁까지 전남과 경북 일부에서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이 고교 야구 전국대회에서 상대팀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응원전을 벌여 논란을 빚고 있는 배재구 야구팀이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징계에 따라 배재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는 물론이고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 또 8월에 있을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도 출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관련 소식을 비롯한 오늘 발생한 화제의 뉴스는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9기가 출범하는 날인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7월 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민주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 해소의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렸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1: 예, 오늘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부의 갈등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0: 네.
1: 먼저 현재 이 민주당의 갈등 구조를 보면요. 이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 네.
1: 이 중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 같이 움직이는 그룹이 이 친문재인계, 친노무현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김민석 전 총리를 지원한다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0: 네.
1: 이러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의 대결 구도가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비춰진 겁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 당내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가 나왔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이 조율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는 지난주에 보기로 했는데 여러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결국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청와대 상춘제에서 먼저 이 문 전 대통령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0: 예.
1: 이어서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예.
1: 문 전 대통령은 먼저 내부 단합 후에 확장. 그런데 이 대통령은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의 조화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조금 다른 건데요.
0: 예.
1: 여하튼 이 단합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그만뒀는데요. 대표를 두 번 할 필요 있나 라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을 비판을 했고요.
0: 예.
1: 정청래계에서는 총리하다가 대표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맞대응을 해서 이 오늘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좀 희석화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0: 네. 아, 이제 전직, 현직 대통령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1: 예, 오늘 회동 이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홍 수석은 오늘 오찬 중에 나온 대화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나 또는 검찰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라는 데는 공감을 했다고 했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 개혁 과제가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인 만큼 속도감 있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로 인해서 중간에 국민에게 피해나 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0: 네.
1: 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

0: 형사소송법에 검사에게 이 보안수사권을 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속도보다는 국민 피해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현재는 좀 더 큰 편인데요.
1: 네.
0: 논의 과정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적 보안수사권 허용 부분도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자,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쇄신파 의원들 중심으로 징계 심사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네. 입장인데요. 당내 분란이 조금씩 좀 가라앉지 않고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일에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당 내부에서 제기된 이 재소권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 첫 사례로 지목된 게 이 한동훈계 의원 또 오세훈계 의원 등입니다.
1: 네.
0: 한동훈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밀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이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한 것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서도 이번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지 못하는 이 장 대표를 계속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1: 예.
0: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징계 대상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비당권파의 경우 그러니까 징계 대상에 올라가 있는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장 대표의 행보를 사퇴 압박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정식 이 원내대표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 상당히 그 반대되는 현재 당대표와 반대되는 그 강력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네.
0: 오 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재섭 의원은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6선의 조경태 의원은 뜬금없이 젊은 정치인들을 징계하겠다는 건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당을 통합할 의무가 있는 당대표가 분열의 앞장을 서게 된다면 과연 당대표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이 패스트 트랙을 좀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0: 예. 뭐. 어제 민주당이 이 주도해서
1: 예.
0: 원구성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18개 상임위와 특위 중에서 11개의 위원장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1: 네.
0: 만약 이 지금 국민의힘이 남은 7곳도 안 가져가게 되면 18개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민주당 한병도 대표 이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을 완료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 네.
0: 여기에 민주당은 이 숙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의 처리 시한을 좀 더 줄이고 또 이 소수 정당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요.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이 부분을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상임위 법안 심사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이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이 국회법 개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이제 민선 9기가 되는 거죠.
0: 네.
1: 출범하는 날이었습니다. 7월 첫날이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이 민선 9기 4년 임기가 시작하는
1: 그렇죠.
0: 날이죠.
1: 예.
0: 이번에는 전남 광주 통합시가 출범하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천 서구에서 이 검단 지역이 분리돼서 검단구가 신설된 게 또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1: 그렇다면서요.
0: 이에 따라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뿐만 아니라 이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이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모두 차질을 빚었는데요. 이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과 인천 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0: 이 수개월에 걸쳐서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그리고 전환 작업을 준비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이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정상화되지 않았고요. 현재는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이 무인 민원 발급기 위텍스 정부 24를 통한 이 지방세 신고나 신청 그리고 재증명 발급은 중단된 상태이고 다만 지방세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돼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행안부는 시스템 통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내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지방세 신고나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지금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이제 일부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여전히 있는 상황인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1: 그래서 중앙선관위 국정조사특위에서 내일 이걸 좀 검증을 한다고요?
0: 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가 내일 현장조사에 들어가는데요.
1: 예.
0: 내일 오전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현재 잠실 개표소 내에 이 투표함과 투표용지는 26일째 방치되고 있고 이 개표소 안에는 투표용지가 247만 장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0: 그런 가운데 오늘 국조에서는 사전투표 보완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 그러면서 이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압도하면서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며 이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선관위원들도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올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민주당 양분함 의원은 국조는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 매수를 줄여서 이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해 생긴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1: 예.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 상하이 MWC 2026 이제 MWC가 이제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의 약자라면서요.
1: 맞습니다.
0: 뭐 이게 뭐 이동통신과 관련된 어떤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큰 전시회죠.
0: 예, 이게 상하이에서 이제 열렸고. 그런데 뭐 제 기억으로는 올 3월이었나요? 예, 네. 스페인에서도 이 MWC가 한번 있었잖아요.
1: 예, 맞아요. 예.
0: 그러면은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가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 그 이제 MWC가 세계 이동통신자 협회에서 열리다 보니까 예. 그 모바일과 관련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3월 달에 열리는 행사가 메인 행사예요.
0: 주 행사고.
1: 그렇죠.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열린 행사가 이제 아시아 행사 그래 갖고 그게 이번 6월 달에 열립니다.
0: 예.
1: 6월 달에 열리는 행사가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WC를요.
0: 예. 예.
1: 그때 이제 2015년부터 MWC 상하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바꿨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박 3일 정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렸고 근데 스페인에서 열리는 행사는 또 3박 4일로 해서 좀 길게 열립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행사 성격 자체가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다른 거예요.
0: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그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행사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다 보니까 네.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들하고 IT 기업들은 다 모입니다.
0: 네.
1: 그래서 통신회사들하고 엮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들도 와서 협의도 좀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편해서 내놓기도 하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상하이잖아요.
0: 예. 그러니까
1: 아시아에 국한 데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규모도 한계가 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드리면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게 되면 보통 기업들이 3,000개 이하로 옵니다. 그러니까 2,900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해요.
0: 네.
1: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여를 하는데 상하이는 그 500개 밑으로 좀 떨어집니다.
0: 네. 규모가 좀 작다는 얘기군요.
1: 그 이유가 있는 게 그 네. 아시아에서 열리긴 하는데 전체 규모하고 성격이 중국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0: 중국 중심이다.
1: 그렇죠. 네. 현장에 가더라도 중국 기업들로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서 영어로 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국 기업

0: 것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어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깊이 있는 대화를 못 하는 것들도 있고요.
1: 예.
0: 그래서 가면은 다 중국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제대로 알고 가지 못하면은 저 회사가 뭐 하는 행사지? 하면서 좀 헤매이는 경우도 맞아서 예. 약간 국한된 행사이기도 합니다.
1: 예. 그래도 지금 뭐 다큐멘터리 통해서 네.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뭐 공대에 미친 중국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IT 쪽으로는 또 워낙 좀 강국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규모가 좀 적다고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행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국 기업들로 이제 많이 채워지는 건 분명한 거고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참여를 거의 안 하는 건지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0: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예. 우선은 우리가 이 회사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예. 이런 회사들보다도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NTT 도코모가 참여를 했어요.
1: NTT 도코모는 일본의 가장 큰 통신회사 아닙니까?
0: 그럼요. 예. 그래서 스페인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스를 만들었었는데
1: 네.
0: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그냥 비즈니스 미팅 부스 정도 구색 맞추기. 이 정도로 좀 들어갔고요.
1: 네.
0: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1: 과거에는?
0: 2017년까지는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1: 예.
0: 근데 그때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하다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1: 예.
0: 중국에서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9년 이후부터는 부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게 그 미중 갈등이 시작됐던 때가 2017년이에요.
1: 예.
0: 이때를 기점으로 했었고 이제 2019년 이후부터는 또 코로나가 시작되다 보니까
1: 좀 참가가 힘들었고
0: 안 갔죠.
1: 예.
0: 그런데 이번에 좀 독특했었던 게 그 경상북도 기업 공동관이라고 있습니다.
1: 경상북도요?
0: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1: 예.
0: 단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지자체에서 모아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1: 예.
0: 이제 가는 경우는 외부에 잘 안 알려져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우리가 뒤에 힘을 실어줄 테니까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N4관이라고 하는 네 번째 관에 경상북도 기업 공동관이 부스를 차렸고요. 국내 스타트업들 여섯 군데가 갔습니다.
1: 아,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간 거군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이게 이유가 좀 있어요.
1: 무슨 이유죠?
0: 그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스페인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1: 예.
0: 부스를 참여했더니만 282건 정도의 비즈니스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고
1: 네.
0: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351만 달러, 약 52억 정도 가까운 계약 성과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이번 상하이도 간다 해서 왔었던 거고요.
1: 그렇군요.
0: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뭐 시야체에서 또 나서서 하는 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군요.
0: 그럼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상하이 MWC 또 이렇게 뭐 핵심 테마
0: 네.
1: 같은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뭐 한 네 가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0: 근데 전체 테마는 이제 바르셀로나 열린 행사하고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IQ 에러라 그래서
1: 예.
0: 그러니까 IQ의 시대다. 한마디로 IQ는? AI 시대.
1: 아, AI.
0: 예.
1: 저는 IQ는 우리 그 검사는 IQ 검사.
0: 그게 비슷하긴 한데. 지능형 연결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왔었으니까 저의 관점에서 네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게 되면
1: 네.
0: 첫 번째는 우주 인터넷입니다.
1: 우주 인터넷.
0: 네.
1: 우주 인터넷은 그 어디죠?
0: 스페이스X가 있었죠.
1: 그 스페이스X 같은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예. 제가 바로 이제 가기 직전에 저희 스페이스X를 다뤘었고
1: 예.
0: 이제 스타링크라고 해서 초저궤도 위성 얘기를 했었는데
1: 그렇죠.
0: 이건 미국이란 말이죠.
1: 예.
0: 이거랑 비슷한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도 하고 있어요.
1: 하고 있습니까?
0: 그럼요. 그래서 예. 중국은 무서운 게 정부 주도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1: 예.
0: 이게 챔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도시거든요. 천 개의 도시를 우주에 띄우는 것처럼 우주로 항해를 한다. 굉장히 멋있는 이름을 가지는데
1: 예.
0: 이번에 이 중국판 스타링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저궤도 인터넷, 우주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부스 참여를 했었어요.
1: 네.
0: 자, 두 번째는 이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저고도 경제입니다.
1: 저고도 경제?
0: 네, 저고도 경제.
1: 예.
0: 우주보다 낮죠.
1: 예.
0: 근데 지상보다는 위다 보니까 하늘길이 열렸어요.
1: 예.
0: 하늘길을 개방을 해서 여기를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중국의 저고도 경제인데 이거에 예. 관련된 부스가 좀 많이 차려졌었고요.
1: 예.
0: 이거 뒤에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1: 예.
0: 세 번째도 약간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그 이심이라고 알고 계시죠.
1: 이심. 그 해외여행 갈 때.
0: 그렇죠.
1: 예.
0: 우리가 유심이 있고 이심이 있는데 유심은 물리적인 칩을 바꾸는 거고
1: 예.
0: 이심은 그 안에 있는 칩을 갖다가 시스템적으로 덮어쓰기를 해주는 거죠.
1: 예.
0: 근데 바로 이 이심에 대해서 토큰 이심이라는 거에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토큰이 우리 토큰 사용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AI들을 쓸 때 사용량을 얘기를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다음 먹거리로 지금 점찍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토큰 사용량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중간에 컨트롤을 할게. 요거를 한번 밝혔어요.
1: 예.
0: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AI 전쟁 시대인데 중국의 AI 칩입니다.

0: AI 칩.
1: CPU랑 GPU 분야에서 중국이 계속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독자 생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결과들이 점점 드러내기 시작해서 저도 좀 관련된 것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0: 네.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이 주제만 네. 들어서는. 네. 어려운 부분도 약간 있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네.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였죠. 예. 네, 중국판 일종의 스타링크라고 네네. 하는 첸판?
1: 네, 첸판. 네,
0: 첸판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 첸판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천 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민간 기업에 썼잖아요.
0: 예.
1: 근데 중국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에 있는 인공위성이 전 지구를 덮어버리게 되면은 우주전쟁이 이미 시작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2016년부터 G60이라는 프로젝트로 먼저 시작을 먼저 했었어요.
0: 예.
1: 이게 상하이 주도입니다. 그러다가 2023년인 저희 3년 전에 상하이 정부에서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때 돈을 투입한 게 67억 위안 정도를 투입을 해요.
0: 예.
1: 이게 1조 정도 됩니다.
0: 예.
1: 공식화하고 나서 2024년에 첸판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저궤도 위성이 18기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0: 예.
1: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아무리 상하이에서 시작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서울시가 인공위성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회사가 상하이 스페이스 세일 테크놀로지스라 그래서 국내에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름은 스페이스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회사가 6월 초 지난달에 12번째 위성을 발사를 해서 그러니까 위성을 다시 한번 발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200기 정도의 지금 위성을 갖고 있어요.
0: 200개.
1: 여기다 하나 더 서비스가 들어간 게
0: 네.
1: 그 인공위성하고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접시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안테나로 갈 수 있는 안테나를 배제해버리고 요즘의 흐름은 스마트폰으로 다이렉트로 통신이 가능한 게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타링크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이 서비스를 중국에서도 성공시켰어요. 6월 달에. 근데 이거는 또 중국에서만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중국 안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에어버스하고 제휴를 맺습니다.
0: 에어버스는 항공사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그럼 항공기에다가 단말기를 탑재하게 되면은 이제 항공기가 운행하고 있는 하늘에서도 우주 인터넷 쓸 수 있는 서비스라서
0: 비행기에서
1: 그렇죠. 요게 이제 지금 저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스타링크를 제휴를 해서 올해 하반기 되거든요.
0: 예.
1: 근데 중국 기업들은 이쪽에 투자하고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명쾌해지는 게 미국 쪽하고 관계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약간의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0: 예.
1: 그래서 브라질하고 카자흐스탄하고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올해 말까지 6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를 하고 2030년까지 15,000기를 띄우는 걸 목표로 합니다.
0: 만 몇 개요?
1: 15,000개를
0: 띄운다고요?
1: 네. 현재 어마어마하네요. 스타링크가 그 정도 떠 있어요.
0: 지금 현재 스타링크가 그렇게
1: 됩니까? 네, 그 정도 떠 있는데 계속 발사하다 보니까 추락한 것도 있고 예.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도 있어서 스타링크는 거의 만기 정도가 운행이 됩니다. 이걸 따라잡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여기다가 그 회사가 몇 가지 더 있는 게 제가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하나는 베이징 스타웨이라 그래서 중국식 명칭의 신루완천인데 여기는 단말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0: 무슨 단말기 만들어요?
1: 보급형 단말기니까 안테나예요.
0: 안테나?
1: 예, 안테나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인데
0: 예.
1: 여기서 만드는 게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0: 그래서 뭐 상 같은 거죠? 디자인 상이죠. 주는 거.
1: 디자인이 예쁘다고 상을 주는 거예요.
0: 예, 예, 맞아요.
1: 근데 이 회사가 설립된 게 4년밖에 안 됐어요. 2022년에 설립됐는데 이 단말기를 갖고 있으면은 1분 이내에 위성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전하시다가 단말기 들고 다니다가 잠깐 멈춰놓고 나서 인터넷 좀 빠르게 쓰고 싶은데 그럼 C포트 충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하면 돼요. 1분 만에 인공위성을 잡아서 인터넷 쓸 수 있죠.
0: 예.
1: 대신에 금액이 비싸요.
0: 당연히 비싸겠죠.
1: 단말기 금액이 298만 원 정도인데 하나로.
0: 단말기만?
1: 예. 근데 제가 비싸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상대가 안 되는 부분이 스타링크입니다.
0: 스타링크는?

0: 지코 알아요.
1: 그죠. 예. 전기차.
0: 예, 요즘 뭐 그 광고도 하더만요.
1: 그렇죠. 예. 이게 지리 자동차라고 정말 큰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전기차 브랜드인데 예, 예. 바로 이 지리 자동차에서 만든 회사가 지스페이스예요. 자동차 회사가 인공위성 사업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우리나라 이제 현대가 예를 들면 로봇 산업을 하는 것처럼.
1: 그렇죠.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인공위성 사업에 뛰어든다라면은 바로 요 모델이 돼요.
0: 예.
1: 그럼 지스페이스는 뭐 하냐면은 다른 인공위성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자체 위성을 갖고 있어요. 2022년도에 벌써 9기를 쐈고요. 현재까지 30기 이상의 위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차량하고 실시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음영 지역 어디선 쓸 수 있어요.
0: 예.
1: 게다가 이제 사막이라든지 오프로드에 쓸 수 있는 곳들이죠.
0: 예.
1: 더 나가게 되면 앞으로 이거 로보택시 사업까지 가게 되는데 어디서든지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세상을 여는데 자기네들은 우린 인공위성도 갖고 있고 자동차도 만들고 있어. 이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계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뭐 큰 땅이 이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니까 웬만한 데는 다 인터넷이 되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땅이 좀 넓은 나라 가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구간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럼요. 예.
0: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한.
1: 그렇죠. 우리 예, 현대차를 생각하게 되면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예. 유럽 진출을 하고 있고 미국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0: 예.
1: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 자율주행 택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자체가 이제는 스마트한 기기가 됐기 때문에
0: 네.
1: 어디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게 필수로 가게 되죠.
0: 뭐 이렇게 막 산에 올라가도 뭐 되고 예를 들면.
1: 그렇죠.
0: 예. 사막에 가도 되고.
1: 네.
0: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이제 하늘이 새로운 경제 공간이 된다.
1: 네.
0: 저고도 경제. 뭐 이게 뭐 드론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1: 아, 이게 재밌어요.
0: 예.
1: 저고도 경제라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데 그 고도 1000m 정도니까 지상에서 100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까지는 나가지 않는데 딱 드론이 날아가기 좋은 데예요. 여기를 하늘길을 열어버려 갖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우리가 드론만 생각하더라도 드론 쇼가 잘못되게 되면은 난리가 나죠. 그 필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드론들이 더 많이 날아다니거나 에어택시가 날아다니려면 지도가 있어야 돼요.
0: 예.
1: 하늘 지도가 있어야 되고 불법 드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충전 인프라도 좋아져야 됩니다. 이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이번에 부스 참여를 했었어요. 자, 그중에 흥미로운 거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 회사가 차이나 타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차이나 타워 이야기하면 혹시 어떤 거 생각나세요?
0: 차이나 타워?
1: 차이나 타워.
0: 동방명주탑?
1: 아,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리고 도쿄타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 뭔가 좀 철탑이잖아요.
0: 예.
1: 이 차이나타워가 철탑 만든 회사예요.
0: 아, 예.
1: 그 우리나라 이제 한전에서 기지국 세우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0: 예.
1: 이 철탑이 중국이다 보니까 21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철탑이면 오래된 기기인데 여기다 AI를 심어요. 그래서 어떻게 면허내냐면 첫 번째는 드론 스테이션을 장착해서 여기서부터 드론이 출발을 하고 또 다른 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0: 예.
1: 두 번째, 이 드론 스테이션 외에도 AI를 탑재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전국 210만 개의 스마트한 초소가 생겨요. 예. 산불을 감시할 수가 있고 홍수가 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도 관제 시스템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형 산업이라고 했었던 철탑 자체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고요.
0: 예.
1: 두 번째 보시면 좋은 회사가 이제 미행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미를 좀 쓰는데 이 회사가 그 17년 동안 자동차 내비게이션 만들고 했습니다.
0: 예.
1: 그 이미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이 회사 거를 씁니다.
0: 예.
1: 그 우리나라랑 비교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만 만드는 회사니까 이제 아이나비아 같은 것들.
0: 예.
1: 혹은 요즘에는 뭐 티맵.
0: 예.
1: 자, 이런 회사들이 지상길을 만들다가 이제는 하늘길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길을 만들어서 하늘 내비게이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드론을 쓰는 회사들이나 에어택시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의 시스템을 써야 돼요. 그럼 이거랑 같이 이어서 생각해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 방금 얘기했었던 아이나비도 그렇고 티맵도 그렇고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과연 누가 하늘길을 선점을 할 수 있을지 이 프로젝트도 같이 들어가고 같이 좀 봐야 될 겁니다. 여기에 덧붙이는 게 이제 방산 쪽이에요.
0: 방산?
1: 왜냐면은 드론이 많아지게 되면은 불법 개조되는 드론들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럼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감시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그럼 드론을 추적하는 시스템 드론을 탐지하는 시스템 이쪽 회사들도 같이 한번 성장하고 있죠.
0: 네, 그게 일종의 이제 방산 우리 K 방산
1: 그렇죠.
0: 예,
1: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0: 미사일 뭐 날아온 거 잡아내고 요격하고 그것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군요. 아 정말 흥미로운 내용도 참 많은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중국 반도체 얘기하는 거죠.
1: 네, 예.
0: 우리도 이제 아무래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1: 그렇죠.
0: 어떤 기업들이 나왔습니까?
1: 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은 네. 그 사실은

0: 규모도 좀 작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1: 아직은.
0: 근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1: 우리가 그거 소홀히 하다가. 예.
0: 그렇죠.
1: 많이 따라잡히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0: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 회사가 있어서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일단 이름만 기억하시면 좋은 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자오신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1: 자오신 반도체 회사나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예. 2013년도에 설립됐는데 CPU 만드는 회사입니다.
1: CPU를 만들어요?
0: 그렇죠. CPU를 만드는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 CPU들 대부분이 4년 전, 5년 전의 격차가 좀 있어요. 요즘 예. 거에 비하게 되면.
1: 그렇죠.
0: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사지 않고 이 회사가 만드는 것들은 국영기업, 중국에 혹은 정부에서 이제 사주는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
0: 근데 이 회사가 무서운 거는 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CPU를 만들 때 이 언어 중에는 x86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언어가 인텔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CPU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전 세계 딱 세 군데가 이 라이센스를 쓸 수 있는 게 네. 첫 번째 인텔이고
1: 인텔.
0: 두 번째가 AMD.
1: AMD.
0: 마지막이 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만 기업.
1: 예.
0: 근데 비아라고 하는 기업하고 중국 상하이 정부하고 합작회사를 만든 게 자오신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 아.
0: 왜 이걸 만들냐면 앞으로 혹시라도 미국이 인텔이나 AMD의 수출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중국은 컴퓨터 못 만듭니다. 그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 정부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서 상용할 목표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목하시는 회사가 제가 CPU를 얘기했으니까 무어스레즈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가 있어요. 제 회사는 GPU를 만듭니다.
1: GPU.
0: GPU를 만듭니다.
1: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네요. 네.
0: 방금 전 이야기한 자오신 세미컨덕터는 상장도 안 되어져 있고 지금 적자예요.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야기된 무어스레즈의 별명이 중국의 엔비디아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2020년에 엔비디아 글로벌 부사장 출신인 잔젠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 예.
0: 이 사람이 엔비디아 엔지니어들 데리고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예산 상장이 되어져 있고 지금 돈을 법니다.
1: 네.
0: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압박하면서 GPU를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GPU가 필요한데 그럼 이 회사 걸 쓰는 거죠. 그 이 회사께 굉장히 많이 팔려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서도 엔비디아의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처럼 자체적으로 무사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호환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를 쓰는 기업이 있고 한글 쓰는 기업이 있으면 두 개 소프트웨어 연결이 안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연결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AI를 연구하던 분들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갈아타서 이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이 두 개 회사가 유명하다 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게 이제 MWC, 이게 통신사들 행사하잖아요. 어쨌든 네. 명칭 자체를 보면은. 네. 중국 통신사들은 참가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0: 그렇죠. 근데 중국의 통신사들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SKT, KT, LG, 유플러스처럼
1: 예.
0: 여기도 똑같이 국영기업이긴 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근데 공통적으로 이번에 봤던 것 중에 흥미로웠던 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토큰 이심이에요.
1: 토큰 이심.
0: 네. 자, 예전에 통신사들이 우리나라 동등한 게 동일한 게 문자하고 전화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더 이상 문자랑 돈으로는 돈을 안 받죠.
1: 그렇죠.
0: 이제는 데이터를 팝니다. 우리가 한 달에 뭐 100기가짜리, 5기가짜리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를 파는데 앞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AI 사용량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이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심은 스마트폰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심은 칩을 심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어디나 심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갖고 왔던 스마트 안경.
1: 예.
0: 여기다가도 그러면 통신 칩을 심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1: 음흠.
0: 아니면 요즘에 반려 로봇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로봇 개나 로봇 강아지 같은 것들 거기다가도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하고 통화를 하거나 제가 AI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사용량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비용 측정하는 것까지 이제는 통신사들이 토큰 이심을 통해서 돈을 받기 시작하겠다. 이제 통신사의 새로운 먹거리는 AI 데이터 사용량이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였었고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쪽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1: 예.
0: 두 번째 흥미롭게 본 거는 딥페이크예요.
1: 딥페이크요?
0: 이건 올해도 계속 이슈는 될 겁니다.
1: 가짜 영상?
0: 그렇죠.
1: 예.
0: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그 줌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영상 통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1: 네.
0: 해외에 있는 다른 박사님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때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거든요.
1: 아,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제 목소리랑 제 표정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게 딥페이크 기술이에요.
1: 아.
0: 근데 이거를 잡아내는 것들을 통신사들이 해주겠다. 이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거의 완벽하게 잡아내고
1: 가짜일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여기도 통신 기술이 들어가서 위조 네. 변조되는 것들을 잡아내서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1: 그렇군요. 정말 뭐 세상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또 보신 것 중에서 흥미로웠던 거, 인상적이었던 거 있으면 좀. 예.
0: 첫 번째는 그 월드컵과 관련된.
1: 월드컵, 그렇죠.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0: 이번에 피파의 월드컵 공식 기술 파트너가 중국 기업이에요.
1: 그래요?
0: 레노버입니다.
1: 아, 레노버.
0: 네. 그 시합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1: 레노버 원래 대만 쪽 아니었습니까?
0: 중국 기업입니다.
1: 아, 중국 기업이에요? 네,
0: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이고.
1: 아, 레노버가 전 대만으로 기억했는데 아니구나.
0: 예전에 이제 왕징소우라 그래갖고. 예. 우리나라로 치자라면은 용산전자상가.
1: 예.
0: 이런 것과 비슷한 곳에서 시작했던 회사예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IBM의 싱크패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1: 예.
0: 전 세계에서 PC 판매량 거의 1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자, 이 회사가 이번에 파트너 나서면서 보였던 기술력 중에 첫 번째가 그 축구 경기 보시다 보면은 심판 시점, 레프리 시점에서 보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박진감 넘치게 하기
1: 위해서. 제가 중계를 하니까 그쵸? 이제 알죠. 예.
0: 거기 생각해보시면 카메라를 달아놓은 건데 원래 움직이면 흔들려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많이 흔들리지 않고 보정이 빠르게 됩니다.
1: 아, 맞아요.
0: 이 기술이 레노버가 들어간 기술 중에 하나고요.
1: 예.
0: 여기다 하나 또 들어간 게 지능형 관제 센터를 제공을 해줘요. 그럼 16개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이 경기장에서 열리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어느 쪽에 카메라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인파가 어디에 몰리기 시작하는지, 안전사고가 나면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에 놨습니다 라는 식으로 중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번에 제공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술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1: 예.
0: 이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레노버뿐만 아니라.
1: 예.
0: 하이센스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1: 예.
0: 이런 기업들이 웬만한 스포츠 경기 중계부터 시작해서 후원들을 많이 합니다.
1: 예.
0: 글로벌로 계속 자기네들을 보여주죠.
1: 그렇군요.
0: 자, 두 번째는 언어가
1: 중국이 월드컵 참가를 못했는데 중국 회사들은 이렇게 많이 역할을 하고
0: 기술력은 보여줍니다.
1: 그렇군요.
0: 두 번째가 이제 언어 부스였는데.
1: 예.
0: 이 언어는 제가 지난번에 로봇폰을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번에 참여했었던 거는 그 4월달에 중국에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죠.
1: 예, 맞아요. 들었어요.
0: 그 요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놀랍게도 50분 만에 완주를 했어요. 그 우승했던 로봇이 언어의 로봇이고 이름이 플래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1: 플래시.
0: 네. 이 녀석이 이번에 전시가 돼서 저도 좀 보고 사진 빨리 찍을 간다. 정말 빨라요.
1: 네.
0: 찍을 수 있었죠. 근데 이게 대단한 거는 스마트폰을 만들던 회사가 재작년에 알파 플랜이라 그래갖고 우리 로봇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보여줬었는데.
1: 예.
0: 지금 2년도 지나지 않아갖고 우승할 정도의 성과를 좀 보여줬던 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1: 아무튼 이런 데를 좀 가봐야지.
0: 네.
1: 아, 이 회사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어서 거기에 굉장히 좀, 예, 좋은 일이긴 한데.
0: 그렇죠.
1: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0: 네.
1: 그것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1: 오늘 또 재미있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예. 세컨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의 이병욱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고교 야구 대회에서 상대 학교를 향해서 좀 어떤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결국 그 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면서요?
1: 네,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 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0: 네.
1: 배재고 선수단이 지난달 29일이었죠.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광주 제1고아의 경기에서 단체 율동과 함께 스타벅스 가야지 뭐 이런 구호를 반복해 외쳤는데요.
0: 네.
1: 최근에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 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이걸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쳤던 겁니다.
0: 네.
1: 그래서 협회 에서는 이번 사안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재고는 청룡기 2회전부터 출전하지 못하게 됐고 순천 효천고와의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가 됩니다.
0: 예.
1: 또 올해 남은 대통령배와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도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응원 문화도 좀 바꿔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그런 대책도 함께 나오고 있죠.
1: 그렇습니다. 그 이번 공정위원회에서는 일단 팀 징계는 먼저 결정을 했는데
0: 예.
1: 선수와 지도자 개인에 대한 징계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누가 구호를 주도를 했고 지도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좀 더 면밀히 조사한 뒤에 다시 심의하겠다는 거고요. 또 협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대회에서 경기하기 전에 감독 미팅 때 이런 부적절한 응원 금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또 개인이나 단체에 중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0: 예. 이제 세계 최강의 바둑 기사 신진서 구단이
1: 네.
0: 인공지능과 특별 대국을 벌인답니다.
1: 그렇습니다.
0: 과거에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맞대결이 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뭐 그것도 연상이 되는데 갑자기 뭐 옛날 했던 걸 왜 또 하느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번 좀 약간 다른 게
1: 네.
0: 접바둑이라고.
1: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약간 하수가 상수에게 이제 두 점을 깔고 두고 뭐 석점을 깔고 두고
1: 네.
0: 그런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두 점을 먼저 두고 둔다고요.
1: 네.
0: 사람이.
1: 신진서 구단이.
0: 그러니까.
1: 예. 예. 신진서 구단이 오는 7월 17일, 19일, 21일 이렇게
0: 예.
1: 세 차례에 걸쳐서 바둑 인공지능 이번에는 알파고가 아니고 카타고라는.
0: 아, 카타고.
1: 예. 카타고와 대결을 하는데 이게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10주년을 기념해
0: 벌써 10년 됐습니까?
1: 예, 2016년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신진서 구단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먼저 돌 두 개를 깔고 두는
0: 예.
1: 두 점 접바둑이라는 건데요.
0: 맞바둑을 두면 도저히 이길 수가
1: 이길
0: 없다
1: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하수가 상수와 바둑을 둘 때 돌을 깔고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과거에 이세돌 구단이나 커제 구단은 알파고하고 맞바둑을 뒀었습니다.
0: 그랬었죠.
1: 예.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의 실력이 인간의 아무리 최강자지만
0: 예.
1: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0: 10년 사이인데 인공지능도 훨씬 더
1: 훨씬 예.
0: 발전했으니까
1: 그래서 인간에게 혜택을 먼저 준다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고백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맞바둑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0: 아, 그래서 인정하고
1: 예, 세 점 접바둑은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0: 예.
1: 두 점은 좀 해볼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 방식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0: 아,
1: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좀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 네.
0: 뭐 두 점을 두고 두긴 하지만
1: 그렇습니다.
0: 뭐 인공지능은 어쨌든 뭐 지금 계속 이제 AI 학습이 되니까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알파고는 그때는 막 굉장히 막 오 이런 게 있구나. 카타고라 그랬죠?
1: 네, 카타고.
0: 이게 뭐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지능이고
1: 네.
0: 예, 좀 소개해 주시죠.
1: 카타고가 미국의 게임 AI 연구원 데이비드 우가 개발한 오픈소스 바둑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0: 네.
1: 이게 현재 한국 프로기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AI 중에 하나고요.
0: 아, 연습할 때 쓰나 봐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둑 중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승리율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0: 예.
1: 그걸 보여줄 때도 쓰이는 프로그램이 바로 카타고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번 대국이 승패와 승자하고 관계가 없이 세 번 대결하게 되는데 신진서 구단에게는 제한시간 5시간과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요. 카타구는 별도 제한시간 없이 매수를 20초 안에 둬야 합니다.
0: 예.
1: 그래서 근데 부상이 좀 눈길을 끄는데.
0: 부상이 있어요.
1: 예. 신진서 구단은 매 경기 대전료로 5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0: 아, 뭐 승배 상관없이.
1: 예, 상관없이 일단 기본을 하네요. 받고.
0: 예.
1: 그리고 한 번 이길 때 예.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0: 아, 이기면 추가로 받고.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세 경기를 모두 이기면 총 3억 원을 받을 수 있고요.
0: 예.
1: 두 번 이상 이기면 1억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0: 아주 뭐 상금이 경품이 좀 푸짐하네요.
1: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0: 이길 수 있을까?
1: 예.
0: 근데 과거 그때 알파고 나왔을 때는 아유 아무리 그래도 뭐 인공지능 바둑은 이길 수가 없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게 이제 무너졌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이세돌 구단도 약간 좌절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도 제가 기억이 나. 근데 한 번인가 하면 그냥 이긴 이겼었어요.
1: 그렇죠. 사국에서
0: 예. 예, 이겼어요. 한번 기억납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1: 네. 예,
0: 보겠습니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지도 앱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지도 앱 공유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예. 일단 러브버그 출몰 지역이라든지
0: 예.
1: 아니면 공공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0: 예.
1: 그리고 공직자들의 맛집이 어디인지
0: 공직자들?
1: 예. 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의 그 아. 업무 추진비로 많이 가는
0: 예.
1: 그런 맛집이 어디인지.
0: 그런 분들 한번 맛있는 걸 드실 거다.
1: 그러니까.
0: 아. 예.
1: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지도 형태로 공유하는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0: 예.
1: 러브버그 지도 앱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러브버그가 몇 마리 출몰을 했다.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 지도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지금 러브버그가 심한지.
0: 그 정보를 공유하는
1: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또 공중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이 앱 이름이 재밌는데
0: 예.
1: 급해 앱.
0: 아, 급하죠.
1: 급해. 앱.
0: 급해. 앱.
1: 이것도 주목을 네. 받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주변 공중 화장실이나 뭐 비상배 정보를 알려주고요.
0: 예.
1: 필요하면 주변인들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문자도 아, 보낼 수가
0: 굉장히
1: 있습니다.
0: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진짜 급할 때 있거든요. 저도 네. 검색을 가끔 할 때 있는데,
1: 네.
0: 예. 근데 그게 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1: 예, 한번 깔아봐야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자주 찾은 식당을 정리한 공직자 법인카드 식당 맛집 지도 예. 화제가 되고 있는데
0: 저는 뭐 별로 거기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 예. 네, 그래서 이게 엄청. 단순히 뭐 길찾기 지도가 아니고
0: 예.
1: 사람들하고 같이 이 정보를 올리고 공유도 하고 공감하는 놀이자 생활 정보 플랫폼으로 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어떤 곳,
1: 네.
0: 뭐가 좀 많이 나오는 곳
1: 그렇습니다.
0: 이런 걸 갖다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1: 예.
0: 보여주면서 또 나도
1: 유용하게.
0: 찾아갈 수 있고
1: 예.
0: 나도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1: 그렇습니다.
0: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참여형 지도 앱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AI도 관련이 있다고요?
1: 네, 최근에 뭐 ChatGPT나 클로드 같은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0: 네.
1: 앱을 만드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한대요, 그걸. 이게 확산을 하면서 개발 문턱이 낮아진 거라고 하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AI에게 나 이런 기능을 원한다. 이렇게 치고 코드를 받아서 앱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도 있는 게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그대로 믿고 쓰다 보면 보안에 네. 좀 취약점이 있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 AI가 보안에 취약한 코드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제작자도 이를 검증하지 못한 채 앱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보안 문제를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단점도 있을 수 있고.
1: 네. 네.
0: 아무튼 뭐 요즘 뭐 AI가 워낙 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니까 저도 이게 중계하면서도 AI를 또 많이 실제로 쓰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다.
0: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1: 네.
0: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장마 시작이 이제 많이 늦어졌어요. 이게 7월에 장마가 시작되는 게 역대 7번째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오늘 장맛빛 대신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
0: 세차기 오더라고요.
1: 네, 세차기 왔습니다. 네. 서울에 한때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남쪽에서는 습한 공기까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맛비를 몰고 오는 정체 전선도 예상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제주 남부지방에 이어서 오늘은 충청 지역에도 첫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도 이제 장마철에 돌입한 건데요.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7일, 중부지방도 6일 늦게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은 관측 이후에 7번째로 찾아온 7월 장마로 기록이 됐고요. 근데 시작은 좀 이렇게 늦었지만 빗줄기가 거셌는데요.
0: 예.
1: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0mm 안팎, 남해안에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밤 사이에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서 모레에는 제주,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다음 주 초에는 아직 장맛비가 오지 않은 수도권이나 강원 지역으로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0: 예, 당분간 좀 비 소식에 좀 유의하시면서
1: 네.
0: 예, 또 비가 또 갑자기 또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죠.
1: 네.
0: 예. 자,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밤 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 끝곡으로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아,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강원 북부, 오후부터 밤 사이엔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와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과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이 소설은 제가 타이완이라는 섬에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저는 이 타이완의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타이완 사람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대만 작가 양수황치의 1938 타이완 여행기 도입부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대만에서 1년을 보내게 된 일본인 소설가 치즈코는 대만인 통역사와 여행하며 대만의 음식 문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와 계급, 젠더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다독이 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장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네.
0: 이렇게 돌고래 박수를 치시면서 시작하는데
1: 보이지도 않는데
0: 항상. 기분이 좋으신가 봐. 아니, 이 좋은 에너지를 저희가 이렇게 또 우리 다독이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작품 함께 살펴볼까요?
1: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양성즈 작가의 네. 1938 타이완 여행기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네, 오랜만에 장편 소설.
0: 그러니까요. 계속 그동안 이제 단편 위주로 해왔는데, 아니 이게 최근에 또 큰 상을 받은 소설이잖아요. 네, 장유 작가께서 이 책을 책갈피 코너에서 꼭 소개해야 된다 그러고 미리 좀 선점을 했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네. 이 소설이 올해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수상작인 거 알고 네. 처음 이제 읽게 됐는데. 앞에 부분 진짜 한 챕터도 안 읽고 바로 이제 피디님한테 연락해서 혹시 이거 누가 한다고 했냐.
0: 아,
1: 내가
0: 진짜?
1: 꼭 하고 싶다. 그래서
0: 한 챕터만 해요?
1: 네. 정말 앞에 한 두세 장 읽었나?
0: 네.
1: 이미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난 그래요? 이걸 이미 좋아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네. 타이완 작가가 인터내셔널 부커상 받은 게 최초고 동아시아 작가의 수상으로는 2016년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 이후에 10년 만에 네.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이 부커상 타기 2년 전에 전미도서상 번역 부분도 수상했고 또 일본 번역 대상도 수상했고 네. 21년에는 타이완 금정상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커상이라는 쾌거까지 얻게 된 작품입니다. 네.
0: 뭐 이게 굳이 수상작이라서가 아니라 장유 작가께서 몇 장 만에 바로 이 책이다 할 정도로 뭔가 이게 처음부터 확 사람을 흡입하는 독자들을 흡입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나 보죠.
1: 네, 그리고 인터내셔널 무슨 되게 네. 유명한 네.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하면은 왠지 책을 잘 안 읽는 나는 네. 뭐 예를 들면. 괜히 어려울 것 같고 이해 못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책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너무나 잘 읽히는 문체로 쓰여 있고 또 네. 너무 재밌어요.
0: 네.
1: 그래서 되게 누구나 읽기 편한 소설이다. 하지만 네.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책이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저도 이제 읽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막 그 대만 음식에 대한 타이완 음식에 대한 막 갈증이 생겨가지고 집 앞에 그 타이완 음식점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거기 가서 막 굳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장르의 음식인데도 막 이 소설 때문에 이제 그 흥분된 그 마음을 거기 이제 몇 개 시켜서 막

0: 갈증도 좀 달래고 막 그 타이완에 대한 어떤 막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1: 맞아요.
0: 저는 완독을 지금 못한 상태예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스포일 있다면 스포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1: 알겠습니다.
0: 중간중간에 뭐지? 아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오늘 장유진 작가님과 같이 얘기를 통해서 네. 좀 해소가 될 수 있게.
1: 그런 걸 다 읽기 전에 느끼셨다면 아. 작가가 의도한 바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의도에 지금 잘 끌려가고 있는 거군요.
1: 네.
0: 아니 이 심사위원들의 그 평가,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부커상 받았을 때 네.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1: 일단 심사위원 장의 평가는 네. 이 소설은 독자를 놀라게 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작품이다. 그리고 로맨스인 동시에 날카로운 탈식민주의 소설이다. 그래서 뭔가 이중에 놀라운 선출을 이뤄냈다.
0: 네.
1: 그리고 완전히 몰입감 있고 맛깔스러운 네, 음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사랑 이야기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고 또 그 전미도서상 심사위원단 역시 이 소설의 식민주의와 불가능한 우정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되게 잘 읽히고 재밌다고 했잖아요. 근데 겉은 그래.
0: 네.
1: 근데 속 안에 그 내포한 의미를 되짚어보면 아 이게 엄청나게 묵직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 이거는 수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진짜 그 지금 책 가져오셔서 그 계속 뭐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붙여놓으셨다는
1: 사실 얘기는. 다 붙이고 싶었어요. 너무 재밌는 아, 그 장면이 많아서
0: 이 양상츠라는 작가 이제 언론에 그냥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이 오셨고 뉴스에도
1: 네.
0: 많이 나와서 얼굴이 굉장히 이제 전 낯이 익은데
1: 네.
0: 어떤 작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이 양상츠 작가는 1984년생이에요. 84년에 타이완 타이중에서 태어났고 사실 이게 필명입니다. 양상츠가 그래서 본명은 양러츠고
0: 네.
1: 이 필명이 사실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0: 아,
1: 쌍둥이 동생 이름은 양러회인데 둘이 함께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만든 필명이에요. 그래서
0: 네.
1: 상쯔라는 그 한자어를 일본어로 읽으면 그 후딱고 쌍둥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0: 아, 네.
1: 2015년에 그 동생분이 그 야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언니가 이 필명을 이어가면서 그 함께 문학 연구를 이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니는 이 책을 쓴 언니는 타이완 문학 전공이고 그 동생은 역사학을 전공을 한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네. 이 작가가 이 양상츠라는 어떤 팀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1: 그 역사, 그러니까 시대물인데 로맨스를 많이 써요. 특히
0: 네.
1: 여성 로맨스를. 언니는 소설을 쓰고 동생은
0: 네.
1: 역사 연구, 역사 고증 그리고 번역 쪽을 주로 맡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과 함께 쓰던 필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인이 된 동생을 계속 품고 이야기를 쓴다는 얘기겠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동생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그리고 이
0: 네.
1: 작품을 쓰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을 했고 또 동생의 이름이 이 문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오래 기억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사실 저도 이 부커상 수상작 그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기사 이 부분만 읽고 울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작가님이 도대체 어떤 소설을 썼을까? 그리고 또 부커상 그 이후에 인터뷰 같은 데서
0: 네.
1: 이제 문학이 과거를 주로 쓰잖아요. 과거를 쓰는 이유는 오히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이 동생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0: 네,
1: 이 시대의
0: 네.
1: 물을 쓰는 거를
0: 네.
1: 이걸 같이 이어가면서 역사 속의 이치 목소리를 소설로 되살려내고 싶다라고 했다고 해요.
0: 뭔가 이렇게 타이완의 역사를 담고 있고 뭔가 묵직한 메시지가 담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또 중국에서는 아직 출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그죠? 그래요?
0: 뭔가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의 어떤 역사와 삶을 다룸으로써 이제 중국에 조금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그런 또 의도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1938 타이완 여행기 소설의 형식도 좀 독특한 편이라고 봐야 되죠?
1: 네. 사실 네. 저는 이 형식 사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이 소설 빠져들었던 게 형식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허구의 번역서 형식을 빌린 메타픽션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책이 1938년에 그 일본식으로 치면 뭐 쇼와 13년
0: 네.
1: 뭐 이렇게 타고 해요. 일본인 소설가가 타이완에서 연재한 신문에 그 당시 연재했던 여행기를 누군가 나중에 발견해서 재구성해서 펴냈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쓰인 거겠죠? 그거를 번역을 했다라는
0: 네.
1: 설정을 바탕으로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실제 번역가도 있고 가상의 번역가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900 되게 뻔뻔스럽게 1954년 네. 초판 서문으로 시작을 해요.
0: 아,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앞뒤 정보가 전혀 없이 읽어서 그냥 그 시절의 이야기가 다시 맞아요. 지금 다시 재출판되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었어요.
1: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메타픽션입니다라고 깔아주고 네. 가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54년 초판 서문 있고 그리고 또 되게 뻔뻔하게 네. 옛날 그 이 사람이 38년에 당시 신문에 연재했던 네. 그 옛날 신문 스캔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어, 네, 네.
1: 그래서 되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소설 본문이 이제 12가지 타이완 음식 재료를 챕터 제목으로 하는 12가지 챕터 제목으로 소설 본문이 쫙 이어지고 그 뒤에 1970년 재출간판 후기가 있고요. 아,
0: 그러니까 깜짝깜짝 다 속았어요. 저는 그 구비구비마다 그 장치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네,
1: 이 소설가의 네. 양딸이 재출간판을 하면서 후기를 썼다. 이미 돌아가셨고 이걸 예. 쓰신 분은 예. 1990년 대만판 역자 후기가 들어가는데 네. 그게 또 이 소설에 나오는 그 번역가이고 또 대만판 편집자 후기가 나와요. 네. 그건 또 그 번역가의 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2020년에 신역판 역자 후기라고 나오는데 네. 이 역자 후기는 누가 썼는지 아세요? 양상쯔예요. 사실 이 소설을 쓴 진짜 작가. 근데 본인을 번역가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0: 네, 뭘까요?
1: 왜 이렇게 왜 이런 형식을 빌렸냐면 사실 일제 강점기에 타이완을 알려면 그 시대의 기록이 다 뭘로 써 있겠어요? 다 일본어로 써 있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래서 일본어로 된 기록을 읽어야 되는데 왜곡되고 어느 정도 생략된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된 그 행간에서 네. 네. 역사적 진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을 번역자로 설정을 한 거죠. 물론 그 양상쯔 필명을 쓰는 동생이 번역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소설에 각주가 되게 많이 나와요.
0: 네.
1: 이 각주는 이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김인삭 번역가의 각주도 물론 있지만
0: 아, 그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1: 그거는 맨 마지막에 나오고 아, 네. 여기 나온 그 번역을 네. 대만인 번역가가 원래 일본어로 쓰인 것들을 이렇게 번역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일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뻔뻔하게 메타픽션으로 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형식 때문에 문학계에선 이 작품 자체를 번역을 향한 러브레터다.
0: 어허, 네.
1: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뭔가 언어와 역사, 그 권력 관계를 엄청 번역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네. 되게 실험적으로 탐구했다. 되게 세련되게 쓴 소설인 것
0: 그렇네요.
1: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지금 뻔뻔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네. 우리가 계속 웃으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이야기꾼 같아요.
1: 그쵸?
0: 네. 내 말 한번 들어봐. 이건 사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고 다 그거를 이제 허구로 이렇게 지어내는 작가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데 네. 자, 이 소설의 내용 좀 살펴볼까요?
1: 네. 이 소설의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화에서 들으시면 일본의 문단에 촉망받는 젊은 소설가 네. 아오야마 치즈코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1938년에.
0: 네.
1: 그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그걸 나중에 이제 번역을 한 거고
0: 네.
1: 그 작가가 당시에 좀 인기가 많았고 로맨스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0: 네.
1: 청춘기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타이완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되냐면 처음에는 막 이 영화가 타이완에서도 인기가 되니까 그 원작 작가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돈뭉치를 들고 막 찾아와요. 그래서 아오야마 선생님 제발 타이완에도 한번 와주셔서 우리 남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남양이라는 게 또 어떤 뜻이냐면 당시 일본 제국이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 자기만의 상상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남쪽 쪽을 다 남양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여행 비용은 다 댈 테니까 남양을 배경으로 연재 소설을 써달라. 근데 이 아오야마 치즈코라는 이 일본 작가는 또 그렇게 일본의 제국주의에 그런데 막 동의하고 막 그거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작가는 아닙니다.
0: 네. 그러니까
1: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초반부에.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네. 그런 일본 소설가로 나와요. 그래서 남양이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남진 정책 그런 거 협력하라는 건가요? 제국주의? 아,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아, 가세요. 돈을 준다고 해도 가세요. 라고 해요. 근데 그때 타이완이란 말을 들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타이완? 가보고 싶긴
0: 그러니까.
1: 한데.
0: 마음속 깊이는 뭔가 가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1: 네. 그런 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0: 제국주의 그런
1: 선전하는데 동원되고 싶지는 않다. 네. 이런 마음은 가득하고.
0: 그렇지만 네. 그럼 내가 가야지. 네. 대신 나는 좀 그 타임 안에 진짜 삶을 알고 싶어. 그러려면 장기 체류를 해야 되고 예. 좀 길게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럴 돈은 또 없잖아요. 돈 준다고 했을 때 안 간다고 해놓고. 그래서 막 숙모한테 아마 나 타이완 가서 하고 싶은데 돈 좀 달라. 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리고 그럼 너 본가 가서 돈 달라고 해라. 근데 본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 1938년이잖아요. 본가 가면 또 이제 결혼 언제 하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가에 결국 가는데 이 작가는 어떤 작가냐면 저는 소설에서 작가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식탐 많은 작가 캐릭터는 소설에서 처음 봤어요.
2: 너무 좀
0: 본인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네. 되게 삼나무처럼 키가 크고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네. 돈이 없으니까 그 숙모가 너 신사 참배나 해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러면 신사에 가서 그 시베리아 케이크라고 있대요. 일본 유명한 카스테라 안에다가 무슨 앙꼬를 넣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를 신도 이렇게 맛있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바치고 와요. 그 정도로 그 먹을 거에 진심인데 그 신이 그 카스테라 케이크 먹고 소원을 들어줬는지 네. 딱 초청이 딱 옵니다.
1: 네, 타이완으로부터.
0: 네, 그 현지 부인 단체가 그 영화를 보고 아 너무 좋다고 하면서 순회 강연을 열자. 영화 상영도 하고 그래서 1년이나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 딱 갔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처음 기차 내리자마자부터 그 이국의 네. 그런 길거리 음식 이런 거에 막 얼마나 또 자기가 엄청나게 먹을 걸 좋아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또 막 사요. 과일을 사는데 여기에 또 재밌는 점이 이 사람은 일본 작가인 거잖아요. 네. 지금 화자가. 그러니까 대만 상인들이 하는 말이 XXXX.
1: 아 그렇게 표시돼 있더라고요.
0: 이렇게 진짜. 표시가 네, 돼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를 정말로 네. 블랭크로 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을 사고 있는데 포장을 해줘서 포장비로 뭐 10전인가를 내려고 했더니 막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타이완 그 상인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일본어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민지니까. 네. 이 사람은 일본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1: 타이완에서도 일본어가 국어라고 표현을 씁니다.
0: 맞아요. 네. 네. 식민지인 상태니까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하면서 상당히 표준적인 일본어, 표준적인 국어였다라고 하면서 딱 보니까 너무 작고 귀여운 소녀가 엄청나게 또렷하게 잘하는 일본어로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오야마 치즈코가 국어를 되게 잘할 줄 아시네요. 라고 했는데 이제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장비야 필요 없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답례로 이걸 주겠다라고 하면서 작고 납작한 네. 검은색 어떤 씨앗 같은 것 같아요.
1: 과츠라고 표현되나
0: 네.
1: 그렇죠.
0: 네. 과츠라고 하는 네. 과일 씨앗 같은 거죠. 네. 이게 뭐냐고 하니까 과츠라고 한다. 근데 이거를 잘 까먹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당신은 내지인이라서 여기서 용어 주의하셔야 돼요.
1: 내지인.
0: 용어가 네.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네. 하나는 진화예요. 네. 진화는 일본 식민지에서 중국을 되게 얕잡아 보는 말로 진화식 이러면 중국식 이런 네. 거였고 여기서 내지라고 네. 하면은 일본을 일본 말하는 사람들. 거고 네. 여기서 본섬 사람, 본토인이라고 네. 하면은 그게 이제 타이완에 원래 살던 네. 타이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자기네도 섬나라면서 네. 이 자기네는 식민지 섬만 본섬이라고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먹고 이제 까는 방법을 막 배우고 있는데 원래 이제 마중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사이중 시역소에 미시마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그 초청 한쪽 측에서 이 사람 발견을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되게 그 행사는 사실 관심이 없고 이 미시마라는 자기 초청한 그 담당자겠죠. 담당자이자 통역사. 되게 괴롭혀요. 아까 그 과일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네. 그리고 막 어떻게 동그란 검은색 구슬 같은 게 들어있는 걸 마시던데 아 그건 펀 유안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1: 그러네요.
0: 그 대만 밀크티의 그 타피오카 펄인 거예요. 그래서 저 다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네. 이 사람은 그 애써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근데 또 한 번쯤 먹여줄만 한데 막상 또 일본 음식만 주고 고급 음식만 주고 대만 음식 막상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약간 트라우마 있는 거죠. 옛날에 무슨 어떤 조개
1: 맞아요. 네, 네.
0: 키암라이라고 하는 조개를 손님에게 먹게 했다가 배탈이 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의 신선도는 네. 혼토진 그러니까 대만 사람만이 네. 본토 사람 많이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새로운 통역사로 인수인계를 네. 하려고 한다. 네. 새로운 통역사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원래는 그 공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그러니까 일본어 교사인 거죠. 일하던 처자인데 내년 연말에 결혼할 예정이라서 지금 사직하고 잠시 쉬고 있고 재밌게도 이름이 당신과 똑같은 한자를 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아오야마 치즈코잖아요. 그 치즈를 이제 대만식으로 발음하면은 첸허인 거예요. 그래서 왕첸허라는 사람이고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딱 했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하면서 아까 그때 그 시장에서 봤던 그 소녀가 네. 딱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소녀가 아니었던 거죠. 너무 작고 어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걸 계기로 이 통역사 근데 이 사실은 왕 채너잖아요. 근데 이 아오야마 치즈코가 이 채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에 작을 소자를 써서 자기만의 이 작은 귀여운 소녀란 의미로 샤오첸이라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통역사이자 어떻게 보면 의전 담당이기도 하죠. 이 샤오첸과 함께 타이완의 그 종관철도가 있어요. 그걸 여행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도 되게 많이 먹는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걸 타고 어차피 순회 강연도 하니까 미식 여행을 하자.
1: 네.
0: 그래서 타이완 전역을 누비면서 되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장 이름이 과제예요. 처음 네. 먹었던 그 네.
1: 해바라기 씨더라고요. 찾아보면.
0: 아 해바라기 씨였어요?
1: 해바라기 씨.
0: 아. 그걸 시작으로 모든 장의 이름이 뭐 자기네들이 이제 먹는 음식, 대만 음식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12장의 장을 거치면서 이 두 여성이 시장과
1: 네.
0: 타이완 전역을 누비면서 와, 맛있는 걸 먹고 다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 그 식민자와 피식민자잖아요.
1: 네.
0: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그렇죠. 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서 이 두 여성 사이의 감정이 엄청나게 점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 다음 3장이거든요. 이 무아인통이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 3장의 한 부분을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음식이라지만 무아인통의 번잡한 조리 과정은 연회 요리에 버금가는데요. 주방 안에 있던 나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감탄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뒤 주방 도마 쪽으로 두 다리를 뻗었고 시원한 섬돌 위에 발을 얹었다. 샤오첸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시원한 우물물에 적신 수건을 건네주기도 했다. 수건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진심으로 구원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무아인탕은 여름 음식이었다. 타이완 7월에 무더운 여름 재료를 손질하고 비벼서 부수고 밥을 짓고 탕을 끓이는 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양손의 손톱 틈이 검푸르게 물들었고 센불로 탕을 끓일 때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황마의 어린 잎을 청록색 무아인통으로 바꾸는 건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이었다. 샤오첸은 냄비 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5분만 더 끓이면 되겠네요. 무아인통은 더위 해소에 좋답니다. 어떤 이들은 식혀서 차갑게 먹기도 하지요. 아오야마 씨, 따뜻한 국물을 먼저 맛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두 가지 맛을 다 즐겨볼 수 있답니다.
1: 그 대만 여행을 아마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여기 나온 음식은 다 생소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정말로 현지인들이 이때부터 1983년부터 먹던 음식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을 얻어요. 그 버드나무 집을 얻는데 샤오첸이 와가지고 통역사인데 와서 맨날 맨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1: 네.
0: 진짜 현지인이 먹는 걸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계속 너 약혼했다며 그 남편이랑은 한식탁에서 밥 먹지 않아? 왜 나랑은 한식탁에서 밥을 안 먹어? 그러면서 계속 친구가 되자고 해요.
1: 네.
0: 근데 참 이게 본인이 왜 사장이 대리한테
1: 네.
0: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야 그냥 뭐 형이라고 해 이러면은 말하는 사람은 편하지만
1: 그렇죠.
0: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편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친구가 되자고 해요. 왜냐?
1: 네.
0: 치즈콘은 샤오찬 사랑하거든요.
1: 제가 보니까 그게 정말 그 어떤 우정의 그 감정을 넘어서 이건 좀 약간 사랑이죠.
0: 사실 저는 사랑에 우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플러팅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플러팅을 너무 엄청나게 해요. 사실 네. 1938년이라서 그걸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맞아요, 자신도 맞아요. 몰랐을 수 있죠.
1: 그렇죠. 네.
0: 사실은 이 소설 자체가 엄청나게 충실한 로맨스 소설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렇다면 샤오첸은 네. 이 통역사는 치즈코를 사랑할까요? 사실 모든 훌륭한 로맨스 이야기가 그렇듯이 얘는 어떨까? 얘 마음은 어떨까? 좋아하는 거야? 많은 거야?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네. 사실 이 소설의 묘미고 그리고 막 아까 막 너는 왜 나랑은 밥 같이 안 먹어주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 막 결혼하지 마. 계속 여기 살으라고 해요. 너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밥 해주기 힘들지 않아? 여기 그냥 살자 살자. 근데 이 샤오첸이 이 노맨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맨이 뭐냐면 일본 전통극인 노라는 극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해요.
1: 네.
0: 무표정한 얼굴의 특징이고 이 샤오첸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거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럼 주사위를 던지자.
1: 맞아요. 둘이 주사위 게임을 계속하죠.
0: 주사위를 세 개를 던져서 이기는 사람 사람이. 마음대로 하자. 근데 얘가 던질 때마다 18점이 나와요. 만점이죠.
1: 네.
0: 그러면서 결국엔 거기 살자는 같이 살자는 네. 그 제안을 거절을 하고 근데 사실 싫다고 하면서 매일 와서 밥 해주고 또 먹고 싶다는 걸로 손 가는 거 다 해줘. 그 취하면 주정 다 들어주고 목욕탕에서 막 술 먹고 뻗어있는 거 건져다가 막 네. 해주고 통역해줘. 기차 여행 알아봐줘. 맛집 데려가줘. 설명해줘. 그래서 참 이게 오묘해요. 근데 연애 과정이라는 것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연애 프로그램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24시간 카메라 돌리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끔은 얘네들이 막 밤에 술 마시고 내가 진짜 이런 걸 봐도 돼? 그러니까 남녀 둘이 이 사람은 카메라가 있다는 거를 이미 잊은 그런 대화 같은 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정말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내가 봐도 되나? 그래서 막 간질간질하고 막 그런 모먼트가 있잖아요. 그런 모먼트를 하나 낭독하면서 소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룩통찌가 먹고 싶어요. 네? 뭐 이런 요청이 예상 박힌 건 아니지만요. 내일은 불가능하더라도 모레는 가능하겠죠? 어느 쪽이든 다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아오야마 씨. 내일 참배하러 갈 신강에는 유명한 후식을 파는 곳이 있어요. 신가오이 궁자오가오 같은 거요. 엉엉 정말 못 먹는 건가요? 만약에 먹지 못하면 뱃속 요괴는 어떻게 되나요? 울겠죠. 운다고요? 너무 속상해서요. 아주 아주 속상해서요. 아이처럼 엉엉 울 거예요. 취하신 거죠? 샤오첸. 네. 있잖아요. 젓갈 중에 굴젓이 가장 맛있어요. 샤오첸.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드세요. 제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답니다. 안 돼요. 왜냐면요. 이게 가장 맛있다고요. 가장 맛있는 건 샤오첸에게 줄 거예요. 단단히 취하셨네요. 이런 이런. 샤오첸 샤오첸. 네, 저 여기 있답니다. 아리산의 벚꽃말인데요. 내년 봄에 우리 같이 가서 봐요. 아, 가기 싫은가 보네요. 그러면 우리 주사위를 던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이럴 수가 17점이 나왔잖아요. 네, 정말 안타깝네요. 저는 18점이 나왔는걸요. 하하하. 샤오첸의 강력한 운은 절대 얕볼 수 없겠어요. 절대로요. 물 좀 드세요. 샤오첸. 네. 내지에서 가져온 벚꽃을 강제로 본섬 땅에 심는 게 너무 제멋대로 같지는 않나요? 샤오첸도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걸요? 샤오첸의 표정을 줄곧 지켜봤거든요. 내 눈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제국의 강경한 방식은 확실히 불쾌하죠. 하지만 아름다운 벚꽃은 죄가 없는걸요. 샤오첸과 함께 벚꽃을 구경하러 갈 수 있다면 꿈을 꾸는 기분일 거예요. 사실은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꽃을 구경할 친구가 이제껏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샤오첸, 아오야마 씨. 네? 솔직하게 말할게. 널 정말 어쩌면 좋니? 아, 존댓말을 쓰는 걸 까먹었네요. 저도 취했나 봐요. 괜찮아요. 아, 이런 이런. 아, 이런 이런.
1: 우와. 장희 작가님 연기도 되시네. 아니 진짜 이렇게 아, 이 짧은 낭독이지만 아 이분이 이걸 되게 재밌게 읽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행 모험기를 아주 그 공감하면서 읽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일본 작가는 너무 먹는 거에 집념이 너무

0: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사실 이 관계가 로맨스 소설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지금 읽은 부분에서 조금 티가 났듯이 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해요. 어. 그래서 이 아오야마 치즈코는 되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여행을 하지만 이 샤오첸은 되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해야만 대접받는 그렇죠. 어떤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이 소설의 이 네. 막 간질간질한 로맨스의 밑바닥에는 그 식민 지배가 네. 개인의 감정과 일상의 어떤 층위에 그 남기는 그 흔적을 네. 묻는 그런 질문이 놓여 있는 엄청나게 묵직한 맞아요. 질문이 담겨 있는 소설입니다.
1: 굉장히 장면들마다 식민 지배자와 피 지배자 간의 우정이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아니 없는 것 같아라고 계속 그 마음이 이제 흘러가는 네. 그런 구도에서 저는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더 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끝까지 봐야 된다면서요?
0: 그렇죠. 그 사실 요 해소가 뒷부분에 돼요.
1: 네네.
0: 양상주 작가가 한국 독자들은 그 점을 바로 캐치한다.
1: 아.
0: 서양 독자들은 사실 이게 네. 뭐 전미 그 도서상도 네네. 타고 북커상 탔잖아요. 어. 그거를 모른 채로 끝까지 읽는 사람이 아. 많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아니 이게 대만 이게 지금 대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본 작가가 와서 우리 통역이 붙어가지고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미식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봐. 대만과 우리의 정서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첫 식민지가 대만이었고 대만의
0: 맞아요.
1: 식민 역사가 50년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약간 그 첫 식민지를 굉장히 공들여서 지배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대만의 많은 어떤 아직도 대만에서는 좀 일본에 대한 향수, 추억, 호의가 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요거를 요 정서를 좀 잘 이해하고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네. 이 양상주 작가 스스로가 이 소설의 집필 동기에 대해서 한국과 타이완은 모두 일제의 식민지였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역사에 되게 모두가 일관되게 네. 분노하는 것과는 달리 타이완인들은 그 혐오와 향수가 뒤섞인
1: 그래요, 네.
0: 훨씬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본 식민지 지배 물론 힘들었겠죠. 근데 방향이 좀 달랐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해방 이후에 그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의 계엄령이 네. 거의 한 40년간 38년간 이어져서 야 차라리 그때가 낫다.
1: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한다면서요.
0: 차라리 식민지가 나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추억 네. 보정 효과를 만들어내서 더 복합적인 향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책을 읽기 전에 좀 대만의 역사를 알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대만 음식을 좋아하신다 혹은 또 대만 여행을 좀 계획하고 계신다 아니면 당시 어떤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도 혹은 또 어떤 동성애 또 당시 여성의 어떤 결혼을 뭐 이런 것들 등등 정말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1938 타이완 여행기와 어울리는 노래 오늘 어떤 곡 골라오셨는지요?
0: 네, 대만 밴드 선셋 롤러코스터 작년에 저 라이브도 봤습니다. 네, 네 자랑 갑자기 오. I know You know I love you. 딱 하필 또 가사가
1: 그렇네.
0: 아오야마 치즈코가 샤오첸한테 하는 말하는 듯한 가사라서 네. 가져왔습니다.
1: 네. 자,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대만 작가 양상치의 1938 타이완 여행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이골은 보석 같은 책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또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까요?
1: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팀 하포드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입니다. 그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 아시죠?
0: 네.
1: 그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이고 지금까지도 경제 교과서로 자리 잡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의 저자가 쓴 책이에요.
0: 아, 팀 하포드요?
1: 네. 이 책은 원래 10년 전에 메시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이 됐었고요. 절판됐었다가 이번에 10주년 기념판으로 재출간되었습니다.
0: 아, 제목이 너무 다르게 바뀌었는데요. 10년 전에 나왔던 책의 개정판이라고요.
1: 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더 적절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이유는 오늘 책 소개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0: 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 굉장히 철학적인 책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책인지 내용 들어볼까요?
1: 네. 아나운서님 혹시 정리 잘 하시나요?
0: 그래 보이나요? 전혀 아니죠? 네. 네.
1: 제가 정리에 하도 젬병이라서 정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정리라는 데 좀 일관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말 아시죠? 책상 위가 어질러진 사람은 머릿속도 어지럽다.
0: 약간 상관관계는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뭐 딱히 인과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1: 저는 책상, 방, 머릿속, 컴퓨터 바탕화면 이 모든 게 어지러운 사람이거든요.
0: 근데 진짜 안 그래 보이시는데
1: 안 그래
0: 누구보다도 침착해 보이는데 목소리도 그렇고. 네.
1: 저는 굉장히 어지러운 사람입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잘 정리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봤는데도 네.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재능이다. 그리고 좀 스스로 의기소침해졌는데요.
0: 네.
1: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너무 못해서 그것이 스스로 좀 창피하게 느껴지는 분에게도 혹은 정리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어질러져 있으면 못 참고 불안해서 그게 좀 힘든 분에게도 이 책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0: 잘 정리 못하고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거를 그냥 참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죄부로 주는 책인가? 어질러도 괜찮아. 정리하지 않아도 돼. 이런 메시지를 줘요? 혹시?
1: 그게 사실은 네. 그 이상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0: 글쎄,
1: 대하여.
0: 그러네요.
1: 네, 인간을 완성시키는 것이 결국 불완전함이라는 말을 하는 책이거든요.
0: 네.
1: 우리가 점점 삶에서 어떤 완전 무결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세상이 정돈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아, 그렇긴 하죠. 네, 좀 작가의 말을 좀 빌어서 듣고 네. 보면 어떤가요?
1: 그 이 세상에 좀 구불구불하고 혼란스럽고 좀 오래오래 지켜보고 생각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직선으로 뭐 빠르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걸
0: 네.
1: 우리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경향은 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심화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인간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 자동화를 맹신하면서 도입하고요.
0: 네.
1: 또 개인 단위에서는 오래 보고 감상하고 곱씹어야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을 유튜버들이 추격 버전으로 20분, 30분 이렇게 줄거리만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재밌게 보는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현상도 있죠.
0: 네.
1: 딴 얘기지만 이에 관한 분석으로는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좋은 책도 있는데 이 책을 막간을 이용해 추천을 드려보고요.
0: 네. 이런 책도 있어요.
1: 네.
0: 저 영화 빨리 감 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1: 아, 그러시구나.
0: 네, 네.
1: 그럼 이 책을 보시면 좀 재밌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인류사 전체로 보면 네.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인간은 세상을 좀 정리정돈하는 방향으로 걸어왔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AI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자동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단계로 도약해버렸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제 인간이 모든 것을 직접 하는 영역이 있어 다 대부분 그랬는데 이제는 네네.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뭐 사라질 것이다 경고를
1: 네.
0: 하는 건가요?
1: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0: 네.
1: 이런 자동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예시를 들면서 책을 시작하거든요.
0: 어떤 예시죠?
1: 그게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를 출발해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네. 이 항공기가 A330이라는 기체인데요. 이 기체가 최첨단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대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2009년 당시에 기존 항공기들은 방향타, 보조 날개 이런 것을 조종사가 직접 제어했는데 네. 이 A330 기체는 조종사가 이걸 제어하는 와중에 실수를 하면 중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기계적인 개입을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대요. 쉽게 말하면 조종사가 운전을 잘 못해도 네. 기계가 알아서 다 보정을 해서 알아서 잘 굴러가는 비행기였던 거죠.
0: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이잖아요. 사실 네. 사고가 날 확률을 좀 줄이는 네. 좋은 기술인데 뭐가 문제였죠?
1: 그런데 사소한 이 실수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게 바로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0: 왜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1: 이 비행기가 적도를 갓 넘어섰을 때 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이 상황에서 조종사는 이 폭풍의 위쪽으로 올라가서 넘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고도가 너무 높아지면요. 갑작스럽게 추락을 할 수 있대요. 이걸 실속이라고 하는데요. 네. 책에 뭐 과학적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가 충분히 높으니까 실속을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유는 충분하대요. 네. 큰 문제는 아닌 거죠. 아니나 다를까 고도가 높아졌을 때 이 A330 기체가 실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기체의 자동 제어 기능 있죠?
0: 네.
1: 그게 꺼져버린 거예요.
0: 아, 지금 이게 비행기란 말이죠. 네. 비행기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되게 지금 아찔한 순간인데 네. 어떻게 되는 거죠?
1: 이 조종사들이 그동안 자동 보정을 해주는 비행기만을 조종해왔는데 이게 꺼져버렸으니 수동으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0: 아, 왜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을 하죠? 네, 어떻게 될까요? 네.
1: 기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당황한 조종사가 기체에서 나오는 경고 알림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네. 자신의 판단대로 이 비행기를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시도하다가 계속해서 실책을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0: 네.
1: 결국 이 비행기는 시속 200km의 속도로 대서양 바다에 추락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비행기 추락 직전 이 조종사가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죠?
0: 아, 지금 상황 파악도 안 될 정도로 네. 아, 이게 블랙박스에 남은 조종사
1: 네, 맞습니다.
0: 야, 지금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계속 들었는데 네. 아이고 너무 끔찍한
1: 안타까운,
0: 네. 예, 비행기 추락 사고 한 예였습니다.
1: 네.
0: 아, 결국 조종사의 운전 미숙으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사실 그 폭풍우는 비행기 조종에 있어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요.
0: 네.
1: 당시에 조종관을 잡고 있던 조종사가 막내 부기장이었어요. 기장이 잠시 눈을 붙이면서 조종관을 맡긴 거였거든요. 사고가 나기 직전에 이 기장이 합세했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경험이 풍부했던 기장조차 사고가 발생하기 전 6개월 동안 했던 총 비행시간 346시간 중 직접 조종을 한 것은 단 4시간이었고요.
0: 네.
1: 그마저도 이 자동 보정 기능이 늘 켜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이 수동으로 운전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1: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든든한 받침대에 의지해서 굳건히 서 있다가
0: 네.
1: 이 받침대가 사라지니까 바로 쓰러져버린 꼴이 된 거죠. 이런 문제를 자동화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항공안전 분야의 권위자 얼 위너라는 인물이 항공기술과 인간의 실수를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위너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0: 네.
1: 그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 덕분에 사소한 실수를 저지를 확률은 줄어들었지만 큰 실수를 저지를 확률은 오히려 커졌다.
0: 네네.
1: 디지털 기기가 무적이 아니잖아요. 기계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죠. 그런데 사소한 실수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기른 적 없는 사람들이 이 기계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0: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 거죠.
1: 네. 최원정 아나운서님도 베테랑 아나운서이시잖아요.
0: 아, 네.
1: 이렇게 베테랑이라고 불릴 만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필수적인 것이 각가지 실수와 사고를 해결해온 경험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쵸? 그게 축적이 돼야 네. 좀 이렇게 뭘 운영하는데 저 여유가 생기거든요.
1: 그렇죠. 네. 아나운서님도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 해결한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같아요.
0: 아, 자잘하게들. 그렇죠. 뭐 방송 시간을 맞춘다거나 네. 뭐 중간에 뭐 연결이 끊긴다거나 뭐, 네. 뭐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경험이 조금 그쵸. 축적이 됐겠죠. 네. 네.
1: 그런 작은 혼란들, 작은 어지러움들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해결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커다란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네.
1: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리된 환경, 어떤 잡음들을 다 소거한 환경에서는 그런 잔실수를 해결하는 경험을 아예 할 수 없는 거죠. 네네.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이 비행기 사고의 예시는 자동화의 이야기였지만 이것은 무질서나 불완전함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극에 대한 상징적인 예시였고요. 네네. 이 책에서는 이후로 이 세상에 인간적인 결함, 무질서, 불완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 무수한 근거와 예시가 이어집니다.
0: 그게 뭔가 인간적인 결함, 무질서, 불완전함이 있어야 네. 어떤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네. 지금 얘기인데 조금 더 그러면 네. 예시 근거들이 네. 있다면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1: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네덜란드의 아우데 하스커라는 마을에서 네. 두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대요. 네. 곧 교통공학자인 한스 몬데르만이라는 분이 이 사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데에는 어떤 걸 설치하죠? 그 국내에서는 사망 사고 발생 지점입니다. 네네네. 뭐 이런 현수막 붙이잖아요. 신호등, 과속 방지턱 설치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 사실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조심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 한스 몬데르만은 역설적인 결정을 합니다.
0: 역설적인 결정이요?
1: 네. 일단 교통 표지판을 다 없애요.
0: 아니 여기서 사망 사고가 났는데 더 만들어도 전판에?
1: 네. 네. 그리고 이 표지판을 다 없앤 뒤에 네?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붉은 벽돌로 바닥을 포장하고요. 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도 높이를 낮추고 다 같은 색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0: 아, 지금 뭐가 결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차가 인도에 더 잘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 높이가... 그렇죠. 네, 거의 같아진다면
1: 같고 색깔도 같고
0: 아니, 굉장히 위험하게 더 환경을 그렇죠. 바꾸는 건데
1: 네, 위험해 네. 보이죠. 네. 운전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의를 하게 됩니다.
0: 아, 오히려 더
1: 네, 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네네. 모두가 여기서는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조심조심 천천히 운전을 하게 되어서 네. 이곳에서는 사고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이 한스 몬데르만은 실제로 이런 방식의 처방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통 체계를 끝없이 정돈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한스는 이런 방식을 취한 겁니다. 사소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임으로써 네. 큰 실수를 저지를 확률을 크게 낮췄다.
0: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굉장히 역설적인 방식인데 이게 통했다는 게 더 신기하죠.
1: 네, 사실 이 책에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어린이 놀이터도 옛날에는 되게 위험하고 사실 놀이터라고 볼 수 없는 놀이터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점점 안전하게 둥글게 많이 만들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사고가 좀 덜 나게 되었을까? 이 책의 저자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네. 아이들은 오히려 위험한 환경에서 더 조심을 했고요. 네. 더 창의성이 발현됐고요. 그 위험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서 삶의 위험들을 대비하는 마음그릇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많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작은 혼란들을 놔둬야 거기 우리가 자꾸 적응하려는 그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더 큰 사고를 네. 막을 수 있다.
1: 네.
0: 그 얘기잖아요, 지금.
1: 맞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되게 당연한데 왠지 네. 읽다가 머리를 딱 때리는 것 같은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 해도 삶은 실시간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삶은 통제할 수 없다. 삶은 그 자체로 무질서하다.
0: 삶이 그 자체로 무질서하다는 걸 우리가 온몸으로 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 네. 애초에 삶이라는 네. 게 뭐 질서 정연하게 우리가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고 네. 이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는 것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의 흐름대로 이 생각 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다가 자꾸 사고가 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책은 네. 이 책이 400쪽이 넘는 꽤나 두께감이 있는 책인데요. 각가지 유형의 질서와 무질서 그리고 혼란과 정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 저자가 결국 하려고 하는 말은 무질서에 대한 찬양은 아니고요. 네. 질서와 정돈만을 쫓는 이 세상의 흐름에 한번 태클을 거는 겁니다. 네. 진짜로 이 직선, 이 표지판, 이 자동화, 이 네모 반듯한 세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맞나요? 무질서가 필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단지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요. 네. 우리 정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1: 예,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다 차단하고 오로지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의견을 나누었을 때 그 결과가 옳지 않았다는 이야기들까지 모두 이 책에 나오거든요. 네. 미디어 그리고 AI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우리 모두 다 너무 파편화되었고 자동화와 질서의 어떤 극단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맞는 방향인 것인지 돌아보는 데에 너무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소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불편함을 좀 남겨놓고 그 불편함으로 인해 뇌에 힘을 주고 살아야 네. 한다는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적당한 결핍, 혼란, 도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AI를 통해서 다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네. 내 몸으로 그죠? 우리 네, 사람이 네. 좀 개척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1: 맞습니다.
0: 10년 전에 처음 출간됐을 때보다 개정판이 나온 지금이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AI 시대에
1: 맞아요.
0: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좀 더 잘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세상에 매끈한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완전함이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는 책 팀 하포드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다독이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김경영 MD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목소리)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이메리와 함께합니다. 에바는 권력이 개인 운명에 고삐를 지는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겠지만 개인이 짊어지는 희생의 무게는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레이스가 우주선에 타게 된 정확한 묘사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에바를 바라보는 마음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는 에바가 원작보다 한결 인간적 면모를 지닌 캐릭터로 묘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헬메리오가 우주로 날아가기 전 에바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 듯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독일 배우 잔드라 윌러 특유의 위력적인 무표정이 빛을 발합니다. 캐스팅의 절묘한 승리라 불러도 좋을 만한 대목이죠.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며 잔드라 윌러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imes를 직접 선곡해 불렀습니다.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하죠. 그만 울어요. 이건 시대의 징조예요. 우리는 여기 와본 적 있다는 걸 배우지 못해요. 왜 우리는 언제나 갇힌 채로 총알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까요? 영화의 진가는 우주에 강제 고립됐던 그레이스가 타우세티에 당도한 또 다른 생명체와 조우하면서 서서히 더 강하게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돌덩이를 쌓아 만든 작은 거미 혹은 개의 모양을 닮은 그 지적 생명체에 그레이스는 로키라 이름 붙입니다. 바위덩어리를 닮았다는 뜻에서죠. 그레이스와 로키와의 만남은 우주 블록버스터에서 천진한 버디무비로의 선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로키는 그레이스의 처지와 같습니다. 아스트로파지의 위협이 시작된 고향 행성을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비행을 시작했고 함께 출발한 동료들은 우주선 내에서 모두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지구의 분자생물학자와 다른 행성의 구조공학자의 만남. 서로의 우주선을 연결해 겨우 만났지만 각자 숨쉴 수 있는 공기가 다른 두 존재. 이때 이들은 서로의 공기가 공존할 수 있는 통로, 나아가 몸에 두를 수 있는 더 간편한 형태를 만듭니다. 오직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3: KBS 기상통보.
4: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강원 북부, 오후부터 밤 사이엔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도,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60mm,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과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8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5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과 수원 21도, 파주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파주 28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19도, 대관령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 29도, 원주 31도, 대관령 22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9도, 강릉과 동해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5도, 동해 24도입니다. 충청남북도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7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천안 18도, 보령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대전 30도, 세종 30도, 천안 30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20도, 광주 19도, 목포 20도, 여수 19도, 순천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30도, 목포 27도, 여수 26도, 순천 2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포항 19도, 안동 17도, 부산 19도, 울산과 진주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포항 26도, 안동 30도, 부산 26도, 울산 27도, 진주 28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1도, 개성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6도, 개성과 신의주 28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76%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5분입니다. KBS 기상동보 이형호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로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 시스템이 12시간여 만인 어젯밤 8시 50분에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 오전 8시까지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데이터 통합 작업이 장애를 겪으며 예상보다 길어져 지방세 시스템 서비스 완전 재개가 지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 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 신청, 재증명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스템 장애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7일까지 일괄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액이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결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9.5%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접수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비롯해 모두 6건의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어제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구호 연호 사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구호가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현직 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 내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밝혔습니다. 전교조가 소속 초중고 교사 177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및 교실 내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9.8%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YWCA를 부른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의 리드싱어 빅터 윌리스가 지난달 30일 향년 74세로 별세했다고 그의 배우자가 밝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윌리스의 배우자는 현지시간 1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편 빅터 윌리스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며 급속히 악화한 병으로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빌리지 피플은 1970년대 후반 전 세계 불어닥친 디스코 붐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곡으로도 사용된 YMCA와 Go West, 샌프란시스코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과 낮 동안 제주도와 강원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수도권과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과 영남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보사노바는 브라질의 코파카바나 해변이 보이는 집에서 젊은 연주자들이 자유롭게 연주를 한 데서 시작했다고 하죠. 브라질의 현대화의 상징이었던 보사노바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음악 이야기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0: 네, 음악 이야기 오늘은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은 보사노바 곡들을 만나 왠지 네. 신이 나네요.
3: 네, 오늘은 계절에 맞게 네.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2: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또 약간 이런 음악들 네, 좋아하죠.
3: 네. 보사노바는 사실 언제 들어도 좋은 음악이긴 한데 특히 여름에 들으면
2: 더 좋은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좀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보사노바 들으면 아 이게 여름의 맛이지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보사노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브라질에서 시작된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사노바가 세계적인 음악이 되게 된 데에는 기폭제가 된 건 역시 유명한 작품인 스탄게츠와 오앙 질베르토가 함께한 게츠 앤 질베르토라는 이 앨범 때문이었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The Girl from Ipanema 이 곡은 뭐 지금까지도 보사노바의 그렇죠. 대표곡으로 네.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곡이 미국 빌보드 그래미 어워드를 휩쓸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사노바를 전파시켰죠.
0: 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3: 한국에 본격적으로 좀 전파가 된 건 198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시도는 됐다고 하는데 예, 좀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80년대 중후반 부터 젊은 음악가들을 통해서 좀 알려졌습니다.
2: 네.
3: 그 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보사노바 리듬을 차용했다고 알려진 노래가 몇 곡 있지만 본격적인 건 80년대부터고요.
2: 네.
3: 보사노바라는 이 이름이 뜻이 새로운 경향, 뭐 맞아요. 새로운 물결 이런 뜻이잖아요.
2: 네. 그래서
3: 실제로 한국에서는 새로운 경향을 들려줬던 젊은 음악가들이 등장해서 보사노바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가장 좀 대표적인 팀이 바로 이 팀이 아닐까 싶은데 아. 어떤 날 이란 팀입니다.
2: 김학선님의 네. 영원한
3: 저희
2: 사랑.
3: 최애. 네.
2: 최애 그룹. 네. 어떤 날 너무 훌륭한 팀이죠.
0: 네.
2: 조동익과 이병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팀이고 사실 활동 기간이 길지도 않고
3: 맞아요.
2: 앨범도 딱 두 장밖에 없거든요.
0: 네.
2: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계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젊은 음악인들 가운데에도 어떤 날 이 음악을 계속해서 걸어 결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성 가요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고 정서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요 안에서는 좀 그 전통 가요 느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즐기는 음악 안에도 많이 서려 있었는데 상당히 좀 세련되면서도 한국인의 마음을 울리는
3: 네.
2: 정말 그 어떤 새로운 면을 돋보이게 만든 듀오였던 것 같아요.
3: 그런 뭔가 소년 같은 감수성이 있었죠.
2: 맞아요.
3: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내향인인데
2: 네.
3: 조동익 씨와 이병우 씨는 처음 만난 날 서로 팬메슨 와 핑크 플로이드를 서로 이제 좋아한다는 걸 알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요.
2: 아, 네.
3: 근데 둘이 처음 만난 1984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 네.
3: 그때 팬 메슨이나 핑크 플로이드는 기성 음악인들이 듣던 음악과는 좀 다른 새로운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가요와는 다른 음악을 들렸던 팀이 바로 어떤 날이었고 이 점 때문에 지금 들어도 정말 세월의 흔적을
2: 네,
3: 느낄 수가 없는 세련된 음악입니다. 그리고
2: 네.
3: 보사노바도 어떤 날이 새롭게 시도했던 장르인데 어떤 사람들은 좀 한국 보사노바의 시작, 본격적인 시작을 어떤 날에 오래된 친구부터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2: 네.
3: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오래된 친구를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어떤 날의 노래는 지금 뭐 몇 년 된 거예요? 80년대면은 지금 거의,
1: 40년
2: 40년 네, 40년 됐습니다. 딱 네. 40주년 됐습니다.
0: 그러네요. 근데 전혀 이렇게 어떤 시대가 안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1: 저희가 정말 그런 곡들 두고 클래식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불러도 나쁘지 않은 곡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1: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다음 곡도 보사노바.
1: 네, 네. 다음 곡은 가요 가운데 보사노바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아. 이라는 곡입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박학기라는 가수를 처음 알린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박학기도 데뷔가 80년대입니다. 1988년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노래 전시회 3집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그 이듬해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앨범을 발표했죠.
2: 네, 이 향기로운 추억이 좀 알려지는 걸 보면 당시에 좀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학기는 당시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언더그라운드 가수였고요. 네. 또 등장해서도 TV 활동 전혀 안 해, 거의 안 했거든요. 네. TV 활동 하지 않고 공연 위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무명의 신인 가수가 발표한 노래가 라디오를 통해서 널리
0: 근데 목소리가 너무
2: 됐습니다.
0: 좋잖아요.
2: 그러니까요. 네.
1: 저도 진짜 귀한 네. 한국에서 맞아요. 이런 미성이 없다는 네. 생각이 드는 목소리예요.
2: 음악 자체도 굉장히 좀 새로운 스타일의 곡과 함께 박학기 말씀하신 정말 독특한 목소리가 대중에게 각인이 된 건데요. 이 곡의 훌륭함을 라디오 PD들이 먼저 좀 발견하고
0: 그 당시에는 그게 네. 라디오 PD가 재미였죠.
2: 그러니까 정말 재미였어요.
1: 맞아요.
2: 알린 건데 198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정말 꼬꼬마 당시에 라디오만 끼고 살던 꼬꼬마들도 이런 음악을 좀 어릴 때부터 들을 그렇죠. 수 있었다. 박학기가 또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라디오의 힘도 있었지만 또 동아기획이라고 하는 레이블의 힘도 컸죠. 뭐 지금도 전설처럼 이야기 될 정도로 동아기획은 당시에도 지금도 이름만으로도 음악에 대한 신뢰를 주는 레이블이었는데요. 동아기획에서 첫 앨범이 나왔다? 아 이거는 뭐 그냥 인증 도장을 그렇죠. 받은 뭐 이런 가수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음악 애호가는 물론이고 음악 관계자들도 당연히 귀 기울여서 들었었고요. 덕분에 박학기는 첫 앨범부터 상당히 많은 주목 속에서
0: 그러니까 이렇게

0: 큰 데서 골랐을 정도면은 정말 음악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네, 재능이 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동아교육이 당시에 방송국을 돌기보다 전국에는 레코드점을 돌았대요. 아. 들어달라고. 이 박학기는 워낙 뭐 재능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박학기의 음악을 만든 인물이 바로 어떤 날의 조동익. 아까 말씀드린.
0: 좀 느낌이 비슷한.
1: 네. 맞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어떤 날의 조동익과 김현철이거든요. 아. 네. 네, 조동익이 20살 약관의 김현철을 알게 된 뒤에 김현철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서 아. 자신이 하는 작업에 김현철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박학기나 장필순의 앨범이 대표적이고요. 네. 박학기의 앨범에서도 김현철이 조동익보다 더 비중 있게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댄이나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같은 감수성 넘치는 곡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앨범에서 가장 사랑받은 노래는 역시 조동익이 만든 향기로운 추억.
2: 아 정말 누가 조동익의 팬 아니라면 그냥 무슨 새처럼 오시네요. 네. 조동익 조동익하고. 당시에 이 조동익이나 김현철 모두 보사노바 스타일 노래들을 많이 네, 만들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김현철은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국 보사노바의 아버지처럼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그 시대의 어떤 새로운 감각, 감수성을 담은 노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젊은 가수들에게 꾸준히 커버 될 정도로 당시에도 세련됐고 지금도 앞서 나간 음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곡이에요. 박학기의 목소리로 향기로운 추억 준비했습니다.

0: 네,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듣다 보니까 와,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냥 한 번에 바로 기억에 남는.
1: 맞아요. 옛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네. 들죠.
0: 야, 다음으로 이제 또 가야죠. 정신 너무 놓고 있지 말고.
1: 가야죠. 네.
2: 다음은 약간 보사노바는 뭔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의외의 가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어. 이정선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정선 씨는
0: 네,
2: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정선 기타 교실의 기타 선생님으로 더 유명할 것 같긴 한데 네. 1970년대부터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보사노바도 이제 그런 다양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1980년대 후반에 이미 당시 기준으로 노장 반열에 40만 대도 당시 다 노장이라고
0: 맞아요.
2: 불렀잖아요.
0: 맞아요.
2: 노장의 반열에 들었었는데 젊은 세대와 함께 새로운 음악적 시도 이런 보사노바를 한 것만으로도 좀 높이 평가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진짜 좀 뭐 악기 장인 같은 그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1950년 대구에서 태어나서 상무대 군악대장이던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6살 때 서울에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악대장이었고
0: 피네요. 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생활 반경도 다 미군 기지 근처 뭐 이런 곳에서 성장을 해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음악하는 건 반대했었다고 해요. 아마 너무 힘든
0: 같은
1: 길이라고
0: 같은 길 가는 거 싫어해요.
1: 네, 생각했겠죠.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공부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미대를 진학을 했거든요.
1: 우선 서울대 갈 정도의 머리니까
2: 미술을 전공을 해서 미대를 진학을 김민기 씨도 선배이기도 합니다. 미대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에서는 조소를 전공했는데 음악 또한 미술의 한 범주라고 생각해서 음악과 미술은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재능이 워낙 좀 특별해서 1970년대부터 이미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도 처음 리더로서 결성했고 신촌블루스도 리더로서 훌륭한 팀들의 그런 리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약간 이분이 아웃사이더 기질이었어요.
1: 네, 그래서 꼭 만들고 빠져요.
2: 뭔가 이게 좀 잘 될 것 같으면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0: 주류는 빠지는
2: 싫다. 게 네, 맞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반복해 봤습니다.
0: 포크 가수 이렇게 느껴지기 하는데.
1: 네. 하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바라기 신촌블루스만 해도 음악적 결이 굉장히 다른데 또 그 안에서 리더로 활약했던 인물이고 솔로 가수로서도 상당히 다양한 장르 음악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표한 인물입니다. 유명한 게 포크 음악이라 이제 좀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 같고요. 85년에 발표한 7집 30대에서는 한국 블루스 명반 이야기하면서 절대 빠질 수 없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줬고 이후에는 뭐 한국에서는 잘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덜트 컨템포러리라고 해서 이제 성인 취향의 가요들을 많이 만들어 왔죠. 그래서 88년에는 발라드라고 하는 앨범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발라드라고 하는 그 장르가 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도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 네, 이 앨범의 그 유명한 외로운 사람들이 또 수록이 돼 있었고요.
1: 네.
2: 1990년엔 우라는 앨범 비우자를 써서 이제 우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게 약간 좀 통속적인 스타일의 성인 취향의 앨범입니다. 이때 딱 이정선의 나이가 정확히 이제 마흔이 된 건데 그때 갑자기 트로트나 성인 가요 이런 음악이 자연스럽게 좀 끌리게 됐다고
0: 이게
2: 해요.
0: 나이 따라 음악도 달라지나 봐요.
1: 네,
2: 그래서
1: 그러니까요.
2: 오늘 준비한 제가 사랑의 약속 이 노래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이정선 씨가 지향하던 성인 취향의 그 음악의 보사노바 버전입니다. 그래서 곡은 전형적인 보사노바인데 이정선 씨 특유의 그 허무한 목소리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색소폰 간주가 나오거든요.
1: 아,
2: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세미 트로트
0: 그런 느낌이 나겠는데요.
2: 네, 그래서 세미 보사노바 이렇게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정선 씨가 이후에도 보사노바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후배 가수 박선주가 불렀던 또 다른 보사노바 곡 시간 속에서 이 노래를 뭐 커버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곡에 관심을 가져온 것 같아요.
0: 네, 들어볼게요.
2: 이정선의 사랑의 약속 듣겠습니다.

0: 정말.
1: 야, 저희가 들으면서
0: 시대를 잠시 좀 네. 더 위로 갔다 온
1: 기가 막히고 이건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렇죠. K-보사노바 아닌가 네, 이게 맞습니다, 바로. 정말.
0: 그러네요. 네.
2: 저는 약간 토착화된 그런 음악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2: 네, 그런 한국적인 느낌의 곡들을 좋아합니다.
1: 아, 네. 재밌게 들으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또 다음은 어떤 곡을 선택하실까?
1: 아, 조금 전이 이제 좀 와, 이렇게 뭉근하게 끓인 우리 김학선 씨 취향에 네. 토착화된 보사노바 들으셨다면 저는 이제 또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세련되면서도 좀 따스함이 있는 한국형 보사노바를 함께 해볼까 싶습니다. 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할 거예요. 대중에겐 좀 낯설 수도 있는 이름입니다. 모래시계.

0: 이 모여 있었던 그들의 초창기에 발표했던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업타운과 노이즈로 각각 데뷔하기 전에 이제 둘이 모래시계란 듀오로 활동했던 건데요. 네. 둘이 1968년생이고 서울 세종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정현준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타를 칠 만큼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아주 그러네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녹음실 들락날락하면서 음악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68년생이면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락 음악이나 헤비메탈 음악 좋아할 세대거든요.
2: 남성들은
3: 네. 네. 그렇죠.
1: 정현준 씨는 그보다는 더 팝적인 음악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모래시계가 좀 대중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이후에 드라마 파일럿의 주제가를 부른 뒤에
0: 그렇죠.
1: 한국 블랙뮤직의 조상님 같은 업타운을 결성을 합니다.
0: 사실 제가 이제 흑인 음악 기반으로 어렸을 때 좋아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약간 한국 흑인 음악의 조상님처럼 느껴지는 인물이기도 네. 하거든요. 천성일 역시도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동창이면서도 전혀 음악적 색깔이 둘이 다른데도 친해질 수 있는 기반이지 그러네요.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홍익대학교 미대에 진학을 했고 노이즈의 앨범 아트워크를 직접 담당할 정도로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는
2: 재능이 많네요.
0: 네, 예술 뭐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여러 가지로 발달이 되어 있는 10대 시절을 보낸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음악을 만들고 다녔고 심지어 그때 만들었던 곡 가운데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이 수록 박미경 씨 1집에 3곡 정도가 네. 수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천재
1: 그렇죠.
2: 네, 그러네요. 그런
0: 셈이고.
2: 두 분이 함께하는 건데.
0: 맞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이제 그 인연으로 박미경과 함께 라인 음향이라고 해서 이제 90년대 완전히 뭐
1: 김건모 신승훈 있었다.
0: 그렇죠. 예. 댄스 음악계를 사로잡았던 이 레이블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노이즈로 그렇군요. 데뷔할 수 있었던 기반이 또 이렇게
2: 어린 시절에 네,
0: 만들어졌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현준 씨는 뭐 워낙 노래를 부르고 싶어했고 그리고 또 천성일 씨는 작곡에 재능이 있었고
0: 네. 그러니까
1: 자연스럽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듀오답게 당시 신선한 음악이었던 보사노바를 전면에 내걸었는데요. 앨범 전체를 보사노바로 꾸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데뷔 당시에 감각적이고 신선한 음악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고 네. 그냥 한 장의 앨범을 내고 해체를 하긴 했는데
2: 그렇군요.
1: 그래도 타이틀곡이었던 혼자 걷는 거리는 라디오에서 종종 예.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앨범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 참여진만 보더라도 아 이게 왜 안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현준은 보컬을 하고 천성일은 작곡과 코러스를 담당했는데 이후에 이들의 다른 음악들이 사랑받았던 걸 생각하면 예. 이 정도로 안 됐었나 싶을 정도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이외에 신인이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만듦새를 퀄리티 있게 다듬어줄 인물이 필요해서 그 전체적인 프로듀싱과 편곡은 건반 연주자인 이호준 씨가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호준 씨도 뭐 어마어마한 꾼이라 예. 그리고 히트곡도 정말 많이 작업을 했던 인물이라 계속 이게 왜 안 됐지? 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2: 네.
0: 정현준이 어릴 때부터 녹음실 들락거리면서 닿은 인연으로 이 당대 최고의 편곡자였던 이호준이 모든 곡의 편곡을 담당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정말 참여진이 쟁쟁합니다. 키보드 이호준, 드럼 김희연, 베이스 김영규, 기타 함춘호.
2: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종 그 1급 세션 연주자 언급을 하는데 당대로는 정말 넘버원
2: 그러네요.
0: 이 인물들이 전부 참여를 했거든요. 또 보사노바 하면 기타 연주가 중요하다 보니까 함춘호 씨의 한창 이제 물이 올라있던 기타 연주도 이 앨범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 걷는 거리라는 이 곡 준비해봤거든요. 진짜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0: 아우 정말 의욕적으로 발표한 곡인데.
1: 아이고 라라라라라 이거 약간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코러스인데.
0: 익숙한데.
2: 근데 맞아요. 제가 이게 네. 방송 나왔던 거 그 당시에 막 봤었거든요.
1: 네.
2: 네 약간 둘이 너무 멀뚱멀뚱 서 있어 노래를 해서.
0: 그건 의외네요.
2: 네. 뭐 이 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자 둘이 나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멀뚱멀뚱 서서 노래하니까 그 매력이 좀 네, 덜했을 것 같아요.
1: 또 한편으로는 이 둘이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에요. 각자
0: 필요에 의해서
1: 그렇죠. 그리고 음악 좋아해서 만난 네. 젊은이들이고 각자 이제 업타운 노이즈하면서 정말 찰떡 그룹들을 만난 거거든요. 뭐 그런 또 이제 젊은 음악가들의 시초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작품으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0: 네. 네. 자 다음은 그러면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2: 다음 곡은 데이지의 나의 작은 새 준비를 했는데요. 네. 데이지는 재즈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밴드입니다.
0: 네.
2: 그럼에도 가요를 들려줬던 밴드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밴드에서 곡을 만들고 노래한 리더이자 보컬리스트가 가요 작곡가이자 가수였던 박광현이기 때문입니다.
1: 또 박광현 씨도.
2: 박광현 씨 좋아하죠.
1: 네. 김학선 씨 네. 오늘 최애가 전부 나오네요.
0: 네. 다 나오네요 오늘.
2: 네.
1: 박광현은 1980년대 말에 등장해서 90년대를 풍미한 작곡가입니다.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이승철 씨와의 작업들인데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0: 너무 좋죠.
1: 박광현 씨의 목소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또 블루지하게 느껴지기도 그렇죠. 하는데 이승철 씨의 아주 그 당대를 대표하는 그렇죠. 보컬로 소화한 곡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잠도 오지 않는 밤에 떠나야 할 때 그대가 나에게 그녀는 새침대기 같은 곡들을 만들면서
0: 다 알만한 곡이에요. 네. 저는 사실 박광현 씨 성함을 들어봤어요. 많이. 왜냐하면 그렇죠. 작곡가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1: 맞아요. 네,
2: 맞아요.
0: 노래 듣다 보면.
1: 어떻게 보면 80년대 뭐 저희가 항상 이문세 이영훈 씨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전성기를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런 최고의 콤비로 박광현 씨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이승철 씨하고만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이후에도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함께 그리고 신승훈의 우연히 같은 상당히 다채로운 장르를 시도했던
0: 네,
1: 작곡가로 유명세를 날렸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음반도 꾸준히 발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었어요.
2: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밴드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아서 활동을 했고 당시에는 락 음악, 헤비메탈
1: 네.
2: 음악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박광현 씨가 만든 곡에 신화유의 기타리스트인 신대철이 자주 기타 연주를 맡고 있습니다. 후배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고등학교 후배여서 네. 시켰던 것 같고 근데 락 음악뿐만 아니고 재즈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솔로 앨범에선 락 음악과 재즈가 절충된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1: 네.
2: 그래서 1집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가 편곡을 맡아서 퓨전 재즈 성향의 연주를 들려줬고 또 2집에서는 신대철 씨가 주도하는 락킹한 네. 연주가 담기기도 했었는데 박광현 그 개인 그 가수로서도 한송이저 들국화처럼 그리고 비의 이별, 재회 이런 노래들로 좀 인기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1: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룹이 이제 데이지라는 팀인데요. 데이지를 결성하기 전에 사실 박광현의 솔로 음반 크레딧에서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 이연경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연경 씨도 한국 재즈 1.5세대 정도로 언급이 되면서 자주 당시에 활약을 하고 있던 아티스트였고 또 이 두 사람은 서울대 선후배이기도 했었어요. 이연경 씨는 이제 완전히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해서 서울대 음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실용음악과 이런 게 많지가 않았었으니까
0: 그렇죠. 네.
1: 오히려 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음악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즈를 이제 그때 만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즈클럽 야누스의 하우스밴드 연주자로 활동을 하면서 야누스의 대표 얼굴이죠. 뭐 박성현 씨랄지
0: 예.
1: 이판근, 이동기, 강대관, 김수열 같은 이른바 한국 재즈 1세대들도 뭐 이렇게 보고 자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어리지만 늘 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재즈 발전에 기여를 한 음악인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음악가들이 이런 젊은 피와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2: 그렇죠.
1: 야누스라는 곳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잘 자라나던 재즈 새싹 이연경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뜻을 모아 결성한 밴드가 데이지입니다.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연경 씨 말고도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인 베이시스트가 있거든요. 제이시 클락이라는 베이스 연주자가 데이지 멤버였고 또 재즈 드러머이자 비브라폰 연주자이기도 한 임민수
1: 네.
2: 이렇게 4인조로 데이지가 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정통 재즈 연주자들과 함께 밴드를 결성한 만큼 데이지의 유일한 앨범에는 재즈적인 색채가 좀 물씬 풍기고요.
1: 네.
2: 정통 재즈 스타일의 연주곡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박광현의 가요 멜로디를 잘 살린 팝 재즈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보사노바 스타일의 음악에 이연경의 멋진 피아노 솔로가 담긴 나의 작은 새가 라디오에서 좀 많이 나왔었죠.
1: 맞아요. 네.
0: 오늘 그 곡을 그럼 좀 들어볼까요?
2: 네, 맞습니다. 이 박광현 씨 보컬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나의 작은 새 준비했습니다.

0: 네. 정말 이 노래도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1: 코스타노바 네, 리듬인데 또 약간 블루지한 네. 보컬과 함께 곁들여져
2: 그리고 휘파람
1: 있죠.
2: 소리가 좀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계절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자, 그럼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요쪽은 이제 제 감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달콤 말랑한 보사노바 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여름 노래로 유명한 코나의 또 다른 보사노바 스타일의 네. 곡을 준비했어요. 마녀 여행을 떠나다라는 곡인데 제목부터 이미 달콤 말랑하죠? 너무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네. 코나는 리더 배영준이 중심으로 이끌던 팀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배영준 씨가 동아기획의 막내 같은 느낌으로 이제 동아기획을 너무 선망해서 음악을 시작한 음악가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하면서 동아기획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데모 테이프를 끊임없이 동아기획에 계속 보냈었고 네. 결국 그 정성이 통해서 93년 동아기획에서 첫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2: 네. 네. 이 리더 배영준 씨가 굉장히 좀 낭만적인 사람인데
1: 맞아요.
2: 코나라는 이름부터 좀 낭만적입니다. 이 코나라는 이름은 예. 배영준 씨가 여자친구한테 차이고서 이제 하숙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0: 예. 근데
2: 그 돌아가려고 이제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그게 옥수역이었다고 해요.
0: 예.
2: 근데 옥수역 플랫폼에서 바라본 눈부신 여름 하늘 그리고 잠깐씩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에서
0: 아.
2: 이게 영감을 얻어서 작명을 했다고 합니다.
1: 제가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룹이니까.
0: 이 설명만 들어도.
2: 네. 그래서 그 여름 하늘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0: 네.
2: 그래서 초기 인터뷰에서는 코나란 이름을 하와이에서 부는 바람이다
1: 맞아요.
2: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2: 실제로 코나 음악 들어보면 뭐 여름 하늘 그리고 여름 바람 그런 이미지가 좀 가득 차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배영준 씨가 기본적으로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뭔가 그 만화에 담겨있는 상상력
0: 예.
1: 그리고 청춘의 한 장면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음악에 잘 담아내요. 저도 동일한 인물로서 네. 정말 공감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0: 예.
1: 1집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0: 그녀의 네. 아침이라는 곡이 라디오에서 꽤 많이 들려졌었는데
1: 동아계 대표는 중박은 쳤네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0: 나쁘지 않은 예.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이 김태영 보컬리스트가 그 정말 청춘 만화 주인공 같은 밝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보컬이었는데 이 인물이 군에 입대하면서 새로운 보컬과 함께했던 이 집이 안 됐어요.
2: 그렇군요.
0: 그래서 이후 발표했던 2.5집으로 그래도 기사회생을 합니다. 바로 이 앨범 오버랩에서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가 예. 큰 인기를 얻었고 그 시작할 때 파도 소리와 그렇죠. 함께 이소라 씨가 세이렌처럼 노래 부르잖아요. 예, 사람 홀릴 것처럼 맞아요. 그 곡으로 다행히 살아났죠.
1: 네. 네.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보컬리스트가 좀 자주 바뀐 편이었고 네. 또 코나의 대표곡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는 정태석 씨가 맞습니다.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그래도 코나의 팬들은 코나 보컬하면 다들 김태영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 김태영 씨가 군 전역한 뒤에 3집 웰컴 투 마이 비치부터 합류해서 다시 활동을 했는데
0: 맞아요.
1: 아 목소리가 정말 소년 같은
0: 예. 맞아요.
1: 변성기가 아직 오지 않은
0: 맞아요. 맞아요.
1: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
0: 정말 그 옷구슬 네. 옷구슬 같은 목소리
1: 처음 등장했을 때 여성 보컬인지 남성 보컬인지 맞아요. 헷갈린다고 할
2: 맞아요.
1: 정도로
2: 소리가 높고
0: 네. 네.
1: 그래서 그 목소리가 1집 발표 때부터 큰 화제를 모았는데 3집에서 이 마녀 여행을 떠나다 같은 멋진 곡을 남겼습니다.
0: 정말 이 가사는 김태영 씨의 목소리로 불러야 느끼하지 않아요.
1: 네. 근데 네. 이분이 결혼하고서 음악 활동을 안 해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결혼이 미워지네요. 네. 네.
2: 자, 오늘 음악 이야기인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로 함께했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김학선 씨.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코나의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녀 여행을 떠나다.

이제 나이 들어 허형만 넥타이를 매지 않아 좋다. 한사코 정장을 하고 반질반질한 구두를 신지 않아 좋다. 때로는 수염을 깎지 않아 좋다. 통근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불이 나게 뛰어가지 않아 좋다. 아무도 만나자고 하는 사람 없으니 나 홀로 숲길을 산책할 수 있어 좋다. 산책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문득 푸른 하늘 바라볼 수 있어 좋다. 밀린 원고 끝내고 할 일이 없을 때 뒷짐지고 어슬러거리며 골목길을 기웃거릴 수 있어 좋다. 골목 안 빈터에서 요란거리는 낭미초 석양의 금빛으로 스며드는 것 보니 좋다. 네, 나이 들어 좋은 점은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네요. 허영만 시인의 이제 나이 들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열린 토론의 비대위원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때아닌 적통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이 당내 분열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퇴론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로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내용도 역시 열린 토론 비대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봅니다. 오늘부터 네 분의 비대위원이 함께 하는데요. 먼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자, 그리고 오늘 새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자리해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교통 상황이 갑작스럽게 좀 비가 많이 내리면서 조금 늦으시나 봐요. 첫날인데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입니다. 아,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게 시기와 시점을 두고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남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으로도 한 분 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열 교수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과열되고 있는 당권 투쟁, 당권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
3: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계속 만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0: 네.
3: 특히 이제 그 당내 갈등. 그때 뭐 비명행사 이런 얘기 있었죠. 2024년도 총선 앞두고.
0: 총선대요. 네.
3: 그때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이재명 그때 뭐 대표 때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그 명과 문의 대결이었죠.
0: 네.
3: 문명대전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0: 그러고 보니 당내가 좀 시끌시끌할 때마다
3: 만났어요.
0: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네요.
3: 되게 그런 경향을 보여왔어요.
0: 네네.
3: 지금 꽤 많이 만났는데 꼭 뭐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때 만난 건 아니지만 갈등이 있을 때는 꼭 만났습니다. 그 이번에도 이제 뭐 미리 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0: 네.
3: 관심은 과연 이제 지금 이제 김민석 전 총리죠. 이제 당으로 돌아갔는데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전 대표와의 이 당권 투쟁이 점점 과열될 것 같아요. 지금 과열되고 네. 있고 그것과 관련시켜서 볼 때 이건 어쨌든 간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화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일단 당내 단합이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0: 네.
3: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정청래 의원과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이 당권 투쟁이 뭐 이렇게 톤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전직 현직 대통령이 만났으니까 그 당시도 문명대전하다가 이제 명문정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3: 그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감정선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하나가 정청래 전 대표로서는 또 독점하려 했던 친문 친노. 적통, 뭐 적통 요새 논쟁도 있잖아요.
0: 요즘 적통 문제가 네. 뒤에 자세히 가면서 다뤄보죠.
3: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독점하려 했는데 그런 예. 효과는 좀 정청래 전 대표로서는 좀 다 독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김민석 전 총리 선임을 좀 유리한 구도인 것 같아요. 특히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그저께 발표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오늘의 그 두 현직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여권 내 갈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네. 단합의 효과가 있을 네. 수 있겠다라고 좀 평가를 해 주셨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모두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 뭐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드러내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란 단어를 세 번 얘기했고요. 확장이란 단어 두 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합이라는 말을 다섯 번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서로 조금씩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렇죠. 뭐 사실은 두 분 다 이제는 어떤 정파의 수장 위치는 벗어난 분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한 분은 전직이고 한 분은 현직인데 대통령이 되면 정파의 대표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 모두의 이제 대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그 본인들의 위상을 어떤 정파의 수장으로 그것도 뭐 여권 전체가 아닌
0: 네.
1: 그 여권 일부의 그런 계파의 수장으로 위치질 이유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좀 우려스럽고
0: 네.
1: 불편하고 때문에 이런 만남이 필요한 시기에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분 다 단합도 강조하고 확장도 강조하고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상대적 강조점이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원을 확장하고 어쨌든 모두의 그런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데 방점을 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이른바 친노 친문이라고 하고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과거 주류에서 지금 비주류의 위치로 밀려나가고 있다 그럴까?
0: 네.
1: 그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 혹은 뭐 불편함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또 한편으로 다독여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통합을 상대적으로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두 전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회동해서 저런 메시지를 낸 의도는 충분히 짐작 가능한데
0: 네.
1: 과연 그렇다고 지금 당내 갈등이나 이 대립의 수위가 과연 낮아질까?
0: 어떻게 보세요?
1: 이 점에 있어서는 네. 글쎄요. 저는 일시적 봉합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당권 주자들이 좀 책임 있는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당연히 뭐 당권을 놓고 겨루면 그 어떤 감정적 갈등도 증폭이 되고 그리고 좀 격해지죠. 그런데다가 이게 그냥 당권이 아니고 2028년 총선에 공천권이 달려있는 당권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민주당의 미래 권력 지형을 가늠하는 이제 그런 전당대회다 보니까 이제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 불가피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갈등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 다루겠지만 뭐 적통이니 아니니 그런 건 사실은 너무 과거지향적인 얘기들이잖아요.
0: 네네.
1: 결국 그 이재명 정부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았는데 그 4년을 어떻게 그릴 건지 더 나아가서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전환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건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생산적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0: 네네.
1: 저는 이 책임은 뭐 전현직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당답게 경쟁하느냐.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그걸 좀 평가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과거지향성이 아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의제를 가지고
0: 그 대화 나올까요?
1: 경쟁하는
0: 네.
1: 그런 후보가 저는 당대표로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적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 이야기 시작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정부 계승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적통 논란을 좀 겨냥한 발언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이 적통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2: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민석이라고 하는 이제 관령 대표 체제를 앉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본인의 페이스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오찬 회동을 통해서 그거를 저는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관철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0: 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전현직 대통령이 단합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뉘앙스의 무게는 오히려 외연 확장에 있는 거고
0: 네.
2: 문재인 대통령은 단합에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생각에 약간 결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호 간에 서로 멸칭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가장 논쟁적인 증축과 재건축 뭐 이런 논쟁적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축도 재건축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또 없었거든요.
0: 네.
2: 그럼 저는 이제 대결의 양상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경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공존하자. 우리가 서로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대결의 이 본질은 오늘 오찬 회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시민 씨가 그 재건축 불가론을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잖아요.
0: 적통에 대한 것까지 또 끌어들였죠.
2: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그 민주당이라는 건물주가 누구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0: 보여집니다. 지분을 누가 많이 부여하고 있냐. 뭐 이런
2: 예,
0: 내용이겠죠.
2: 예,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ABC론으로 이미 뉴 이재명계를 그 이익 추구 세력으로 이렇게 폄하한 적이 있어요.
0: 네네.
2: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재건축 불가를 통해서 철거 용역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0: 그렇죠.
2: 이 부분에 있어서 유시민 씨는 지금 뉴 이재명계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치 추구 세력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입자야 주인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이전에 봤을 적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여기 갔다 온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0: 네.
2: 예? 이 부분들이 우리가 너희들한테 부여한 공적 의무 무슨 관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상대방을 너희들은 실용 세력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금 친노 친문계였던 언어나 상징 자본을 대리하고 있는 유시민 씨의 말을 보면 우린 서로 다 결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0: 네네.
2: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질은 오늘 오찬 해동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없다. 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0: 이게 단합이란 말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다섯 번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유시민 전 노무현 이사장에게까지도 영향을 좀 끼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란을 좀 잦아들게 할까요?
2: 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합을 강조한 얘기는
0: 네.
2: 이재명 대통령이 독주 독점하지 말라는 저는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0: 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2: 네, 일방적으로 네. 그 당의 권력을 독점하지 마라. 저는 이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0: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전당대회 대결은 조금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2: 훨씬 더 거칠어질 수도 있죠.
0: 훨씬 더 거칠어질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내 노선 갈등이 적통 논쟁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때 아닌 적통 논쟁 결국 이게 당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일 교수님, 그 민주당 때 아닌 적통 논쟁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4: 일단은 네.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4: 차가 하도 밀려가지고요. 막 다리가 저립니다 지금.
0: 아,
4: 예, 죄송합니다.
0: 예, 저도 많이 밀렸습니다.
4: 어휴. 다음부터는 예. 꼭 지하철을 타고 오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4: 그 적통 논쟁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방금 제가 이특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이제 그 적통 논쟁이라는 것이 지금 과연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그거는 그다지 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과 친문 전 친청보다는 친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둘 사이 있어서의 권력관계 권력 그 갈등 관계에서 명분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당도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 당원이 몇 명이다. 어? 우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당원이 많은 당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면 캐치업 파티 포괄 정당으로 가지 이거 1980년대 거의 없어 아니 90년대 초에 거의 없어진 거예요. 지금 매스 파티라는 그러니까 대중 정당이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적통 경쟁 정신 얘기하고 이런 개념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떨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0: 네.
4: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거예요. 저도 사실 공문서 열심히 듣고 왔는데 만난 거 저는 사실 이것도 그냥 상징 자본으로서의 의미 부여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0: 상징적인 겁니까 그냥?
4: 이재명 대통령은
0: 네.
4: 뭐 사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칫 발언 잘못하면 당무개입 개입 논란으로 번지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 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신에 사실은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분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데 있어 상징적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 부여가 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가만히 민주당 들여다보면 원내하고 원외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은 유시민 작가라든지 뭐 김어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0: 네네.
4: 이런 분들은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작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다지 목소리 동조하면서 높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뭐 글쎄 적통 논쟁이라는 게

0: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라는 거고, 둘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남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이고 추상적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1: 말씀해 주십시오.
0: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점심 때 만나세요? 저녁 때 만나세요?
1: 저녁 때 만나지 않나요?
0: 저녁 때 만나죠. 네네. 오늘 점심 때 만났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때는 원내대표나고 대표단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 한 2, 3일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러면 스케줄을 좀 더 맞춰가지고 만나든지 했어야 되는데.
1: 아, 저녁 때 만났어야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0: 저는 그렇다. 진짜 이게 의미 있는 만남이 되면 네. 저녁 때 만나야 되는데 점심 때 만나는 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의미다. 네. 이런 생각을
2: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상징적일 수밖에 없어요. 둘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진 당권 투쟁과 관련된 건데 어차피 정청래나 김민석은 이제 어차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각자. 뭐 두 전직 전현직 대통령이 거기서 의기투합 한다 하더라도 이건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상징적인 거고 네. 원론적인 만남입니다, 기본적으로.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 앞두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오늘 또 겨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서 정 전 대표는 친노 적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 주장으로 충돌해서 급기야 뭐 또 사과를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근데 또 뭐 거기서 한미 FTA 때 반대하지 않았냐 정청래 대표 뭐 그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송은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끝까지 친노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이거 싸움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거 송영길 의원이
3: 아니 근데 송영길 그 전 대표가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1: 네네.
3: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전직 대표까지 한 분이 페이스메이커로 출전하겠냐 이제 그런 의미라면 출전 안 할 거다 제가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페이스메이커는 아닌 것 같고 저격수로 출전을 한 것 같아요.
1: 대신 싸워주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3: 뭐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목적도 크지만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도록 하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1차적 목적인 것 같아요.
1: 옛날 이거 저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에게 전 떨어뜨려놨습니다.
3: 뭐, 예, 뭐 약간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예, 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20년이 넘은 이 과거를 가지고서 그걸 소환해서 적통인이 아닌 이런 논쟁을 벌인다는 게 네. 제가 보기에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데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를 쭉 이제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DNA를 얘기를 했어요.
1: 네.
3: 그게 이제 본인에게 있다는 식의 그런 어떤 그 언급인데 다분히 그건 이제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측면이 있죠.
1: 그렇죠.
3: 이제 김민석 후보는 과거 이제 후단협 그리고 당을 떠났던 그리고 오랫동안 당 밖에서 배회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통성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본인 입으로 그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얘기한 바도 없지만 아무도 정청래 후보를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당내에 있는 친노 친문들이
1: 네네.
3: 그럴 만한 객관적인 레코드가 없습니다. 이분한테.
1: 근데 지금 분위기는
3: 근데 그게 한미 FTA를 반대해서는 아니에요. 당시에 열린우리당에서 한미 FTA 반대한 의원이 더 많았습니다.
1: 네네.
3: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했어요. 나중에 그 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반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돼서도. 그런데
1: 네.
3: 그건 정책적 반대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반대했던 의원들은 다 친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1: 그러면 송영길 의원이 제대로 공격을 한 건가요?
3: 제대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1: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3: 물론 네. 송영길 의원은 당시 한미 FTA 반대 안 했었습니다.
1: 네네.
3: 그건 이제 정책적 입장의 차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친노 친문 이런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 좀 이상하다고 보고.
1: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3: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예. 시대인데 족보 논쟁을 합니까? 너 직계야 관계야.
0: 그 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 네.
0: 그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꾸 언급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법사위원장 자기네가 다 가져가고 오늘 뭐 11개 쫙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 그 그러니까 제2정당 원내 제2당한테 양보하기 시작한 게 신생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시절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열린우리당이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거를 정당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시 제2여당이었던 한나라당한테 양보한 건데 본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굳어진 관습 20대까지 쭉 내려온 거 전부 무시하면서 지금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보는 사람이

0: 깜짝깜짝 놀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전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1: 아니,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대신 나와서 싸워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시켜 놓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런 멘트로서.
2: 일단 그 민주당의 적통 논쟁. 네. 이건 저는 이제 힘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무슨 이제 우리가 그 투기디데스의 함정 뭐 여기까지 비유한다면 좀 과장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뉴 이재명계라는 신흥 강자가 지금 민주당 내 부상한 거고
1: 네.
2: 저는 이제 기존에 강제했던 친노 친문 세력이 이 새로운 강제 부상을 막는 과정이 저는 적통 논쟁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고 이 적통 논쟁의 결과물이 2028년도 총선 공천권이기 때문에 저는 상황 따라 거의 사생결단식 대결도 저는 이렇게 가능하다. 네네. 그렇게 전개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내용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87년 민주화의 어떤 주역이라고 중심 세력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를 뛰어넘게 한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나 지향점이나 다 이런 부분에는 토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미래 담론이나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를 위해서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는 토론도 없어요. 어떤 부분도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1: 네.
2: 과거의 현직 대통령의 권력 밑으로 누가 모일 거냐 아니면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의 상징자본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과거지향적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1: 네.
2: 저는 이런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하냐. 아까 이제 지금 송영길 그 전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장례할 때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제가 볼 적에는
1: 네네네.
2: 저는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 과거의 유산을 얻어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이가 이분들이요 나이가 60이 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싸움 소재치고는 너무 유치하고 저급한 것이 아니냐.
1: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다.
2: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 이런 정서적 자극을 통해서 표를 얻는 전술이 민주당 내에 통한다면 저는 민주당도 현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정말 자격을 갖춘 것이냐 이 부분에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만약 이 메시지가 먹힌다면 민주당도 유치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그 정치 공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3: 그 적통 논쟁에 지금 김민석 전 총리는 이게 뛰어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1: 김민석 총리는 DJ 퀴즈를 네. 내세우면서 또 정치적 뿌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통을 내세우니까 이게 동교도계까지 이제 이야기가 가고.
3: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0: 그거 어디 민주당 족보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족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 자꾸 노무현 그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조심스럽긴 한데 노 대통령 시절에 지지율이 완전히 급전직했었어요. 제 기억나는 게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 뭐 일이 안 되면 노무현 때문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다고요.
1: 댓글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댓글을
3: 기억하실 거예요.
1: 그러니까
3: 노무현 전 대통령이
1: 예.
3: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정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정치 개혁 이런 거에 비해서 지지율이 낮았어요.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1: 네네.
3: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또 폐적 선언도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노무현 세력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 이후에 이게 부활한 거예요. 화력이 부활했죠. 노무현 세력이. 근데 이제 와서 자꾸 노무현 그런 게 대단히 불편해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여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운동에 의한 민주화예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전 감옥 갔다 오지 않았어요. 운동권 네. 아닌데 운동에 의한 민주화를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 이제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지금 그거에 지금 이 향수가 있는 거예요.
1: 네네.
3: 한국 사회가 산업화 대 민주화의 이 갈등 구도에서 여기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이 민주화 산업화를 사실상 동시에 완성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이 적통 논란하고 DJ 노무현 소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살아계신 분이 그런데 이 정도로 가면 말이죠. 이건 전부 그냥 패자예요. 이분들이.
1: 마이너스입니까 전부.
4: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심대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소수파로 집권을 했어요. 그 집권 과정에서 DJP 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총리에 임명을 했어요.
1: 네.
4: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연정을 시도를 했던 거죠. 물론 연정이 지속되지는 못하고 붕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시절에 그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에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연정 얘기까지 박근혜 당시 대표한테 그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표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주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자였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진영 정치를 추구하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 그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갉아먹고 과거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축소지향적이에요. 지금 정체성, 정통성, 뭐 혈통, 피검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1: 그렇죠.
4: 이게 뭡니까 지금 주권여당의 네. 그 전당대회가.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통령이 그 삼성 SK 두 재벌 총수하고 함께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AI 대전환 시대에 맞서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산업 강국의 지위를 이 골든타임에 놓치지 않고 새로운 어떤 AI 대전환 시대에 강자가 네. 되기 위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래야 될 상황에 여당의 당대표 나오겠다는 분들이 지금 이 핏줄 논쟁이나 하고 앉아있는 너무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1: 네.
4: 그게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지 묻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정말로.
1: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사실 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증축, 재건축론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적통 예약까지 나오면서 이게 싸움이 더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은 그 유시민 전 이사장님에게도 좀 어떻게
0: 이게
1: 예, 그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재건축이든 네. 뭐냐 하면 기초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뭐 기초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기초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대중정당과 포괄정당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정당이라는 건 지나치게 이념지향성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유럽정당들 그렇게 이념지향적인 정당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증축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뭐 한쪽에서는 또 저기 재개발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1: 네. 청와대에서 네. 얘기가 나왔죠.
0: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요새 부동산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증축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간에 그 자신들의 적통 문제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념적 선명성이 있는 사람만이 마치 적통이고 그걸 기준으로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참 그게 시대에 떨어지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젊은 사람들 그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할 때 주최측도 없잖아요. 그게 후기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쪽의 정치권은 뭐냐면 이념 누가 더 이념지향성 선명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적통논쟁을 벌이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땐 7, 80년대의 향수는 개인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개인적인 향수를 현실 정치에 투영해서는 진짜 곤란하죠.
1: 네.
0: 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용주의적 노선이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한번 보십시다. 한미 FTA 얘기만 했지만 저기 제주 강정마을에 핵 기지 저거 했죠. 그 건설했죠. 그때도 반발 엄청 났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라크 파병까지 했어요. 그때는 UN의 피스키핑 포스 그러니까 평화의 주군이 아니고 미국이 구성하는 다국적 군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것도 또 아주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은. 그거 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실용주의로 나갔는데 이분들이 지금 적통 얘기하는 건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 네. 그 이 재견이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게 맞잖아요. 대통령 자리로 올라가셨으니까.
0: 노력은 해야죠. 방향성.
1: 그렇죠.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하시고 계시고. 근데 자꾸 이렇게 정부의 국민통합 기조에 역행하는 말들이 민주당에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2: 저는 사실 이제 과거의 유산 또 상징 자본을 선점하기 위한 독점하기 위한 그런 사실 이제 과거 퇴행적이었던 싸움으로 이제 뭐 증축과 재건축이 나오고 재개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 그 전에 또 이 ABC론도 네. 있었고요.
2: 네. 네. 저는 이제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넥스트 그러니까 다음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이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한번 있는 것이 저는 그 민주당의 발전이나 한국 정치 발전에 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아 여기에 게임의 규칙을 한번 정해야 될 필요가 있군요.
2: 예, 왜냐하면 이제 87 민주화 이후에 네. 지금 이재명 정권까지 민주당이 네 번의 집권이 있었습니다. 그 네 번의 집권을 한 번쯤은 민주당 중에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1: 네.
2: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집권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0: 조선시대를 보면 노론이나 이런 훈구 세력을 뛰어넘는 실사구조를 추구하는 실학파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여기가 진짜 개혁 세력이냐. 이 부분의 판단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네 번의 집권 과정을 통해서 공고화된 민주당의 기득권 지배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모두의 대통령에 대했다.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이분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 네.
0: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어떤 분은 페북에서 정말 그냥 개싸움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무 내용도 없는.
1: 막싸움이죠.
0: 예, 이런 네. 싸움으로 정말 민주당 싸움이 가는 건지.
1: 네네.
0: 아니면 한 번쯤은 과거에 이제까지 87년 민주화의 민주당의 역사와 또 집권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1: 네.
0: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쪽에 어떤 그 집단 지성이 있다면 해결을 보겠죠. 또 이런 부분들 이후에 보수 정당한테도 좀 상당한 영향을
1: 네.
0: 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 민주당도 이런 민주당의 역사를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규칙을 세워놓는 것도 다음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긴 해요.
0: 다음 민주당에 대한 비전이나 네. 정체성의 노선이
1: 네.
0: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2: 네. 87년 이후의 그 정치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더 많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김영삼 그 대통령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집권은 정상적인 집권이 아니었어요.
1: 네.
2: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 수권 능력이라는 면에서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한계를 드러냈고 그 국민의힘식의 보수정당의 통치 모델은 붕괴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 두 번의 탄핵을 통해서.
1: 네.
2: 근데 이제 민주당의 통치 모델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유산에서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때는 정권 연장이 됐고
1: 네.
2: 그리고 연합정치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그 저 이재명 정부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탄핵 국면이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만들어졌는데
1: 네.
2: 이제 정권 연장이 안 됐어요.
1: 그렇죠.
2: 그리고 민주당의 통치 모델이라는 게 뭘까. 지금과 같은 저런 동원 결집. 뭐 그리고 일종의 구원서사 정치, 그다음에 운동 정치, 운동주의적인 통치관. 근데 요즘 그 현대적인 통치 모델로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1: 그렇죠.
2: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보수는 통치 모델이 붕괴가 됐고 이른바 이 민주당식 통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저 실험대 위에 전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1: 네.
2: 그건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나 가치를 다시 계승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영화된 아주 그 협소화된 이런 정치를 극복하는 그런 일종의 운동주의적 통치를 극복하는 이런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비정상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플레이어들이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김어준이고 유시민이고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1: 아, 이 밖에, 당 밖에 네. 있는 분들.
2: 근데 이제 민주주의의 예. 가장 기초는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출된 정치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아무 책임을 안 져요. 어떤 행위를 해도. 유시민 씨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불평불만 다 하더라도 김어준이 무슨 책임을 져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플랫폼이 민주주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김어준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 민주당 정치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1: 네.
2: 거기 가가지고 줄 서고 거기 출연하는 걸 무슨 크나큰 뭘로 여기고 거기 출연 안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 동동 구르고 그게 오늘날 김어준 씨의 저런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만들어준 건데 이 점에 대한 성찰과 어떤 극복이 있지 않고서는 새로운 어떤 민주당식의 통치 모델을 못 만든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하는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통합과 포용이라는 거는 그런 전 시도라고 봅니다.
1: 네.
2: 기존의 민주당식 통치 모델을 극복하려는.
1: 알겠습니다.
2: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재건축이니 증축이니 있다는 얘기 하는 거는 본인이 그 정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 네.
2: 정치를 책임지려고 한 자세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라. 차라리 링 위에 올라와라 글로브 끼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두 분이 한 팀으로 보는 시선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생각입니까, 그러면?
2: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박원석 의원님
2: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예.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정부도 과제가 많죠.
1: 네.
2: 제가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고 결함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보완하고 극복하는 게 여당의 역할인데 여당이 무슨 20년 전에 유산 논쟁하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이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민주당은 사실 이중 권력이 존재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원외 민주당과 원내 민주당이 양분돼 있는 거죠.

0: 그리고 때로는 원외 민주당의 힘이 더 센. 이런 이제 이중 권력 구조에서 저는 제대로 된 통치 모델이나 어떤 국정 운영 뒷받침 모델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기가 쉽진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계가 옳고 또 친노 친문계가 옳고 이 부분이 아니라 이런 비합리적인 구조를 저는 정당의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고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1: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문정부 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광재 님께서 50대 민주당 당원입니다. 지금 삼국시대도 아니고 적자 적통이라뇨. 안타깝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강인규 님께서 정통성 관련 논쟁이라고 거창하게 말해도 결국 이 모든 싸움 원인은 총선 공천권을 두고 버리는 결과적으로 배지 싸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명수 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우고 있는 김민석 당대표 플랜 이거 내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또 질문해 보셨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짧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2: 근데 이 재건축부터 좀 할게요, 제가. 네,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2: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쁜 말인 것보다 위험한 말이에요.
1: 위험한 말이다.
2: 이 말씀 드리자면 네. 유시민 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증축하라고 했더니 재건축한다 이 얘기잖아요.
1: 네.
2: 그 권력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1: 우리 거다.
2: 우리가 만들어서 대리인으로 내세웠는데 네. 당신 왜 과도하게 권력 행사하냐 이렇게 드릴 여지가 충분해요.
1: 왜 주민 동의도 안 받고 하냐 네, 재건축을.
2: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면 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주권자가 일정 부분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주권을. 그게 선출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협소하게 가두려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2: 우리 세력 쓰려 했더니 왜 딴 세력 쓰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세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맨 처음에 쓴 게 김중권이에요. 민정계. 완전히 기득권이었어요. 그때 검사 출신이었고.
1: 네.
2: 상상했습니까? 그때 저도 너무 놀랐어요. 고향도 경북이고. 그게 김대중이었다고요. 세 분 다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대연정 제안했다가 아주 박근혜 당시 대표에게 아주 혼쭐이 났죠.
1: 네네.
2: 아주 뭐 원포인트 개헌했다고 그랬고. 근데 그런 거가 전혀 관계없어. 이건 재건축을 왜 하냐 이런 얘기예요. 왜 거기에 잠깐 이게 뭐야 인테리어나 좀 하고 리모델링 좀 하고 이러라고 했더니 왜 자꾸 딴 사람 쓰고 무슨 외연학자 무슨 외연학자 이런 얘기거든요.
1: 네.
2: 이건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하게 위반된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가 국민주권에 위반돼요 이거는.
1: 네.
2: 이게 만약에 정치인이 이 얘기를 했으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비판에 직면했을 텐데 이른바 작가니까 평론가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적통 논란이 오래 못 갈 겁니다. 아마 저게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오래 못 가는 누가 먼저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냐가 저는 그 사람의 승리가 될 것 같고
1: 네.
2: 이재명 대통령에도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 말이죠. 국민의 대표이기 전에 한 정파의 수장이기도 해요. 그게 대통령의 이중성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당원이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모순 속에서 어떻게 잘 해내냐가 리더십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특정 그 전 총리에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식으로 비치면 이게 이제 애매해진다고요.
1: 네.
2: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이 이럴 때 시험 때 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용수 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답변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석 당대표 플랜 내심 불안하게 지금
2: 그거
1: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거 아니냐 전 대통령께서.
2: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어떤 세력이라는 게 이른바 친노 친문 아닙니까? 그건 네. 부인할 수 없잖아요.
1: 네.
2: 근데 김민석이 되는 것보다는 정청이 되는 게 낫겠죠.
1: 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2: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 프레임이 이렇게 짜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된다고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전 총리가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뭐 각을 세우겠어요. 비판하겠어요. 뭐 형사 말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1: 의미 없는 말이다.
2: 단지 전 네.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이고 이렇게 뭔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일 뿐이에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신일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아니,
3: 권력이라는 거는요. 사라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정치는 분명히 권력적 현상이고요. 그래서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한번 지냈다고 내려왔다고 해서 본인의 권력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자아가 적기는 하지만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본인의 의견은 있을 수 있죠. 저도 의견이 있으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예전에 그랬잖아요. 정말 잊혀지고 싶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징 자본에 있어서는 뭐 뭐 나름대로의 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뭐 전적으로 제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
1: 네.
3: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적통 논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게 좀 아주 좀 기분이 안 좋아. 이재명 대통령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1: 뭘까요?
3: 비주류는 평생 비주류여야 하나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격하는 측은 우리가 주류고 당신은 비주류인데 어? 이런 식의 논리라고 전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 민주주의 그렇게 중요시하고 진보라며요. 그러면 비주류도 언젠가 항상 주류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4: 아니, 지금 신 교수님이 주류 비주류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2003년 4년 무렵에 당시 열린우리당 내에서 유명한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도권 논쟁이. 그게 이제 런닝구 백바지 논쟁이에요.
1: 네네네.
4: 당시에 동교동계로 대표하는 구주류. 이분들이 이제 런닝구라고 칭했었고.
1: 기억납니다. 네.
4: 그리고 이제 친노, 신주류를 이제 백바지라고 불렸는데 그 백바지의 기수가 유시민 그 작가였어요.
1: 네.
4: 당시에 이분이 철거 용역반으로 투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건축하는데 앞장섰는데 본인이 했던 철거와 재건축은 괜찮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무슨 용역 보내고 잭나이프 애들 쥐어줘가지고 자신들 철거하려 그러냐 이렇게 불만을 표한다는 거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1: 아, 그러니까
4: 저분의 내로남불은 네. 어떻게 역사적으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분이 뭐. 과거에 그 젊을 때는 그 나이 60 되면은 뇌가 썩는다 그러고
1: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4: 지금 나이 들어서는 야, 젊은 사람들한테 폭법이라 그러고 이게 뭡니까?
1: 네. 지금 60 되시죠?
4: 예. 네. 아니 네. 본인이 젊을 때는 노인들 비하하고 본인이 나이 들어서는 지금 젊은이들 비하하는 이런 모습 아니에요?
2: 그때 런닝구라고 그러냐면 난닝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4: 네. 난닝구
2: 그렇게 되잖아요.
1: 아니 근데 이게 난닝구, 생각해 보면은 난닝구. 민주당은 지금 이런 논란이 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의외로 이런 적통 논란 이런 게 없네요. 적통이 없나요?
4: 정체성이 중요한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1: 아,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4: 정체성 이념 이런 거 안 따져요.
0: 아, 국민의힘. 아니 어쨌든 이제 87 전 민주 이후에 예. 보수 정당이 어떤 상징 자본을 만드는 데 실패했죠. 그렇다 또 어떤 새로운 서사나 담론을 쓴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의 민낯이고 현실이든 굉장히 안타까운데
1: 네.
0: 전 사실 개인적으로 90년도 3당 합당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실명제나 하나의 척결 뭐 이런 거 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1: 그렇죠.
0: 이러면서 저는 네. 이제 민주적 적통성, 보수의 민주적 적통성을 확보했다고 봤거든요.
1: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예.
0: 그리고
1: 명명하고요.
0: 그 이후에 네. 이 부분이 이제 IMF 구제금융 체제를 조금 저평가되고 사라져서 그 이후에는 사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보수의 새로운 서사나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누구보다도 강조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한 불법 계엄에 대해서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기 모순적 상태가 지금 한국 보수의 현실정이기 때문에
1: 네네.
0: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민주당은 그나마 유산 싸움이라도 하는데 보수는 유산도 서사도 담론도 없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2: 제가 볼 때 그 김영삼 얘기, 김영삼 전 대통령, 전부 전 대통령 전자가 말하기 되게 힘드네요. 발음하기가.
3: 네. 이런 발음 제일 발음하기 힘든
2: 아, 이게 전자예요. 네.
3: 정동영 장관이죠. 예, 이거 빨리 발음하기가 정동영 굉장히 장관. 힘듭니다. 네. 거기다가 정동영 장관이 전엔 네. 전 장관이었거든요. 아, 네. 정동영 전 장관 이거 네. 발음
1: 교수님,
3: 장난 아니에요.
1: 저 토론에 집중해주시고.
3: 죄송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지금 YS로 이렇게 YS.
1: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동훈 의원이 YS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자리를 지키려는 것 같아요.
2: 항상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김영삼은 여기 끼일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2: 제가 통일민주당 전문위원 해서 알아요.
1: 네네네.
2: 제가 합당했을 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YS는 쫓아갔어요, 새벽에. 상도동에. 어떻게 노태우하고 합당하냐고. 제 전문위원한테 민자당 전문위원 되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막 봉비 나오고 차량 유지비 나오고 이러니까.
1: 우리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2: 아, 있었죠. 그때 제일피딩 공동통 12 지금 여기 제일피딩에.
1: 와, 역사를 함께 하셨네요.
2: YS가 딱 나타나더니 그때 노무현이가 초선 의원이었어요.
1: 네, 반대한다고
2: 합당하니까 막 노무현 의원이 저 사람이 누군가 했던 노무현 의원이었어요. 13대 때였거든요.
1: 엄청
2: 90년 1월
1: 때.
2: 달이었는데 네. YS는 마지막에 정말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들 구속되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정말로 지지율이 좋지 않은 대통령 남아있지만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의 문제라든지 그 조선총독부 검은 철강은 그 YS 못합니다. 그거.
1: 척결했죠.
2: 하나회도 그렇고.
1: 네네.
2: 하나회 그거는 저기 김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용산 그 육군을 내려오다가 착각하고 짤리셨습니다라고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비밀 잘 유지했다 이런 얘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0: 그러지만 근데 김영삼을 자신들과 같이 놓는 거 윤석열 그리고 무슨 박근혜 김영삼 제가 그때부터 코웃음이 나요. 와이승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수 대연합 하니까 이제 이 말이 생각난 건데 그 민정당 민정개혁 합치 이러다 보니까 이 보수 대연합이 되면서 이 보수가 되는데 그분 보수인 거에 관심이 없던 분이에요. 원래 와이에스는
1: 원래 그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군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0: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 지금 윤석열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분이라고 얘기할게요. 방송이니까 그냥.
1: 네네.
0: 박근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레벨에 있을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세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그다음 계엄 한 사람 걸어놓고 그냥 이승만도 계엄만 이승만 박정희 계엄 그 계엄 한 사람 걸어놓고 이게 지금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열분이 나가지고.
1: 네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1: 네. 갑자기 역사로 갔네요. 정치 역사의
2: 유사는 예. 민주화죠. 민주화.
1: 민주화운동이죠. 예. 예.
2: 군부독재 종식이고.
1: 맞습니다.
2: 때문에 그분을 물론 이제 삼당합당에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었지만 보수의 정치적 유산으로 그분을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0: 그러니까 말이에요.
2: 이 그 지금 국민의힘인 이 보수 정당의 통치의 유산은 박정희에서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박정희만 얘기하고 여전히 그 딸인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갖고 있는 거죠.
1: 네네네. 네.
2: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취약함. 이 보수 정당은 그걸 못 벗어나고
1: 그래서 있어요. 국민의힘은 적통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다라고
3: 저는
1: 봐야겠군요.
3: 뭐 네.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혁 정치, 개혁 카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국 보수에 저는 상징 자본으로 남는 것이
1: 네네.
3: 우리 정당 발전이나 정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잇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를 잇는 그런 부분 속에서 보수가 새롭게 정립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앞으로 넥스트 보수 정당의 어떤 미래 비전이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YS의 어떤 개혁 정치, 개혁 카드 이 부분을 기본 축에 놓고 고민하는 것이 저는 보수의 장래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1: 네,
4: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윤석열 내란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잖아요.
3: 그래서 문제인 거죠.
4: 네. 네.
1: 그런 문제들은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주 좀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2: 귀를 쫑긋하고.
1: 예. 교수님한테 강의 듣듯이 듣고 있었습니다. 로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가 계속 오고 있네요. 6473님, 최창렬 교수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모두 살아있는 정치 역사 교과서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죠. 아, 맞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또 그 현장에 삼당합당 현장에 계셨다니까.
0: 저도 봤어요 그때. 네. 저 사람이 노무현이구나.
1: 기억합니다. 새롭네요. 또 그렇게 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니까요. 김석주님께서 저는 이 내용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네 분 토론하는 걸 들으니까 수준이 높아서 유시민 작가가 요즘 평론가들을 촉법 용역이라고 규정한 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분의 평론은 너무 좋았다라는 칭찬으로 예 저희가 들리네요. 자 9353님 최창열 박원석 이태규 신율 굿굿굿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크게 충돌하는 정책 현안이 있죠. 정부와 반도체 기업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야권의 반발이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국민보고의 형식으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회장도 함께 했었는데 야권에서는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발표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3: 저는 그 야권의 그런 지적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 네네.
3: 물론 이것이 단순히 관치경제냐 또 왜 호남이냐 이렇게 어떤 그 단순한 또 극단적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3: 적어도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문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이런 메가 프로젝트 이런 그 투자 계획에 있어서 이건 사실 이제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전략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전략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업은 거기에다 반대급부를 저는 이렇게 요구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네네.
3: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관치 경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좌우에 기업 총수를 앉히고 발표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기회의 균등이나 과정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부가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또 돼지의 눈을 이야기하면서 거칠게 대응했잖아요.
1: 네네.
3: 그리고 이제 어제 광주에 가서 이건 호남 소외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업에 동의하는 국가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남의 호남 소외에 대한 보상이다.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적어도 현재 이재명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 대한 지지율 복원을 통해서 국정 지지도 높이고 또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정도 차지하는 호남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를 저는 대놓고 요청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당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용도를 생각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에 이런 지적에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1: 네.
3: 또 이번에 여기서 배제된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후속 계획도 계속 발표하는 부분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공간이고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최철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야당이 비판할 수 있어요.
1: 네.
0: 특히 이제 야당이 비판은 특히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를 베푸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야당이 비판 중에서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게 대놓고 명청대전에 총알을 쓰려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1: 전당대회 용 아니냐 이거 뭐 이렇게 얘기했죠.
0: 저는 이런 시각은 비판할 수 있어요. 왜 호남이 과연 전력이나 용수나 인력이 맞느냐 여러 가지 정제 요건이 맞느냐로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1: 그렇죠. 인프라가 아직 깔려있지 않은데 뭐 이런 비판도 있죠.
0: 거기다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1: 네네.
0: 비판할 수 있는 건 언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1: 그리고 그걸 까는 것과 함께 10년이라는 시간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0: 글쎄 그런데 이거를 명청대전이다 그리고 무슨 저기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호남의 권리당원 때문에 하면 이게 비판의 무게가 너무 약해지고 축소해져야 돼요.
1: 네네.
0: 보다 강한 무기를 써야죠. 야당이. 왜 자꾸 갑자기 발표하느냐 시기의 문제라든지 과연 그 기업들은 다 동의했느냐 사전 절차가 뭐였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에
1: 네.
0: 처음에 딱 프레임을 명청대전 당권 경쟁을 하니까 이쪽 정부에서 이 방어하기가 대단히 좋아졌다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호남에 대한 일부 특혜 주려 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맨 처음 이거 봤을 때 영남이나 수도권이나 특혜는 엄청났어요. 사실은 박정희 정권에 이럴 때. 그러니까 이때쯤 해가지고 호남의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된다면 호남의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게
1: 네.
0: 국가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1: 네.
0: 기업 혼자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다 차근차근하게 설명할 필요 있는데 야당의 비판의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명청대전 얘기하고 호남의 특혜 얘기하고. 그럼 호남이어서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영남이어서 이런 반말 안 했겠느냐. 야당이 안 했을 것 같아요. 호남이라는 건 너무 의식했던 거 아니야 야당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아니 근데 이제 호남도 대한민국이잖아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2: 거기서 어떤 이런 그 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발생한 어떤 부가가치가 국민 경제로 환원되는 거지 그 지역에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이제 과거의 지역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야당이 비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대에 좀 맞지 않고요. 아까 이제 뭐 전당대회용 아니냐 그것도 너무 조악한 그런 의견이라고 보고
1: 그만큼의 금액을 전당대회용으로 발표하는 건 좀
2: 아니 그리고 요즘 요즘 기업들이
1: 예.
2: 그 정부가 팔비튼다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고 리스크가 있는 걸 하지 않습니다.
1: 네네.
2: 근데 뭐 K미르재단까지 여기다 비유를 하던데 K미르재단은 기업의 일이 아니었어요. 기업이 공장 짓는 일이 아니었고
1: 네.
2: 정말 의무 없는 일에 이제 기업을 압박해서 기업이 반대급부를 얻고자 그런 일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 그거는 진짜 단정하기 어려운 거 같아요.
2: 아니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불확실성이 큰 그 영역입니다.
1: 네.
2: 그리고 반도체가 워낙에 이게 이제 이 뭐라 하죠 사이클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1: 그럼요.
2: 지금은 이제 아주 호황이잖아요. 그 호황 국면에서 수요가 폭증하니까 뭐 설비를 늘려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1: 네.
2: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향후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뭐 한 10년 이상 이런 이제 국면이 계속 될 거라고 본다. 그렇긴 하나 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이클이 다운될 때 그때도 이런 어떤 투자가 유효하냐, 뭐 이런 설비가 유효하냐, 또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고 지역도 아직은 후보지예요.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이거를 실행 가능한 그런 로드맵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하고 너무 규모에 그렇게 환호할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먼저 이제 그 조성되기 시작한 용인의 그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의 완공 시점도
1: 거기도 아직 멀었어요.
2: 아직 멀었는데 네. 그걸 좀 땡기겠다.
1: 네네.
2: 그러니까 사실 그 계획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1: 그렇습니다.
2: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어떤 인프라 지원을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고 호남에는 저는 이 정부 임기 내 시작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그 저는요. 그 다 저도 정부의 말을 100% 믿습니다. 예, 그럼요. 뭐 팔을 비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네,
4: 단지
1: 네.
4: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1: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눈빛은 안 믿는 눈빛이에요. 믿고 계신 거죠?
4: 이렇게 성격이 삐뚤어지셨어요.
1: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믿고 계신 거죠?
4: 일단은 예. 네. 최태원 의장이 6월 10일 날 일본 도쿄 제국 호텔에서 그 니케이 포럼이라는 게 열렸는데 그거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을 만났어요.
1: 네.
4: 여기서 워딩을 계속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반도체 이거 정확한 워딩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어딘가로 가져갈 수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네.
4: 자, 이게 6월 10일이에요. 근데 6월 20 며칠이죠?
0: 9일, 29일.
4: 29일인가?
0: 6.29, 6.29.
4: 6.29. 아, 아. 우리 또 옛날 사람 6.29 선언. 예. 네. 근데 29일 날 광주, 그러니까 서남권에 짓겠다고 최태원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1: 네.
4: 반도체 공장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자, 제가 궁금증이 여기서 나옵니다. 6월 10일 날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한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갑자기
4: 6월 29일 날은 예. 서남권에 짓겠다고 얘기를 한 거.
1: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십니까?
4: 이게 네. 둘 사이에 있어서의 분명한 저는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간극이 있다.
4: 물론 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정부가 야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어? 여기서 저 그러니까 아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질까 말까다 갑자기 우리나라 돌아섰을 수도 있죠. 짓겠다고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표가 그날 당시에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용수 문제 있죠. 전력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지금 하나는 아마 가동이 이제 끝났을 거예요.
1: 거의 끝나거든요.
4: 나머지는 네. 10년 이내에 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력 문제 그리고 이게 태양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태양 에너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하루에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 섬진강 이런 쪽에 그 유역 면적 있죠. 이게 한강보다 상당히 떨어져요. 작다는 거죠.
1: 네네네.
4: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정부도 말해요. 자 우리가 이 수력을 이러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야당이 어떤 그런 주장 제가 볼 땐 금방 달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력도 이러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온 국민이 다 야 저 국민이 저래가 저런 얘기해서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네.
4: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문점부터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뭐
1: 네.
4: 최태원 회장이 풀어주든 정부가 풀어주든.
1: 네. 사실 이게 넘어야 할 사안이 많긴 합니다. 일단 이사진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주주들도 사실 설득을 해야 되고
4: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원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전이 호남 쪽에 들어간다면 사실 민주당의 입장과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고 용수 문제도 사실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와야 되는 문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 송전선 송전탑 세우는 것도 그 지역 주민도
1: 네네
2: 제가 조금만 지금
1: 네,
2: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네. 드리면 해외 이제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할 수도 있어요.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일본 구마모토에 지금 그렇죠. 클러스터를 짓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 그게 더 이제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1: 인건비 문제도
2: 그렇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많은 기회가 지금 해외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업 설득할 수 있겠죠.
1: 당연하죠.
2: 거기는 인센티브도 제공도 있을 거고.
1: 그럼요, 그럼요.
2: 그리고 트럼프가 그 리쇼어링 정책을 쓸 때 보면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하지만 협박도 합니다.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제가 협박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4: 그건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예요.
2: 때문에 이제 기업이 그 이런 어떤 첨단 산업 경쟁에 있어서 모든 거를 시장의 결정, 기업의 결정에 맡겨놓고 정부는 뒷짐만 져라. 이거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수많은 정부의 자원이 투입돼야 될 거고 아까 그 송전탑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용인산단이 그게 큰 쟁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용인이 허허벌판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사이로 송전탑 지나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지중화예요. 그 송전선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3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3조 원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업이 그걸 정부한테 요구를 합니다. 청구서를 내밉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요즘 시대는 기업이 정부 팔을 비틀어요. 정부가 기업 팔을 비트는 게 아니고 뭐 해줄 건데
1: 그렇게 혜택을 주면
2: 우리가 그 투자를 하면
1: 네.
2: 그래서 저는 그 이재용 회장이 인센티브 많은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광주를 후보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1: 네.
2: 그 얘기는 청구서 내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전력이나 용수 문제는 정부가 기본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요인이 있다면 그건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마이크론은 라스베가스 그 사막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습니다.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이 쟁점 중 하나가 이 호남이라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민감하게 보는 게 이 호남이에요. 호남.
1: 너무 부각됐죠.
0: 호남에 그 대해서 특혜를 주고 너희들의 그 지지 기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네. 당권 경쟁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전 그 박원석 의원의 말에 동의하는 게 국가와 기업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국가 주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국가 전략 산업이잖아요. 다른 거하고 달라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그 설득 자꾸 협박 강요라고 치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듣고서 처음에 생각이 없다가 대통령 얘기하니까 일리가 있네. 이러한 유리한 게 있네. 일단 슬악 허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정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야당에서 일리는 지적이라고 보는데 이 지적을 자꾸 호남이라는 데 집중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1: 호남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네. 것이다.
3: 저는 뭐 사실. 그것이 해외 투자가 안 되고 국내 투자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큰 성과라고 보여진다, 네. 보여지는 부분이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고 안 쳤으면 본인도 아마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을 거예요.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이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건 호남 소외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정치적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정도는 각자의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이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익 분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익 분배 정치에 따른 그 정권의 정치적 이익도 같이 도모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저는
0: 이렇게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네. 없겠죠.
1: 이런 네. 애매한 네. 문제들을 볼 때 그냥 네. 시장을 한번 보거든요. 그냥 가볍게 주가를 한번 좀 봐요.
2: 네. 그러니까
1: 당일날을
2: 떨어졌죠.
1: 당일날 하락했고 어제 좀 상승했고 오늘 다시 좀 하락하는 모양새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시장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정말 국가적인 전 사실 이거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한 100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2: 그럼요.
1: 네. 근데 이거를 전당대 이후에 좀 차근차근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2: 아니 물론 이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한 방안이었겠죠.
1: 네.
2: 근데 보니까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요. 이 문제에 대한 그 특별히 챙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신이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을 이걸 이제 담당하는 차르라 그러더라고요.
1: 네네.
2: 그걸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챙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과 정부 사이 지금 MOU를 맺은 거예요.
1: 그렇죠.
2: 우리가 알겠지만 MOU가 다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1: MOU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순방 가면은 수많은 MOU를 맺고 와요. 윤석열 정부 때도 사우디 가가지고
1: 네.
2: 그 무슨 시트입니까? 그 관련된 MOU 막 맺고 왔는데 그냥 다 종이 쪼가리 돼버렸잖아요.
1: 그렇죠.
0: 백트 시트.
2: 그 지금 MOU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질적인 로드맵으로 실질적인 계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접 챙기겠다. 근데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AI 대전환이라는 거, 반도체 경쟁도.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다. 네. 워낙 큰 사업이고 그럼요. 국가의 대운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저희가 토론 열린 토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에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사실 정통성이에요. 정치는 자기 편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을 아끼는 일이어야 합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민생이 뒤로 밀리고 책임이 흐려지기 마련이죠. 이제 각 당이 증명해야 할 것은 뿌리의 깊이가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가입은 단 몇 번 클릭이면 끝나는데 막상 해지하려 하면 한참을 헤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원, 쇼핑까지 구독 경제가 일상이 되면서 가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이 논란입니다. 무료 체험이 끝났는데 별다른 안내 없이 자동 결제가 이어지는 경우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화면 설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소비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오는 9월부터 여러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해지를 어렵게 만든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편리한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할 때 완성되죠. 소비자를 위한 작은 변화가 더 건강한 구독 경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김현정의 멍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바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대만에서 증시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B2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2: 네, 우리나라처럼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만 증시는 최근 1년 사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캐나다와 인도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서 세계 5위 규모의 주식시장으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대만과 5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이 대만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회사 TSMC를 비롯한 대만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인프라 확대의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만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지금은 뭘 사도 돈을 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는데요. 여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으로 떠오른 그 포모 심리도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주식 투자를 안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소외 공포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나서는 B2가 상행하고 있습니다.
1: 이 대만의 B2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2: 네, B2 실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신용융자 잔고인데요.
1: 네.
2: 대만 증시의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 12개월 동안 16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다큰버블 당시에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하는 수준인데요. 증시에서 뭐 신용융자는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고 추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상환해서 대출금을 갚는 구조인데요. 이때 만약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반대매매, 즉 강제 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상품입니다.
1: 네.
2: 이 대만의 신용융자 증가율 160%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신용융자 증가율 94%도 크게 웃드는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대만의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한도가 소진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뭐 다른 금융 상품을 해지해서까지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위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대만 국립중앙대의 우다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주식 시장은 명백한 과열 상태다. 주식을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젊은 투자자들이 향후 급락작이 오면 치명적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1: 네.
2: 반면에 또 현재 상승장은 과거와 다르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현재는 이제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바탕이 되는 만큼 뭐 2000년대 닷컴 과열 때처럼 거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이 대만 기업들이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이제 공급하는 상황인 만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호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2: 네, 중앙통신 등 그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그 정부 채권 잔액은 100조 6천억 위안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1년 전보다 15.1%나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에서 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지방채를 합산한 정부 채권 잔액으로 집계를 하는데요. 정부 채권 잔액이 100조 위안을 넘어선 배경으로는 최근 수년간 지속한 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제 경제성장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늘려서 이 투자와 민생 사업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돈을 많이 풀어왔거든요.
1: 네.
2: 여기다가 이제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채무 전환 정책을 했는데 이게 또 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지방 정부가 이제 각종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정부 밖에서 운영하던 부채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식 부채로 돌리면서 정부 채권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1: 중국 정부 부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2: 네, 최근 5년 동안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 정부 부채 규모는 47조 위안이었는데 이게 2024년에 82조 위안, 2025년에 96조 위안으로 늘어난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 5개월 만에 100조 위안을 넘어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를 비교해 보려면 이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부의 GDP, 중국의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 45.8%에서 2025년에는 이제 68.7%로 높아졌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0%를 상회하는 시점부터 재정의 그 경제 완충 능력과 지속 가능성이 급격히 약화된다고 분석을 하고요.
1: 네.
2: 또 유럽연합 EU 역시 60% 기준을 주요 재정 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 68.7%는 재정 건전성 기준 60%를 상당폭 넘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이제 48.6%로 6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5%포인트 급등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일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임금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요?
2: 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5월 정규 근무 시간에 대해 받는 기본급이 1년 전보다 3.4% 늘어난 27만 8천 엔, 우리 돈으로 26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개월 연속 증가율 그 3%를 웃돌면서 1992년 10월 이후 33년 6개월 만에 최정 기록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 같은 임금 상승세는 지난해 봄철 임금 협상, 이른바 춘투에서 정해진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뒤늦게 반영이 됐고요. 또 올해 협상에서 정해진 인상분도 효과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 랭고에 따르면 기본급 자체를 올리는 베이스업과 매년 정해진 폭만큼 오르는 정기 승급을 합한 임금 인상률은 평균 5.02%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일본의 노사가 목표로 내건 5.5%를 넘긴 수준입니다.
1: 일본의 실질 임금, 그러니까 이 물가를 감안한 임금도 오르고 있다고요?
2: 네,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실질 임금이 떨어져서 살림살이가 더 쪼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생 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근로자의 잔업수당까지 포함한 1인당 명목 임금, 즉 현금 급여 총액은 3.5% 늘어난 31만 2,400엔,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가 상승분을 뺀 실제 구매력을 따진 실질 임금은 1.9% 늘어나면서 이 또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킨 데에는 일본 정부가 물가를 눌러온 영향이 컸다는 분석인데요.
1: 네.
2: 실질임금을 계산할 때 쓰는 4월 소비자 물가가 이게 1.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휘발유 등의 보조금을 풀어서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린 덕분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4개월 연속 2%를 밑돌았는데요. 실제로 4월 일본의 전기 요금은 2.6%, 도시가스 요금은 5.1%, 휘발유 값은 9.7% 각각 떨어졌습니다.
1: 이 정부의 보조금은 사실 일시적, 부분적 효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 그러게 말입니다. 이 에너지를 뺀 나머지 물가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오를 조짐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업끼리 사고 파는 물건 값을 나타내는 기업 물가 지수는 지난 4월 1년 전보다 4.9%나 뛰었습니다. 그 원유가 급등으로 화학 제품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인데요.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수 있거든요. 신용조사업체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7월부터 가격 인상이 예정된 식음료품은 2,269개 품목인데요. 6월에 1,078개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결국 임금 상승세가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임금 증가가 상당 부분 정부 보조금에 기댄 결과라는 점이 변수인데요.
1: 네.
2: 다이치 라이프 경제연구소의 신케 요시키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사태로 당장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은 중소기업들의 겨울 보너스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이 지지부진하면 모처럼 살아난 실질 임금이 또다시 마이너스로 가라앉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소찬휘의 Tears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떤 현장 소개해 주시나요?
2: 네,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면서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받는 분야가 바로 카페 창업입니다. 이 서울 강남구에서 카페 창업 쇼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행사장에는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 또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서 디저트와 배달, 이 무인 운영까지 최근 카페 창업 시장의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행사장에는 커피 프랜차이즈부터 원두와 디저트 업체, 또 커피 머신 제조사까지 카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1: 카페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갈 만한 정보가 많았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점이 눈에 띄었나요?
2: 네, 무엇보다 창업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아. 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부스에 가봤는데요. 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하고 있었고요. 커피뿐만 아니라 디저트 메뉴까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보여서 관람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바로 상권인데요. 이 상권 분석과 점포의 입지 선정에 관한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다양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3: 카페 창업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게야. 지금 박람회 한정으로 가격 지원도 진행하고 있으니 오셔가지고 상담 좀 받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4: 저희는 저가커피이고요. 부산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저트 좀 특화된 저가커피라서 저희가 디저트 특화된 디저트류라던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경기적으로 좋았던 적이라고 이제 뭐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불경기, 경기가 안 돈다, 그 시장에서 돈이 안 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창업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해 하시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랑 비교를 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창업 비용에서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여러 가지 본사에서 지원 혜택을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0: 무인 카페 같은 좀 새로운 형태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카페 창업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주목을 받고 있었나요?
1: 네, 최근 카페 창업 시장의 또 다른 흐름이 바로 자동화입니다. 아. 이 행사장에는 전자동 커피 머신, 이 반자동 커피 머신을 직접 시연해서 관람객들이 커피를 맛볼 수 있었고요. 또 커피 머신 업체들은 숙련된 바리스타가 아니어도 일정한 품질의 커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인력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도 장점이 있고요.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무인 카페나 소규모 카페 창업을 고려하는 관람객들이 이 커피 머신의 성능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 커피 머신 회사의 관계자 만나봤습니다.
2: 아, 저희는 원두는 직접 로스팅을 하고 있고 머신은 이제 유통을 하는 그렇게 커피 전문 기업입니다. 무인 쪽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동 머신 쪽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그 매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자동 머신 쪽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에서 바리스타가 직접 도징을 하고 체결까지 해서 패킹을 하는데 그 과정을 전자동 머신은 버튼 한 번이면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그 바리스타가 커피 머신 앞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좀 이동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점이 아주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커피 맛이 진짜 괜찮은 건지 전자동 머신이라는 게 약간 자판기처럼 그런 인식이 잡혀 있어서 실제로 바리스타가 추출하는 그런 상업용 반자동 머신급의 추출력이 나오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요새는 이제 정말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실제 바리스타가 내리는 것만큼의 추출력이 나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점점 이제 전자동 머신을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고 업무 효율에서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로 높아져 가는데 이제 비용은 로우 플라이스로 내려가는 거죠.
0: 실질적인 정보를 좀 얻고 현장에서 바로 창업을 결정하시는 분도 있었나요?
1: 네. 실제 현장에서 창업 계약이 이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 그 충청북도에서 올라온 부부를 만났습니다. 청주에서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박람회에서 브랜드 상담을 받은 뒤에 바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부는요. 경력 단절 이후로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아내와 함께 카페 창업에 도전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 계약까지 진행하게 된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3: 저 같은 경우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지금 경력 단절로 인해서 지금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 가게를 좀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창업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가계약인데요. 계약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브랜드 이미지가 괜찮았고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또 혜택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살고 있는 곳 근처가 좀 잘 될 것 같은 좀 예감이 있어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2주 정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상권인 것 같아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잘 될지 성공 여부가 고민인데 그중에서 이제 상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상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직원들을 이제 부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가 지금 좀 먼 훗날에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요.
0: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겠네요.
1: 네.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되는 작은 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직업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2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카페 창업쇼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기대와 설렘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또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가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브랜드부터 운영 방식까지 카페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경제현장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김민종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아픔.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2: 네, 오늘은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사업용 토지인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사업용 토지라면 사업용 토지인 경우와 비교해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적용받는 세율이 큽니다.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인 경우보다 양도소득세율이 10% 중과되는데요. 이 수치가 세금으로 어느 정도 차이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 2억의 토지를 취득한 A씨가 토지를 15년 보유한 뒤 5억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약 6,4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만 만약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된다면 8,8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2,4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양도 차익이 3억, 그리고 보유 기간이 15년을 예로 들었는데요. 만약 양도 차익이 3억보다 크거나 보유 기간이 15년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차이는 더 커지게 되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살펴보시고 이에 예상되는 세금을 파악하신 뒤에 매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이러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바꾸어서 매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업용 토지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1: 이 토지를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이유는 뭔가요?
2: 네, 국가 입장에서는 토지가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것이 좋겠지요.
1: 네.
2: 따라서 토지를 목적에 맞게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세를 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 땅을 구입한 사람이 뭐 물론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본인의 땅이라고 해서 그 강남 사거리 한복판 땅에 농사를 짓는다면 국토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겠지요. 토지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사업용 토지로 매도하는 게 세금이 덜 나온다는 건데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2: 네, 토지에는 지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토지가 쓸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 답, 임야, 대지 등 총 28개의 지목이 있는데요. 세법은 이 28개의 지목을 크게 6개의 지목으로 다시 재분류합니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수토지, 별장, 나대지의 6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각 지목마다 비사업용 토지냐, 사업용 토지냐의 판단이 모두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지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우선 임야의 경우로 그 분야를 축소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다음번에 시간이 된다면 농지 그리고 나대지 정도의 지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임야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재촌 요건 그리고 기간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촌 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 주변에 거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임야 소재지 그리고 그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임야 소재지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 곳에 거주하시면 재촌 요건을 만족한 걸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 과천시의 임야를 소유한 A씨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네.
2: 만약 A씨가 과천에 거주하거나 그와 인접한 서울시 관악구, 서초구, 성남시, 의왕시, 안양시에 거주하면 이는 재촌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과천시는 시군구 중 시로서 자치구인 구가 없고 바로 동단위인 지자체이므로 시로 판단하고요. 서울특별시는 시군구 중 자치구인 구가 있으니 구로 판단합니다. 즉 과천시와 인접한 서울시의 구만이 인접 시군구라는 재촌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다만 다행히도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재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직선거리 30km는 꽤 긴 거리입니다. 과천을 예로 들면 사실 서울 전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 전 지역, 수원시 전 지역도 30km 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지 또는 30km 직선거리 내에 거주하는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정리하면 되겠고 이를 만족한 것을 재촌 요건을 만족했다라고 칭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2012년에는 이 재촌 요건이 직선거리 20km였으나 현재 직선거리 30km로 개정되었으니 이전 규정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기간 요건입니다. 토지 양도 당시에만 그러니까 토지를 매도할 때만 잠시 재촌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의 기간 중에 2년 이상 혹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의 기간 중에 3년 이상 혹은 전체 임야 소유 기간 중에 60% 이상의 기간 동안 재촌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촌 요건을 전혀 지킨 적이 없는 분 중에서 임야 양도를 계획하시는 경우 당장 매도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받게 되니 임야 소재지 근처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임야 소재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사일로부터 2년을 거주하신 뒤에 임야를 매도하셔야 사업용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중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재촌해야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니 2년 거주를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이 재촌 요건을 지키기 까다로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임야 소재지 근처에 거주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2: 네. 예외 규정이 사실 다행히 있습니다.
1: 네.
2: 앞서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재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나라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가져가는 경우이지요. 임야의 경우 도로 개설 등을 이유로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과거에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때도 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수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지나서 사업인정고시 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제외해서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요. 또 양도소득세의 10%가 감면되는 그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 재촌 요건과 무관하게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을 받은 임야로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8년 이상 임야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신 뒤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 임야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재촌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는 임야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고요.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 재촌 요건을 8년 이상 만족하고 돌아가셨으면 상속인, 즉 현재 토지 소유주도 재촉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과세됩니다. 세 번째로 특정 시기에 취득한 임야의 경우입니다. 특정 시기라 함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취득한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이 아닌 일반 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 만약에 이래저래 재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네,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조금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양도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1: 아.
2: 네,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에게 당장 양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2: 먼저 상속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속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망 시까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 부분, 그러니까 재산세를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임야는 그 특성상 토지 가치가 많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야의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의 70%를 곱한 뒤에 세율 0.07%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시가 3억 원 정도의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3억 원의 70% 그리고 세율 0.07%를 과세하게 되면 1년에 약 14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이 토지를 1억 원일 때 취득해서 3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5년 보유를 가정하면 양도소득세가 사업용 토지인 경우 5,300만 원,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7,200만 원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토지 말고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3억 원 상당의 임야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가 아예 없게 됩니다.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 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3억 원 가치의 임야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데요. 그리고 상속으로 임야를 3억 원에 취득한 자제들이 3억 원에 곧바로 토지를 양도하게 되어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목인데 상속받은 취득가액이 3억 원이고 양도도 3억 원에 한 꼴이 되니까요.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임야는 내가 양도해서 양도세를 과세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상속해서 다음 세대가 양도할 때 다음 세대의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임야 소유주가 기대 여명이 많이 남은 분이어서 상속 전에 토지를 처분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증여의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해당할 텐데요. 이 경우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원의 토지를 자제 3명에게 3분의 1씩 증여하는 경우 1인당 1억 원씩 증여받게 되고 이 경우 직계비속에게는 1인당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니까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발생하는 증여세는 1인당 약 485만 원, 세 분 합계에 1,455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 때문에 수증인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만약 자제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 또는 손자에게도 증여하여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 수를 늘린다면 발생하는 증여세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1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3억 원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비하면 증여세 1,500만 원으로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토지를 총 3억 원에 매도하게 되면 역시 3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3억 원에 양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이 3억 원에 취득을 해도 10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땅값이 올라갈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까?
2: 네, 맞습니다. 다만 수증인이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그리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3억 원에 받아온 토지가 6억 원으로 10년 후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1인당 1억 원의 토지가 2억 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가정하에 1인당 2,700만 원, 총 8,1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증여가 없이 당초 증여자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1억짜리 토지가 6억 원이 된 꼴일 텐데요.
1: 네.
2: 이 경우에는 무려 1억 9천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3명의 양도소득세의 합 8,100만 원에 비하면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0: 이 절세 플랜은 향후 발생할 양도 차익을 다수의 사람이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양도세 누진세율 구간 하에서 절세를 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임야를 당장 양도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 토지의 지가 상승이 기대되어 상당 기간 보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증여하시는 절세 플랜이 전체적인 세액 절감을 위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법 라임 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슈가가 부르는 샤인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한 직장 동료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퇴근하는 재미로 출근한다고 말이죠. 농담 같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맞는 말 같았습니다. 자, 벌써 달이 바뀌고 7월의 첫날인데요. 달이 바뀌어도 출근길에 괴로우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요. 새 달이 됐으니까 즐거운 퇴근 횟수가 새롭게 리셋됐구나. 아울러 업무 스트레스가 크시다면 스스로 이런 다짐도 해보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는 말자. 네, 직장 생활이든 자영업이든 하루 이틀 할 게 아닌데 너무 한꺼번에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만큼 빠르게 공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적절한 노력과 힘의 안배, 그러면서 쉬어야 할 시간에 충분히 쉬어주는 게 오래 잘 버티는 동력이 될 수 있겠지요. 박상규의 노래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네, 오늘은 가수 최백호 씨의 수필집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중에서 낭만에 대하여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간혹 낭만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낭만에 대하여 노래만 그랬지 사실 나는 그리 낭만적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낭만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뭐 낭만이란 게 별건가. 나는 일출보다는 일몰을 더 사랑한다. 세상을 삼킬 듯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피둥피둥한 아침 햇살의 욕망스러운 모습보다 온몸을 불태워 최선을 다한 장엄한 황혼의 그 처절한 모습에 감동받는다. 누군가는 그건 당신이 늙어서 그래 라고 하겠지만 젊어서도 그랬다. 중학생 시절 학교 안 가고 책가방 메고 하루 종일 누워서 바라보던 고향 바닷가의 따뜻한 저녁놀. 하루 저녁 일곱 군데의 술집에 노래하러 나가던 길, 차를 세우고 넋을 잃고 바라보던 내 머리 뒤로 번져가던 일산대교의 숨막히는 일몰. 그런 것들을 좋아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웃음보다는 눈물이 좋다. 즐거움으로 숨 넘어가는 듯한 행복한 웃음소리보다 아픔을 억누르며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에 더 마음이 움직인다. 밝고 경쾌한 가벼운 노래보다는 슬프고 가슴 아픈 노래들이 좋다. 가사도 멜로디도 슬퍼야 편하다. 그래서 박남정보다는 김수희가 좋다. 김수희의 그 끈적하게 불어늘어지는 애모가 좋다. 내 직업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돈 많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삶에 지쳐 힘없는 사람들부터 세상 일 모두 자기 뜻대로 이룰 것 같은 권력자들까지 그러나 나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보다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는다. 사람은 눈빛에 마음이 있다. 김수희의 MO 준비했습니다.

네, 옛날 가요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가수. 네, 우리나라 가수가 지금은 우리말로 노래를 해도 전 세계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세상이 됐지만요. 70년대만 해도 동남아 순회 공연, 그 이상의 멋진 수식어가 드물었습니다. 오늘 가요 인물 열전에서 만나볼 주인공이야말로 그 멋진 소개 멘트에 딱 어울리는 분이었는데요. 6인조 혼성 그룹 와일드캣츠, 들고양이들의 리드 보컬이었던 임종임 씨를 추억해 보겠습니다. 임종임 씨는 1949년 12월 인천의 유복한 가정에서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음악과 인연을 맺었고 나중에는 색소폰과 플루트 연주에 팝송도 잘 불러서 여고 시절에는 이미 인천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친구들과 라이브 클럽에 들렀다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른 게 인생을 바꾼 기회가 됐는데요. 당시 그녀의 끼를 알아본 밴드마스터의 소개로 1969년 미 8군 무대 전속 가수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코리아나의 리더 김영일 선생의 주선으로 6인조 혼성 그룹 와일드캣츠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정부의 외래어 순화 정책에 따라서 들고양이들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들고양이들 시절의 노래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아리랑 목동 준비했고요. 이어서 삼돌이 정

네, 들고양이들의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아리랑 목동, 산돌이, 정든부두, 능수버들 순으로 이어드렸습니다. 가요인물열전 오늘은 6인조 혼성그룹 들고양이들의 리드싱어 임종임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고양이들은 국내 대중무대에 서기 전인 1971년부터 베트남 위문 공연을 거쳐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활동했습니다. 특히 홍콩에서는 현지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맺고 무려 9년 동안 꾸준히 음반을 냈는데요. 원조 한류 그룹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큰 인기를 누렸지요. 그렇게 해외 활동을 하다 1979년 귀국해 발매한 앨범이 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 앨범에 수록된 히트곡이 바로 마음 약해서 그리고 15야였지요. 한국적인 트로트 가락에 디스코 리듬을 결합한 세련된 음악 그리고 임종임 특유의 파워풀한 창법에 우리 가요 팬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약해서 노래에 얽힌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짜라라 짜짜짜. 네, 이 후렴구인데 사실 원래 가사에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들고양이들의 리더였던 분이 화장실에서 우연히 이 구절을 떠올리고 노래에 넣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성 멤버들이 유치하다며 다들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레코드사 사장 마음에는 들었는지 설득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됐고 그 유치하다고 비난받던 후렴구가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노래의 인기가 얼마나 컸냐면은 서영춘, 배삼룡 선생을 주인공으로 동명 코미디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지요. 그야말로 마음 약해서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렇게 들고양이들과 특히 리드보컬인 임종임 씨가 엄청난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임종임 씨는 1980년 솔로로 독립하게 되는데요. 1981년 당시 세계적인 그룹 보니엠의 바하마 마마를 번안한 마라나 마나를 발표해 또 한 번 가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도 역시 들고양이들 시절의 노래들인데요. 마음 약해서, 15야, 어화둥둥 내 사랑, 그리고 내 마음은 계절풍.

들고양이들의 노래 네 곡 더 들어봤습니다. 마음 약해서, 15야, 어화둥둥 내 사랑, 그리고 내 마음은 계절풍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른 노래 따라 가요 인물 열전, 오늘은 들고양이들의 멤버인 임종임 씨의 음악 인생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노래 15야는 마음 약해서와 함께 들고양이들 최고의 히트곡이었지요. 이 곡은 창작곡은 아니었습니다. 김상희의 데뷔곡 3호야 밝은 달을 현대적인 그룹 사운드풍으로 재해석한 곡이었지요. 한국적인 민요가락과 경쾌한 디스코 리듬이 흥겹게 어우러지면서 훗날 각종 체육 행사의 응원가로 들어쓰일 만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임종임 씨의 상징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짧은 쇼컷 헤어스타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유래가 재밌습니다. 명동에서 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후 홧김에 귀가 보이게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그게 임종임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버렸지요. 무대 위에서는 강하고 시원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주변 동료들에게는 정도 많고 봉사활동에도 앞장선 따뜻한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나는 음악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다닌 것처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요. 말년에는 와일드캐츠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팬들과 만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방광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2023년 8월 향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들고양이들의 리드 보컬 임종임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임종임 솔로 앨범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말하나 마나, 뜬 소문, 놓칠세라, 아, 한강, 네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9년 7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전국민 의보시대 개막.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의보시대가 1일 개막됐다. 지난 77년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출범한 이후 79년 공무원과 교직원, 82년 16인 이상 사업장, 88년 1월 농어촌 의보 등으로 꾸준히 확대돼 오다가 이날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는 인구는 도시지역의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도시 자영업자 가족 등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직장보험 1,655만 명, 공무원 및 교직원 458만 명 등 전 인구의 90%에 이르는 3,812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10%인 424만 명은 생활보호 대상자 등으로 정부로부터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네, 지금은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향하지만은 한때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생기기 이전이었지요. 그때는 병원비가 무서워서 어지간히 아픈 건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고 버티곤 했습니다. 민간요법도 참 성행했지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가족이나 친척끼리 의료보험증을 빌려 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1989년 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됐는데 건보 재정 상황에 따라 이제 어지간한 건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추세니까요. 아플 때 굳이 참을 이유가 없으시겠죠. 나훈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헤어져도 사랑만은.

헤어져도 사랑 많은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자, 7월의 첫날 올해의 절반을 잘 사용하고 넘어왔습니다. 상반기 부지런히 잘 살아오셨겠지요? 이맘때쯤 꼭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중간 점검.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게 개인적인 역량 강화든 건강관리든 재테크든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희숙의 돌아와 주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그 전화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통화하는 동안 머릿속을 스친 어떤 생각 때문이었다. 바로 그 아이의 진료가 끝난 지 얼마 안 지났다는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오늘 병원에 오지 않았으니 아이 아버지로부터 진료 내용을 전해들어야 한다. 병원 근처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미 직접 만나 진료 내용을 들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몇 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아직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상담 내용이 궁금했던 어머니는 진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남편과 통화를 한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버스나 지하철 혹은 운전 중인 차에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옆에 아이가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진료 내용을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혹여나 아이가 듣고 괜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서둘러 통화를 종료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대략 다음과 같은 말로 얼버무렸을지도 모른다. 몰라. 의사가 별 얘기 없더라고. 사실 이것은 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정도까지만 들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짤막하고 모호한 말 한마디가 마음 이론에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 이론 회로는 일평생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느 의사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다. 물론 이 또한 나의 상상이다. 나도 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으니 어떤 이유에서 그토록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진료를 마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니 아직 남편으로부터 내용을 제대로 전해듣지 못했으리란 추론은 꽤 합리적이긴 하다. 하지만 그 외의 많은 부분은 내가 상상한 내용이다. 그러니 이 상상 속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상상이 항의 전화를 받는 동안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상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내려놓으면 마음을 덜 힘들게 할 수 있다. 그 기술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아무튼 그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그날의 진료를 잘 마쳤다. 진료실을 막 나가려는데 간호사분에게 또 연락이 왔다. 아까 그 어머니께서 꼭 한 번 더 통화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도 되나 싶었지만 아직 자리를 뜨기 전이었고 통화를 연결해준 간호사분도 나름의 생각이 있겠거니 싶어 전화를 받았다. 이번 통화의 요지는 앞에 항의에 대한 사과였다. 이후 남편이 집에 들어와 진료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었는데 궁금했던 모든 질문에 대답도 다 해주었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친절히 상담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흥분해서 전화했기에 꼭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다. 이렇듯 사람에 대한 이해와 오해는 모두 서툰 상상을 토대로 발생한다. 커다란 미움과 원망도 불과 두어 시간 뒤에는 부질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가 집에 가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말솜씨가 부족해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거나 내 설명이 자기 생각과 달라 일부러 전달을 안 했다면 나는 아이 어머니에게 평생 원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남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도 아이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분이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반대 증거가 나와도 미워할 다른 이유를 새롭게 발굴해서 그 미움을 합리화한다. 자신의 오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쉽기 때문이다. 아니면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더라도 이분처럼 전화까지는 다시 걸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전화를 걸었는데 간호사분이 두 번이나 연결할 수는 없다고 담당 의사에게 질문이 있다면 원격 진료는 불법이니 다음 진료 때 말씀하시라거나 항의할 내용이 있다면 공식 민원 창구를 이용하시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그날을 누군가에게 미움받은 날로 기억할 테고 이것이 나의 심리적 현실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그 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데 말이다. 이렇듯 부족한 정보에 뇌가 자동으로 반응해 생겨난 상상이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곤 한다. 그것들이 쌓이면 우리 머릿속에는 별도의 현실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마음 이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반응하다 보니 마음 이론은 곧잘 오해와 편견이라는 오류를 저지른다. 타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판타지 소설을 방불케 하는 이런 오해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 현상으로서의 오해도 흔하다. 가령 연예인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그토록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연예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까? 사실 아는 내용이 거의 없다. 팬으로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없이 증명되었다. 많은 팬을 거느리던 인기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폭로 기사로 방송계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수두룩하지 않은가. 불과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짤막한 정보가 그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린다. 앞에서 예로 든 과장님 수험생 자녀 서울대 합격이나 부장님 삼수생 자녀 올해도 낙방 같은 정보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스타 연예인에 대한 팬의 사랑과 지지도 이런 토막 정보에 좌우된다. 가령 음주운전, 가정폭력, 마약 투여 같은 몇 개의 불미스러운 단어만으로 팬은 등을 돌리니까 말이다. 이런 단편적인 정보의 유무가 그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다. 처음부터 상상을 통해 좋아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껏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사소한 일 하나로 대중에게 밉보여 인기가 추락하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닌데 그 사소한 일이 대중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이미지가 나빠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보면 별 상관없는 입장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하지만 그렇다고 변호해주기도 참 애매하다. 누군가가 변호해준다고 한들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기도 대중의 상상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변호하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고 그런 허물이야 누구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애초에 엄청난 인기는 보통 사람 이상의 좋은 이미지를 대중이 상상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라는 논리로는 인기 회복이 어렵다. 인기의 꼭대기와 밑바닥이 모두 상상의 산물이라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 마찬가지다. 대개는 마음 이론의 오류다. 움직이는 삼각형을 보고 삼각형의 마음을 상상하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다. 평생 함께한 내 가족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변변한 정보도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상상한 정보가 없는 공간을 더 쉽게 채우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부족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쉽게 결론 내린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우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모르는 사람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입버릇처럼 진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한다. 경쟁 후보를 비방할 때 흔히 하는 말도 비슷하다.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타인의 진심이나 진정성을 확실히 알 방법은 없다. 그래서 진심이나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를 상상해달라는 뜻이다. 그렇게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 이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문제 해결책은 무엇일까? 아무도 지지하지 말아야 할까? 맞다.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대개 마음 이론의 오류로 인한 해프닝이다. 이 오류를 피하는 방법은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고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려는 일이 옳다고 생각될 때 그 일을 지지하면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 사람이 막연히 좋은 사람 같아서 막연히 무슨 일이든 잘할 사람 같아서 지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상상에서 비롯한 헛된 기대, 즉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이니까 말이다. 반면 해야 하는 일을 판단해서 지지하면 특정인을 향한 상상에 덜 의존하게 된다.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지지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단지 마음 이론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니 눈앞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을 뿐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에게 대중이 건네는 사랑과 지지,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실망과 분노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반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뿌리는 같다. 우리 뇌의 마음 이론에서 무성하게 뻗어나온 상상의 가지인 셈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우리의 마음 이론이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다. 숨가쁘게 발달하는 기술은 사람들의 마음 이론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기 갈 길을 재촉한다. 마음 이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뇌에 탑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은 마음 이론을 실생활에서 대면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처럼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화나 전설 혹은 소설 같은 문학작품 속 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때도 마음 이론을 활용했겠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처럼 생생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상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화면 속 인물을 실제로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영화라는 문물을 처음 접한 이들은 악역을 맡은 배우를 실제로도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물론 영상물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현대인은 그 정도로 현실과 영상을 구분 못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방송으로만 접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마치 실제로 아는 사람처럼 때로는 친구보다도 더 가깝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속도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 몸은 우리 조상의 몸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기술 발전은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졌다. 태고 쪽에 멋진 상대가 내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눈을 그윽하게 바라봤다면 나는 유혹의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내 앞에서 춤을 췄다면 그 역시 내게 보내는 구애의 신호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영상 속 세상에는 화면 가득 얼굴을 들이밀며 내게 그윽한 시선을 고정한 채 관능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멋진 상대가 넘친다. 문제는 우리 뇌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뇌는 시청자를 향해 매력을 발산하는 그들을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런 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저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을 뿐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그저 방송에 어울릴만한 모습을 신경 써서 보여줄 뿐인데 현대 영상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의 뇌는 태고적 방식으로 반응해 정치인이 마치 동일한 운명 공동체에 속한 사람 같은 인상을 받는다. 요컨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런 친근한 느낌에 더하여 마음 이론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자의적 상상이 추가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우리 마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리라는 착각에 빠진다. 실제로는 서로가 사는 세상이 다르고 그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도 차이가 나는데도 오래전에 우리 뇌에 탑재된 마음 이론은 방송이라는 현대의 마법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뇌의 적응 속도를 앞지른 기술 발달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선물할지 상상하는 일은 흥미롭다. 그런 취지에서 나는 몇 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건네곤 했다.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달하면 로봇을 인간처럼 대하는 시대가 올까요? 다시 말해, 로봇을 사랑하고 로봇 나름의 권리도 인정하는 시대가 올까요? 이 질문에 대다수 학생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면서 학생들의 대답도 앞으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학생들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나는 이어서 내 생각을 말했다. 로봇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면 우리는 로봇과 친구가 되고 로봇을 사랑할 것이며 소중한 반려자가 된 로봇의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이론 회로가 자동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로봇 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야 한다. 물론 충분히 발달해야 한다라는 말은 막연하다. 그래서 누가 내게 로봇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발달하면 될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우리 마음 이론을 자극할 정도로 발달하면 된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성격이나 도덕성부터 의심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멍청하다, 나쁘다. 하지만 타인이라는 세계는 이 익숙한 판단 방식이 뇌의 구조적 한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유라는 시온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짧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유라가 말을 끝내고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시온의 눈이 평온하게 풀어졌다. 숨이 떠나간 것이다. 시온의 변신이 풀리는 것을 보고 채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효석과 현우는 시온의 몸에 꽂혀있는 철근들을 하나씩 뽑은 뒤 그 위에 천막을 덮어줬다. 마침내 은광구 청소년 실종 사건의 범인을 찾았고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소초모들의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았다. 유라는 넋을 놓고 홀로 주저앉아 있는 채령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채령의 손을 잡았다. 채령은 유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숨죽여 눈물을 흘렸고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 눈물을 기다려주었다. 그 모습을 본 난주가 유라의 옆에 앉았고 유라의 나머지 한 손을 쥐었다. 곧 효석이 난주의 곁에 그리고 연유의 손을 잡은 현우가 그 곁에 앉았다. 지후가 범초본에 백업을 요청하고 범초본 요원들이 상황을 정리하러 올 때까지 그리고 며칠 뒤 치러진 시온의 장례식에서도 소초모들은 채령의 손을 잡아주었고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0: 에필로그.
1: 아니 왜 안 되는데? 우리가 인터뷰하면 이름도 알리고 좋잖아. 의뢰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안 그래?
0: 배달 온 치킨을 식탁 위에 펼치며 효석이 층얼거렸다.
1: 아 권율, 하자. 인터뷰하자. 뉴스 나가자.
2: 안 된다잖아.
1: 아 왜?
2: 아 당장 연희 전국선수권대회 9월에 있는데 쓸데없이 사람들 시선 끌었다가 또 초인이네 아니네 이런 소리 들려오면 제 입장에서 방해 되겠냐 안 되겠냐?
3: 완전 방해되죠.
0: 란주의 말에 현우가 포크를 쭉 늘어놓으며 냉큼 대답했다.
2: 그리고 우리 소초모는 나대지 않고 익명으로 활동하기로 약속했어 안 했어?
3: 약속했죠.
0: 또 현우가 대답하자 효석은 현우의 귀를 잡아당겼다.
1: 아유 아유 이거 재수 없는 놈이가. 요즘 왜 이렇게 재수 없어진 거야 너?
3: 아 아파요. 그거 다 선배 마음이 꼬여서 그렇지 나는 그대로라고요.
2: 어쨌든 뉴스 인터뷰 같은 거 절대 안 돼. 너 그런데 나가서 SNS 올리고 어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잖아. 우리 노출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채령이가 연이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도 우리 노출돼서 언론에는 제보 안 하기로 한 거 기억 안 나?
1: 야 간만에 자랑할 거 하나 아니 여러 개 생겼는데 하나도 못하니까 짜증나잖아. 근사한 일을 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0: 효석의 말은 어느 정도는 맞았다. 연희 역시 초인이 아닌 게 밝혀지면 자신을 향한 양궁부원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초인이 아니라는 범초본의 인증에 코치님은 매우 반가워했고 그 사이 실력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 몇몇 친구도 연희를 반겨주었다. 하지만 연희를 싫어하고 초인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았다. 연희 아버지가 범초본에 뒷돈을 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연희는 그냥 웃어넘겼다. 세상에는 끝까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연희는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연희는 슬쩍 효석의 어깨 너머로 효석이 집중하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봤다. 효석의 친구들이 공유한 뉴스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4: 은광구 폐공장에서 도주한 요원 네 사람. 계속 추적 중이나 아직 발견된 흔적 없어.
5: 범초본 본부장의 실체 밝히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된 익명의 제보자. 숨겨진 초인?
4: 은광구 연쇄실종 사건. 종지부를 찍다. 인간 대상 실험에서 시작된 비극. 비제약회사와 D기업마저. 범초본 양원혁 본부장의 실험에 연루된 회사 목록 공개되다.
5: 속보. 박설주 박사 발견. 살아있었다. 8개월간의 감금. 건강에는 이상 없어.
4: 양원혁 박사의 실험. 관점을 바꿔보면 초인과 생명과학의 발전일 수도.
1: 아이 내 얘기인가 이거.
6: 선배 이런 거 그만 봐요.
0: 효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연희가 말했다.
6: 그래 이미 다 물 건너갔어. 어제 지우 언니가 인터뷰할 생각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안 한다고 대답했다고. 그 대신 너희가 흥미있어 할 만한 다른 이야기를 물어왔지.
2: 응? 뭔데?
0: 란주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6: 우리 범초보는 가지 않겠다고 했잖아.
1: 그렇지.
0: 효석이 살짝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6: 원효석, 너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도 돼.
1: 어?
6: 지우 언니가 언제든지 받아준댔어. 그 대신 소초모 활동은 못하겠지만.
1: 아니야. 나 소초모 할 거야. 아 진짜야. 나 소초모 하고 싶다고.
0: 유라의 말에 효석이 펄쩍 뛰었다. 당황하는 효석을 보면서 유라는 피식 웃었다.
6: 어쨌든 지우 언니가 우리 보고 범초보는 꼭 안 들어와도 되니 특수부 일이 막힐 때 가끔 자기를 도와주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1: 범초보이랑 같이 일을?
6: 지난번 폐공장에서 도망간 요원들 추적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고 미등록 초인들이 벌이는 사건 사고도 많은데 정부 수집 분야에 의외로 괜찮은 요원이 없어서 가끔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던데? 어때?
2: 나 완전 찬성! 완전 대찬성!
1: 좋아!
0: 란주가 발을 동동 구르며 한 손을 번쩍 들었다. 흥분한 소초모들 사이에 살짝 어두워진 표정의 연희를 본 유라가 잽싸게 말을 덧붙였다.
6: 연희, 너는 우선 선발전에 집중하고 네가 시간이 되는 때 우리랑 같이 출동하면 되지 않을까? 어때?
7: 전 초인도 아닌데 괜찮아요?
6: 당연하지. 네가 우리 팀 에이스인데 너 이제 제가 초인이 아니어서 이런 말 하면 할 때마다 한 대씩 맞는 거야?
8: 왜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0: 치킨을 베어물며 효석이 웅얼거리자 현우가 효석을 노려봤다.
9: 선배가 제일 폭력적이면서.
2: 참, 도련님은 어때?
9: 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같이 바깥 훈련도 아침 저녁으로 잘하고요. 혹시나 사람들이 보고 고양이 훈련시키고 산책시키는 거 따라할까봐 새벽이랑 늦은 저녁에 훈련해서 힘든 거 빼고는 좋아요. 아빠가 처음엔 엄청 싫어했는데 지금은 도련님의 제일 대왕 집사가 아빠예요.
8: 고양이 산책시키면 안 돼?
9: 아, 그럼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절대 산책시키면 안 돼요. 저랑 도련님은 특수한 경우니까.
0: 현우는 유라의 집까지 따라와 식탁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도련님을 슬쩍 보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란주와 효석이 현우와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연희는 슬쩍 유라를 향해 의자를 끌어당겼다.
10: 선배, 그날 양시훈 씨한테 무슨 말 했어요?
6: 뭐 별거 아니었어.
10: 아, 왜 그래요 진짜. 선배가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 편안해진 표정이었다니까. 괴물인데도 표정이 다 보였어.
0: 유라는 연희에게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러고는 모르는 척 양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켰다.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개운한 표정이었다. 그 표정 때문에 연희는 더 호기심이 동했다.
10: 아, 선배, 채령이한테는 말해줬으면서.
6: 어떻게 알았냐?
10: 채령이한테 물으니 안 알려주잖아요. 선배한테 물어보래.
6: 역시 아무죠, 양채령. 이건 나와 양남매 사이의 비밀이야.
10: 양남매는 양남매고 나는 무려 소초문다.
0: 만족스러운 표정의 유라를 본 연희는 괜히 구시렁대며 애꿎은 치킨을 잡아 뜯었다.
6: 근데 너야말로 해줘야 할 이야기 있지 않냐?
10: 응?
6: 현우가 데이트 신청했지? 너는 어떻게 됐어? 데이트했어? 맨날 만나고 죽자 살자 붙어다니더니 갑자기 둘이 왜 모른 척해? 너네 사귀지?
0: 유라의 말에 연희는 현우를 흘끗 쳐다봤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미한 고갯짓을 해보였다.
6: 이거 봐.
10: 뭐가요? 나도 말 안 해.
0: 연희는 모르는 척 닭다리를 입에 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치킨 부스러기를 흘리며 돌아다니지 말라는 유라의 말을 들은 채 만취한 연희는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처음 초대형 라투스, 아니 시온을 발견한 장소였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지고 있었다. 연희는 서서히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바라보다 시선을 낮췄다. 어두운 골목을 도망치듯 걸어가던 시온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은 한 남학생이 심부름이라도 다녀오는지 하얀 봉투를 손에 쥐고 걷고 있었다. 그때 골목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불쑥 튀어나와 그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10: 어?
0: 연희는 입에서 닭다리를 떼고 유심히 밖을 봤다. 한 사람이 남학생의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채자 또 다른 사람이 남학생의 어깨를 밀쳐 골목으로 밀어넣었다.
10: 여러분! 요 아래 골목에서 누가 삥 뜯는 것 같은데요?
2: 오호, 드디어 가면쓸 기회가 생겼구나.
0: 란주가 가방을 뒤지며 신난 목소리로 외쳤다.
8: 아, 그거 꼭 써야 해.
0: 효석이 투덜댔지만 란주는 대꾸도 하지 않고 가면을 건넸다. 소초모들은 란주가 나눠준 대로 각자 토끼, 여우, 너구리, 고양이, 호랑이 가면을 얼굴에 썼다.
11: 아휴, 나 고양이맨인데 왜 토끼를 써야 하냐고요.
0: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0: 골목 근처에 가까워지자 낄낄거리는 남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 자, 자, 친구 그만 괴롭히고 늦었는데 집에 가야지.
0: 골목 어귀에 빛을 등지고 등장한 현우가 말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일곱 남자아이는 소초 모두를 처음 보고 흠칫했으나 가면을 확인하고 나서는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2: 야, 너네 뭐냐?
3: 토끼 가면 진짜 등신 같네.
4: 자,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범초.
0: 란주는 팔을 뻗어 앞으로 나서는 효석을 막았다.
5: 쪽팔린다 진심으로.
0: 유라가 웅얼거렸다.
6: 그 친구 조용히 보내주면 너네도 조용히 집에 갈 수 있고, 만일 말 안 들으면 벌 좀 받고 집에 가는 거고.
0: 연유의 말에 못해도 180cm는 훌쩍 넘어 보이는 한 남학생이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연유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2: 오빠한테 혼나기 전에 너랑 그냥 집에 가라. 어? 확 그냥.
0: 남학생이 연희를 때리려고 손을 확 치켜들자마자 연희는 남학생의 배에 보디블로를 날렸다. 그가 뭐라 아픔을 호소할 새도 없이 연희는 엎드린 남학생의 얼굴에 니킥을 날렸고 곧장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앞으로 무릎을 꿇렸다.
6: 다음으로 혼날 사람은 누구?
0: 또 다른 남학생 두엇이 앞으로 나오자마자 도련님이 돌진했다. 도련님은 벽을 딛고 뛰어올라 남학생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뛰어다니며 발길질을 해댔고, 공포와 아픔에 혼비백산한 그들은 도련님을 떼어내려고 허우적대기만 했다. 도련님이 내려오자마자 란주에게 꿀밤을 한 대씩 맞은 남학생들은 가방을 챙겨들고 골목 안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연희는 땅바닥에 놀란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학생에게 다가갔다. 하얀 봉투를 쥐어주고 땅에 떨어진 지갑을 건네자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았다. 자,
7: 근데 누구세요?
6: 아, 우리. 그게 소소하게 모인 동네 사람들이야.
0: 뒤에서 푹 하고 웃는 소초모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8: 이걸로 또 며칠은 놀려 먹겠군.
0: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뭐 어떠랴, 맞는 말인 것을. 가면 속 연희는 미소를 지은 채 학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출연
9: 유라 정수연, 연휘 정세연,
10: 현우 백경민,
11: 김정훈,
12: 효석 최인일,
13: 란주 정다연,
14: 채령 유하나,
15: 윤지우 조은솔,
16: 양시온 길기철,
17: 정태곤 강영호,
18: 준휘 김시우,
19: 양원혁 이승훈,
4: 유라엄마 조선영 배주원,
8: 라투스 김용효.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8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 의원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개들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있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께서 북동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3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14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빨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바람 없고 기압 1800헥토파스칼, 기온 22도. 평양 북서풍 1m, 기압 1800헥토파스칼 21도. 백령도 북서풍 3.5m, 1700헥토파스칼 20도. 해주 남동풍 3m, 1700헥토파스칼 22도. 서울 북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2도. 인천 남풍 1m, 1700헥토파스칼 23도. 서산 바람 없고 1800헥토파스칼 21도. 군산 0.5m, 1900헥토파스칼 21도. 목포 남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1도. 여수 바람 없고 1800헥토파스칼 21도. 제주 북동풍 3m, 1800헥토파스칼 21도. 서귀포 북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2도. 통영 북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0도. 부산 북서풍

북풍 2m, 전파력 2파스칼 20도. 포항, 북풍 1m, 전파력 2파스칼 21도. 울릉도, 북동풍 5m, 전체력 2파스칼 20도. 울진, 북서풍 1m, 1900 2파스칼 19도. 동해, 남서풍 1m, 1900 2파스칼 19도. 강릉, 서풍 1m, 1900 2파스칼 19도. 속초, 북풍 1m, 1900 2파스칼 21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남풍 5m, 1100 2파스칼 28도. 나하, 남서풍 4m, 1100 2파스칼 27도. 미나미 다이토 섬, 남서풍 1m, 1300 2파스칼 27도. 나세, 남서풍 1m, 1100 2파스칼 26도. 가고시마, 남서풍 7m, 1900 2파스칼 28도. 후쿠오카, 북서풍 2m, 1700 2파스칼 22도. 이즈하라, 북풍 1m, 1800 2파스칼 21도. 사이고, 동풍 5m, 1300 2파스칼 22도. 마세, 남서풍 6m, 1400 2파스칼 22도. 시미즈, 남서풍 4m, 1700 2파스칼 26도. 시오노미사키곶, 남서풍 5m, 1800도 헥토파스칼 25도. 오사카, 북풍 0.5m, 1600헥토파스칼 22도. 와섬, 남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18도. 아오모리, 남서풍 1m, 1100헥토파스칼 18도. 삿포로, 북서풍 2.5m, 1100헥토파스칼 19도. 왓카나이, 북동풍 3m, 1014헥토파스칼 11도. 내무로, 북동풍 2m, 1014헥토파스칼 10도. 센다이, 남동풍 1m, 1100헥토파스칼 21도. 도쿄, 남풍 1m, 1900헥토파스칼 22도. 하치조섬, 남서풍 3m, 1100헥토파스칼 23도. 지치섬, 북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26.7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바라모코 1100헥토파스칼 13도. 대치해, 서풍 2m, 1014헥토파스칼 10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9m, 1100헥토파스칼 12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바라모코 1800헥토파스칼 22도. 평양, 북서풍 1m, 1800헥토파스칼 21도. 백령도, 북서풍 3m, 1700헥토파스칼 20도. 해주, 남동풍 3m, 1700헥토파스칼 23도. 서울, 북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2도. 인천, 남풍 1m, 1700헥토파스칼 23도. 서산, 바람우고 1800헥토파스칼 22도. 군산, 0.5m, 1900헥토파스칼 22도. 목포, 남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2도. 목포, 남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1도. 여수, 1800헥토파스칼 21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로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 시스템이 12시간여 만인 어젯밤 8시 50분에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 오전 8시까지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데이터 통합 작업이 장애를 겪으며 예상보다 길어져 지방세 시스템 서비스 완전 재개가 지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 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 신청, 재증명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스템 장애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7일까지 일괄 연장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올림픽공원에서 첫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현장조사 및 검증을 진행합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잠실올림픽공원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조투기는 당초 오는 8일 한 차례만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늘과 7일까지 총 두 차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투기는 이후 14일에 1차 청문회, 22일에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투표함이 이송되던 당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 한 명을 특정해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건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 지역 세부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충청권에는 민관이 합쳐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에 총 392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경남 진주에서 SK텔레콤과 현대차, 한화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보고회를 이어갑니다.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어제 긴급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구호 연호 사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접수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어제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비롯해 모두 6건의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제주도와 강원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수도권과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치료가 강조됩니다. 치료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대장암도 그렇습니다.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초기 치료는 그만큼 예후가 좋은데요. 다행히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암의 예방은 물론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조기 대장암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걸까요? 기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통에 어지럽기도 하고 소화장애도 있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때 답답하죠. 그럴 때 자율신경의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아바의 댄싱 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대장암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가족력을 비롯해서 식습관, 생활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대장암의 위험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한 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이고요. 조기 대장암의 치료 결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조기 대장암의 기준은 뭘까요?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친정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신정경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죠?
1: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암도 비슷하겠지만 대장암은 특히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저희가 흔히 대장암이라고 하면 뭐 혈병, 복통, 변비, 뭐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하는 증상을 먼저 떠오르시는데요.
0: 네.
1: 실제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조기 대장암이나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인 상태에서는 네.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초기에는 증상이 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에 위험이 있는 용종이라든지 또 암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맞습니다. 대장암은 검진의 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암입니다.
0: 네.
1: 대장 내시경의 장점은 암을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이 되기 전 단계인 병변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1: 즉 대장 내시경은 진단 검사이면서 동시에 예방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전암선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이미 암이 생겼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네.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대장 내시경 검사가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의 준비 과정에 대한 부담이 내시경 검진을 망설이게 하는데요. 그래도 대장 내시경 검진율이 늘고 있지 않나요?
1: 예, 맞습니다. 예전보다 대장 내시경 검진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1: 따라서 검진율도 전에 비해서는 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용종을 제거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대장암이 발견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0: 네.
1: 그 대장 내시경 검진의 중요성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0: 네.
1: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검사 자체보다도 장 정결제, 장을 비우는 과정에 만만치 않기 네.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보다 장 정결제 복용량 줄어든 경우도 많이 있고 복용
0: 네.
1: 방법도 알약 등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고 받는 불편감은 하루 정도이지만
0: 네.
1: 이 검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대장 내시경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당연히 좋을 텐데요. 조기 대장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암 환자들에게는 병기와 상관없이 늘 불안해 하시는데요.
1: 그렇죠. 우리가 조기 대장암은 이제 그 단어에서도 아시겠지만 치료 결과는 매우 좋기는 합니다.
0: 네.
1: 특히나 이제 암이 대장에 그 침투하는 굉장히 얕은 층에만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5년 동안 봤을 때 재발 전이 없이 잘 지내는 완치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데요. 암 치료 이후에는 일정 기간 재발 전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대장암은 보통 치료 후에 5년 정도를 중요한 관찰 기간으로 보고
0: 네.
1: 이 기간 동안 재발 전이가 없다면 완치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장암을 발견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은 맞습니다만
0: 네.
1: 치료 후에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받으면서 재발이나 전이 없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조기 대장암과 초기 대장암은 같은 암인가요?
1: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의학적으로는 약간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일반 분들이 이제 초기 대장암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병기가 낮은 암, 즉 저희가 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기 정도의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에 반면에 조기 대장암은 병기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고요. 그 조기 대장암 암이 대장벽의 점막층 또는 점막하층까지 얕게만 침범한 사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네. 모두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점막층에만 있는 암은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0: 네.
1: 침투가 점막 하층까지 조금 얕게 침투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일부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대장암 3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기 대장암이라고 모두 초기 대장암은 아닙니다.
0: 조기 대장암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 예, 그 조기 대장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기보다는 암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이 침범했는가 여부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대장벽은 저희가 흔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4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장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 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가장 시작하는 부분이 점막층에만 있거나
0: 네.
1: 그 바로 아래 점막 하층, 즉 매우 얕게 침투한 경우를 조기 대장암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반면에 병기라는 것은 암의 침투 깊이뿐만이 아니라 국소 림프절 전이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까지 함께 고려해서
0: 네.
1: 1기, 3기, 4기, 4기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조기 대장암은 암이 대장벽 안에서 얼마나 얕은 위치에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병기는 암이 몸 전체에서
0: 네.
1: 어디까지 퍼졌느냐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또 암세포가 점막층과 점막 아래층에 두 개 층에 머문 상태뿐 아니라 대장 바깥쪽에 림프절의 전이가 됐어도 조기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0: 그래서
1: 조기 대장암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암의 점막 하층까지 머물러 있는지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드물지만은 암의 깊이, 침투 깊이는 얕아도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점막층에만 사실 있는 암은 림프절 전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대장암에서는 이 중에 일부 환자에서는 국소 림프절 전이가 함께 발견이 됩니다.
0: 그래서
1: 이렇게 국소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대장암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0: 네.
1: 그래서 침투 깊이는 낮지만 국소 림프절을 전이가 동반된 경우는 3기 대장암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대장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조직검사상의 불편은 없나요? 그러니까 내시경 자체가 항문으로 삽입하는 거라서 조직검사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중에 사실 조직검사는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불편감이 없이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 안쪽 점막에는 막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그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조직검사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제 받으시는 분이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후에 사실은 이제 뭐 소량의 출혈이 있다거나 대장 내시경에 가스를 넣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후에 이제 불편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조직검사 자체로 인한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게 조기 대장암으로 확인되면 내시경적 절제술로도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1: 예,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일부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0: 네.
1: 특히나 이제 암이 점막층에 아주 얕게 국한되어 있거나 점

0: 음악가 층에서도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약계 침범했을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조기 대장암이 절제를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경으로 이제 병변 부분을 제거한 후에 이제 병리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현미경으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주되게 보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약계 침투에서 내시경적 절제술로 잘 제거는 했지만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은 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치적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1: 내시경 절제술은 전신 마취도 필요 없는 거죠?
0: 예, 대부분의 내시경 절제술은 전신 마취 없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면 내시경처럼 진정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병변의 크기가 매우 크다거나 위치가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있다 내지는 조금 내시경 절제술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병원 상황이라든지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마취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시경 절제술 후에는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정 시간 관찰을 위해서 입원하여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내시경 절제만으로도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0: 예, 이 질문이 사실은 이제 요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제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말씀드린 이제 최종 병리 검사에서도 림프절 전이 위험을 높이는 위험 소견이 없다면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 없이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리 결과에서 림프절 전이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 소견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위험 소견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림프관, 혈관, 신경을 침범한 경우 그리고 암세포의 분화도가 나쁜 경우 그다음에 점막하 침범을 했지만 그게 뿌리가 또 깊은 경우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으로 좀 깊게 침범한 경우 그다음에 내시경자 절제술로 충분하게 절제만을 확보하지 못하고 절제한 경우에는 림프절에 미세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근치적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맞겠습니다.
1: 관련해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치료에 대한 연구가 있던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예, 저희 연구는 이제 내시경으로 조기 대장암을 이제 절제한 이후에 어떤 환자에게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새로운 기준이라든지 이전에 없던 결과는 사실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수술함에 있어서는 내시경자 절제술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병리 결과에서 그런 위험 소견이 있으면 그 진단 기준에 맞춰서 추가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 소견이 있다고 해서 사실 모든 환자에서 실제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수술을 했더니 실제로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하여서 발견이 되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추가의 항암 치료도 계획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수술을 진행했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러한 병리 소견 위험 요인들을 단순히 있다 없다로만 보지 않고 이런 위험 요인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점수 위험 인자 점수화하여서 실제로 몇 점을 가지고 있을 때 림프절 전이가 몇 퍼센트에서 발생을 했는지 실제로 이제 발생한 비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내시경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근치적 수술이 필요하여 수술을 시행한 환자분 중에서 실제로 림프절 전이율은 약 1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당연히 림프절 전이율의 확률은 높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에서는 림프절 전이 위험이 상당히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환자에게 뭐 이런 요인이 있으니 근치적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분의 종합적인 이제 위험 요인을 평가를 하면 림프절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위험 인자가 많으면 이제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치료 방침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0: 이제 가장 중요한 활용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과 의사가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오시고요. 그래서 특히나 내시경으로 이제 조기 대장암을 제거를 했는데 또 근치적 수술을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 이제 큰 고민에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미 암을 제거했는데 꼭 수술해야 되나요? 그리고 수술을 안 하면 재발을 많이 하나요? 수술을 정말 받아야 되는지 고민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단순하게 아 요거 이런 위험 소견이 있으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수술했을 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약 30% 아니면 약 70%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및 수술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별개로 교수님은 또 하나의 연구에도 참여를 하셨던데요.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재발이나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예, 이거는 이제 조기 대장암뿐만 아니라 이제 진행성 대장암, 그리고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사실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게 되지요.
1: 그렇죠.
0: 예, 내가 관리 되게 잘했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그리고 수술이 가능할까요? 전이 됐을까요? 등등의 이제 많은 걱정이 이제 한 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 시점에 느끼는 이제 심리적인 고통, 즉 이걸 디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치료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의 진단 당시에 느끼는 디스트레스 정도를 점수로 이제 주관적으로 환자분을 직접 체크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 1,400명의 이제 절제 가능한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진단 당시에 중증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60% 정도였고요. 그거를 지나서 심한 스트레스를 보인 분들이 15% 정도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디스트레스군은 비교적 낮은 디스트레스군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이 좀 높게 관찰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과가 단순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재발한다, 영향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암의 재발은 당연히 처음에 병기 그리고 암, 림프절 전이 수술과 항암치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요인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실제로 암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재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또 진료실에서도 참 궁금한 건 많은데 막상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이제 임상에서 확인된 부분이라는 결과니까 쉽지 않지만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는 않는 부분이 가장 크죠. 아, 나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뭐 마음을 뭐 강하게 먹고 치료 받으셔야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무서운 거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이 뭐 의지가 약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건 전혀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디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이상으로 좀 높아졌을 때는 이게 암의 예후에도 분명히 영향을 그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암 환자분들이 처음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 디스트레스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편화하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확인이 되면
1: 네.
0: 단순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암교육센터 또 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지팀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를 해서
1: 네.
0: 환자분의 디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과정을 더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참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에도 민감해질 텐데요. 민간요법이라든지 건강보조제도 그렇고요. 의사와 좀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뭐 이러이런 거 누가 주셨는데
1: 네.
0: 먹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1: 아.
0: 저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가끔 가다가 사실은 뭐 다들 주변에 좋다라고 챙겨주시겠지요. 근데 이제 너무 또 과하게 드시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드시려고 할 때에는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서 사실은 좀 확인하고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대장암의 조기 발견 또 치료 과정에서의 마음 관리까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주시죠.
0: 대장암에서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조기 발견입니다.
1: 네.
0: 첫째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또 조기 발견이 충분히 가능한 암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검사를 받으면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1: 네.
0: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제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1: 네.
0: 모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과 절제술만으로도 충분하지만
1: 네.
0: 어떤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근치적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제 내시경으로 잘라진 암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병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1: 네.
0: 암 환자분들에게 암 치료 과정에서 마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네.
0: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하고 너무 걱정 많은 거 당연하지만 그 불안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갔을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중재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1: 네.
0: 본인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1: 네. 조기 대장암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신정경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잔나비의 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불면증도 생겼고 어지럽고 입맛도 없고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해도 결과는 이상이 없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꾀병도 아닌데 검사 결과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이름도 어렵죠? 어떤 문제인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이 익숙치는 않은데요. 여러 증상들의 원인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자율신경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자동조절 시스템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신체의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0: 네.
1: 뭐 의식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호흡이라든지 소화시키는 능력, 심장 박동, 뭐 체온이나 혈압 같은 건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신경 시스템입니다.
0: 네.
1: 이게 망가지는 병인 거죠.
0: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 건가요?
1: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네. 머리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0: 네.
1: 편두통이나 잦은 어지러움증 그리고 또 심리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는 이명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0: 네.
1: 호흡계 쪽으로 계속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0: 예.
1: 소화불량이 막 생기면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변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전신적인 증상으로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개운치가 않고 피로하고
0: 예.
1: 뭐 손발저림이 나타난다거나 수족냉증이나 식은땀 이런 것들이 계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마땅히 원인이 안 나올 때
0: 예.
1: 저희들은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0: 네.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0: 예.
1: 긴장할 때 작동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0: 예.
1: 또 편안할 때 작동되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 과로나 수면 부족 또는 아주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이 지속되면 이 교감신경, 긴장할 때 항진되는 이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되면서 이 대개 두 신경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대개는 이제 스트레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 증상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불면증에 소화장애, 두통도 네. 있고요.
1: 네.
0: 나타나는 증상들이 참 다양하네요.
1: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증, 불면증, 소화장애, 두통 전부 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호소한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특정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을 조절하고 조율해주는 이 시스템 스위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가 딱 꺼짐으로써 전체 증상에 다 나타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악셀 역할을 해주는 교감신경이 있고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피로감에 굉장히 막 우리가 지쳐있고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액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자동차가 점점 과열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가만히 있어도 몸의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뒤통수 쪽에 막 그

0: 근육이 수축하면 뒤통수 쪽에 저리면서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불면증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게 휴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좀 과열된 걸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소화나 휴식을 담당하거든요. 이 부교감신경이.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제 역할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장기들의 그러니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고 또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증을 느끼기도 하죠.
1: 참 그렇게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증상을 겪는 환자는 답답한데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게 더 답답하겠어요.
0: 그렇죠. 환자분들은 몸은 굉장히 힘들어요. 막 진짜 부서질 듯이 아프다.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병원 가봐야 검사했는데 자꾸 정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진짜 빛을 노리시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 현대 의학이 일반적인 이런 검사 방식을 기존에 계속 하던 방식이 이 자율신경 실조증 검사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자책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우리 의학계가 하던 검사 방식은 대부분 뭐 MRI, CT, 혈액검사, 뭐 내시경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나 손상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건 뭐 위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장기는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걸 움직이게 해주는 조절 스위치가 고장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의 흐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들여다봐도 그 흔적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나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정상이다. 환자분 보고는 스트레스다,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던 게 지금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관행상 해왔던 한계점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렇게 뭐 심장, 뇌, 위장도 그렇고 각각의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0: 네.
1: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0: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의학에서는 항상 배제 진단이라는 걸 해요. 예를 들면은 가슴 두근거려서 병원을 가면은 심전도 찍어보고 뭐 심장 초음파 검사 막 해보고 심장병 아닙니다. 심장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제 진단을 한다는 게 문제죠.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 뭐 MRI 찍고 뇌 CT 찍고 뭐 이상 없으니까 정상 판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의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자율신경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의료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뭐 눈이 안 좋으면 안과 가고 위장이 안 좋으면 내과 가고 가슴이 좀 답답하면 그냥 순환기 내과나 호흡기 내과 가고요. 근데 이건 자율신경 조절이라는 건 몸 전체를 조절하는 시스템의 스위치다 보니까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교육을 받은 의사가 많지가 않다는 것도 지금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또 직접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 몇 년을 신경성으로 오해받기도 하겠네요. 스트레스에 대한 지적도 받겠는데요.
0: 네, 진짜 환자들이 억울해하면서 막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여기저기 병원 다녀봐야 계속 수년 동안 뭐 예민해서 그러시다, 마음 약해서 그러시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은 더 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자기가 의지로 안,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더 병을 만드시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주변의 지인분들도 뭐 또는 아내분이나 가까운 가족들 야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 너만 좀 유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환자분들은 완전 번아웃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정신과를 제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마치 꾀병 취급하면서 정신과나 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그래서 더 이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이런 병을 겪으신 분들이.
1: 그러시겠네요.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장기 자체보다 장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0: 네.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자율신경 즉 이 실조증을 고치고 억울함을 풀려면 예. 사실 그 기능을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해왔던 피검사, 위내시경 이런 것보다는 이런 네. 각 장기가 망가졌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이것을 조절해주는 시스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지 그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검사는 신경과를 찾아야 하나요? 1차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0: 아, 네. 신경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진단하는 게 바로 이 자율신경실조증이고요.
1: 네.
0: 그래서 주변에 아마 둘러보시면 신경과 간판을 달고 있는 그 의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전화로 검사 장비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가 가능하냐?
1: 네.
0: 요 한마디만 딱 물어보시면은 아, 이 병원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검사 장비를 확인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0: 네.
1: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는 어떤 방법인 건가요?
0: 일단은 일반적인 종합검진으로는 알 수가 없고
1: 네.
0: 실제로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특수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검사 정도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첫째로는 심박 변이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이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서 악셀과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어느 쪽이 과열됐는지 어느 쪽이 망가졌는지 보게 됩니다.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로는 기립경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환자분을 눕혀놓고 쫙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데요. 누워있을 때하고 일어서 있을 때 혈압이나 맥박의 변화를 아주 정밀하게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겸사 결과가 뭐 교감신경이 정상 수치보다 3배나 과열돼 있습니다. 악셀이 지금 3배나 밟아져 있습니다. 이런 진단이 딱 나오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역시 내가 꾀병이 아니라 이게 진짜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또 큰 치료가 돼요.
1: 네. 심박 변이도 검사와 기립경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검사에서 자율신경의 기능적 이상이 발견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동안은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예민해서 그렇다,
1: 네.
0: 이렇게 원인도 몰라서 답답해 하셨던 것들이 수치로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또 공식적인 진단명이 있거든요.
1: 네.
0: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공식적인 진단명도 있고 이렇게 진단을 딱 부여받는 순간 아, 내 몸에 이 자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자동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1: 네. 이게 수치로 나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요.
1: 그럼 사람마다 불편을 겪는 증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뭐 머리 쪽에서 겪어지는 증상, 위장이나 소화기 또는 순환기나 호흡기 쪽 전신질환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1: 네. 그렇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럼
0: 네.
1: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0: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성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교감신경 그러니까 악셀에 문제가 있어서 악셀이 너무 과열돼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나 뭐 불면증이나 두통을 좀 잡기 위해서 요 흥분되어 있는 교감신경계를 조금 억제해주는 약물 처방을 하게 되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는 이제 주사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위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거나 만성적인 피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소화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이제 약물 이라든지
1: 네.
0: 또는 자율신경계를 회복시켜주는 좀 안정제 계열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1: 네.
0: 또 기력이 너무 많이 쇠해진 분들은 기능적 의학적 접근으로 영양수액요법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은 뭔가요?
0: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악셀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약으로는 심장 박동을 좀 안정시켜주는 이제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1: 네.
0: 또 과도하게 흥분된 이 뇌 기능 너무 막 과흥분돼 있어서 불면증이 생기고 긴장감이 높으신 분들은 항불안제 계열의 이 신경 안정제를 처방을 합니다. 또 수면에도 좀 도움이 되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전달 물질 중에 행복감을 나타내주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율신경계 전반적인 능력을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우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성통증이나 무기력증 있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이럴 때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런 위장관 운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약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미도드린이라고 하는 혈관을 약간 조여주는 약.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미세하게 좀 올려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1: 네. 약물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네. 이런 약물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0: 이게 약이라는 거는 지금 오작동되고 있는 요 신경 스위치를 잠깐 바꿔주는 것뿐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자율신경이 고장난 근본적인 원인을 약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자율신경계가 고장난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누적된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 그것이 단지 약 몇 개만으로 몇 달 만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께 나타난 자율신경 증상의 원인이 뭐 때문인지를 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려야죠, 의사가.
1: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 완치라기보다 관리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완전히 이게 정답인 건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감기처럼 뭐 약을 먹고 완전히 뚝 떨어낸다 이렇게 완치의 개념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당뇨나 혈압처럼 내 몸의 상태에 좀 잘 달래가면서 유지하는 그러니까 평생 관리하고 조율하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강박을 갖고 계시면은 아이고 약 먹었는데 치료가 다 안 되네 이렇게 막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평생 그냥 나의 몸의 특성 내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이걸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증상만 보면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기도 하고 수면장애나 소화장애로 고생하기도 하잖아요.
0: 네.
1: 자율신경의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특정한 장기들에 대한 기능적인 검사를 충분히 다 해봤는데도 특별히 문제가 안 나오면 한번 자율신경 실조증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또 전혀 다른 계통, 전혀 다른 장기들의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역시 각각의 개별 장기가 문제가 아니라 조절하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세의 변화 또는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상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한 번쯤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언터처블의 다 줄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 구름 많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도, 오후부터 밤 사이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전남권,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60mm,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는데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겠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라며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3도에서 30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5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9도, 파주 28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철원 27도, 춘천 28도, 원주 30도, 대관령 22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5도, 동해 24도입니다. 충청 남북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30도, 대전과 세종 천안 30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과 광주 29도, 목포 27도, 여수 26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6도, 안동 30도, 부산과 울산 26도, 진주 28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8도, 개성 28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7도, 습도는 84%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5분입니다. KBS 기상동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민주당 내 계파 갈등 확산 속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공감하는 한편 외연 확장도 언급됐습니다.
1: 지난달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오늘은 주요 기업들의 충청권 반도체 바이오 투자 계획이 발표됩니다.
0: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미 하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1: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2,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내 당권 경쟁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진 시점에서입니다.
1: 두 시간의 만남 뒤 민주진영 단합과 국민 통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청와대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끌어안습니다.
3: 이거 왜 초대해 주셨어요?
4: 아, 별 말씀을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2: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한 건 처음. 두 시간 동안 만남에서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국민 통합을 외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통합의 출발점으로 진영 내 단합을 제시했고,
5: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네.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2: 이 대통령은 단합을 기반으로 한 외연 확장까지 언급했습니다.
6: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2: 비공개 자리에서도 민주진영의 단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자, 가짜뉴스, 멸칭으로 상처 줘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당권 경쟁 속에 계파 간 감정적 골이 깊어지자 당내 화합을 당부한 겁니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는 덕담이 오갔습니다.
5: 광주 행사 보고 정말 뭐 기분 좋았습니다. 네.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2: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조언과 역할을 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화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전현직 대통령 회동에 대해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통합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선 당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 반대로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선 총리를 하다 대표를 할 필요는 있냐는 양측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7: 김민석 전 총리는 복귀 첫날 당사와 국회를 돌며 당 안팎에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통합과 연대 확장을 말하면서도 당권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를 바로 겨냥했습니다.
8: 정 대표보다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색깔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굳이 두 번을 할 어떤 필요나.
7: 호남을 찾은 정 전 대표는 맞대응 대신 당내와 외부 진보 세력까지 통합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충돌은 지지 그룹으로 번졌습니다. 총리하다 당대표할 필요는 있냐, 엇박자 대표가 또 대표하는 게 옳으냐, 날선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선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하고 공천 잡음이 일었던 호남은 뒤로 밀린 경선 일정에 김 전 총리 측이 불만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선 이제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9: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는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상,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부질없는 논쟁을 좀 하고 있다.
7: 정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합과 확장 성과라는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서 사실상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거친 표현에 반발도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 내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1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6일 재가동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7: 장동혁 대표의 징계 언급에 기다렸다는 듯 그간 쌓인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선거를 도왔던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10: 권력이 보통 망할 때 이런 징계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징계 정치한다고 해서 우리 민심을 살 수는 없다고.
7: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당내 소장파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1: 누군가를 뭐 그 배제할 때 자꾸 윤리위를 가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7: 당박 한동훈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12: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만들어서 연명하려는 거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비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7: 당 내용 폭발 조짐에 지도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13: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 당 중진 등을 중심으로 온 질서 있는 퇴진론도 확산하는 분위기지만 장 대표는 사퇴는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가서 첫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부실을 질타하고 있는데 행안부 책임을 놓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14: 선관위는 앞으로는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겠다고 대책을 밝혔습니다.
15: 투표용지는 선거인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고
14: 하지만 여야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 총체적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16: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법에서 정한 요건마저 부실을 하고 선관위원들이 1급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는
17: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8: 윤상현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17: 방패막이 바지 사장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14: 야당은 선관위는 물론 선거 지원하는 행안부와 청와대에도 책임이 있다고 따졌습니다.
19: 이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말씀을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위원.
20: 예, 그럴 만한 그 이 일정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18: 행정안전부 장관.
14: 행안부가 선거 지원을 넘어 관리에까지 개입하란 거냐? 여당은 즉각 맞받았습니다.
21: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거나 개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 그런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14: 길어지는 올림픽공원 집회 어떻게 할 건지도 논의됐는데 선관위는 여야 또 시민들과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것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 선거소청과 맞물려서 같이 확인을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14: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월 수출액 천억 달러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인데요.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22: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직전 최고치였던 5월 수출액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한 달에 1000억 달러 넘게 수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독일, 중국, 미국뿐. 이번 기록으로 수출 4강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출 실적을 이끈 건 이번에도 반도체였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약 44%,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던 반도체 수출, 이번에 처음으로 400억 달러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23: AI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거의 무지만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멈출 때까지는 지금 같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22: 고유가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한 것도 6월 실적을 떠받쳤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4,967억 달러,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24: 1조 불 가능성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 수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도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억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수출 실적 신기록은 역시나 인공지능 AI 열풍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투자와 맞물려 반도체와 컴퓨터 또 철강까지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나치게 쏠려 있는 수출 구조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일주일 전 제품 가격을 15에서 20% 일제히 올린 애플. 팀 쿡 CEO는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부품 가격 인상은 처음 본다.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라고도 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이 AI 투자로 메모리 칩을 앞다퉈 찾으면서 DRAM 가격은 불과 석 달 사이 1.3배, NAND는 1.6배 뛰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사이에 3배가 된 이유입니다. AI 투자 열풍이 부른 우리 수출의 성장은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서버와 저장장치 주문이 폭증하며 지난달 컴퓨터 관련 수출은 300%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침체에 빠졌던 철강도 데이터 센터 자재 수요로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수출 실적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가 가격 상승에 주로 기대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럴 때 수요에 맞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면 수출 실적이 더 좋아지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는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AI 투자 열기가 식으면 수출 실적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2: 동전의 양면으로 보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빅테크들의 투자가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수출도 조금씩 둔화가 되는 국면으로
1: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신기록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수출 산업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보고회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지역 세부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충청권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바이오 등의 민관이 합쳐 총 392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출이 사상 최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환율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60원대를 위협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가계와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3: 더운 날씨에 소비가 늘어나는 음료들. 최근 잇따라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캔커피는 7% 이상, 이온음료와 탄산음료도 각각 6%, 5%대 올랐습니다. 수입 소고기는 한 달 전보다 8% 넘게 뛰었습니다. 업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가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며 누적된 가격 인상, 소비자 체감 물가는 더 높습니다.
4: 미국산 고기도 소고기 자주 구워 먹는데 조금 물가가 올라서 평소보다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체감상 한 10% 20% 이상은 오른 것 같습니다.
3: 올 들어 1,4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던 환율, 중동전쟁 이후 1,500원대마저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상승폭을 더 키우더니 어제는 1,560원대에 육박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올해 1분기에만 136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 규모를 시장에 풀며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에 원화가 따라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수출 경쟁 관계잖아요.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그럼 외환 수급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올 상반기에만 148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 환전 수요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6: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기상청이 어제를 기해 장마 시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한 번 내릴 때

0: 매우 강하게 쏟아붓는 집중호우 형태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비에 대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장마도 시작됐고 생활 속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요. 국내 우편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돼 편지 한 통 보내는 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효율과 속도가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서비스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세상이라서 장맛비를 배경음악 삼아 꾹꾹 눌러 쓴 손편지의 가치라면 500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죠. 그 아날로그적인 낭만을 아는 분들에게라면 500원이란 금액이 그리 아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감소에 따른 적자를 메우고요. 집배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우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모쪼록 인상된 요금만큼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우편 서비스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더 따뜻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보고요. 7월 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코너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에어컨 사용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음 처방전 시간에는 어른이 되고 나면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선 넘는 뉴스 시간에는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 논란 등에 대한 소식 살펴볼게요.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0: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어컨에 관한 다양한 정보 확인해보겠습니다. 팩트체커이신 선정수 기자가 자연자본시대라는 새로운 매체에 소속되셨다고 하는데요.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자연자본시대 찾아보니까 자연생물 다루는 새로운 인터넷 신문이더라고요. 앞으로 아, 네, 좋은 맞습니다. 네. 기사들 기대해보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그럼 오늘 첫 소식 에어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가 좀 황당한데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에어컨을 끄라고 하고 심지어 계약 해지까지 언급한 사례가 최근 보도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2: 사회 초년생이 이 세입자로 처음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데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놓으니까 집주인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끄라고 하더라. 뭐 물론 전기요금은 세입자가 부담을 했고요. 예. 이런 상황이 몇 번 되풀이 되니까 계약 해지를 운운했더라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의 행위가 아니고 집주인의 행위, 이런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정해놓은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에어컨을 쓰는 건 정상적인 주거 사용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목적대로 집을 쓰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걸 일방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게 뭐 일반적인 법리 해석이고요. 설령 계약서에 에어컨 사용을 제한한다 이런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 내용이 세입자한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주거권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뭐 실외기가 낡았거나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화재 위험이 실제로 있다면 그건 안전 문제로 따로 다뤄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려진 것 외에도 이 이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서 꺼내보시고 특약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0: 예, 지금 말씀 듣고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라시네요. 정경화님 누전도

0: 는 집이냐 뭐 비롯해서 당황하시는데 진짜 앞으로 더 더워질 날씨에 별 이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에어컨 가동을 막다니 참 끔찍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면서도 전기요금 줄이고 싶은 마음은 뭐 누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정보도 엄청나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에어컨 켤 때 최저 온도로 설정해야 빨리 시원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기자님?
1: 미국 에너지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에어컨의 냉방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냉기를 뿜어낼지는 이 설정 온도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설정 온도는 이 온도가 되면 멈춰라 이런 목표치일 뿐이지 이 설정 온도를 낮게 잡는다고 냉기가 더 세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필요 이상으로 낮게 설정을 하게 되면 실외기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전력만 더 소비하고 기기 수명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시원해지고 싶으면 온도보다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어느 정도 시원해진 다음에는 실내 온도를 26 내지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전기 요금이나 건강 측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0: 빨리 시원해지고 싶으면 온도보다는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에어컨을 켜놓고 자면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전해졌었는데요. 이거 저는 어른들이 전기 요금 아끼려고 하는 거짓말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 네. 사실인가요?
1: 이게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도시 전설 이 선풍기 괴담.
0: 예, 선풍기도 그렇고요. 네.
1: 예.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일 뿐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에어컨을 켜놓은 방에서 숨진 사례를 저체온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산소를 소모하지 않고 바람이 코나 입 쪽으로 불어도 호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이나 선풍기 때문에 뭐 자다가 질식사했다 이런 법의학적 보고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들 보면 공기 정화 기능이 달려서 나오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 에어컨 틀면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지요?
1: 절반에 사실 뭐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는데 에어컨에는 필터가 있어서 큰 먼지나 뭐 일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는 실제로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뭐 구급형 이런 공기청정 에어컨은 헤파 필터나 활성탄 필터를 달아서 뭐 미세먼지나 냄새 제거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 에어컨의 주된 역할은 어디까지나 냉방이고 공기청정은 부가 기능입니다. 이 전용 공기청정기와 비교하면 이 공기 여과 성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 필터를 오래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이 먼지와 곰팡이가 쌓이는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정화된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이 에어컨의 공기정화 필터 성능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이걸 또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0: 그렇군요. 조건적으로 성립하는 사실이었네요.
1: 네.
0: 폭염이 나타날 때는 에어컨 실외기에 물을 뿌려주면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건 감전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아무렇게나 따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실외기의 열 교환기 표면 온도를 낮추면 냉방 효율이 잠깐 뭐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에 이 팬이나 전기 부품 쪽이 아니라 열 교환기, 그러니까 이 실외기 앞쪽 그릴 윗부분에만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근데 또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물을 뿌리거나 전기 단자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감전이나 고장, 심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 이 여름철 에어컨 화재 가운데 실외기에서 난 불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그중 다수가 설치 부실이나 노후화가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0: 네.
1: 물 뿌리기보다 먼저 할 일은 실외기 주변에 그늘을 만들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먼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주변에 탈 수 있는 인화성 물건을 치우는 겁니다. 폭염 날씨에 실외기 물 뿌리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에어컨 바람 오래 쐬면 건강에 나쁘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1: 에어컨 자체가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사용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줘서 뭐 두통, 피로, 소화불량 이런 냉방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감기에도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환기 없이 밀폐된 채로 에어컨을 오래 틀면 실내 공기가 탁해질 수 있고 드물게는 뭐 이 냉각수 계통에 사는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례도 보고가 됩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그 가정용 에어컨이 아니라 빌딩 위에 수냉식으로 이 냉각탑이 큰 냉각탑이 있는 이 수냉식 에어컨 이야기인데요.
0: 네.
1: 이 건강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려면 이 실내외 온도차를 뭐 한 5 내지 6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하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대부분의 이 건강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면 무조건 몸에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좀 과장된 걸로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 폭염에 전기요금 아낀다고 에어컨 틀지 않고 버티다가 집안에서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일본에서는 사회 문제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못 견딜 정도가 되기 전에 에어컨 조금씩 트시고 그게 아니면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열기를 식히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0: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팩트 연구소 시간 에어컨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짚어봤습니다. 다가오는 한여름 현명한 냉방기기 사용으로 냉방 비용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연자본시대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마음을 돌보고 일과 관계, 삶을 성장시키는 마음 처방전 시간입니다. 학창시절 떠올려보면 옆자리에 앉기만 해도 친구가 됐는데 어른이 되고 나선 친구 한 명 사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른의 친구 사귀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바웃 심리상담센터 함광성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대표님, 어른이 되면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말한 이 내용에 저도 공감이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거겠죠?
3: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네.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사람은 많은데 친구는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0: 예.
3: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다 친구 많은데 나만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좀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친구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친구가 생길 만한 이제 환경이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더운 나라 가면 땀 흘리는 게 당연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다. 이런 것만 좀 알아도 좀 자책은 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있는 친구도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있다고 목적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청취자분들도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요. 환경 문제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창시절 떠올려보면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 만나고 또 어딜 가든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늘 친구들 속에 그때는 살았었던 것 같아요.
3: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친구가 생기기 위한 조건이 세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0: 예.
3: 첫 번째는 일단 어떻게든 자주 만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이 없이 반복적으로 만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속마음을 좀 털어놓을 만한 편안한 분위기가 될 것 요 세 가지인데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이 세 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갖추어진 환경이라는 거죠. 매일 싫어도 학교에서 계속 부딪히고 약속 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게다가 또 이게 같이 고생을 하니까 약간 동료애 같은 게 생기면서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편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비유하면 그 학교라는 공간은 친구가 이렇게 자라나기 좋은 온실 같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0: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른이 되면서는 그 한 가지 조건도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3: 네, 그나마 그나마 이제 회사 다니고 이러면 같은 사람을 매일 보기는 하는데 학교랑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 계획 없이 약속 없이 만남이 없다는 거죠. 어른을 만나면 다 시간 약속이죠.
0: 또 마음을 터놓기도 온전히 터놓기도 어렵고 직장이다 보니까.

0: 그럼요. 이게 털어놓을 분위기도 안 되고 막 이게 평가도 오가고 이러니까 내 약한 모습도 못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주 보기는 하는데 깊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동료는 많고 지인은 많은데 친구는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1: 친구라고 하면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도 있지만 일단은 나랑 뭐 취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그것도 너무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게 순서가 반대예요.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일단 어떻게든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 심리학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예. 그 대만에서 어떤 남성이 멀리 사는 어떤 여자한테 구애를 하려고 2년 동안 편지를 400통인가를 썼대요. 그럼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보낸 거잖아요.
1: 네, 러브레터를.
0: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2년이 지나서 이 여자가 결국 결혼을 했는데 그 대상이 그 남자가 아니라 그 우체부, 우편 배달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자주 마주치는 게 최고라는 거죠.
1: 진심을 더한 편지보다 네. 전 눈에 많이 띄는 게.
0: 네.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이래서 이게 심리학에서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이유 없이 그냥 자주 보기만 해도 호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주 보다 보면 잘 맞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주 만날까 이걸 고민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1: 우체부 얘기 들으니까 자주 보는 게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일맥상통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친구가 되는 데 있어서 함께 쌓는 시간이라든지 뭐 추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친구가 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0: 네, 그것도 그런 연구가 있어요. 친구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근데 이제 그냥 아는 사이에서 좀 편한 사이 되는데 50시간 걸린다고 하고요. 같이 보낸 시간이.
1: 50시간? 네.
0: 네. 온전히 같이 보낸 시간이.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더 가까운 친구가 되려면 200시간을 넘게 쌓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한 방에 이렇게 버튼 누르듯이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다. 약간 적금 붓듯이 친구 사귀는 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친해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쌓여서 나중에 언젠가 친구가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 이렇게 저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보면 아무래도 학창시절부터 함께 해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네. 뭐 50시간, 200시간 넘겠지 싶은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 50시간 넘게 할애하는 건 할애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시간이 정말 어른한테는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0: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뭐 우리 사회에서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땐 진짜 시간이 남아도니까 친구 만나는 게 거의 뭐 삶의 전부니까 근데 어른 되면 일하고 뭐 우리 집 가족 챙기고 뭐 자기 관리하고 이러면서 친구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다음에 보자 이게 이제 입에 붙는 거죠. 저도 이번에 좀 생각해 보니까 문득 생각났는데 예,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밥을 같이 먹은 친구가 있는데 예. 졸업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뭐 그 사이에 싸운 것도 아니고 뭐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아닌데
1: 서로가 바빠서 그냥
0: 예, 그냥 소원에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 제 또래는 그래서 뭐 가까이 살거나 거리적으로 아니면 뭐 아이 나이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자주 보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런데 시간 말고 마음의 문제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겁 없이 이렇게 한번 만나자 이렇게 다가갔었는데 분명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내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가까운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0: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이 되면 마음에 점점 이제 빗장이라고 하죠.
1: 예.
0: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 관계를 겪으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하는 게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뭔가 경계를 안 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할 사람도 안 조심하거든요. 근데 좀 어른이 되면은 안 조심해도 될 사람도 조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 관계를 맺을 때 계산기를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믿어도 되나?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걸 자꾸 계산하고 만나게 되고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기는 한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그것 때문에 친한 관계를 맺는 데는 또 좀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

0: 좋은 얘기, 안전한 얘기, 막 이런 그런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아는 사이 정도에서 끝난다. 깊어지려면 누군가 먼저 한 장을 까야 되는데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내 속을 좀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히려 그런데 요즘에는 타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거는 있는 것 같거든요. SNS로 다 연결돼 있고 또 멀리 있어도 소식을 다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좀 덜 외로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네.
0: 그게 참 일종의 함정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제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SNS를 이렇게 보면은 어쨌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 맞아요. 시간을 같이 보내진 않는데 네.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근황을.
0: 네.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있기는 한데 친해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겉과 속으로 치면 겉으로만 지금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겉 중에서도 아무래도 SNS면 가장 좋은 모습들만 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뇌는 아직 우리가 친한 건가? 뭐 요렇게 안심을 해버리고 정작 연락은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소위 말해 SNS를 염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게 없으니까 궁금해서라도 문자 한번 보내고 전화 한번 하고 했을 텐데 또 알긴 아니까 또 전 연락하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뭔가 알긴 아는데 다가가긴 어려운 피차 간의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그 연예인이란 표현 마음에 와닿네요. 근황은 잘 아는데 오히려 속깊은 진짜 이야기나 뭐 상황들은 모르는 그런 사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글귀나 콘텐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글귀들이요.
0: 네, 저도 그 얘기엔 동의합니다. 그 친구가 전 친구가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친구가 속 얘기하실 만한 친구가 몇 분이나 있는데요 라고 좀 한 두세 명 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려요.
1: 두세 명 정도면?
0: 네, 뭐 친구가 뭐 포켓몬도 아니고 수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연구에서도요. 사람이 진짜 가깝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친구가 그냥 인간의 한계상 평균 3, 4명이 한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 용량 자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적은 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원래 정상이다. 그러니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정도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랑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것보다 한두 명이랑 진짜 속 얘기하는 게 훨씬 내 마음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맥 좁다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속 깊은 친구 두세 명이면 뭐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하는데 또 이 주변에 그냥 편한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런 분들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일단 굉장히 이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걸 내가 해야겠다는 좀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절대 어릴 때처럼 친구가 자연스럽게 생기진 않는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를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친구 생기는 조건이 세 가지라고 했고 예. 어렸을 땐 그 온실 같은 환경이라고 했죠. 친구 만들기에.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제 그런 온실을 좀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좀 반복적으로 접점을 어떻게든 만드는 거다.
1: 반복적인 접점.
0: 네, 네. 그걸 어떻게 할까 이제 궁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마는 자리 말고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매주 가는 운동 모임, 정기적인 독서 모임. 중요한 건 이제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이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친구 사귀어야지 이렇게 막 소위 말해 막 너무 굳은 결심으로 가면 오히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 만든다는 느낌보다 그냥 내가 그 자리 단골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친해지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주 간다. 얼굴만 자주 비친다. 그런 마음으로 좀 가시다 보면 친구가 약간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환경을 만드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간다면 뭐가 좋을까요?
0: 가서요. 예. 그 다음을 먼저 제안해 보시려고 하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친구는 첫 만남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만남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즐겁게 보고 마는 사람 말고 다음에 언제 또 만나요라는 제안을 이게 어렵겠지만 뚝딱거리더라도 먼저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게 한 가지.

0: 고 다른 한 가지는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더 호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더 호감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도와주도록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런 사소한 부탁들을 좀 먼저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거절당할 용기를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184번 쓰는 분, 친구란 내 부름에 대답하는 내 알이다. 이 멋진 말이 생각나는 오늘 시간이네요 하고 문자 주셨고 3369번 쓰는 분, 친구뿐만 아니라 친척끼리도 멀어져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면서 마음에서도 멀어져가는 느낌이네요 하셨는데요. 오늘 한번 친척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친구분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또 7922번 쓰는 분, 내 유일한 친구는 KBS 콩이라고 고맙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어른의 친구 사귀기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광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서 또 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다음 코너는 글로벌 비즈니스 최전선의 소식을 다루는 선 넘는 뉴스 시간입니다. 애플이 제품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는 소식과 유럽이 에어컨을 도입하면서 가전업계가 반기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트 컴퍼니 김태헌 대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애플이 제품들 가격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큰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떤 제품들이 얼마나 오른 건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3: 네, 애플이 지난 25일부터 맥북이랑 아이패드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맥북은 제품마다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에서 한 $300 정도,
1: 예?
3: 그리고 아이패드는 100에서 $200까지 인상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국내로 보면은 맥북 에어가 219만 원, 맥북 프로가 329만 원, 이렇게 각각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됐고요.
1: 꽤 많이 뛰었네요.
3: 네, 그리고 이제 가성비를 앞세워서 나왔던 보급형인 맥북 네오도 99만 원, 1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1: 있었는데.
3: 네, 좀 유명했었는데 이게 119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 맥북은 이제 애플에서 만든 노트북이죠.
3: 네.
1: 이렇게 인상률로 따지면 얼마예요?
3: 네, 인상률로 따지면 맥북 프로가 17.7%, 그리고 맥북 에어가 18.2% 올랐고, 이제 아이패드 중에서 저가형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8.7%나 올랐습니다.
1: 퍼센트로 따지니까 더 확 다가옵니다.
3: 네.
1: 그럼 휴대폰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3: 네, 휴대폰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예, 가격은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갤럭시랑 직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 때문에 가격을 지금은 당장 인상하진 않았는데, 이제 아마 오는 9월 또 새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서 좀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김재림 님께서 저번 주에 아이패드 샀는데 최고의 구매가 됐다고. 야, 타이밍 잘 잡으셨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애플이 가격을 올린 이유가 반도체 가격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팀 쿡 CEO가 인터뷰에서 100년 만에 홍수라는 표현까지 썼다고요?
3: 네, 애플이 그 가격 인상으로 지목한 원인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뭐 메모리 반도체, 저장 장치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급증을 했고, 이제 그 탓에 부품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우리도 제품 가격을 올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팀쿡 CEO는 이 상황을 두고 이제 본인이 40년 넘게 IT 업계에 몸담았지만 이 정도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건 처음 봤다면서 이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홍수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이제 애플이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반도체를 쓰게 해달라고 미국에 로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3: 이제 창신 메모리라는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이 미국 국방부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뭐 거래가 금지가 되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제 이 중국산 반도체를 좀 쓰게 해달라라고 로비까지 할 정도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중국산 반도체까지 쓸

0: 들여다볼 정도라고 하니까 애플도 분명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이 다 이게 메모리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니까 메모리 회사들도 반박을 했잖아요.
1: 네, 미국의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이 정면으로 이 애플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이제 애플이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어려워하는 건 다 자업자득이다라고 살짝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과거 반도체 시장이 침체했을 때 이제 일부 대형 고객사, 그러니까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이제 반도체 가격을 이제 굉장히 낮춰서 구매를 했다. 왜냐하면 애플은 사실 슈퍼 갑의 위치에 있거든요.
0: 그쵸?
1: 굉장히 구매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구매력을 바탕으로 메모리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생산 설비나 이런 걸 늘리질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산 설비나 이런 걸 못 늘렸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요가 급증했을 때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건 너네 자업자득이다 라고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0: 지금의 가격 상승이 과거 이제 제조사들 탓이다. 마이크론의 임원이 애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러 정황상 네. 애플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워낙에 공급망 쥐고 흔들면서 마진을 극한까지 쥐어짜고 했던 게 애플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애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슈퍼 갑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조금 입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에 이 두 기업이 간접적으로 설전을 벌인 것만 봐도 이제 주도권이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넘어갔다라는 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동안 애플이 슈퍼 갑의 위치에서 구매력을 가지고 이제 가격 결정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제는 그 주도권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애플을 공급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할 정도면 사실 좀 말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업의 수익성을 봐도 좀 이 변화를 몸소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부품 비용을 굉장히 낮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 기업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이제 평균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왔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80%가 넘는, 정확히는 86%에 가까운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서
0: 네.
1: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아무도 이걸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입지가 단단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가격 인상을 지금 서로 니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변하지 않는 건 가격들, 제품 가격들이 오르고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넘어온다는 거잖아요. 요즘 치플레이션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1: 네, 이제 제품 가격 인상만 보면 전자제품의 경우 애플만의 일이 아니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2월에 이제 S26, 갤럭시 S26 시리즈를 내면서 이제 원래는 새 시리즈를 내도 이제 가격을 동결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10만 원씩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뭐 게임기 쪽에서도 닌텐도 스위치가 17% 정도 가격을 올렸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도 27% 가격이 오르는 등 전체 이제 전자제품들이 전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부르는 게 칩플레이션이란 말인데, 반도체를 의미하는 칩과 물가 인상을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0: 예.
1: 근데 이제 치플레이션의 특이한 점은 출발점이 이제 소비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 이 제품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촉발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치플레이션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전자제품 가격이 오르는 걸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출 호재로 또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그러다 보니 주가가 오르고 이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또 소비를 더 늘리게 되고, 그래서 물가가 더 오르게 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치플레이션에 좀 노출이 더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여기까지 첫 소식 짚어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라 요즘 유럽 정말 살인적인 폭염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이 유럽엔 없어서 더 난리라고 하죠.
1: 네, 유럽이 지금 그야말로 찜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 6월에는 유럽 전역이 굉장히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는데, 프랑스에서는 지난 23일에 최고 기온이 44.3도까지 치솟았고, 요게 이제 194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인명 피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뭐 에펠탑이 조기 폐장에 들어가고, 또 런던의 버킹엄 궁은 근위병 교대 행사까지 축소를 할 정도로 더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0: 근데 궁금한 건 근본적으로 네. 유럽이 왜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거예요? 에어컨

0: 쿠폰이 왜 이렇게 없어요?
1: 아,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럽이 서늘한 기후였는데 이제 더위가 많이 이제 심해지면서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0: 예.
1: 이제 에어컨 설치비나 운영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유럽연합의 산업용 전기 평균 가격이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대비 2.5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비도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훌쩍 넘다 보니까
0: 아, 비싸긴 하네요. 네,
1: 이미 서늘한 기후였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에어컨 설치할 바에야 그리고 전기세를 많이 낼 바에야 참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0: 예.
1: 그리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는데 유럽은 친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강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이 이제 미국식 과소비로 좀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그리고 또 인위적인 에어컨 바람이 건강을 해친다라는 생각도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에어컨을 잘 안 썼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건물도 한몫했는데 이제 파리처럼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건물 외벽에 이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달고 싶어도 달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에어컨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런 이유들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폭염이 매년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요.
1: 네, 이제는 너무 덥다 보니까 네. 더 이상 더위를 참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프랑스에서 주택 에어컨 보급률만 봐도 이제 2023년에 18%였는데 그게 작년에는 24%까지 빠르게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 바뀌는 분위기들이 좀 보입니다. 이제 에어컨은 안 된다는 게 정치권의 원래 기조였는데
0: 예.
1: 이제 프랑스에서는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 시설에는 에어컨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제 영국에서도 주택용 에어컨 설치 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를 하자 이런 안건이 정부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0: 가전업계 입장에서는 그럼 엄청난 시장이 열린 것 같은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까?
1: 네,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진입장벽이 규제나 이런 진입장벽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0: 예.
1: 유럽 시장은 사실상 이제 좀 논외의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 전망치를 보면 이제 유럽의 에어컨이나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냉방 공조 시장이 올해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 규모인데 이게 연평균 6% 안팎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치 대수로만 보더라도 유럽의 에어컨 보급 대수는 2050년까지 약 2억 7,500만 대로 늘어날 거라서 이게 2020년 정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유럽 시장은 그냥 에어컨만 들고 간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공략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1: 네,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친환경 규제 입니다. 유럽은 그 불화 온실가스라는 규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구 온난화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에어컨은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이 온난화 지수가 낮은 이제 프로판이라는 가스를 사용하는 이 기술 확보가 필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 프로판이라는 이 물질이 폭발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프로판 가스를 활용해서 만들다 보면 이제 그 폭발하지 않는 그런 설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 환경 기준, 안전 기준 필요하고.
1: 네. 그리고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이 그 건물 환경도 문제인데
0: 아,
1: 이게 실외기가
0: 아니다 보니까.
1: 네.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0: 예.
1: 실외기가 없거나 아예 좀 이동식 간편한 에어컨 이런 것들이 좀 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지금 여건이 펼쳐질 것 같은데도 중국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1: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을 잘 만들고 있는 중국 기업이 지금은 네.
0: 아.
1: 좀 유럽 시장을
0: 많더라고요.
1: 네, 잘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이 규제를 뚫는 상황입니다. 이제 친환경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이 또 아까 폭발을 막고 또 친환경 가스를 활용해야 되고 이런 이제 강력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0: 예.
1: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데 이미 이 기술력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런 친환경 규제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좀 최첨단 에어컨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아마 유럽은 계속 친환경 규제는 강화를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중국 기업도 물론 잘 나가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럽 시장에서 또 에어컨 시장을 잘 공략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0: 새로운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선전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왠지 그리워지네요. 지금까지 바이트컴퍼니 김태원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토요일 정연재 PD가 진행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새털같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털같이 많은 날을 놔두고 왜 꼭 오늘 하려고 하느냐라든가 새털같이 많은 게 시간이다처럼 말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새털같이 많다는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나타내려면 새보다 털이 많은 짐승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할 텐데요. 이것은 원래 소의 털을 뜻하는 스웨터를 써서 스웨털같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발음을 쉽게 하려다 보니 스웨터리 새털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스웨털 같은 날, 스웨털같이 하고 마는 날, 스웨털같이 허구한 날이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제멋대로 모양 없이 써놓은 곳을 두고 글씨가 개발 세발이다 또는 개발 세발 썼다 같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글씨를 쓴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어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두 표현 모두 비표준어였지만 현재는 이 중 개발 세발은 표준어로 인정돼 있습니다. 개발 세발 외에도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인 괴발 개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장맛비는 쉬어가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약한 소나기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는 더 불안정해져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이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고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으로 물러나 있어서 제주도만 오늘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다시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며 시원하지만 습도가 높아 조금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 29도, 대전과 전주 30도, 부산, 제주 26도 등으로 충청 이남 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로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 시스템이 12시간여 만인 어젯밤 8시 50분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 오전 8시까지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데이터 통합 작업이 장애를 겪으며 예상보다 길어져 지방세 시스템 서비스 완전 재개가 지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문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 신청, 재증명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스템 장애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7일까지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전기 공급 장애로 차질을 빚은 서해안 열차가 오늘 첫차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오늘 새벽 5시쯤

안전안내물잔 통해 서해선 전기 복구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6시쯤 서해선 열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행 차질의 원인은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에서 서울 김포공항역 방향 하행선의 전기 공급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구간 상행선을 이용해 상하행 열차를 교대로 운행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올림픽공원에서 첫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현장조사 및 검증을 진행합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잠실올림픽공원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조특위는 당초 오는 8일 한 차례만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늘과 7일까지 총 두 차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후 14일에 1차 청문회, 22일에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지역 세부 투자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충청권에는 민관이 합쳐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의 총 392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경남 진주에서 SK텔레콤과 현대차, 한화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보고회를 이어갑니다.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 1고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어제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연호 사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접수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어제 대한축구협회의 고발 사건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비롯해 모두 6건의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JTBC 회사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 JTBC의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도 회사채를 발행했는지 투자자들에게 신용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투자 성향에 맞게 안내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중앙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기업 어음 발행과 개인 투자자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점검해 왔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제주도와 강원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수도권과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5에서 40, 많은 곳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 확산 속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오찬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에 공감하면서 외연 확장도 언급됐는데요. 전격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어제 회동의 의미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인터뷰합니다. 우리 수출이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놓고 논의가 뜨겁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에게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인터뷰하고요. 진격의 경제에선 화성, 동탄 등 경기 3곳 투기과열 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 효과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후 광주 전남 주택시장 상황 등을 김인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수출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59조 원을 넘었는데 상당히 상징적인 기록이죠.
1: 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정도 급증한 수치인데 한국의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기록이고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치 실적으로 따져보면 전 세계 수출 1위국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나라 순인데요. 네덜란드와의 격차가 369억 달러인 만큼 4위로 전체 4위로 올라서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런 수출 호황의 가장 큰 배경 역시 반도체죠.
1: 네. 반도체가 수출 신기록을 이끌었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9억 달러 정도로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200%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의 월간 수출이 400달러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붐이 일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와 이 저장장치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요. 그 덕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수혜를 본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의 영향으로 이 반도체뿐 아니라 전선과 차단기와 같은 전자기기 수출과 이 비철금속 그리고 철강 수출도 덩달아 늘었고요. 자동차와 선박, 소비재까지 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만나다 보니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런 해석이 나오죠.
1: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전통적으로 화합을 상징해온 비빔밥을 메뉴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내부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고 했고요. 문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으로 가려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계파 갈등이 불거지면서 서로를 향한 거친 표현과 멸칭까지 나오고 여기에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당권 주자들 사이의 적통 논쟁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이 함께 단합하자는 메시지를 낸 건 지지층을 향해 갈등을 자제하라고 촉구한 걸로 보입니다.
0: 네. 자, 그런데 어떤 단합인지 강조점이 좀 미묘하게 달랐다고요?
1: 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단합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내부 단합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외연 확장을 통해 더 넓은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단합과 외연 확장은 분리된 가치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데 두 사람은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데 공감했고요. 남북관계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이 민주정부들이 추진해온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0: 네. 자, 민주당의 현직 전직 대통령의 내부 단합 요청에도 당권 주자들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1: 네, 당권 주자들도 통합과 단합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제 한 목소리를 냈지만 상대를 향한 견제와 공격은 계속했습니다. 특히 당에 복귀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전청래 전 대표 측은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김 전 총리는 복귀하자마자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이나 할 필요나 필연성은 찾기 어렵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과 정 전 대표의 노선에 대해 저는 당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

0: 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들과 생각이 다르고 그게 틀렸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외연 확장 행보가 기존 지지층을 기반으로 외연을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 집을 허물고 당과 정부의 기조를 바꾸려 한다는 비판인데요. 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는 직접적인 맞대응은 피했지만 양측 지지 그룹에선 총리를 하다가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냐, 또 엇박자 대표가 대표를 또 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공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꺼내든 징계카드가 갈등 중폭에 뇌관이 되는 모습입니다.
0: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6일 가동될 걸로 전해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들이나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소장파 의원들이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친한계와 소장파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진종 의원은 권력이 보통 망할 때 징계 정치를 한다. 징계 정치로는 민심을 살 수 없다고 비판했고요. 김재섭 의원도 누군가를 배제할 때 윤리위를 가동하는 거 아니냐. 당대표의 사냥개의 노릇이라는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도 장대표가 노이즈를 만들어 연명하려는 거라면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장대표 측은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있었는데도 이 일부 인사들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공개 지원한 건 당헌과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당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1: 국회가 어제 선관위와 행안부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했는데 여야가 선관위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질타하면서도 행안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습니다.
0: 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관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우선 선거 당일 상황관리가 도마에 올랐는데 이 국조특위가 선거 당일 상황실에 접수된 항의 전화나 민원 내역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이 행안부 책임론과 사전투표제 개선 문제 그리고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방식을 두고 온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가 선거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행안부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선거관리는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사전투표제 재검토나 폐지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 국정조사의 본질은 사전투표제 자체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사태라며 일축했습니다.
1: 네. 여야 국조특위 의원들이 오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죠.
0: 네. 그걸로도 어제 국조특위는 공방을 벌였는데요. 문제는 현재 올림픽공원 주변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현장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이 집회 참여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논란 끝에 여야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 현장 조사를 당초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1: 네. 어제 선관위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도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중앙선관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대비 100% 인쇄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심의기구 성격인 감사위원회를 합의제의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1: 네, 자 지금 사관학교 통합이 큰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과 같은 국방개혁 추진의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죠.
0: 네, 안규배 장관은 어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 사관학교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해공군의 전문성은 지켜져야 하지만 그 전문성이 군별 칸막이가 돼선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관학교 단계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면 그렇게 하면서 합동성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 2학년 때는 공통교육을 받고 이 3, 4학년 때 각 군을 선택해서 각각의 특화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안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0: 국민의힘이 청원의 동의수가 25만 명을 넘어섰고요. 국민의힘은 안 장관 경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8일 다음 주 수요일에 국회 앞에서 통합반대 집회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출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빗길인 만큼 안전운전에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산곡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하남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횡성터널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군포 부근,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진입하는 차량들과 본선의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2일대가 많이 혼잡합니다. 정체는 행주대교부터 이어지면서 이 행주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더 가서도 여의도 일대로 정체입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도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어제까지 올라가던 반도체주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하루 만에 급락을 했나요?
3: 네, 일단 어제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빅테크의 과잉 투자 논란, 여기에 반도체 수요 피크아웃 논란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우려로 반응이 되면서 네.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오라클의 연례 보고서, 오픈AI 같은 이런 기업들의 발표가 재조명이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 둔화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물론 이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증시 자체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애플의 중국 반도체 구매를 위해 실제 백악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다시 들리면서 반도체 부진이 좀 더 확대되는 결국 증시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 예. 자, 궁금한 게 반도체 섹터가 급락한 이유가 뭘까요?
3: 전일 특징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 드레싱 수급에 의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제 리밸런싱과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경우는 결산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꾸미는 그런 행위. 리밸런싱은 자산 비중 목표를 다시 맞추는 행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3: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반도체 섹터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가운데 메타, 오라클, 오픈 AI 같은 기업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자본 지출을 통해서 현재 구축한 AI 인프라 중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잉여 컴퓨터 자원을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두고 컴퓨터 자원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남는다는 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자극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3: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픈 AI의 소프트웨어 최적화라든지 AI 인프라 투자 효율성에 대한 재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의문점으로 떠오르면서
1: 네.
3: 단기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속도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1: 네. 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 위험이 낮아졌지만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다. 이 발언을 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3: 네. 일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22 포럼에 지금 참석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3: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습니다만 현재 물가는 너무 높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충격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줬지만 광범위한 상품 전반에 확산되는지 여부는 일단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지금 대체지표 관련돼서는 양적 완화로 한 6조 7천억 정도의 어떤 달러 규모에서 비대진전만큼 점진적인 축소를 좀 시사를 했습니다.
1: 네.
3: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전보다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AI를 통해서 공급 확대가 중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6월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습니다.

0: 했는데 6개월 연속 확장세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1: 최근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헤드 코어를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53.3을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 주문과 생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지수가 개선된 점, 이 점이 체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가격지수가 좀 급락을 하면서 물가 부담이 완화됐다는 점, 여기에 또 민간 부분 고용도 예상보다 하회했다는 점은 특징적으로 꼽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지표는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로 가는 것보다는 완만한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결국 물가 압력 완화가 확인되면 국채금리라든지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국제유가는요.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제 측면을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브렌트유는 성물 종가 기준으로 $71를 좀 기록을 했고요.
0: 네.
1: WTI 같은 경우는 $68를 기록을 하면서 드디어 $70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브렌트유라든지 WTI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22일 이후 거의 4개월 만에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마지막 거래인 2월 27일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기 때문에 결국 유가는 하락 추세가 거의 공식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결국 이제 이 회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유가의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더 베팅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제 우리 증시로 와서요. 어제 국내 증시 정리해 주시죠.
1: 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세로 좀 지수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8,300선에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홀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만 지수 하락을 좀 막지는 못했고요. 다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1% 이상 상승하면서 930선에 좀 안착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개장 30주년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부분에 좀 화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3분기 증시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1: 지금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3분기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1: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0: 네네.
1: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이익 증거라든지 AI 투자와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금리라든지 미국의 통화정책, 여기에 정치 이벤트가 3분기 집중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가 증시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7월에 코스피 예상 밴드 같은 경우는 상단과 하단이 상당히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단이 7,800, 상단이 9,500 좀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0: 네.
1: 6월의 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 부담에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적 시즌이 좀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수보다는 실적 장세를 통해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지금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인데 예금 이자가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요?
1: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고민이 깊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감내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와중에 은행들의 시장 금리 상승세를 반영한 예금 금리 상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하나의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저축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같은 경우 최고 상단이 4.56까지 올라갔다는 점. 평균 3.78%가 상승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 2024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또 7월에 하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예금 금리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롤러코스터의 지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은행 예금 금리가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하반기에 우리 증시의 매수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네요.
1: 예. 이제 아무래도 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네. 개인 투자분들의 이탈을 고려한 제가 볼 때 기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상반기에는 상승세를 이끈 것이 개인 투자 자금이라고 네.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이 새로운 장기 투자 자금으로 부상할 것이다. 지금 이 퇴직연금의 자금의 규모가 500조 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여기 또 퇴직연금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가입자들이 직접 운용하는 이제 확정 기여형 DC가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0: 네네.
1: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매도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장에 부담이 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신용거래 확대로 인해서 조금은 시장에서 매수세에 대한 한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되는 가운데
0: 네네.
1: 하반기에 퇴직연금이 그런 부분에서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네.
1: 연금 자금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꾸준하게 유입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
0: 네.
1: 이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매수의 주체를 분명히 체감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주시죠.
1: 오늘도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0: 네.
1: 어제부터 연기금의 매도세가 조금 나온다라는 부분들 결국 기관의 매수 매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또 어제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쏠림 체크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쉬게 됐을 때
0: 네.
1: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 이 부분도 분명히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파트너스 윤여민 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네, 목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드디어 전국이 올여름 장마철에 돌입했습니다.
3: 네.
0: 그런데 오늘은 장맛비 대신에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요?
3: 네, 어제 저녁부터 수도권에는 갑작스럽게 강한 소나기가 쏟아져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었습니다. 오늘은 전국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겠습니다.
0: 네.
3: 일부 지역은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 30mm의 소나기가 집중되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0: 예. 자, 그럼 소나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장맛빛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3: 네,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올여름 장마는 시작부터 거센 비를 뿌렸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곳곳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장맛비가 주춤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감에 따라 오늘은 낮까지 제주도에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0: 예.
3: 정체전선은 내일 다시 북상해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 모레 주말에 제주도에 이어 남부 전역으로 비가 확대돼 일요일까지는 제주도와 남부, 충청도의 남부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주말에 전국이 다 장마전선 영향을 받겠네요.
3: 네. 네. 네.
0: 자, 폭염 상황은 어떨까요?
3: 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열기가 식어 수도권과 강원 내륙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 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원주와 대전, 전주와 예천이 30도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어제보다 낮겠지만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0: 네.
3: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더 올라가 덥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정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1부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번 주에 사실 뭐 정치 뉴스를 저희가 주로 많이 다루긴 하는데 경제 뉴스가 많은데 이게 또 정치 뉴스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2: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두 개가 네. 아주 저 결합돼 있죠.
0: 그렇죠. 예. 지금 800조 원 투자해서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오늘도 지금 충청권에 가서 이제 대통령이 보고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 발표 일단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위원님께서는.
2: 저는 이번에 그 발표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가격이 이렇게 싼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왜 저 전남 지역인지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근데도 지금 이 반도체를 호남에다 찍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봐도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당대표 자리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도 그게 그 떠받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무게가 가벼운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0: 네.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지금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부터 그렇죠.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선안권 용수 전력 다 충족할 수 있다. 선안권은 특히 풍부한 재생에너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2: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핵심인데 용인 반도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핵심이 딱 그 부분이에요. 네. 용인 반도체가 먼저잖아요. 네. 근데 기억해 보시면 재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요. 기억하세요? 그때
0: 네, 그럼요.
2: 그때 나와서 경영진이 나와서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0: 그랬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혁신하겠다 이러면서. 네. 근데 갑자기 이게 AI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슈퍼 사이클 언제까지 갈 거냐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도 우리는 이 사이클이니까 언젠가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40년 돼야지 네.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해요. 네. 십몇 년이 남은 거예요.
0: 알았습니다.
2: 그러면 그때도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0: 네네.
2: 그때도 지금 어마어마한 클러스터가 또 필요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0: 네.
2: 그리고 게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어서 빨리 이 호황을 타고 어서 빨리 생산을 이제 증강시켜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0: 네.
2: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서 부지 확보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저 협력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슈퍼사이클 한가운데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부터 얼른 도와서 빨리 작동하게끔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작동하는 게 지금 앞으로 십몇 년 이후면 그때 가서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는 그 근접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저 천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광주에다가 클러스터를 짓는다는 계획은 누가 봐도 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0: 네.
2: 그래서 그날 아마 보시면 네. 저는 굉장히 주목한 게 발표 장소도 청와대였죠.
0: 네.
2: 세상에 어느 기업의 투자 발표를 청와대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분 회장이 나와서 굉장히 애둘렀잖아요. 용인을 강조했고.
0: 네.
2: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가 충분히 광주에 지원한다면 그리고 시장과 투자 수요가 있다면
0: 네.
2: 다면 이랬어요. 그 얘기는 본인들도 지금 이 얘기를 떠밀려서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죠. 그래서 이거는 100%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결정을 이렇게 반도체 산업 전체를 걸고 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야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망가졌으면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거의 떠받치고 있는 시가총액의 반이고요.
0: 네.
2: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 네네.
2: 그리고 수출 어제 발표한 것도 보면 40%가 넘어요.
0: 그렇더라고요.
2: 그러면 이거를 그 겨우 여당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걸 판돈으로 건다? 저는 정말 우리 정치 윤리가 정말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0: 네. 의원님 말씀은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지금
2: 그렇죠.
0: 모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권이 전력과 용수

0: 하도 멈추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공장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라는 것을 이 분야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풍부하다는 것은
1: 네.
0: 저 그 합리적이 아니죠. 그리고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사 검색해보시면요. 전라남도 지역에서 얼마나 가뭄을 잘 견디고 나갔나 뭐 이런 자랑하는 그 광주시장의 얘기가 뭐 뜹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반도체에 필요한 깨끗한 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물론 이런 거죠. 아무리 부족해도 수백 킬로 뭐 멀리에서 물 끌어오면 되고 그리고 뭐 ESS라고 어마어마한 저 저장 장치 쓰면 되고 그러니까 무한정의 돈이 있다면 뭐 못할 거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돈을 써가면서 왜 다른 지역은 고려조차 않고 호남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 아무런 저 수치를 가지고 대답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반도체 저장,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를 얼마만큼 투입하면 이렇게 할 거다. 뭐 용수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수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드디어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서 이거는 호남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질문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죠? 이거는 경제적인 질문은 난 받지 않겠다. 내가 광주 가서 광주 시민들 앞에서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우리 광주 시민을 위해서 내가 이거 밀어붙이겠습니다라고 사실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1: 네네.
0: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처음에는 다른 지역보다 전라남도가 더 우수하다 우수하다 우수하다 말로만 우기다가 사람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광주 가서 자 이제 묻지 마. 이거는 그냥 그동안 차별과 서름을 당해온 전라남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보상하는 거다. 역사적인 보상이고 다른 국민들도 동의할 거다. 국민적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의원님 그러면 그날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얘기도 하고요. 또 피지컬 AI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반도체 이 호황이 사실은 AI 때문에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실제로 우리 수출액에도 엄청나게 지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그 두 가지요.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 피지컬 AI도 지금 입지를 대략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삼각축으로 해서 산업을 가져가겠다는 이 구상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구상도 좀 손질을 해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아까 왜 이걸 청와대에서 발표하냐 그랬잖아요.
1: 네.
0: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각해 보세요.
1: 네.
0: 삼성과 그 SK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입지를 정할 때 정말 몇 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해서 용인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또 모였어요. 그죠? 직접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모여서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그리고 네. 그렇게 결정을 하면 정부가 밀어주는 거죠. 막 전력이나 용수나 밀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선후가 바뀌었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는 원래 있던 계획이고 기업이 네. 가지고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1: 네.
0: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깜짝 놀랄 숫자가 나올 거다. 뭐 김영범 정책실장이 네. 김어준 유튜브에 가서 그 얘기를 먼저 흘렸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부가 주도해서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청와대에서도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광주에 800조를 투자하겠다. 그게 자기 돈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기업이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기업이 발표하면 돼요.
1: 네.
0: 기업이 저 예를 들면 TSMC는 그 가오슝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그 대만 남부에 있는 도시를 거기도 균형발전 생각했겠지만
1: 네.
0: 기업은 그거를 계속 검토하고 검토해서 자기네가 이사회 끝나고 자기네가 회사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료들이 나서서
1: 네.
0: 청와대에서
1: 네.
0: 발표했다는 것부터 우리나라의 정치와 시장 경제의 관계가 대단히 지금 비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역시 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부터죠. 지금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까지 지금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5일부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뭐 최근에 뭐 불장이다 뭐 증시한테 하는 얘기인데 지금 부동산까지. 네. 자, 이 규제를 대면 뭐 대출부터 여러 가지 삼중 규제라고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정책 어떻게 보셨어요?
0: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성과급 문제는 또 별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고요. 우리 네. 노사관

0: 에 관한 문제인데 예, 예. 여기 이제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또 노무현 정부까지 지금 정부 세 번의 그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네. 어떤 규제를 어떤 강한 규제를 해도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누를 뿐이지 네.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진짜 아주 급할 때 있잖아요. 아주 뭐 주식 시장에도 막 그 사람들이 막 패닉하면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전반적인 추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요. 잠시 진정하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그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규제는요. 네.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서울 전역으로 지금 한 게 언제입니까? 근데 서킷 브레이커 치고는 너무나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쵸?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지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불안감이. 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을 제가 제일 먼저 썼지만 그다음에 오세현 시장도 썼고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썼어요. 네. 그럼 닥치고 공급에 닥치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그것도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히 가장 이 저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그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지금 말씀하신 규제 있잖아요. 네. 이게 규제가 풍선을 낳고 풍선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게 더한 규제를 낳고 이 악순환을 지금 우리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여기서 쭉 보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정권의 가장 그 큰 특징은 문재인 정권이 이걸 막 28번 이렇게 막 했다면 이재명 정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너무 자신 있다. 그 계곡에 백숙, 그 불법 백숙 뒤집는 것보다 쉽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제적이고 강하게 해서 지금 결과가 뭡니까? 더한 풍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그렇게 연초에 그 트위터에 X에 매일 밤마다 썼잖아요. 부동산 마귀 얘기를. 그런데 네. 요즘엔 조용하잖아요.
1: 자 그러면 공급 얘기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어떻게 이 공급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의원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0: 이제 그 어디서 막혔는지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닥치고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각각의 층이 있겠지만 예. 뭐 예를 들면 뭐 인구 그 집단에 대해서도 또 다르고 예를 들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이 좋아하는 방식의 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고 이건 또 딴 얘기입니다. 근데 예.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은 뭐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요즘에 직주 근접의 신축이거든요. 그게 수요가 거기에 몰리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기존의 낡은 집들을 새로 짓고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네. 또 위로도 더 올리고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의 아주 공통적인 그 사고 구조는 네네. 이렇게 낡은 집을 다시 지으면서 그 위에 좀 올린다가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접근 자체를 대단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사고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네. 이 부동산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네.
1: 오세훈 시장이 제 기억에 국무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이런 말을
0: 그래야 되는 한 거죠.
1: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들이 당장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제도 있지만 사실상 자금력 때문에 집을 사기는 또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그 청년층의 월세 지원이라든가 또는 맞춤형 뭐 임대주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게 필요한데 네, 네. 그런 거는 특히 수도권에 많이 청년들 수요가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0: 근데 두 가지를 저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청년들의 문제는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살 곳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 뭐 집이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근데 지금처럼 주택가격 오르고 네. 전월세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런 구조는 네. 그거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지옥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가장 예. 큰 차원에서. 그런데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럼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는 네. 또 다른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지금 전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월세를 지원하는 것은

0: 그 시점에 맞춰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저는 그게 월세 바우처잖아요. 그 월세 바우처라는 정책은 뭐 다른 인구 집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회 초년생들한테 더 무겁기 때문에 그 청년들한테 그런 거를 맞춰주는 노력을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이미 하고 있지만 더 네. 해야 될 것 같고.
1: 더 해야 될 것 같고.
0: 그 뭐 네. 주택의 경우도 사실 청년들은 예를 들면 차를 갖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그 다양한 주택을 만드는 그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뭐 주차 규제 같은 거 굉장히 강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완화한 주택도 도심에 많이 직주 근접의 위치에다가 활발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이런 건 중앙정부의 규제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자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유형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유형의 집을 나는 굳이 평생 차를 살 생각 없어. 난 소카 몰 거야. 그런데 나는 좀 혼잡해도 직장 가까운 데가 좋아. 이런 사람들도 그 자기 둥지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이 지어질 수 있도록 네. 규제를 푼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1: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 도입에 대해서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증시가 지금.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무슨 브레이커가
0: 하루에 몇 번씩
1: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레버리지 상품 필요성을 했고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됐는데 제 기억에 또 저도 기억이 틀릴 수 있으니까 기사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금융당국에서는 해외 증시로의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계속 급등하는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하면서 우리도 해외처럼 단일 종목 ETF가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했고 또 보도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이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나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1: 네.
0: 그러면 저는 일단 기본적인 그 두 가지 흐름은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죠. 외국은 사실 주로 주식 투자를 기관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한 두세 배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우울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그 지금 산업에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주 특정한 섹터밖에 없다는 거죠.
1: 네.
0: 주식시장이 거의 저 반도체에 몰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많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굉장히 몰려 있기 때문에 아주 저 새털 같은 뉴스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
1: 네.
0: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처럼 시스템적인 투자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 네.
0: 변동성.
1: 네.
0: 그러면 그렇게 몇 배의 ETF라는 게 사실 전체 리스크를 전체 위험을 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좀 분산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잖아요.
1: 원래는 그렇죠.
0: 근데 단일 종목에. 그죠? 단일 종목 ETF라는 것 자체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고 그거를 또 몇 배로 해서 더 크게 만들어놨잖아요. 더 위험을 더 크게 만들어놨잖아요.
1: 네.
0: 그럼 이런 상품을 다른 나라는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 중심에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도입하는데 대단히 조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0: 그때 뭐 환율 얘기를 지금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걸 이렇게 가볍게 여겼을까?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금 들어누워서라도 반대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들어누워서라도 반대를 한 대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강하게 주장하는데 내가 막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 지금 최고 권력층부터 주식시장을 띄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대단히 조심스러워하고 신중했어야 되는 일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한 거는 큰 흐름이 돈을 주식시장에 부으세요라고 계속 얘기하는 권력자의 영향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1: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이찬진 그만 금감원장이 지금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다. 그럼 네. 지금이라도 뭘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상품들을 어떻게 할 건지.
1: 네.
0: 이 단일 종목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 레버리지 ETF.
0: 그죠? 그죠. 빚내서 네. 하는 거죠. 네네.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말 그 지금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0: 모여서 회의를 해서 네. 이 변동성을 어떻게 불가피한 변동성이면 모르되 이건 정책이 정권이 만들어낸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를 조치를 취해야죠.
1: 네. 이 와중에 이제 또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74조 원 규모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폭탄이라는 발언으로 우려가 이제 우려죠 사실은. 또 이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내다 팔면 또 출렁이면서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갖는 불안감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근데 물론 연기금에서는 연금에서는 그렇게 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국민연금이 이걸 계속 좀 떠받쳐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 팔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고
1: 네.
0: 국민연금의 노후를 기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1: 네.
0: 국민연금이 그래도 좀 좋은 값에 팔고 그 국민연금을 튼튼하게 하는 거 그리고
1: 네.
0: 국민연금이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어쨌든 룰 베이스로 어디까지 가면 팔고 어디까지 가면 팔고 이런 룰을
1: 네.
0: 제대로 지켜가면서 해야지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 거기 때문에
1: 네.
0: 일시적인 부양 기능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하고 롤
1: 네.
0: 베이스로 가야 된다. 이게 국민들 간에 이제 그 생각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연금이 이거를 과하게 갖고 있다가 그 어떤 경우에든 나중에 이제 지출이 생기기 시작할 때든 이럴 때는 한꺼번에 팔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땐 정말 폭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룰 베이스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1: 네.
0: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시면 좀 그 나중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요.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룰 베이스입니다.
1: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뭐 본격적인 질문하기는 어렵고 탈모 치료를 정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 제가 그 탈모 그 치료제는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가족분 중에서도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약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겁니다. 이 항암제가 효력이 이제 끝나면 새로운 신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검보가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암 환자 가족들은 그게 굉장히 불안감에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희귀 질환 가진 아이들, 난치성 아이들, 부모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한 건보에 한정된 재원으로 당신들이 굉장히 불운한 건 알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탈모에 쓰겠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할지 그걸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시간 때문에 제가 수신호를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인숙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오늘 장맛비는 쉬어가겠지만 무더운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작은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약한 소나기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져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오늘 제주도에만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오후부터 다시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 29도, 대전과 전주 30도, 부산, 제주 26도, 강릉 25도 등으로 충청 이남 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강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에서 올라왔습니다.
0: 네. 네. 아, 어제 그 네. 오찬 회동 일찍부터 일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제로 이제 잡혀서 오찬을 했고 또 메뉴도 화제였습니다. 비빔밥에 민어탕 해서. 자, 근데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공통적인 건 있었어요. 단합, 화합을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 큰 단합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 그걸 갖고 많은 기사들이 해석을 내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1: 이재명 대통령도 외연 확장이라는 단어만을 쓰신 건 아니고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내부의 단합이 필요하다. 또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행정과 모두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속이 단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단합의 내용, 통합의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내용 이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아까 말씀하신 그 일부 언론에서
0: 네.
1: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러 이제 약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미묘하게 다르게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네.
1: 실제 두 분 대통령께서 말한 풀 컨텍스트를 보면 내부의 단합과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1: 실제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내부에서의 어떤 이견을 없이 이견 없이 단단하게 한 상태에서 외연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두 분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두 분의 네. 얘기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당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그 회동을 통해 가지고 좀 최근에 여러 가지 론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증축, 뭐
1: ABC론.
0: 네, ABC 네. 등등. 좀 당원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 어떻게 당원들이 좀 이거를 수용하고 전당대회에 임할지 어떻게 보세요?
1: 만난 두 분의 만남 자체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0: 만남
1: 드는데요.
0: 자체가요?
1: 예, 일단은 보고 있는 내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극진히 예우하고 의전부터 해서 말씀 경청하는 그 태도와 그 함께 두 분이 한바구음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손을 꽉 맞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내에 약간의 이견 차이 그런 것들이 있지만 두 분의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아 그래 역시 통합으로 가야 된다. 싸우는 사람들 이견을 막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고 서로에 대해서 멸칭 표현을 쓰면서 비하하고 공격하는 이런 어떤 당원들이 문제다라는 인식을 크게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어제 그 만남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약간의 좀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 네.
1: 이런 뭐 모습을 노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 정치인들도 안에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한 평론가들도 아마 그런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예. 예. 자, 비공개 회동에서 검찰개혁도 논의가 됐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 피해나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을 5년 동안 추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고
0: 그쵸.
1: 또 대통령을 먼저 하셨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국정 철학과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년 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무회의와 100일 기자회견부터 꾸준하게 강조해 오셨던 내용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검찰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검찰개혁의 방향의 내용이 정치인들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 표적수사 당하고 조작수사 당했던 그 정치인에 대한 0.00001%도 되지 않는 이 사건을 놓고 검찰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겪게 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 피해자 인권보호를 포함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그리고 그러면서 또 범죄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서 또 동시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피의자 인권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큰 대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 없는 검찰개혁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할 때도
0: 네.
1: 급진적으로 확 이렇게 하는 그런 검찰개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쭉 5년에 걸쳐서 검찰개혁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피해자 부작용이 없는 그런 검찰개혁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힘을 크게 실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예.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조언을 자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김정은 위원장과 예, 회담을 한 그런 또 풍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북한이 대화 자체를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으로 좀 적극적인 조언의 역할을 더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큰 조언을 받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아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조언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 이야기를 이 보도와 이 메시지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도 힘주어 좀 강조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려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네. 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외교적인 어떤 자산, 인프라, 네트워크 그런 이런 노하우 등 것 이 자체를 대한민국이 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무엇보다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통령께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마 진정성 있게 조언을 구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0: 네네.
1: 이번 한번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아마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분께서 소통하시면서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러 다방면에 좀 조언을 받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0: 네. 네. 어제는 또 만찬에서 당 원내대표단하고 또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관련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 라고 당부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산적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 있었는데 지금 후반기 국회도 지금 원구성도 지금 또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대통령께서 어제 오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하시고
0: 네.
1: 저녁에는 원내대표단을 만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두 이벤트가 둘 다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0: 그럼요.
1: 예,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반기에 4년 남은 국정을 속도감 있게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메시지로 담으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그 통합을 바탕으로 한 단단한 국정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원내에서 멈춰져 있었던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한 속도도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어떤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의 필요성은 아마도 지금
0: 네.
1: AI 산업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0: 네.
1: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국가가 더 나아서 전폭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그 대통령의 의지가 좀 실린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융숭한 대접을 원내대표단에서 받고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융숭한 대접 뒤에는 빠르게 입법적인 성과를 내달라는 큰 어떤 과제, 숙제도 함께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0: 최근에 이제 6.3 선거 후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1: 네.
0: 또 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게 지난달 27일에서 29일까지 조사가 된 거고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했는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ARS 혼합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47.6%. 직전보단 0.1% 하락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1: 네.
0: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43.4%가 나오는데 직전보다 3.4%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을 다시 역전한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한 가지 여론조사라서 이걸로 다 얘기할 수는 네, 없겠지만은 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의 하락세가 좀 주춤해지고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건데
1: 이제 큰 네. 추세를 보게 되면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이후에 조금 네. 이제 하락세가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한 5주에서 6주 차 정도 네. 하락세가 조금씩 이렇게 계속되어 왔는데 그 하락세가 약간 이제 소강 국면 그런 상황에서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많이 빠졌느냐 그리고 왜 빠졌느냐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1: 이런 조사를 분석해 보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도층 하락이 확실히 크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진보층 저희 진보 지지층에서도 하락을 했는데 이 진보 지지층에서 하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보면
0: 예.
1: 개혁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0: 예.
1: 김호준 뉴스공장장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하락에 대한 어떤 큰 이유는 결국에는 진보 지지층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싸우냐 지지층 내에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민생의 성과를 내고 국정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지지층이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 그런 시선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지층은 하락을 한 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네.
1: 중도와 보수층에서 하락을 한 부분은 이번 뭐 선거 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사실 부동산을 포함해서 이제 입법적인 어떤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느끼는 어떤 반감? 약간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잘 설득해 나가고 원인을 잘 진단하는 게 필요한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데이터에 반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네. 어제 그럼 오찬 회동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지지율이 재상승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1: 네. 저희 지지층이 함께 좀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8월 17일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당내의 어떤 경쟁이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는 데는 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예. 어제 또 민주당이 가야 할 토론회에서 당이 2030 세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득권이다. 민주당이 그걸 인정을 하고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한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또 민주당의 정책이 2030이 원하는 정책 비전하고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1: 제가 이거 딱 방송 들어오기 전에
0: 네.
1: 저희 비서관님이 그 토론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걸 딱 설명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에서 토론회에서 뭐가 나왔을지 쫙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네. 비서관님이 오 다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미 7, 8년, 10년 전부터 분석이 다 끝났다. 저희 비서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인을 진단할 게 아니라
0: 네.
1: 어떻게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실행할 것인가 실천 방향에 방점을 찍고 토론회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아, 원인은 이미,
1: 원인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거가 네. 결과가 좋으면 그 원인이나 뭐 이런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딱 눈 가리고 또 선거가 어려워지면 항상 정당이 그렇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이유나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0: 네네.
1: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고 실행할 것인가 성적이 왜 떨어졌는지는 다 알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0: 네. 누구보다 이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30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요?
1: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행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네.
1: 가장 청년 세대가 고민하는 것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훨씬 더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저희 지지층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꾸만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이런 거 뭐 1인 1표제 정당 내부의 문제이고 과거의 문제이잖아요. 10년, 20년 이미 검찰개혁 계속 이런 검찰개혁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리 2030 세대들이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동안 검찰개혁 완수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을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지지층이 검찰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그걸로 민주당이 앞으로 10년, 20년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2030 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5060 중장년층들도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민주당이
0: 네.
1: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민생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전부이진 않겠지만
0: 네.
1: 좀 더 2030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더 필요한 문제에 직접 소통하면서 그런 쪽에 저희가 집중하는 게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네. 그 여론조사는 조원 씨의나 여론조사였는데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 네.
0: 당내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신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0: 네.
1: 과거의 이념 정당의 모습은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0: 네.
1: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냐 보수냐 여기에 갇혀 있는 것 여의도 정치에 갇혀 있고 각

0: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갇혀 있는 것을 저는 매우 싫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이념적 성향에 구애되지 않고 당면한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개개인들 우리 국민 삶과 직결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전당대회도 과거에 뭐 어쨌다 이런 어떤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 당면한 어떤 AI 대전환, 산업 전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2030 세대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퇴직을 앞두고 명퇴나든가 그런 어떤 직장에서 쭉 살다가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어떤 인생을 그리는 그 과정에서 직업을 못 구하고 새로운 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4050, 5060 세대의 중장년층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러한 어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정당, 실용적인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예. 그동안 당권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나
0: 네.
1: 뭐 송영길 의원이나 뭐 김용민 의원도 지금 언급이 네. 되시니까요. 예. 검찰 개혁, 보안수사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150에서 160만으로 지금 얘기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원 전체. 그리고 그중에서 호남에 계신 당원들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돼 있고 또 1인 1표제를 하는데 이 당심은 개혁에 더 무게를 두고 리더십을 보고 있는 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지금 논쟁들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리더십은 미래, 통합, 실용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고
0: 언제까지 검찰개혁 이야기할 거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도대체. 검찰개혁 지난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켰고
1: 네.
0: 중수청 법안과 검찰개혁 해체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아니 보안수사 요구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도 폐지한다라고 폐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에 대해서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과연 그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 전부의 목소리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려워진 그런 어떤 민생과 경제 속에서
1: 네.
0: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불평등한 자산 격차를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2030 청년 세대들도 취업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퇴 퇴직을 하고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40, 50, 60 그리고 또 노년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제와 민생 문제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상당수의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이
1: 네.
0: 그런 어떤 민생 문제에 있어서 개혁적인 어젠다를 민주당이 좀 가지고 가달라는 그 목소리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1: 네.
0: 과거의 의제에 갇힐 것이 아니라
1: 네.
0: 미래 의제에 저희가 천착하고 집중해서 이걸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또 이거 뭐라고 하면 또 엄청 문자 올지 모르겠지만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아니, 그 문제도 굉장히 그런 어떤 개혁 상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1: 예.
0: 해결된 과거 의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인 1표제 다 끝났잖아요.
1: 네. 네.
0: 아, 그래서 예, 네, 맞습니다.
1: 네. 네. 그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합당 얘기가 선거 전에 좀 나오다가 일단 선거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지금 수면 아래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0: 이제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난번 합당 추진 과정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 전 당대표께서 굉장히 노력했고
1: 네.
0: 연대와 통합으로 가져가려고 했지만 좀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통합이 불발이 됐는데요.
1: 네.
0: 그러나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통합과 연대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총선도 어렵고 그다음에 대선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당연히 통합과 연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이런 것이 통합과 연대의 방향이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억지로 누군가가 민심과 그런 어떤 당심에 반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선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선을
1: 네.
0: 앞두고 조금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놓고 양 당의 당원들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1: 네.
0: 조금 통합과 연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관련한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뭐 일정 관련해서 좀 충돌이 있다, 뭐 좀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될 만한 거리인지도 궁금한데.
0: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그 당 대표가 예. 이제 예컨대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어떤 아니 사소한 게 아니라 아주 크리티컬한 룰을 막 바꿔가지고 네. 후보를 교체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전당대회 당 대표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이미 시스템 정당으로 갖춰져 있고 또 당원들이 1인 1표제가 되어 있고 확립되어 있거든요. 당원들이 그러한 것에 정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밝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사소한 어떤 뭐 순서나 룰을 뭐 바꿀 수도 없고
1: 네.
0: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정 그 선거 전당대회 과정은 또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 세부진이 될지 내부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공정한 경선 관리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하반기 원 구성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11개 상임위원장만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지금 선임을 하고 7개는 야당에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당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아 7개 안 받는다. 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가셔서 이 원구성 협상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하고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0: 물론 이제 야당과 어떤 뭐 협치하고 함께 국회를 이끌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 과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당인 것인지 또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 협력하려는 그런 정당의 모습인지 좀 의문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 상황을 보게 되면 윤회계인 세력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방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주류를 지도부를 이끌고 장악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협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협치가 어느 일방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의 모습은 발목 잡기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가 알기로는 원구성을 하는데 17번. 그러니까 공식 만남만 17번.
1: 네.
0: 비공식 만남까지 하면은 거의 20번 이상 30번 가까이 소통하고 만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노력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 네.
0: 민주당은 더 이상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공전시킬 것이 아니라
1: 네.
0: 오히려 치고 나가서 일하는 정당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상임위를 보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과방위로 네. 원래 뭐 다른 상임위가 더 우선순위 있는 걸로
0: 법사위에 있었었는데요.
1: 네.
0: 이제 상임위 법사위를 쓰지는 않았고요.
1: 네, 네.
0: 저도 이제 바야흐로 AI의 시대 과학기술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과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법사위는 사실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들 있었던 사건들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정쟁하고 소모적으로 다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고 힘 있는 상임이잖아요. 법사위가.
1: 네, 그렇죠.
0: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좀 배우고 싶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서 과학기술 그리고 방송통신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1: 네. 지금 현안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그럼 상임위 관련해서 보고 계신 현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지난 1년간 그 과방위에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방송 3법,
1: 네, 네.
0: 방송통신에 대한 부분이었을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있어서 여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고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게 AI 산업 대전환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기술 이 AI와 관련되어서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AI 3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을 뒷받침하고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네네.
0: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창업과 AI 과학기술에 대한 그 힘을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대한민국이

0: 과학기술 항상 지적됐던 게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방송통신만 네. 집중해서 주목받았는데 그렇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에 좀 힘을 주고 싶다.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안산 갑이 네. 이제 지역구시지 않습니까? 네. 그 현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또 교육 문제도 굉장히 크고 물론 경제 문제도 크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 활동 막 시작하시면서 지금 그 과방위 얘기하시면서 네. AI 얘기도 하셨는데 지역구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거 정말 시급하고 앞으로도 이걸 좀 이슈화해서 현안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0: 있어요. 예, 안산이 이제 반월시화공단의 배후 도시로 쭉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1: 네.
0: 반월시화공단이 산업 전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 전통적인 우리 제조업 중심의 반월시화공단일 때는 도시가 계속 쭉 성장을 했는데
1: 네.
0: 2000년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에 IT 산업이 전환될 때 그걸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1: 네.
0: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이것을 반등시키려면
1: 네.
0: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 그래서 신안산선 연장과 자유역 신설 그리고 GTX-C 상록수역 정차라든지 이런 교통 인프라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인재가 올 수 있는 그런 도시 정주 요건을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어서 안산시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이민근 시장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이시죠?
0: 국민의힘 소속이란 걸 떠나서 안산발전 멈춰둘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네. 협치할 생각입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진격의 용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4: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 소장님과 부동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4: 네. 셔세권 발음도 힘듭니다.
5: 힘들어요.
4: 여기가 네. 드디어 이제 투기과열지구 네. 지정됐고 투지거래 허가구역은 5일부터더라고요. 효력이. 네,
5: 그렇습니다.
4: 얼마나 집값이 오른 건가요?
5: 일단 뭐 통계하고 이제 현장 집값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뭐 통계는 우리 뭐 익히 많이 나왔잖아요. 주간 상승률이 뭐 2.22%까지 6월 3주차입니다. 2.22%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 숫자인데 물론 2020년이었나요? 세종시 막 난리가 났을 때
4: 그렇죠.
5: 이전한다고 맞아요. 수도된다라고 했을 네네. 때 그때 막 미쳤을 때가 아마 이런 숫자가 나왔을 것 같고요. 지금은 미치지 않았는데 2%가 나왔다는 게 이제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2% 하면 아, 집값 2% 오른 거 가지고 왜 난리야라고 하는데 전주 대비 2%고요. 이게 주간 상승률이니까 연간으로 곱하기 52 하면 1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두 배 올라가는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10억 아파트가 20억 올라가는 속도인 거예요. 그럼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180km 정도 200km 급가속을 하는 그런 네. 속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는 뭐 1.6%까지 내려왔고 아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상승률은 네.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집값을 보게 되면 이제 제일 문제된 아파트가 동탄에 가면 동탄역에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롯데백화점도 있고 GTX 역도 있고 네. 참 좋습니다. 진짜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동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랜드마크인데 네. 그 아파트가 올 1월에 전용 84 우리 국평이죠. 34평 네. 기준으로 16억 거래가 됐거든요. 1월에 이것도 이제 그 당시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22억 2,500만 원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한 6개월 만에 이거 얼마인가요? 한 6억? 6억 2,500만 원이니까 아.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난 퍼센트지고요. 그러니까. 호가는 25억을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 주변에 있는 역 주변의 아파트들도 이런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률이 이렇게 나오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동탄 전역이 이렇게 올랐냐 그러면 사실은 또 그렇진 않아요. 서울로 따지면 강남의 일부 아파트들만 폭등을 한 거고 나머지는 오르지 않아서 통계의 착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동탄역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들. 동탄이 1, 2 신도시를 합하면 16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4: 네.
5: 16만 세대가 다 올랐냐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는 아. 않고요. 여기서 거리가 떨어진 아파트는 제가 한 2, 3주 전에 임장 갔을 때 보니까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4: 차이가
5: 7억에서 8억 정도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편차가 크고 좋은 아파트 양극화 집중화가 굉장히 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탄이 다 20억이라고 이제 착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4: 네.
5: 이쪽 지역들은 이제 규제 지역 묶이다 보니까 우리는 2021년 가격 회복도 못했는데 동탄의 외곽 지역은 또 그런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4: 예예.
5: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4: 네. 사실 토지 지정을 놓고 또 투기과열 지구 지정을 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동탄으로 묶였지만 나는 그 동탄이 아니야 라고 저의 지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5: 네네.
4: 서울이 토호제로 묶였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5: 맞습니다.
4: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또 좀 벌써 늦었어. 이미 저희가 얘기했지만 6억 2,500만 원 오를 때까지 그동안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5: 이게 이제 구별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제 방식이 원래 토지거래하고 이건 동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 무슨 동 뭐 예전에 뭐 장삼대청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잠실, 삼성동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 최근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구 단위로 이렇게 시 단위로 구 단위로 이렇게 묶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탄 구 전체로 이제 묶은 건 뭐 선의 피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불가피하다.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제 국토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작년에 10월 15일 때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을 때도 왜 노도강은 왜 묶었어? 집값 안 올랐는데 네. 라고 했을 때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묶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라라는 반응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조치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사실 한 4월 3, 4월부터 조짐이 있었거든요. 거래가 폭발하고
4: 네.
5: 사실 거래는 최근에도 많았으나 3, 4월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선제 조치를 좀 했으면 2.22% 같은 폭등은 안 나왔겠죠.
4: 네.
5: 오르긴 올라가도
4: 네네.
5: 천천히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한 5월 초 정도라도 묶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슈에서 끝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신 것 같고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한마디로는 이제 백화점 쇼핑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백화점 이제 셔터 닫아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만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 예, 일단 삼중 규제가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규제가 되는 건가요?
5: 규제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토지 거래가가 있는데 원래는 이것도 이제 각각 규제거든요.
4: 네네.
5: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 개 나오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삼중 규제를 한 번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충격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지속 가능한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네.
5: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최근에 이제 양도세 중과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4: 맞아요.
5: 5월 10일부터
4: 네.
5: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이제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4: 네.
5: 7월 1일 이후에 동탄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동탄구에 집을 팔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2주택자 이상이면 20% 포인트가 더 붙으니까